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ul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이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0: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1: 너무 맛있어요.
0: 네, 맛있어요.

0: 1, 2, 3등 축배를 우리가 아직 안 들었어요. 아. 어? 마지막 집에서 축배를 드리겠습니다. 아.
1: 잘 먹습니다.
2: 아, 네, 마지막 장소 어딜까요?
3: 뭐 먹으려고? 아,
2: 뭐 먹어요, 근데? 근데?
0: 지금 먹으러 가는 거는 하천하면은
4: 바다.
0: 바다.
5: 알바지. 남해 바다.
0: 뭘 먹어야 돼?
6: 역시
4: 회.
6: 해산물.
4: 회요?
0: 해산물을 먹어야 되는데.
1: 해산물이 좀 아쉽긴 해.
0: 아쉽지.
6: 이제 화로다.
0: 해산물의 보고인데 통영의
4: 굴
0: 닭지 알아요?
1: 닭지요?
6: 닭지.
0: 닭지 문어 알아?
7: 오마카세의 한상 차린 버전. 통영의 오마카세이고.
4: 이모카세요?
6: 그런 느낌인 거.
1: 진짜요?
5: 그게 진짜 이모카세 원래 원조.
0: 그게 이제 닭지 문어야. 사천은 실비집입니다.
1: 아, 실비집?
6: 실비집.
0: 그래서 며칠 굶고 가든지 한 대리랑 하든지 많이 먹는 애가 있어야 돼. 그래야 뽕을 뽑지. 그래서 1, 2, 3등에 축배를 제대로 안 들었잖아. 아, 얘가 제일
5: 진짜. 와, 너무 좋다.
6: 너무 좋다.
5: 대박인데요?
0: 축배를 들기 전에 조건이 있어요. 그 훌륭한 음식을 먹으려면 전현무 계획에서 밝히는 여러분들의 특종이 있어요.
4: 아, 비밀을 하나 발표.
0: 그래야 가리비를 줄 거예요.
4: 오! 전현무 계획에서만 밝히는 탑3의 사생활.
8: 무명연설을 하면서 저는 타 연예인에게 대시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6: 와, 잠깐만, 진짜?
8: 대시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6: 와, 잠깐만, 진짜?
0: 이거 좋다.
4: 이거 예고편이다.
0: 이거 좋아.
8: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제 전화번호를.
5: 이거
4: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8: 아직까지 연락 오지 않았는데 그 지인이 저한테 미리 귀띔을 해줬습니다.
6: 와. 근데 그분이 아직 형한테 연락을 안 했다고?
8: 아직 안 했죠.
4: 꿈꾼 거 아니에요?
6: 그러면 아직 성사는 안 된 거죠?
8: 하지만 제 의견을 이제 물어봤죠.
6: 진짜지?
4: 지어낸 거 아니에요, 형님?
6: 가리비가 그렇게 먹고 싶어.
1: 어마어마해.
6: 가리비 먹고 싶어서
4: 가리비
1: 먹고 싶어.
5: 가리비 통가리비 드셔야겠는데, 이 정도면.
1: 가리비 깻.
6: 가리비 깻.

0: 가시죠. 일로 이쪽으로.
1: 일단은 지금 갈 곳이
2: 바로 여기입니다. 우와.
3: 우와. 오. 오.
2: 여기는 지나가다가 못 들어갈 것 같아. 뭔가 모르겠어, 식당인지도. 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승기 씨.
5: 역시 형 다르다.
4: 드디어 성김.
5: 다르다.
4: 드디어 성김.
1: 오, 우성기 씨죠?
4: 우성기 씨예요.
1: 오, 우성기 씨죠?
4: 우성기 씨예요.
1: 오, 아, 대박이다. 오, 살면서 세 번째 왔네요, 우성기 씨.
4: 우성기 씨.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6: 아, 너무 반갑습니다.
7: 아, 감사합니다.
8: 아, 진짜 감사합니다. 여기 가보셨어요? 그대만.
4: 네, 네, 여기 좋아요.
1: 오, 진짜요?
4: 네, 여기는 정말 좋아요.
8: 좋아요, 뭐가 좋아요?
4: 음식도 맛있고, 음식도 맛 잘 나오고, 손님도 많고, 굉장히 활동 잘하시고.
8: 네, 감사합니다.
9: 감사합니다.
10: 감사합니다.
8: 근데 여기가 섭외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여긴 진짜 까임.
1: 진짜요?
8: 좋은데?
10: 아, 근데 여기 까임은 또 어디 가지?
8: 여긴 진짜 깔 것 같은데? 식당인지도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12: 안녕하세요.
8: 전현무 계획에서 나왔는데요.
11: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저희 먹는 거 좀 촬영해도 될까요? 저희 다섯 명만 먹는 걸로.
11: 촬영이긴 한데. 예. 촬영을 해도 괜찮을까요?
10: 형, 우리 오늘 성공. 대박인데요?
8: 사장님, 여기는 어떻게 시키는 건가요?
13: 저희는 실비집이라고 해가지고 한 분에 4만 원씩 음식 갖고 있거든요. 4만 원 안에 두류 두 병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8: 와.
13: 네. 이제 추가가 되면은
8: 4만 원이요? 음식도 괜찮고요.
13: 이제 뭐 5분이시니까
10: 10병이에요.
13: 그렇죠. 10병까지 드실 수 있는 거죠. 10병까지는 무료.
1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천시 삼천포에서 그대와를 운영하는 방문딥입니다. 2003년도였으니까 23년 정도 했나 봐요. 제가 한 5시경 되면 이제 잠이 깨워요. 자동으로.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저 의시장에 있어요. 거기 가서 신선도가 좋은 재료를 하나하나 점검해가지고 제날 선도 좋은 거 구입해서 이제 이렇게 잔을 내죠.

0: 기본 잠부터 먼저 드릴게요.
1: 우와. 우와.
2: 대박이다.
0: 그날그날 음식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철 음식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드리거든요.
3: 참새 아침이네.
4: 오레기입니다.
3: 와. 오레기. 와.
1: 오, 진짜 신선하겠다.
5: 와, 너무 많이 나와. 이렇게 해서 술을 두 병 해서 1인 4만 원입니다.
1: 싼 거 같은데.
5: 한 사람당 두 병, 그죠? 와.
6: 남는 게 없으실 것 같아요.
4: 홀뚜기가 아닌 거죠? 호래기 다른 거죠?
7: 다른 거죠. 다른 거.
8: 우리 전현무객 1회 제일 처음 먹는 거.
5: 진짜요?
4: 맛있어.
5: 경상도 지방에서 먹는 이제 저희는 밥상으로도 자주 먹어요. 부산에서는.
1: 호래기 너무 맛있어.
5: 이거 아, 먹어본 적 있어요?
9: 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1: 진짜 맛있어.
5: 먹어봐.
1: 네. 와, 잘 먹겠습니다.
4: 잘 먹겠습니다.
5: 처음 먹어본다, 이거.
4: 호래기.
5: 호래기?
4: 아, 초장이, 페어링이 좀 좋을 것 같아.
5: 진짜 맛있어. 그렇죠? 초장에 먹으면 통째로.
4: 진짜.
8: 맛있지?
5: 사이즈가 좀 크네. 맛있지?
4: 엄청 푸짐해, 그냥.
5: 푸짐해.
4: 꽉 빠.
0: 질기진 않아?
5: 안 질겨. 안 질겨요?
3: 향이 나네.
5: 너무 맛있어.
10: 식감이 독특하지? 매끈매끈하고.
8: 맛있네요.
5: 맛있지?
8: 맛있네요.
5: 별미야.
8: 근데 안에서 뭐가 터지는데.
5: 대가리. 눈 아래 아니야?
8: 대가리. 근데 그게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
0: 뇌, 아마 뇌일 거예요.
4: 와, 진짜요?
5: 뇌지 않을까? 뇌가 어딨어?
11: 달고기는 전으로 먹을 때 제일 맛있어, 진짜요. 그리고 이거는 몸에 달 모양이 있어. 삼천포에서는 제사 때

0: 너무 맛있어.
1: 우와. 아 너무 잘 이거 전을 잘 비쳤다.
0: 촉촉해. 맛있지?
1: 그렇지,
2: 그렇지.
0: 형은 명태전보다 이게 더 맛있는 거 같아.
1: 명태전보다 훨씬 촉촉한 거 같아요.
0: 아니, 너무 부드럽고 녹는데 거기다 이제 계란이 붙여져 있으니까 좀 고소한 거 같아요.
2: 고소하고 담백하고.
0: 별미야.
1: 혹시 매장 개 먹어봤어요?
3: 멍게 먹어봤는데
2: 안 별로야?
1: 멍게는 너무 확실해.
3: 제 스타일은 아니다.
2: 해삼 먹었어?
3: 해삼도.
2: 요 향에 익숙해지기 쉽지 않지. 아유 하루가 애기구나.
3: 오늘 한번 먹어봐.
1: 되게 도전하는 거 좋아한다.
2: 먹어봐.

0: 이게
1: 멍게.
0: 진짜... 멍게예요? 네, 멍게. 생각보다 괜찮은데?
1: 바다 향이 조금 덜 나긴 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밥까지 딱 비벼 먹으면 멍게 비빔밥.
0: 아, 끝에 바다 향이 살짝 나요.
2: 그 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0: 진짜 맛있어요.
3: 와.
0: 감사합니다.
3: 우와.
1: 와, 뭐야.
3: 와, 엄청 많네.
1: 와, 이거는 소대찜입니다. 이거는 가오리 무침이죠.
0: 와.
1: 가오리 무침에 김밥.
4: 김밥이요? 와,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5: 자신 있어 하는 거는 이제 무침이라든가 간맞춤을 이제 아, 이 정도면 내가 간이 잘 맞다. 그 정도는 자고 해. 맛이 괜찮아요.
4: 얘들아, 예. 서대찜을 먹어.
1: 서대,
4: 예. 서대가 정말 맛있는 냄새.

0: 처음 먹어보는데.
1: 또 통째로?
0: 아, 처음 봐요, 처음 봐요.
1: 맛있지?
2: 아, 맛있어요.
1: 거대는 찜이 제일 맛있어.
3: 서대는 주로 무침으로 많이 먹다 보니까
1: 구이도 많이 먹어요.
3: 근데 여기 촉촉

0: 하는 생선을 많이 하네.
1: 촘촘하게 잘 조리를 하는 거죠. 아우. 맛있어?
2: 너무 맛있어. 부드러운데?
1: 반건조를 해서 찐 거야. 맛있잖아. 또 얼굴 삐딱삐딱하고.
0: 이 집은 제가 찍기 죄송하네요. 어르신들이 진짜 가져오실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이 주민들이 우리 미워하겠다.
0: 아, 여기는.
3: 형은 거의 잘 접해보지 못했겠다.
2: 거의 다 처음 먹어봐.
3: 그렇지.
1: 말레이시아엔 비슷한 것도 없어.
0: 그러니까 해외 살면은 저도 해외를 좀 오래 살았잖아.
2: 그렇죠. 아르바이트잖아요.
0: 한식당 같은 거 많잖아요. 네. 해산물 신선한 건 먹기 힘들어요. 진짜. 해외에 유일하게 없는 게 해산물 잘하는 집. 아, 없어요. 이런 건 뭐 볼 수가 없어.
2: 맞지.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지? 김치볶음밥 맛있다. 맛있다.
1: 김밥도 잘 싸졌네.
0: 김밥도 완전 집김밥이잖아요. 소풍 갈 때 싸주는.
1: 막상.
0: 엄마가 싸주는 김밥. 김밥.
2: 아, 너무 맛있다 이거.
4: 진짜 맛있어요.
0: 충무김밥에 그 오징어 무침처럼 둘이 되게 잘 어울린다.
2: 너무 맛있다.
1: 신곡을 받았는데 못 일어났다는 건 무슨 말이야?
3: 응? 아, 처음 듣는 얘긴데?
4: 못 일어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결승 1차 때 이제 신곡 미션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가수들 다 신곡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저는 손태진 선배님 작곡한 인생의 열쇠라는 곡을 불렀거든요. 네, 그때 이제 장염이 심하게 와가지고 아이고. 아, 제가 살면서 맞다. 처음으로 장염이 왔어요. 무대에서 노래는 다 나오는데 전보다 힘이 안 나와가지고
1: 힘 잘못 좀
0: 힘이 안 들어가지.
4: 아,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0: 장염이. 네.

0: 약간 긴장했나 봐요.
1: 그냥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
2: 스트레스 많이 불편하니까.
0: 맞아 맞아.
2: 많이 불편하니까.
0: 긴장을 안 하시나 봐요. 되게 잘 드시네.
3: 아니 굶었어?
0: 근데 어디 갇혀있다 나온 거 아니에요?
1: 진짜 진짜 잘 먹죠.
4: 잘 먹어요 잘 먹어요. 맛있게 잘 먹어요.
1: 끊이지 않고
3: 끊임없어. 경연 때 한 곡만 미친 듯이 불렀어? 남들이 다 따라 불렀다며.
1: 와 진짜 그 라운드마다 저는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2: 훈별이 형 목소리는 맨날 대기실에 있어. 그 노래 불러야 되는 무대의 노래.
1: 근데 하나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한 소절만
4: 맞아요.
1: 계속 불러요.
2: 아 맞아 맞네. 아 맞네.
3: 완벽주의자야.
5: 그 부분이 이 연습을 만약에 100번을 하면 10번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90번이 맞았다. 근데 10번이 틀리면 이제 어쨌든 기복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만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0: 와, 아, 왜 이렇게 잘해? 야,
1: 전 아직까지 제가 16년 동안, 15년 동안 가수를 하면서 한 번도 완벽하게 마음에 들었던 무대가 없어요. 한 번도.
2: 아니, 그런 애가 히든싱은 어떻게 그 모양으로 해? 아,
3: 한 개도 안 똑같게.
4: 해드릴게요.
2: 뭐예요? 뭐예요?
1: 새꽃이다.
4: 망하고요.
5: 망하고.
4: 도다리 그리고 여기는 지치 새꽃입니다.
5: 아 이게 지치구나.
1: 죄송합니다. 네.
5: 와.
3: 장어.
5: 와,
3: 이거 탕. 너무 좋은데요.
6: 이게 탕이랑.
5: 장어구이.
3: 장어는 너무 좋은데요.
5: 대박이다.
1: 지치 새꽃이 진짜 맛있어.
5: 저 활용 점정이다, 여러분들. 활용 점정.
4: 진짜 국룰이죠, 이 라인업이.
5: 아니, 이게 인당 4만 원인 게 지금 네. 가성비가 말이 안 돼.
2: 진짜 그런
5: 거 같다. 진짜 말이 안 돼.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 해.
4: 와, 이게 딱 남해 쪽 온 게 딱 실력이 났네.
3: 근데 진짜 제가 하나 먹어봤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2: 어, 되게 맛있어요. 광어.
3: 광어가 맛있어요.
2: 광어 맛있어요?
3: 광어 맛있어요.
1: 야, 광어 맛있네.
5: 진짜 맛있지?
1: 맛있어.
5: 귀치가 너무 궁금해.
2: 새꽃이, 새꽃이.
5: 개인적으로. 이런 식감이구나, 귀치는.
1: 어, 진짜.
5: 귀치는
1: 뼈가 제대로 씹히네, 진짜.
5: 새꽃이니까.

0: 조합이 좋네. 깔끔하게 마무리.
1: 깔끔하게 백합탕으로.
2: 저 태어나고 6개월 뒤부터 이제 어머니랑 단둘이 평생을 살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0: 너무 젊은 나이에.
2: 네.
0: 경제적으로는 안 힘들었어요?
2: 경제적으로가 너무 힘들어.
0: 병원비 이런 건 다 어떻게 했어?
2: 알바,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많이 했어요.
0: 어머니 병원비를?
2: 병원비의 보탬도 하고 집안 생활비, 병원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알바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1: 진짜 어린 나이에 대단하시네요, 정말.
0: 야, 너무 막막했을 것 같아.
1: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
2: 그렇게 어머니가 한 2년 반 정도 투병을 하시고 제가 이제 20살이 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0: 완전 혼자인 거야, 그럼?
2: 네.
0: 너무 힘들었겠다. 아, 어머니가 그 무대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2: 네, 항상 저는 노래 부를 때 느껴요.
0: 어머니를?
2: 네, 보고 계신다는 거를 느껴가지고.

0: 정유도 가족 얘기가 화제가 되지 않았어?
1: 저도 이제 가족사가 있기는 한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이제 완전 이혼을 하시고 저랑 아버지랑 이제 할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해주시고 이제 친형이 있어서 이렇게 네 가족이 20살 딱 직전까지 이제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 19살 때, 그러니까 2012년도에 암 투병을 하고 계시다가 그 시기에 돌아가셨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부터는 이제 할머님은 나이가 있으셔서 고모가 이제 따로 케어하시고 저랑 형이랑 엄마랑 이제 셋 가족이 이제 제가 20살 때부터 정확히 다시 세 가족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20대 후반까지 막 엄마한테 용돈 막 몇만 원씩 받아가면서 살고 그때까지 계속 무명가수 생활하고 오디션 5번 나갈 동안에 사실 큰 빚 하나 못 봐서 저는 이제 아,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게 제가 아니라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하고 제가 너무 불효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온 뒤에 빨리 그냥 안정적인 직장이라도 잡자 해서 했는데 그 동시에 제가 우연히 무명전설 지원에 대한 공고를 보고 진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2: 신라 같은 희망이
1: 진짜 하기 싫은데도 그냥 이 뭔가 본능적으로 안 하면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너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아서 했는데 그냥 어떻게 막 이렇게 정말 사활을 걸고 계속했던 라운드의 무대들이 잘 이쁘게 봐주셔서

0: 방금 들으면 처음으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직
1: 전 무조건 여행이에요.
0: 어머니랑
1: 가족 여행을 제대로 진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2: 저희 어디 가고 싶어?
1: 제주도가 될 것 같아요.
0: 제주도 시간이 없어서. 이제 끝이에요?
3: 네, 이제 다 나왔습니다.
0: 와, 수박합니다. 진짜 많다.
2: 수박도 있어.
0: 그나 아이가.
2: 먹어.
0: 진짜 배부르다. 와. 수박도 꿀수박이네.
2: 아쉽지만 음식은 다 먹었습니다.
0: 와, 너무 좋아. 근데 두툴하게 한 메뉴를 딱 꼽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메뉴를 너무 많이 주는. 근데 전체적으로 다 맛있고 가성비 밸런스가 가성비라고.
2: 여기는 굶고 와야 돼.
1: 너무 진짜 행복했던 시간이고요. 아, 4천 가지 음식을 먹은 것 같아서.
4: 재밌게 놀다 가는 기분, 쉬다 가는 기분인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5: 조사지 않았네.
6: 전혀 뭐가 있는 금요일이 좁아 금요일은 밤이 좁아
1: 저녁무게
0: 파이팅!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4: 잘 먹었습니다.
0: 진짜 잘 먹었습니다.

0: 저번에 이어서 또 만났어요.
1: 또 만나네, 또 만나서.
2: 야,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반갑네.
0: 아니, 경진이 형이 저번에 20만 원으로 했었잖아요.
2: 그렇지.
0: 남은 돈으로 샀나 봐요. 옷을 갖고 왔어요.
2: 그러네. 오늘 아니, 또 20만 원.
1: 경진이와 함께 떠나는 럭셔리 대전여행 1편 들고 오셨죠? 2편도 함께 하겠습니다.
2: 야, 근데 여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여기 누구야?
3: 아니, 뭐 좀 말 좀 시켜주셔야죠.
0: 아니, 윤마또리님 어디 갔어?
1: 반갑습니다.
0: 윤마또리 이거 됐나요, 이거?
2: 새로운 우리 유튜버.
1: 맛돌이 맛이 갔네.
2: 자, 본인 소개 한번 해줘.
3: 근데 맛돌이가 저번에 한번 찍고 나가지고
0: 맛이 갔나요?
3: 두 번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형, 태군 형, 형이 저 한번 가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냥 부득이하게 왔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15만 유튜버 태군입니다. 야, 감사합니다.
2: 15만.
3: 처음 뵙겠습니다. 예.
0: 아니 근데 오늘은 여기서 모인 이유가 왜 여기서 만난 거예요?
2: 여기가 새로 생긴 핫한 곳이야.
1: 아니 진짜 신축 냄새가 나요. 그렇지. 진짜 와.
2: 새 냄새 나잖아. 새 냄새
1: 너무 좋아.
4: 네, 그래서 이번에는 컨셉이 힐링입니다.
1: 힐링 제대로네.
2: 오늘은 쉬면 되네. 그래, 오늘 또 누가 어떻게 될지.
5: 근데
2: 네.
5: 솔직히 만 원은 제가 하고 싶습니다.
3: 왜?
0: 아주 어울려요.
3: 왜냐면은
1: 그래요. 네. 하세요.
3: 고생스러운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0: 아, 그럼 많이 하세요.
3: 네.
1: 하세요. 하시면 돼요.
3: 아니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지. 또 그렇게. 하여튼 오늘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다. 그런 거죠.
1: 맞아요. 부정타입니다. 부정타요.
4: 이번에는 힐링이라서 제작진이 직접 이 이동수단은 다 제공을 하겠습니다.
0: 와, 진짜요? 그럼 편하지, 깨끗이지.
1: 교통비, 야, 이거 크다.
4: 여러분들은 편하게 그 금액 내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우승자 되시죠?
0: 경진이
4: 형님께서 뽑으신 다음에 그 금액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럴 때 원하시는 분이랑
1: 그래, 나 교환권 있잖아.
4: 네, 교환하시면 됩니다.
1: 네네, 한번 가보시죠.
2: 야, 아니, 교환권이 있는 사람이 그럼 드세요. 마지막에 뽑아.
5: 그렇죠.
2: 그렇지, 그렇지. 지난번에는 내가 마지막에 했는데.
0: 형이 나눠주세요, 그러면.
1: 자, 대구! 우리 형님, 가시죠! 야!
0: 만원.
3: 태군, 15만.
1: 가시죠!
0: 네, 제발 만원만 이어라!
2: 오케이, 느낌이 온다, 이거다. 느낌이 왔어. 아.
4: 자, 각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2: 각자 확인하나요? 자. 야, 다 보여, 너 잘해.
1: 아, 이거. 이거 뭐, 바꿔야 되나? 아, 이거 뭐. 아니, 이게 나쁘지 않은데.
2: 나무로 바꾸지 마. 나는, 바꿀.
3: 나랑 바꾸면 오늘 진짜 힐링 제대로 한다. 형을 믿어봐. 형이랑 바꿔. 그러면은.
2: 아니, 너는
3: 진짜 힐링하는 하루가 될 거야.
1: 바꿀래요.
2: 바꿀 거야?
1: 좀 아쉬우니까 바꿀게요. 저 준범이 형이랑 가겠습니다.
2: 아, 야, 나는 바꿀 여유가 없다니까.
1: 준범이 형이랑 갈게요.
3: 정말이야?
1: 네, 느낌.
0: 형, 왜 안 해요?
3: 나를 못 믿네.
1: 그러니까 주범형으로 바꾼다고요. 이렇게, 오케이?
3: 이미 끝났네.
1: 이렇게. 끝.
4: 자, 그러면은 공개해보실까요?
0: 네. 운이 드럽게 없습니다. 네네. 카드 좋은데 만 원입니다. 또 만 원이야.
1: 아.
0: 오늘 만 원만 나오냐, 나는? 지금 1위가 1도 안 돼요, 지금.
1: 바꿔서 네. 클럽 뻔했다, 오늘. 와. 잠시만요.
0: 5만 원 같다, 5만 원. 10만 원?
1: 아, 씨, 뭐야?
0: 어? 얼마?
2: 아, 네 복장에 딱 맞아.
1: 아. 5만 원. 뭐야. 아.
2: 자, 한번 공개할게요.
1: 아니,
2: 신이네.
1: 나 오늘 신이
2: 내가, 아니, 절대 안 바꾼다 그랬잖아, 내가 너를 위해. 왜 나를 이렇게 안 믿어? 그럼.
3: 저는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경진이한테 형이 기회를 준다고.
1: 와. 와, 진짜 좋겠다, 와.
3: 오, 난 분명히 기회를 줬어. 왜 형을 못 믿어?
1: 아니, 죄송해요, 아니. 관상이 약간 좀 각설이 느낌이에요.
3: 없어 보여?
1: 품바 느낌이라서 죄송해요.
3: 아니 그건 이해해. 내 얼굴이 그렇긴 해.
1: 아,
3: 근데 너도 만만치 않아, 인상이. 나 못지않게 없어 보여.
4: 네. 남은 금액의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이제 우승자를 가릴 건데요. 이번에 우승 상품이 좀 다릅니다. 3화 때 쓸 상품인데요. 자, 1회 금액 패스권입니다.
0: 패스권?
4: 다음 화 때 내가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금액을 쓰신 다음에 1회 패스권을 내시면 제작진이 그걸 대신 결제해 줍니다.
0: 아! 아무거나 이제 먹거나 해도?
4: 그렇죠.
1: 와, 너무 좋다.
3: 아,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오늘이 마지막 출연인 것 같은데 어떻게.
2: 그럼 너는 시원하게 써.
0: 돈 가져가. 네, 신고하기.
4: 각자 이제 배정받은 예산으로 네. 이제 대전에 힐링을 찾아 떠나주시면 됩니다.
0: 근데 앞으로 또 만 원이 또 걸리냐, 씨. 제가 가고 싶은 데가. 아! 여기 유성이죠. 유성이면 여기 있어. 조격 체험장. 내가 들었단 말이야. 이거 공짜인가 그랬는데. 일단 거기서 작년인가? 갑천 생태공원이 생겼거든요. 거기까지만 일단 가보자고요.
3: 뭐 하루에 생활하는 비가 만 원으로도 충분한 사람이기 때문에 20만 원은 과분하고 가져가는 건 안 되는 거죠. 대전에서 실링하면 좀 수통골이 있어요. 그쪽이 산림욕하기도 좋고 카페도 많고 맛집도 많고 맛집 진짜 많거든요.
2: 사실은 저는 대전에서 힐링할 때 장태산을 제일 1번으로 쳐요.
1: 지도를 딱 보니까 일단 가장 가까운데 여기 좋아요. 대족산. 제가 왜냐면 고등학교 때 등산부였어요. 등산부. 거기 힐링 코스가 많을 것 같아요.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0: 일단 저 새로 생긴 이 유성 복합터미널을 보면 꿈돌이 라면이 나왔다는 거 아실 겁니다. 꿈돌이 굿즈샵이 있어요. 네. 대전도 이 꿈돌이가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근데 라면이 나왔다고 하니까 또 가보도록 하고 어떤 게 판매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 수는 없어요. 돈이 없어요. 만 원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꿈돌이 친구들이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구경해도 될까? 네. 네. 가격을 볼게요. 야, 이거 하나에 제가 지금 만 원이잖아요. 이거 하나 사는 순간 끝입니다. 네. 이거는 보는 걸로만 할게요. 네, 눈에다가 저장해놓고 힐링하겠습니다. 오! 꿈돌이라면! 아, 제가 또 대전시 홍보대사 아니겠습니까? 이 꿈돌이라면 진짜 맛있어요. 근데 가격이 지금 1,500원이면. 1,500원이면 괜찮은데요? 사장님, 이거 끓여 먹으면 얼마예요? 아, 이거 그냥 사면 1,500원이고. 아, 저? 꿈돌이라면 1,500원이나? 아. 알바할 거 없죠, 사장님? 알바할 거 없죠? 청소할 거 이런 거 없죠? 네. 이거라도
6: 드시고 가시면
0: 네.
6: 저희 드시고 가시면 4,000원.
0: 4,000원 맞아요. 네. 네. 뭐 방법이 없잖아요. 대전이 고향이면 할 일 없죠. 네. 네. 와. 오. 아, 배고파. 먹을 거 없나? 무슨 냄새지? 라면 냄새 아니야? 어? 라면이다. 라면. 뭐지? 뜬구리. 이거 먹고 저는 이제 유성하면 온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만 원이 나다 보니까 이제 6,000원 남았잖아요. 온 몸을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이라도 한번 온천물에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왔어 왔어 땡진이가 왔어 코앞까지 왔어. 네. 네, 개족산에 왔습니다. 이 개족산, 대전의 명산이고요. 개족산, 뭐 약간 좀 어감이 그럴 수도 있는데 닭개자의 다리죠. 닭의 다리 모양을 닮았다 해서 개족산. 개족산의 또 황토끼리,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오늘 제대로 힐링해 보시죠.
7: 황토끼리 가보신 적 있으세요?
1: 황토끼리 요즘에 여기저기 많은데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오늘 또 제가 20만 원 럭셔리 코스인 줄 알고 또 정장을 입고 왔는데 정장 차림에 또 황토끼를 걷는다는 게 네,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8: 신발 벗고 가셔야 되는데 복장이 근데 그런 복장이 아닌데?
1: 아, 제가 오늘 여기 올 줄 모르고 네, 럭셔리 여행할 줄 알고 왔는데 여기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9: 알고 계세요?
1: 네.
8: 개그맨.
1: 네.
8: 개그맨.
1: 아, 내 사랑 너의 사랑. 내 사랑 너의 사랑 몰라요. 네, 몰라요입니다.
8: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1: 네, 맞습니다.
8: 맞다. 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1: 너무 좋습니다. 네. 비주얼 개그맨.
8: 비주얼은 아닌가?
1: 아, 비주얼이 나쁜 적도 있고 좋은 적도 있잖아요. 자, 개족산의 장점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흔들리지 않고
9: 편지예요.
8: 길에서 최고죠, 대전.
1: 아, 이게 닭다리 모양이라고 해서 개족산이라고 하는데요.
9: 그렇죠, 닭개자 같은데.
1: 아, 닭개자 다리죠. 닭다리 모양. 이렇게 평평하고 완만한 산. 끈을 잡아야 돼요? 잡았다! 이야, 잡았다. 아,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아, 이런 게 힐링 아니겠습니까? 네. 잡았어, 진짜 잡았어. 네, 로또 사야겠다.
2: 오늘은 확실히 차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니까 훨씬 편하게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태산 자연휴양림에 제가 도착을 했는데요. 출렁다리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걸어보니까 조금은 출렁거림을 느낄 수 있네요. 예. 이 출렁다리에서 보면 예, 메탁세카이어 꼭대기까지 볼 수 있는 예,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고소공포증이 조금 있거든요. 가만히 느껴보니까 굉장히 출렁거리는 게 무섭습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이런 풍경들이 정말로 한 폭의 그림을 이렇게 찍는 것처럼 아름답게 지금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메타세카이어 길로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또 이렇게 조형물도 있고. 와, 곱게 뻗은 이 나무가 메타세카이어가 한 30m 되는 것 같아요. 봄의 햇살을 맞으며 이렇게 숲속에 와 있는 듯한 이런 기분이 너무 상쾌합니다.
8: 선생님.
2: 진짜 잠들었어요. 깨운하네요, 진짜. 배가 조금 고픈데 밥 먹으러 한번 가보시죠.
3: 지금 이 수통골 오기 굉장히 시즌이거든요, 여기가.
10: 근데 또 이런 또 좋은 공기를 또 마시게 되네요.
3: 내 덕분이야, 그러니까. 수통골 근데 선택 잘한 것 같지 않아? 왠지 오늘은 수통골로 오고 싶더라고. 이게 풀 냄새 어때요? 지금 좋죠?
10: 네, 좋은 것 같아요.
3: 같아요? 정말 싫어. 저기 대전 홍보. 홍보대사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수통골가 너무 좋아가지고.
8: 아니, 진짜 좋아요, 하죠.
3: 금수봉 빙계산 나오는데 2km, 1.6km거든요. 힐링을 하러 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한다? 이거 훈련이야, 훈련. 이 힐링 혹시 자주 오시는지?
11: 예,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해요. 숲이니까 일단 들어오면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이 나무들 쓰는 소리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이 동네는 음식점들이 다 정갈하고 깨끗해요.
3: 맞아요, 맞아요.
11: 예. 네. 그리고 종점이 있으니까 접근성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근무하다가 또 일하다가 그냥 바로 올 수 있어요. 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얼마 시간 안 걸려요. 맞습니다. 여기는 오리 수육이 아주 유명한데.
0: 자, 드디어 이제 라면 먹었으니까 네, 제가 무료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깜짝 놀란 게 검색을 했거든요. 근데 대전에 제가 저번에 찍었을 때 느꼈는데 무료가 은근히 많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보면 살짝 자연 경관인데 조격 체험장이 있습니다. 와우! 이게 바로 힐링 아니겠습니까? 안에 가서 저도 처음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뭐야? 이런 데가 무료라니 말이 됩니까? 와, 어머니 이게 공짜예요? 우와, 이게 아 진짜요? 아 제가 지금 힐링하러 왔거든요. 힐링하러 어디 어디? 아. 안에 들어가려면 발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럼 발을 씻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조격할 수 있지만 이 위에를 자연의 경관으로 이쁘게 꾸며놨어요. 그리고 이 뷰가 이 도시 시티뷰고 여기는 자연의 느낌. 무대도 있어요. 이 무대에서는 제가 네 느낌 받으면 노래할 수도 있고. 네. 자, 그러면 발 닦았으니까 안에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쁜 이 누나들과 형들이 있습니다. 네, 아우, 야. 야, 온도가 너무 좋은데요? 온도가 안 뜨거워? 안 뜨거워요? 근데 뜨겁다, 누나. 누나 뜨겁다. 뜨겁다. 이거 힐링이 아닌데, 이거? 제가 지금 만 원으로 살고 있거든요, 만 원으로 하루. 근데 지금 이제 커피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아까 4,000원을 썼어요, 밥 먹으려고.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가방에 먹을 거 있어요? 사탕이나 이런 거. 가방에
8: 좀 몇 개 줄까?
0: 하나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게 또 오고 가는 적 아니겠습니까? 제가 원래 이런 데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른들하고 같이 오면 이렇게 어머님들 가방 요술 가방이에요. 뭔가 뭘까 하나씩 나옵니다. 제가 지금 저 트로트 가수를 하고 있어요. 노래 혹시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누구요?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18세 순이 좋아요? 18세 순이?
12: 18세 순이 좋죠.
0: 좋아요. 네, 그러면 제가 18세 순이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누나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12: 끝분.
0: 막내야? 막내. 옛날에는 막내가 끝이었거든, 끝. 끝분인 누나를 위해서 네, 노래 한 곡 해드리겠습니다. 18세 순위. 네. 자, 갑니다.
12: 그 3점 노래 들으세요.
0: 조교하면서. 살구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던 내 사랑 수리는 돌아올 줄 모르고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조교 가러 가야 돼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여기는 무료 조교 유성이에요 예, 박수 주세요 어우 야 좋았어요? 좋았어요? 대전 유성 최고 오케이 저 오늘 힐링 제대로 했습니다 갑니다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아 여기서도 안 되는 거고
1: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황토길 처음 왔는데 어떻게 즐겨야 돼요?
2: 저도 오늘 처음 와서 저기 올라가
1: 아, 처음이세요? 네, 어때요? 처음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2: 일단 내려왔으니까 이제 비가 와서 아, 아. 나 왜 그 미끄러운 거 그랬지? 비가 와서
1: 네, 여러분, 네, 이게 돌발 상황이에요 비가 와서 황토가 약간 질퍽하대요 네. 일단은 이따가 씻으면 되니까 근데 수건 있나요? 수건이 있어야 되는데 아, 수건 안 가져왔는데 아, 여기 아, 돌 있어, 돌 있어 아. 아, 돌 있어요.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14.5km 황토길. 네, 전국에서 제일 길대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어렸을 때, 네, 그, 모르고 소똥 밟은 느낌. 이게 건강이 그렇게 좋대요. 아, 미끄럽네. 확실히 미끄러워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네. 야, 황토. 아, 이거 발도장 찍고 싶다. A4용지 없어요? 황토길 걸으시면 싹 빠집니다. 독이 빠진다고 해야 되나? 야, 좋은데요? 아, 물, 아! 아, 물, 아! 산에서 내려오는 물인가 봐. 너무 차가워.
13: 이거 닦아도. 이거 물이 안 빠지는데, 이거? 이거 다 닦은 건데, 이거. 좀 지워지는 것 같다.
1: 네, 황토 사랑합니다. 황토 사랑합니다.
2: 여기 또 이런 곳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장을 목살로. 야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옥수수도 먹고 싶은데.
14: 옥수수는 제가 어떻게? 안
2: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4: 특별히.
2: 네. 오케이. 자, 서비스로 옥수수 하나 받았습니다. 뒤집어서 살짝. 불맛 제대로입니다, 지금. 고여줘서. 맛있는 고기는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15: 평양산 손두부라고 거기도 되게 맛있어요.
3: 손두부? 두부는 별로. 아니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추천하지 마시고 난 내가 좋아하는 거. 저는 이제 고기류나 이런 쪽 좋아하거든요. 뭐 메뉴가 많아요. 많은데 대표 음식을 먹어봐야 되니까 여기는 오리 수육이에요. 오리 수육을 제가 시켜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0: 아, 그냥 부드럽다. 먹자마자 부드러움이 그냥 녹아요, 녹아.
1: 수육인데, 아니 오리가 이렇게 부드러웠나? 신기하네.
0: 잡내 하나도 없어.
1: 고추 살짝 올리고, 쌈무에

0: 술 숙기다, 술. 잠재식, 술, 술. 술 숙기야 될 것 같은데.
1: 자, 요거는 우리 카메라 감독님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감독님. 금강산도 식후경. 진짜 맛있죠? 와. 그니까 왜 오는지 알겠죠, 여기를?
2: 오늘 어떻게 투표가 그러면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쓰시는 건가 보네.
1: 아니, 무조건 다 쓰시거든. 남기면 안 되지. 무조건. 이런 한 장 안 남길 거야, 저는.
3: 와! 맞습니다. 와우. 자, 사장님 이거 저 오신다고 특별히 많이 주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4: 아니요.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3: 네네네네.
4: 100개다 그릇을 사용하고 있어요.
3: 아, 너무 좋다. 야, 보세요. 이게 지금 1인분인데 두 분이서 드셔도 충분한 양이에요. 와.
4: 그 고추장을
3: 네, 고추장. 네. 아, 사장님이 또 레시피까지. 네. 어우.
4: 고추장 또 집에서 감은 고추장입니다.
3: 아, 그럼 아, 때깔이 다르네. 네. 아, 행복합니다. 나 오늘 황토길 걷고 많이 출출했거든요. 이렇게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보리밥을 먹으니까 아, 이거 대단히 힐링하는 느낌. 아, 사장님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0: 8,000원.
1: 네, 가겠습니다. 8,000원. 네. 네, 42,000원 남았네. 42,000원이면 뭐 충분하지.
2: 아까 피디님이랑 감독님들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 커피를 먹었었잖아요. 커피는 또 맥심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 가서 또 힐링 하겠습니다. 야, 이런 데 가셨어?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서울숲, 그리고 저 일산으로 치면 호수공원인데 여기는 대전의 아주 갑천 생태 호수공원. 짱인 것 같습니다. 와. 오, 출렁거려. 와. 근데 이게 새로 생긴 거다 보니까 가족들과 왔을 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돈 안 내고 놀이기구처럼 탈 수 있어요. 모노레일이네. 자가발전 모노레일.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을 텐데 여자친구가 없어가지고 혼자 탈 건데. 네, 우리 PD분 같이 탈까요? 여자분 뒤에. 내가 돌아야지 가는 건가? 뭐야? 한다! 와! 간다! 야! 와! 오, 재밌다! 이게 지금 운동도 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아, 피디님이 자전거 못 타거든요. 내가 지금 자전거 잘 타네. 이 앞에 있는 호수를 보면서, 앞에 있는 산을 보면서, 예, 도심 속에서 숲 속에 온 것 같은 느낌, 잠깐이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난 힐링이 된다. 와, 이게 힐링 아니겠습니까, 힐링? 이게 부딪힐 이유가 없구나. 다 센서가 있어가지고. 제가 혼자였지만 가족끼리 왔을 때 아이들은 또 이렇게 재밌게 자전거 타고 모노레일. 저는 또 그네를 탈 건데 한국 민속촌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지금 5만원, 10만원, 20만원. 이런 분들이 이걸 느끼겠습니까? 대전의 꿀잼! 만원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여기 오면 꼭 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대전을 잠시나마 한눈에 볼 수 있는, 네, 위에 전망대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이건 찍어 놔야 돼. 오르비에다가 마운틴 뷰, 호수 뷰, 여기 시티 뷰. 와.
3: 고사님 가셔야 돼요.
2: 네. 저도 모르게 잠들었네. 죄송합니다. 아니, 힐링 제대로 되네. 제가 또 딴 데 가야 되잖아요. 맞죠? 저 어디 가지? 누구한테 물어보지?
1: 대전에 또 하풀이 있습니다. 대청호인데요. 그 주변에 요즘 카페도 많고 인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핫해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날씨 정말 좋다. 야! 물도 있고 산도 있고 여기 자연도 있고. 아.
4: 아, 저 건물은 뭐야 저거? 야, 되게 특이한데? 지금 나를 위한 가게인데 막 나한테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아. 어디 건물이 이렇게 생겼지? 되게 특이하다. 얼마일까? 냄새가 너무 좋다.
2: 냄새가.
4: 혹시 커플 분이신가 봐요?
5: 네.
4: 수도꼴 자주 오세요?
5: 아, 오랜만에.
4: 오랜만에?
5: 날씨도 좋고 해서.
4: 예. 아, 그 전에 누구랑 오셨어요?
5: 네?
4: 여기 보니까 수통골에서 여기 봉요떡이 좀 유명한데 왜 유명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6: 아, 맛있으니까 유명해요.
4: 맛있으니까? 아. 아, 그쵸. 근데 이게. 이 호떡이 느끼하지가 않네. 느끼하지 않고 고소해요. 지금 여기가 삼박자거든.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호떡에

0: 최고의 라떼. 와. 아, 이제 시원하게. 와, 맛있게 먹었네. 어이구. 아, 눈가에 묻었나? 아니, 안 보여가지고. 아, 예. 맛있겠네. 딴 게 있나? 별거 없지? 이거지. 아, 좋다.
1: 아까 또 거기에 이어서 도심 속에 딱 정원. 한바 수목원은 저기 엑스포 생길 때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93년 전에 생겼는데 진짜 그 사이에 나무가 더 웅창해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서원인데 동원도 있어요. 독도처럼 동도, 서도 이런 것처럼 여기도 동원, 서원이 있는데 이게 서로 날짜가 이 개방한 날짜가 달라요. 근데 오늘 서원이기 때문에 서원을 둘러보겠습니다. 물소리가 들리죠? 이 코로는 이 정원의 향기, 눈으로는 이 아름다운 녹색 정원, 그리고 이 머리는 맑아지고. 그러니까 일하다가 좀 지쳤을 때 이렇게 자연을 한 바퀴 도는 건 좋습니다. 지금은 힐링이잖아요. 어딜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내 발이 가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0: 와, 오늘 제가 만원 맨으로서 아까 처음 받았을 때 이 만원으로 뭘 하지? 라는 생각했었는데 아까 꿈돌이라면 먹고 그리고 저격하면서 어른들한테 좋은 얘기 듣고 또 이 발도 깨끗해지면서 뭔가 머릿속이 좀 애매했는데 한밭 20원에 왔죠. 아까 또 생태공원 갔다 왔죠. 지금 제가 저 멀리 해외에 갔다 와서 휴양지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전이 정말 도심, 이 도심 속의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는 걸 느꼈고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1등 하는 걸 떠나서 제 마음이 지금 힐링이 1등입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만 원으로 했지만 다른 분들과 또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힐링하고 왔고 얼마 썼는지 한번 확인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대만족입니다. 만 원 화이팅! 갑니다.
1: 대전하면 뭐겠습니까? 예? 온천 아니겠습니까? 온천? 온천하면 어디겠습니까? 바로 유성이죠. 여기 온천수가 나오는 호텔에 들어가서 풀로 온천욕을 하러 왔습니다.
2: 여기서 이제 자쿠지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사우나도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여기서 온천 즐길 수 있고 또 여기. 사우나도 즐길 수 있고.
2: 네, 맞습니다.
1: 저기는 침실이네요, 또?
2: 네.
1: 저 혼자 지금 사용하기 너무 아까운데?
2: 그래서 해당 객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소개를 드렸지만 평일 기준으로도 객실 객단가는 2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 살짝 무반했는데 어떻게 PD님 어떻게 안 돼? 여기를 알면은 미리미리 예약을 하지 않는 이상
2: 네 맞습니다.
1: 그죠?
2: 보통 기준에서도 저희가 한 달 전부터는 항상 객실 명함이 평일에도
1: 한 달 전부터요?
2: 네 맞습니다.
1: 되게 넓어요. 넓고 응? 아 나무 냄새가 되게 좋다. 이거 진짜 힐링인데 이거는?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아직 그 한정된 금액이 있어서 이거보다 좀 다음 방 볼 수 있을까요?
2: 네, 들어오게 되시면은 예. 여기는 프리미엄 스파룸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1: 예.
2: 보시면은 가천뷰도 같이 즐기실 수 있고 예. 해당 조정욕조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1: 가장 중요한 거 얼마라고? 아, 제가 말이 떨리는데 제가 좀 맞춰야 돼서.
2: 평일 기준으로는 예. 10만 5천 원으로.
1: 그럼 이 물이 지금 온천수죠?
2: 저희가 이제 정식적으로 유성구청 온천가에서 계약을 맺고 저희 쪽으로 수급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야, 와 좋다.
3: 제 몸이 온천수가 되는 그런 온천수와 하나가 되는 느낌이에요.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0: 물을 또 바라볼 때 마음에 또 정화가 되는 그러한 느낌이 되지 않나요?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그런 테이블이네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테이크아웃해서 이 윤수를 바라보며 여러분들도 한번 이 거리에서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는 어떨까요? 와! 아, 오늘 힐링이라는 컨셉을 가지고선 돌았잖아요. 확실히 마음도 정화되고 머리도 정화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하지만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배부른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너는 좀 더 탄 것 같다.
1: 저는 이제 만원이다 보니까 웬만큼에서는 제가 이제 걸어 다녀야 되거나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네, 많이 탔습니다.
0: 아, 오늘도
1: 네.
0: 많이 타시오?
1: 타시오.
2: 계속 타시오.
1: 타시오. 네, 그렇죠. 근데 진짜 좀 깜짝 놀란 게 이 대전을 제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와, 새로운 곳이 진짜 많았어요.
0: 대전이 양파야.
1: 까맣게
0: 그렇지. 저기 써 있잖아. 꿀잼.
1: 꿀잼.
0: 꿀잼.
3: 이럴 때밖에 네. 돈을 시컷 못 쓰지만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준다면은 금전적인 걸 여유 있게 더 주셔서 더 많은 힐링 코스를 가고 싶습니다.
2: 아, 20만 원 줬는데 네. 이것도 모질라다고요?
3: 네. 아유.
2: 아, 그러면은 오늘이 마지막이야. 끝났어. 가. 형 가야 돼. 안 돼, 안 돼.
3: 많이 먹고요. 또 좋은 온천 욕도 했어요.
2: 아, 온천 갔다 왔다고.
3: 아니, 뭐 이거 다 넣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온몸을. 야. 아, 경희씨가 아까 내가 아침에 그랬잖아요. 이거 내가 바꿔준다고.
2: 전 회에서 20만 원. 네, 오늘 이제 5만 원으로 그렇지. 또 경험을 했는데 많이 힘드네. 많이 힘들어. 네, 정장 입고 황토길 걸었어요. 황토길. 황토길이 네. 어제 비가 왔나 봐. 지러. 미끄러. 미끄러.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뭐. 아직도 발바닥에 황토물 남은 거 알지?
4: 네, 아니에요.
2: 이거 봐. 온천은 내가 가야 돼.
1: 형, 아, 이게 형, 뭐냐고. 이게. 저기 조교하는 데 있으니까 조교하고 가시면 돼요. 네.
2: 하지만 대청댐을 갔다 왔는데 와, 대청댐 한 폭에 그냥 수채화야. 와, 이게 물도 많고 산도 많고 와, 너무 좋은 거야, 그게.
0: 최고야, 기운이.
2: 그걸로 힐링했죠.
0: 나는 늘 선물을 사와. 자, 내가 일단 하나씩 줄게.
3: 자, 옥수수.
0: 옥수수.
3: 뭐 다 남은 거 갖고 온 거 같은데? 아니, 잠깐만요.
2: 이빨자국 있는데, 이빨자국.
1: 맛있어. 전체 기억에 남았던 게 저기 밥천의 생태옥수 공원이 정말 좋았어요. 작년에 생겼대요. 고심 속에 자연이 있는 느낌인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물고기도 있고 오리도 있고
0: 진짜?
1: 너무 좋았어요.
0: 언제 이사 왔지?
1: 내가 모르지.
0: 아, 그래?
1: 근데 그거랑 조교.
0: 조교.
1: 공짜예요. 조교의 공짜.
3: 저는 수통골이 가장 좋았다. 일단 가면은 맑은 공기와 맑은 물과 또 맑은 그 산림욕 할 수 있는 거기서 너무 힐링을 받아가지고 네. 그 뒤에 차차차 먹었던 그 맛있는 음식과 또 멋진 온천욕 그게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5: 그러면 발표 한번 할 텐데요.
0: 네.
1: 내가 1등이야. 내가
5: 4등부터 얘기하겠습니다.
1: 중범이요.
0: 자.
2: 4등이 좋은 거잖아.
1: 안 좋은 거지. 4등이 안 좋은 거지.
2: 아, 4등이 다 쓴 거야. 4등이 다 쓴 거야.
5: 4%로 남으셨고요.
0: 4%?
1: 중범이 형.
5: 태구님.
0: 아.
2: 다 써버렸구나. 자기 돈 아니라고.
3: 애초부터 아니, 뽕을 뽑으려고 했어요, 저는.
1: 얼마 쓴 거예요? 19만 2천 원? 야.
5: 3등입니다.
0: 자, 3등.
5: 8% 남으셨고요.
0: 48%. 오.
5: 3등.
1: 형진이 형.
2: 나요?
5: 김경진님.
2: 아.
5: 네, 24,000원 남았습니다.
2: 뭐야? 둘이 뭐야? 다 썼다고 해서.
1: 저는 원래 인생이 만원 인생이라서.
5: 1등은 1회 금액 패스권 드리는 겁니다.
0: 1회 금액 패스권?
1: 나 아니야?
5: 68% 남으신.
1: 어이.
2: 누구야?
5: 박준범 팀장님.
1: 뭐야? 아까 아니 고기 어떻게 먹었어, 고기?
0: 고기가 사실 엄청 가성비가 좋아.
1: 나는 라면 하나 먹었는데 내가 꼬치라고? 나 내가 1등인 줄 알았어. 저래 아주 20만 원에.

0: 그래서 팀장님은 다음번에 1회 금액 네. 회수권을 드릴 겁니다.
1: 오, 예. 오케이.
2: 아, 축하합니다.
0: 네, 어떻게 오늘 힐링편으로 한 바퀴 도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3: 대전에 제가 딱 알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뭐 한빛탑 앞에나 이것도 공원이 있는데 이게 좋은 곳이 있는 걸 제가 오늘 처음 느껴가지고 관광 오시는 분들도 이걸 꼭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 하루가 부족합니다.
4: 저 같은 경우에는 늘 다니던 길이에요. 성묘 가는 길인데
3: 아, 그러네.
4: 거기를 오늘 멈춰가지고 둘레길을 걷고 그리고 카페도 가보고 하니까 와 내가 그동안 지나치던 곳이 이런 곳이었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꼈고 난 진짜 모든 걸 다 잃은 느낌이야.
1: 야. 네. 아 저는 뭐 진짜 오늘은 그러니까 힐링이란 힐링은 다 해본 것 같고요. 뭐 어떤 분들은 만 원에 힐링할 수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뭐 20만 원이지만 조금 더 하고 싶었던 건 있었지만 어쨌든 대전도 힐링할 곳이 많구나 이렇게
5: 일상생활에서 잠시만 벗어나면 대전 근교에 몸과 마음이 정화될 만한 곳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을 또 한 번 느꼈고요. 마음이 정말 편안한 게 나는 그런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1: 아니 이제는 대전이 옛날 대전이 아니요.
6: 귀여워.
5: 같은 대전
4: 다른 하루
0: 얼마면 돼 다음 편에 만나요.
7: 힐링했어 대전.
8: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0: 먼저 와 계시는 것 같아요.
1: 오늘은 먼저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오, 네. 아,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신 분이.
0: 메이크오버 하러 오신 거 맞죠?
3: 아, 네네네.
1: 와,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와.
4: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3: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라고 해요.
4: 안나.
3: 네,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일로 와주셨나요?
3: 제가 한국인이랑 결혼했으니까.
2: 결혼하셨다고요?
1: 네.
2: 진짜요?
3: 네.
0: 그러면 따로 웨딩 사진을 전에 찍으신 적 있어요? 아니면 이번에?
3: 우리는 결혼식도 웨딩 사진도 아직 찍지 않았어요.
1: 네. 진짜 오늘 너무 특별한 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0: 완전 꾹꾹 꾸어야 될 것 같은데요?
1: 어떤 컨셉이 좋을까요?
3: 저는 수지.
2: 수지!
3: 네, 수지 스타일로.
1: 수지 스타일.
2: 퓨어한.
0: 네, 네 되게 맞아요. 예쁜 그런 스타일 아닌가요, 수지님?
1: 그렇죠. 또 1, 2화랑 다르게 한국 여배우? 이제 아이돌을 넘어서 여배우 스타일의 메이크업인데.
3: 아,
0: 그럼 너무 기대돼요.
1: 뭔가 시작을 네. 또 해볼까요? 아, 이제 매직 핸즈 시작해야지. 피부가 굉장히 건성인 것 같아서 맞나요?
3: 네, 맞아요.
1: 뭐 엄청 건성인 것 같아서 패드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아.
0: 메이크업 전에 패드를 올려놓으면 확실히 화잘먹 피부가 되나요?
1: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바르고 끝나는 것보다는 조금 방치를 해두는 게 이제 피부가 흡수를 하기가 좋죠. 그래서 보통 저도 메이크업 좀 중요한 촬영 있을 때는 조금 한 10분 일찍 일어나서 시트 마스크 같은 거 붙이고 피부에 수분을 싹 먹여주는 편입니다. 밤도 살짝 발라놓고.
0: 수지님 메이크업은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약간.
1: 아, 제가 이제 좀 봤는데 수지님의 그 드라마 속 메이크업을 보면 약간 좀 성숙해 보이는 메이크업 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막 이런 핑크보다는 조금 톤 다운된 이런 핑크를 쓸까 생각 중.
0: 수지님은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3: I'm a huge fan of her since she was a part of group Miss A.
2: 아, 그 그룹 때부터?
0: 몇 년 된 거? 7년?
1: 미세이도 벌써 한 10년 되지 않았나?
0: 10년?
1: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 제가 프라이머를 아주 소량을 쓸 건데요. 네. 예를 들면 모공이 있는 부분? 눈꺼풀 정도? 약간 요 정도?
0: 아, 전체적으로 다 바르는 거 아니에요?
1: 이분은 건성이라서 이거 많이 바르면 너무 건조해요. 살짝 주름에 끼는 느낌이 나는 곳 정도? 이제 컨실러랑 파운데이션을 좀 섞어서 써볼까? 컨실러 단독은 조금 건조하기 때문에 좀 섞어서 묽게 만드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제 동양인 피부에 메이크업은 많이 해봤는데 이제 확실히 다른 점이 붉은기와 푸른기가 동시에 투명하게 존재하네요. 그래서 그거를 좀 커버를 먼저 해주기 위해서 그린 컬러를 살짝 올리고 있거든요.
0: 소량만 올려야 되는 거죠?
1: 그쵸, 엄청 얇게.
0: 거기에서 혹시 보라색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1: 보라색은 또 웃긴 게 보라색은 노란 피부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양인 분들은 약간 노란기가 있잖아요. 칙칙한 노란기, 약간 간이 안 좋을 때 나오는 노란기?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보라색을 얇게 바르면 좀 푸르게 커버가 되는 거죠. 반대 색깔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 밑에 또 푸른 느낌은 살짝 이제 핑크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위에 얇게 파데를 올리도록 할게요.
0: 근데 보통 파데하고 컨실러 하지 않아요?
1: 맞아요. 그 방식도 있는데 코렉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게 좀 맞긴 하죠.
0: 근데 뭔가 좀 난이도가 있어 보여요. 뭔가
1: 저번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면 피부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서 사실 수지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눈, 코, 입은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에서 오는 그 매력이 한 80%를 메꾸고 나머지 20%는 그냥 자연스러워.
0: 근데 진짜 무결점 피부 같다 보여요. 그렇게 하니까.
1: 점점 하고 있어, 무결점 피부를. 거의
0: 진짜 오늘은 피카소. 피부... 컨실러를 한 번 더 하는
1: 그쵸?
0: 거죠?
1: 살짝 페일한 느낌을 좀 눌러줘야 될 것 같아서 약간 노란기가 들어간 컬러를 쓰고 있습니다.
0: 그럼 오늘은 딱 단계가 있네요. 처음에는 컬러 컬렉터로 필요한 부분을 잡아주고 파데를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컨실러를 한 번 더.
1: 세팅을 할 때는 또 파우더를 살짝 묻혀주고 그다음에 또 올리고 하면은 이제 좀 세팅이 되는 거죠. 사실 신부화장이 또 안 무너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0: 아, 맞네요.
1: 계속 촬영을 하고 뜨거운 조명 밑에 있으면
0: 지금 피부 너무 예쁘고 너무 잘 돼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3: Okay, are you ready?
0: Yes. 짜잔!
3: 와우.
0: 마음에 드세요?
3: My skin looks so...
0: 예요.
1: 이제 본격 약간 한국 스타일의 눈화장을 올려볼 거라서 저도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
0: 어떤 컬러 지금 올리시는 거예요?
1: 지금 완전 미지근한 색깔이요.
0: 미지근한 색깔이면 약간 웜톤?
1: 아, 미지근한 게 뭐지? 브라운? 일단 채도가 낮은 거지.
0: 채도가 낮아.
1: 이게 약간 힘이 없는.
0: 힘이 없는 색깔.
1: 미지근한 게 말 그대로 미지근한 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런 미지근한 컬러를 미지근 메이크업을 하려면 거의 다 쉐딩으로 연결을 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톤을 거의 좀 통일해주는 느낌으로 최대한 좀 번지게.
0: 지금 뷰러 하시는 거죠?
1: 한 가닥을 올려볼까?
0: 전 이 방법은 한국에서만 쓰는 건
1: 이게 바로 코리안 메이크업이지?
0: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1: 맞아.
3: 저거 무서워요?
0: 쌤도 붉은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근데 이게 동양인 털이 달라요. 굉장히 직모로 밑으로 뻗어 있는 편이라서 이런 불 없이는 이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연한 메이크업일수록 사실 또 아이라인 같은 건 또 살려줘야 돼요. 선적인 느낌으로 포인트는 있어야죠.
0: 뭔가 진짜 수진님도 한 듯 안 한 듯한 그런 눈인데
1: 수진 보니까 라인이 엄청 얇아요.
0: 지금 마스카라로 속눈썹 하고 계신 거예요?
1: 맞아요. 지금 마스카라를 그냥 브러쉬로 바르고 있어요.
0: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1: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으니까.
0: 아, 한올 이렇게.
1: 그렇죠. 이미 눈썹이 좀 진하니까. 원래 있으셔가지고 아주 쉐딩하기가 편하네. 진짜 그림자 색깔?
0: 혹시 MBTI 테스트 해보셨어요?
3: 해봤어요.
1: 뭐예요?
3: 저는 ISFJ.
0: 아니었구나.
3: 네.
1: 우리 엄마인데? ISFJ.
0: ISFJ?
1: ISFJ는 약간 소심한데 MBTI 좋아해가지고.

0: 내가 소심한데 또 간단히 있어.
1: ISFJ.
0: 제일 좋아하는 MBTI 있어요?
1: 침부로서?
2: 있어요. 저 ESFJ.
0: ESFJ 상용성이 좋아. 싫어하는.
2: 근데
0: 저 그렇게
2: 근데 여기 있을 수
0: 맞아.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3: 약간 스킨톤의 애교살 펜슬이네요.
0: 맞아요.
3: 러시아에서도 애교살 그리나요?
4: 아니에요. 이거 너 K뷰티.
2: K뷰티.
0: K뷰티 종특. 눈에 약간 아주 오묘한 핑크가 있으면 좋겠어. 뭔가 살짝 미지근한 핑크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괜찮겠다, 이거.
3: 근데 지금 펄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0: 펄 들어왔어요. 펄을 은은하게 올리려고. 좋아. 그다음에 블러셔가 우리가 어땠죠?
2: 블러셔는
0: 약간 좀 또
2: 미지근한 거 같아요.
0: 미지근하네, 오늘. 정말 미지근해, 오늘 하루가.
3: 크림 블러셔는.
0: 그쵸, 그렇죠. 요즘 또 이런 게 유행이니까. 마지막은 립입니다. 립이 또 포인트잖아요?
2: 색조로는 입술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0: 맞아. 입술 무슨 색을 해볼까? 좀 더 어두운 색깔. 이제 제품을 뭘 쓰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돼버려서 다섯 개 버려. 다섯 개 버려. 약간 보면은 눈화장이랑 입술이 좀 다르게 했더라고. 약간 코랄은 아니던데? 몇 분 지났어요, 우리?
2: 이거 시작한 지 92분.
0: 92분이 됐어?
2: 그럼 진짜 한 번 더 하시네요, 컨셉은. 다섯 번. 5단계째.
0: 5단계째.
2: 약간 보정해놓은 느낌? 실제로 봤을 때? 90분에 걸쳐서 재웠는데 한 번.
4: I'm curious about it.
2: 하실래요? 와우. 너무 예쁘죠?
4: I look so different.
2: 좋아요. 아니, 여전히 너무 예쁘시지만 뭔가 느낌이 되게 달라졌어요.
0: 맞아, 좋아.
2: 마음에 드시는 것 같은데?
4: 마음에 들어요. So different because I never usually draw eyeliner in this way.
2: 근데 너무
4: But looks really good. Thank you.
2: 너무 예뻐요.
0: 다행이다.
4: 마음에 아주
0: 좋아요. 감사합니다.
2: 입고 하시네. 이건 완전 공주.
0: 수지 씨 스타일 아니야?
2: 짜잔.
0: 나예요. 나예요.
2: 어때요?
0: 너무 예뻐요.
2: 완전 공주예요.
0: 와, 너무 잘 골랐다. 대박.
2: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뻐요. 어떨 것 같아요, 반응이?
4: He's gonna be surprised.
2: 진짜?
4: For sure.
2: 그러니까 이렇게?
4: 예.
3: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0: 신랑 입장. 아니! 결혼식이잖아, 완전
2: 결혼식이에요,
0: 너무 멋있어!
2: 또 완전히 꾸미셨는데 기대되세요?
5: 살짝 긴장되네.
2: 긴장!
0: 긴장!
2: 결혼식이에요, 지금
0: 신랑
2: 완전.
0: 신랑 입장. 뜬뜬뜬뜬.

0: 둘이 너무 닮으셨어.
1: 크스 입어.
2: 크스 입어?
3: 예뻐요.
0: 아, 예뻐요. 어, 왜 이렇게 흐뭇하지 두 분을 보는데?
4: 너무 흐뭇해.
1: 그 결혼은 일찍 했지만 결혼식을 못 했었는데 뭔가 살짝 기분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네요.
0: 우실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고.
2: 엄청 티라고 하셨는데.
0: 나 어, 제니가 찍어. 내가 들게. 어.
2: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0: 간다 간다.
2: 이런 식으로. 너무 예뻐요. 잠시만요. 좀 진짜 잘 찍고 싶어.
0: 안 되냐?
2: 여기가 더 예쁠 것 같아. 잠시만요.
0: 아니면 여기에 서시면 여기로 찍을까?
2: 좀 더 가까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너무 예뻐요.
0: 오, 너무 사랑스럽다. 어, 사랑해, 사랑해.
5: Today I tried Suzy's hairstyle, makeup. I really liked it, enjoyed it. And thank you so much for this opportunity to surprise my husband and to take wedding pictures, which we couldn't take yet.
2: It's

판소리 수군가를 일컬로 만든 건데요. 용왕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라가 육지에 가서 토끼의 간을 가지고 오는 내용이 담긴 작품입니다.

0: 오늘의 하이라이트, 해마 대왕님을 위한 특별 요리를 대령하라.
1: 오늘의 특별 요리 대령합니다.
2: 가지 셰프, 오늘의 특별 요리는 무엇인가요?
1: 오늘 준비한 특별 요리는 해삼들이 보내온 바다 이끼와 싱싱 해초를 사용하여 만들어낸 플랑크톤 케이크입니다.

한국에 있는 전래동화인 별주부전이라는 내용을 가져와서 이걸 뮤지컬화시켰는데요. 용궁의 해마대왕님이 병에 걸려서 치료하기 위해 간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담은 내용입니다. 육지동물과 해양동물이 동시에 나오는데 그 각자의 귀여운 매력들이 있고 풍성한 음악과 귀여운 스토리와 그리고 다양한 색감들을 이용한다는 아름다운 무대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족 뮤지컬은 관객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음악을 전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사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가사를 불렀을 때 조금 반복적으로 또 따라하고 싶은 그런 멜로디들을 일단은 많이 구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모티브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언더스코어에서도 음악을 계속 그 테마들을 가지고 오면서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방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기다려라 토끼야. 내가 널 만나러 간다. 자 이제 갑니다. 대왕님 위해서.
1: 저는 줄행거를 좀 발레에 조금 접목을 많이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부드럽고 우아하고.

0: 유연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발레에서 많이 차용을 해와서 이 자라라는 해양동물의 어떤 유연함을 좀 표현하려고 했었고요. 육지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 배우로서 좀 연구를 좀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자라같이 걸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한 도전적인 걸 안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렇게 인물화 시켰던 것 같습니다.
1: 이제 해마대왕은 음식을 조금밖에 먹지 못하고 점점 말을 더듬을 것이다. 그리고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이 바다 궁전은 나 마법 문어가 다스리는 어둠의 궁전이 될 것이다. 상어대장도 머리 숙여 인사하고.
2: 아무래도 가족 뮤지컬이다 보니까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 관객들도 이제 같이 보러 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뮤지컬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판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케스트라로 표현할 수 있는 음악적인 사운드를 최대한 구현하려고 하였습니다.
3: 와, 육지에는 이상하게 생긴 동물들이 정말 많아. 빨리 토끼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자기 잠깐만.
4: 아, 깜짝이야. 넌 누구야? 처음 보는 동물인데. 네 발로 다니는데 몸에 털이 하나도 없네. 너 육지 동물 맞아?
3: 난 자라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4: 자라라고? 오, 재밌다 너. 난 까치봉 알림이 다람쥐야.
3: 토끼를 만나러 왔는데 어디로 가면 토끼를 만날 수가 있어?
4: 토끼? 여기서 기다려. 동물회의가 열리니까 곧 나타날 거야.
3: 고마워 다람쥐. 우와!

0: 한 18곡 정도 되거든요. 그 곡들이 가진 기승전결, 그리고 강약, 그리고 템포, 그리고 그걸 끌고 가는 스토리, 그 모든 것이 이제 힘을 합쳐 어린 관객들이 집중을 잘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테마의 반복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처음 본 뮤지컬이지만 그게 중독적으로 본인이 또 알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에 빠져들면서 마지막에는 그것을 또 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 내가 보기엔 자라가 왜 이 산속에 나타났는지 알 수가 없어.
2: 위험하니까 귀 쫑긋 세우고 정신 차려. 자라 말에 넘어가면 안 돼.
3: 걱정하지 마. 나 토끼야. 안녕.
4: 토끼야.
3: 왜?
4: 늦었지만 바다공주한 별주부 자라 정식으로 인사할게. 육지에서 가장 총명하고 용감한 토끼를 만나 영광이야.
3: 대놓고 칭찬을 하니까 쑥스럽네.
4: 토끼야, 육지에는 없는 신비한 것들이 가득한 우리 궁전을 구경시켜주고 싶은데 같이 갈래?
3: 뭐? 바다 궁전에 신비한 것들이 있다고?
4: 아이, 그럼 보석 궁전에 있는 푸른 해초를 한 입 베어 물면 토끼의 털은 비단처럼 고아질 거야. 넌 그저 그 맛있는 것들을 즐기기만 하면 돼.
3: 정말 내 털이 고와지는 맛있는 해초가 있다고?
4: 아이, 그럼! 그리고 넌
5: 토끼를 처음으로 이제 만나서 이제 바다궁전에 데려가기 위해서 제가 하는 언변, 언수를 통해서 토끼와 티키타카하는 장면에서 그런 매력들이 많이 살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처음에는 경계하지만 그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같이 재미나고 신비롭고 아름답고 멋진 곳을 함께 여행하러 가자라고 이렇게 할 때 그런 티키타카의 재미들이 좀 잘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 바다궁전에 온 것을 환영한다. 네, 멋진 바다궁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그래, 선물은 가져왔느냐?
3: 선물이요? 무슨 선물?
6: 아직 모르나 봅니다.
3: 뭘 몰라요? 자라야,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어?
4: 그게...
3: 토끼야. 멋진 토끼야.

0: 아니요. 아 그러니까 해마대왕님이 병에 걸려서
1: 마음의 힐링을 또 느끼고 싶은 어른들 그리고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원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Let's go! Simply K-Pop!
1: Hello everyone! I am Simply K-Pop's MC, Alan of Gravity.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Simply K-Pop MC Gravity 오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0: Welcome to all the K-pop fans all around the world. Thank you for attending our ball today.
2: 네, 이렇게 궁전 찾아오시는 길 여러분 네, 힘들진 않으셨나요? 네,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근데 앨런 형, 오늘 대체 무슨 연회예요?
1: You didn't know? It's the birthday ball for the prince.
2: 허허, 왕자님? 왕자님이 그게 누군데요?
1: Obviously. It's me.
0: Oh, wow. You know my birthday is in 2 days, right?
2: 아, 그렇죠. 뭐 조금 너무 뻔뻔한 감이 없지 않긴 하지만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앨런 형.
0: Thank you, thank
2: 좋습니다.
0: you.
2: 좋습니다.
0: I am loving the vibe today. The glowing spotlight. The loving gaze from our fans. Doesn't it really feel like a royal ball?
2: 맞습니다. 또 이렇게 로맨틱한 의상까지 차려 입으니까 진짜 로맨틱 판타지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팬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더 특별한 것 같은데요.
0: That's right. Today's Simply K-pop will win over your hearts.
2: 제대로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All you need to do is sit back and relax.
2: 자, 그럼 오늘 가장 눈부시게 빛날 첫 주인공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0: Hey, don't you feel extra giddy today? The spring season weather is amazing. I feel like I could fly.
1: 그래요. 근데 저는 요즘 같은 날씨가 오히려 약간 어렵더라고요.
0: 네. What do you mean it's confusing?
1: 거리만 봐도 약간 그 계절을 잘 모르겠어요. 요새 좀 패딩을 입고 계신 분들도 있고 막 반팔을 입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약간 완전 패션 대혼돈의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0: You're right. But that's why it's fun to look at a variety of styles, right?
1: 네, 맞습니다. 오늘 심플캐버도 딱 그렇습니다. 각기 다른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을 버라이어티한 주인공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0: Wow, then let's introduce them right now.
1: 네, 핫한 존재감의 그룹 Keep It Up과 글로벌 밴드 Hot Wave까지 뮤직 스타트!

0: 네, 심플리 K-POP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초밀착 해보는 시간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capture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Shall we bring out the guests for today?
0: 네, 봄 하면은 바로 이분들이죠. 바로 청초한 비주얼의 이프아이 분들입니다. Welcome.
1: Welcome, welcome. Hello, if I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3: 안녕하세요, 이파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신곡 헤이지 데이지 제목부터 봄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세요.
2: 타이틀곡 헤이지 데이지는요 이지리스팅 팝 트랙인데요 사랑에 빠진 순간의 설렘을 헤이지에 수줍지만 당당한 진심을 데이지 꽃에 비유한 곡입니다.
1: Wow, well, we'd love to get to know your styling concept this time around as well. That's why we have a global fan joining us online. Let's bring them out and have a chat.
0: Hi.
4: Hi.
1: Hello. Can you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My name is Caroline and I'm from France. I'm so happy to be here today.
1: Bonjour, wow. Caroline. Wow. Do you have a question for If I as well?
4: First, I'm curious about today's outfit concept.
5: 오늘의 옷차림 컨셉 궁금합니다.
0: 오늘의 착장 컨셉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오늘 착장의 컨셉은요. 부드러운 소재에 이런 거친 무드를 추가해 순수함과 또 거친 감성을 동시에 표현해 보려고 한 옷인데요. 저희 이번 앨범 As If에 맞게 애매모호한 감정을 표현한 컨셉입니다.
1: Nice.
4: Thank
1: All right. We hear you have another question.
4: Is there any outfit concept you would like to try in the future?
5: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 있을까요?
2: 네, 저는 샤랄라한 청순한 느낌의 스타일을 도전해보고 싶은데요. 특히나 이번 타이틀곡 헤이지 데이지에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번 활동에서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1: Yes. So she said she would love to try like a clean, a more elegant type concept.
4: Oh, yeah, okay.
1: All right, last question.
4: Before my final question, Keija, Your hair tying choreography went viral last time. So could you show us a little bit of it today, please?
2: Okay.
1: Okay.
6: Whoa. Oh, 준비, 준비.
1: Beautiful, beautiful.
0: 좋았습니다.
1: All right. How did you like it?
4: It was so pretty, so awesome.
1: All right. Go ahead with your final question.
4: For Keija, I'm curious what kind of item you would like to try next. As for the other members, is there any hair concept you would like to try? Please let us know.
2: 네, 제가 머리 묶는 퍼포먼스로 하다 보니까 곱창 머리끈이나 이런 헤어 포인트들을 잘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활동부터는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So for Keija herself, she would like to try a more various type of hair styling. And 그리고 멤버분들은 다른 멤버분들을 또 도전해보고 싶은 헤어 컨셉 있을까요?
6: 네, 제가 이번 사실 자켓 촬영할 때 단발로 나타났었는데요. 저희 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번 활동 때 단발로 한번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1: Alright, so she said she would like to try a shortcut, so please look forward to that. Alright, any final words for If I?
4: Thank you so much for your hard work and I'm so happy for the new comeback. Thank you.
1: Thank you.
0: Merci beaucoup. 네, 해외 캐롤라인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프아이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건데요. 전 세계 팬들에게 또 마지막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Ifri, thank you for always supporting us, and we worked very hard on this stage. So please looking forward to it. Thank you, love you, bye.
0: Alright, here is the next generation performance idol, If I, performing Hazy Daisy.
7: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나요?
0: 네! Okay, then, music start!

0: Imagine if this country were a constitutional monarchy,
1: uh-huh.
0: and you were the prince. What do you think that would be like?
1: Oh, 갑자기요? 허허. 아이돌 가수였던 내가 알고 보니 원진대군? 상상만 해도 벌써 약간 어깨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2: 좀 내리세요.
1: 좀 내리도록. 오케이, 오케이.
0: 장난이고요.
1: 네네네네.
0: Don't you think it matches perfectly with our vibe today?
1: 아하, 인정. 근데 특히 오늘 앨런 형은 약간 의상부터 벌써 약간 황태자 재질입니다.
0: 어허. Your Highness, join me, Prince Alan, as we lead this show with class and poise.
1: 어허, poise? 오케이, 그러면 한번 교양있게 가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0: Then allow me to introduce the next performers who will light up the stage with radiant presence.
3: 네, 오늘 심플리 K-POP의 대미를 장식해주실 스페셜한 분들입니다.
0: The brilliant artists to win over your eyes and ears, Jay Chang, Lee Sen, Close Your Eyes, Music, Star.

0: Let's go, Simply K-Pop! It's already time to wrap up today's Simply K-Pop. To everyone who joined us around the globe,
1: 네, 그리고 이 왕실 연애 같은 순간을 현장에서 함께 빛내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Every Friday at 1 p.m., Myeongranz will be here waiting like the prince.
1: 네, Myeongranz, 화이팅! 좋습니다. 다음 연애도 꼭 함께해 주세요.
0: Shall we say bye for now? Simply K-pop wi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Brilliant K-pop Performances.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3: 부족했어요, 시간이.
4: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6: 오! 오픈 찬스.

0: Something here catches people's eyes. It is a cetacean. In the blue sea of Jeju Island live the Indo-Pacific bottlenose dolphins. And in the water, he is with the dolphins. No one in South Korea has done more underwater filming than him. For 41 years, Kim Dong-sik, the 8K underwater cinematographer, has spent most of his time underwater.
1: Doing underwater camera work is very demanding. It's exhausting. And Dong-sik's very technical. He's a lovely man. He's got a great sense of humor.
0: For countless days and in countless locations, he documented the depths of the ocean. Traveling the world's seas, he met all different kinds of strange and marvelous marine life forms. He studied the fish he met all the time while filming, eventually getting a doctorate in science. He was also the first person in Korea to compile an illustrated guide of fish of Tokto Island. Even for a veteran with award-winning skills, whales were something on a completely different dimension.
2: 제가 지금까지 자연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면서 그런 느낌은 처음 했어요. 2007년도 하와이에서 그때 이제 처음 만난 거지. 혹동고래가 쫙 오는데 이제 그거 보는 순간 있잖아요. 눈물이 나더라고. 와, 그냥 저절로 나도 모르게 그냥 오는 자체만 해도 가슴 둥닥둥닥 뛰고 막 그 자체가 나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처음 만난 고래잖아요.
0: And this man cannot stop himself from filming every whale he sees. He has documented the natural world for nearly 30 years. Meet Im Won-ho, the 8K cinematographer.
3: 저 같은 경우는 17년도였는 것 같아요. 17년도에 남극을 갔는데 헬기 타가지고 해안가 조사를 나가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바다하고 얼음만 얼어 있는 그 경계면을 이제 갖고 딱 봤는데 훅 하고 올라간 거예요. 범고래가. 범고래를 그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고 지금도 그 냄새까지도 기억이 나. 아니 그러니까 딱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에 다가왔다 그래야 되나?
0: Once they come into his heart, he follows them to the edge of the world. When penguins build a nest in his heart, he visited the Antarctic a whopping 11 times.
1: Juan, who's fantastic cameraman and so good with the drone as well. He's just bringing beautiful images of the natural world. He's got a very gentle, very funny side as well.
0: Im Won-ho is also one of the people who have peeked most often into the secret of the universe, hidden in the earth and the sky. However, he has never met a subject as extraordinary as the whale, he says.
3: 고래는
4: 다른 동물에 비해 가지고
3: 그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다른데 나는 그들을 동물로 봤는데 어? 실제 대면해 보면 이들은 동물이 아니야. 이 어쩐 그 신과 같은 존재를 내가 대면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종종 받아요. 아, 애들이 진짜 보통 애들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으며, 어? 항상 압도가 돼요. 일반인들도 참 그걸 느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2: 제가 수중 촬영 감독이잖아요. 그러면 물속에서 가장 큰 동물, 그리고 또 인간과 닮은 포유류를 찍고 싶은 거예요. 진짜 혹동고래 같은 거는 맑은 물에서 딱 스케치만 해도 감동이에요. 그런 걸 나는 진짜 시청자들한테 8K 카메라로 잘 찍어서 내가 느꼈던 그 감동을 그대로 전달해 주고 싶은 게 이제 제 꿈이죠.
0: To bring the marvelous world of whales to the audience, veteran cinematographers who have filmed whales most often in Korea joined forces with the crew of the SBS special Whales and I.

0: 춤을 추는데 어떻게 똑같이 저렇게 싱크율이 맞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지 나는 신기하거든. 이거는 그 둘 사이에 엄청난 교감이 있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1: They face each other, exchange glances, and step by step, they mimic each other's moves.

0: 글쎄, 아마 다큐멘터리의 최고의 사실이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젊은 남녀의 그런 모습이 그대로 있었는 이 순간만큼은 내가 너무 황홀했어. 기분도 되게 좋았고.
1: They move delicately as if they are treading carefully, but they look so tender.

0: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1: 성악 같은 되게 맑고 고운 목소리예요.
0: 그게 너무 아름답고 눈앞에 펼쳐지는 그 공연. 그래서 이거는 혹동물의 노래 부를 때는 그거는 직접 들어봐야 그 느낌을 알 수 있어요. 혹동물의 그 노래는 늘 새로워요.
2: One member of the humpback quartet comes toward Tongshik and swims by his side lovingly.

이런 세상이 있구나.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경외심.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머릿속에, 동화 속에서 그렸던 그런 것들이 펼쳐지는 모습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었었어요.

0: 깊은 바다를 봤어요. 아, 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이들의 세상은 아, 이런 모습이었구나. 아주 천천히 움직여, 급하지가 않고 느리게 느리게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가는 그 우리의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 그 시간을 느꼈어요.
1: It was not the water, but the overwhelming emotion that took his breath away. The whale's song sounded heavenly. We hope we can convey to you the rhythm of the world in which whales live.

0: 어마어마하게 쓰레기가 있는데 전부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이게 고래가 좋아하는 그런 물고기가 이제 이 밑에서 노르면은 흰수염고래나 이런 애들은 그냥 한 번에 뜬단 말이야. 그럼 이거랑 같이 들어가는 거야, 같이. 그러면 이게 걸려 나가겠냐고. 안 나가지, 당연히. 그러면 이거 배 속으로 다 들어가면 이게 소화가 안 돼서.
1: The people who make wildlife documentaries often bear witness to the changes in the planet's environment. For over four decades, Kim Dong-sik, the underwater cinematographer, has seen the changes in the marine environment.
0: 스리랑카 바다는 6년 전에 왔을 때 진짜로 청정했어요. 물도 엄청 많고 대왕고래가 쫙 수심 30m로 가도 그게 위에서 이렇게 다 보일 정도였어요. 근데 진짜로 왜 우리가 함부로 이런 걸 버릴까? 바다는 죽어간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1: We could not have imagined the degree of shock we would feel at the prototype of heaven, Mauritius, Africa.

0: 축배를 우리가 아직 안 들었어요. 어? 마지막 쯤에서 축배를 드리겠습니다. 와!
1: 반갑습니다.
2: 아, 네, 마지막 장소 어디일까요? 뭐 먹으려고? 아, 뭐 먹어요, 근데?
0: 지금 먹으러 가는 거는 하천하면은
3: 바다.
0: 바다.
4: 알바지. 남해 바다.
0: 뭘 먹어야 돼?
4: 역시.
5: 회.
4: 해산물.
5: 회요?
0: 해산물을 먹어야 되는데.
4: 그 해산물이 좀 아쉽긴 해.
0: 아쉽지. 아,
4: 이제 화로다.
0: 해산물의 보고인데. 통영의
5: 굴.
0: 닭지 알아요?
4: 닭지요?
6: 닭지.
0: 닭지 문어 알아?
7: 오마카세의 한상 차린 버전. 통영의 오마카세이고.
5: 이모카세요?
4: 그런 느낌인 거
5: 진짜요?
4: 그게 진짜 이모카세 원래. 원조.
0: 그게 이제 닭지 문어야. 사천은 실비집입니다.
4: 아, 실비집?
0: 실비집. 그래서 며칠 굶고 가든지 한 배리랑 하든지 많이 먹는 애가 있어야 돼. 그래야 뽕을 뽑지. 그래서 1, 2, 3등에 축배를 제대로 안 들었잖아. 아, 얘가 제일
4: 진짜. 와, 너무 좋다.
6: 너무 좋다.
4: 대박인데요.
0: 축배를 들기 전에 조건이 있어요. 그 훌륭한 음식을 먹으려면 전현무 계획에서 밝히는 여러분들의 특종이 있어요.
3: 아, 비밀을 하나 발표.
0: 그래야 가리비를 줄 거예요.
3: 오! 전현무 계획에서만 밝히는 탑3의 사생활.
8: 무명연설을 하면서 저는 타 연예인에게 대시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4: 와, 잠깐만, 진짜?
8: 대시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4: 와, 잠깐만, 진짜?
0: 이거 좋다.
3: 이거 예고편이다.
0: 이거 좋아.
8: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제 전화번호를.
4: 이거
3: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8: 아직까지 연락 오지 않았는데 그 지인이 저한테 미리 귀띔을 해줬습니다.
4: 와. 근데 그분이 아직 형한테 연락을 안 했다고?
8: 아직 안 했죠.
3: 꼼꼼하네.
4: 그러면 아직 성사는 안 된 거죠?
8: 하지만 제 의견을 이제 물어보,

0: 봤죠.
1: 진짜지? 지어낸 거 아니에요, 형님?
2: 가리비가 그렇게 먹고 싶어.
3: 가리비 먹고 싶어서
4: 가리비
3: 통가리비 드셔야겠는데, 이 정도면.
4: 가리비 깻.

0: 가시죠. 일로 이쪽으로.
1: 일단은 지금 갈 곳이
2: 바로 여기입니다. 우와.
3: 우와. 오.
2: 여기는 지나가다가 못 들어갈 것 같아. 뭔가 모르겠어, 식당인지도. 오. 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승기.
5: 역시 형 다르다.
4: 드디어 승김.
5: 다르다.
4: 드디어 승김.
1: 오, 우승기 씨죠?
4: 우승기
1: 오, 오, 오, 우승기 씨죠?
4: 우승기
1: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살면서 세 번째 왔네요, 우승기 씨.
4: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6: 너무 반갑습니다.
7: 감사합니다.
8: 진짜 감사합니다. 여기 가보셨어요? 그대만.
4: 네, 여기 좋아했어요.
1: 오, 진짜요?
4: 네, 여기는 정말 좋아요.
8: 좋아요? 뭐가 좋아요?
4: 음식도 맛있고, 음식도 막 잘 나오고, 손님도 많고, 굉장히 활동 잘하시고.
8: 네, 감사합니다.
9: 감사합니다.
8: 근데 여기가 섭외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저희 먹는 거 좀 촬영해서 될까요? 저희 다섯 명만 먹는 걸로.
7: 촬영이긴 한데. 예. 촬영을 해도 괜찮을까요?
9: 형, 우리 오늘 성공 대박인데요?
8: 사장님, 여기는 어떻게 시키는 건가요?
10: 저희는 실비집이라고 해가지고 한 분에 4만 원씩 음식 값을 받는 거거든요. 4만 원 안에 주류 두 병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8: 와.
10: 네. 추가가 되면은
8: 4만 원이요? 음식도
10: 괜찮아 나오고요. 이제 뭐 5분이시니까
9: 10병이에요.
10: 그렇죠. 10병까지 드실 수 있는 거죠. 10병까지는 무료.
1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천시 삼천포에서 그대와를 운영하는 방문딥입니다. 2003년도였으니까 23년 정도 했나 봐요. 제가 한 5시경 되면 이제 잠이 깨워요. 자동으로.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저 의시장에 있어요. 거기 가서 신선도가 좋은 재료를 하나하나 점검해가지고 제날 선도 좋은 거 구입해서 이제 이렇게 잔을 내죠.

0: 기본 잠부터 먼저 드릴게요.
1: 우와. 우와.
0: 그날 그날 음식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철 음식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드리거든요.
2: 오레기입니다.
3: 와, 오레기. 와,
1: 진짜 신선하겠다.
4: 와, 너무 많이 나와. 이렇게 해서 술 두 병 해서 1인 4만 원입니다.
1: 난 거 같은데.
4: 한 사람당 두 병, 그죠? 와,
5: 남는 게 없으실 것 같아. 10명이...
6: 아, 감사합니다.
7: 축하드립니다.
8: 감사합니다.
2: 홀쭉이가 아닌 거죠? 호래기 다른 거죠?
8: 다른 거죠? 다른 거.
9: 우리 전현무의 1회 제일 처음 먹.
4: 진짜요?
2: 맛있어.
4: 경상도 지방에서 먹는 이제 저희는 밥상으로도 자주 먹어요. 부산에서는.
1: 호래기 너무 맛있어.
4: 이거 아, 먹어본 적 있어요?
10: 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4: 호래기 진짜 맛있어. 먹어봐.
1: 예. 와, 잘 먹겠습니다.
2: 잘 먹겠습니다.
4: 처음 먹어본다, 이거.
2: 호래기.
4: 호래기?
2: 와, 초장이, 페어링이 좀 좋아.

0: 진짜 맛있어. 초장에 먹으면 통째로. 맛있지? 사이즈가 좀 크네. 맛있지?
1: 엄청 푸짐해 그냥.
0: 푸짐해.
1: 꽉 빠.
2: 질기진 않아?
0: 안 질겨. 안 질겨? 향이 나네.
3: 너무 맛있어.
4: 식감이 독특하죠? 매끈매끈하고.
0: 맛있네요.
3: 맛있지?
0: 맛있네요.
3: 별미야.
5: 근데 안에서 뭐가 터지는데.
3: 대가리.
0: 눈 알 아니야?
5: 대가리. 근데 그게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
6: 뇌, 아마 뇌일 거예요.
3: 와. 진짜요?
6: 뇌지 않을까?
3: 뇌가 어딨어?
0: 닭고기는 전으로 먹을 때 제일 맛있어.
3: 진짜요?
0: 그리고 이거는 몸에 달 모양이 있어. 삼천포에서는 제사 때 영태

0: 너무 맛있어.
1: 우와. 아 너무 잘 이거 전을 잘 비치셨다.
0: 촉촉해. 맛있지?
1: 그치 그치.
0: 명태전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1: 명태전보다 훨씬 촉촉한 것 같아요.
0: 아니, 너무 부드럽고 녹는데 거기다 이제 계란이 붙여져 있으니까 좀 고소한 것 같아요.
2: 고소하고 담백하고.
0: 별미야.
1: 혹시 내장게 먹어봤어요?
3: 멍게 먹어봤는데
2: 별로야?
1: 멍게는 너무 부러워 확실히
3: 제 스타일은 아니죠.
2: 해삼 먹었어?
3: 해삼도
2: 요 향에 익숙해지기 쉽지 않지? 아유 하루가 애기구나.
3: 오늘 한번 먹어봐.
1: 되게 도전하는 거 좋아한다.
2: 먹어봐.

0: 이게
1: 멍게.
0: 아, 멍게요? 네, 멍게. 생각보다 괜찮은데?
1: 바다 향이 조금 덜 나긴 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밥까지 딱 비벼 먹은 멍게 비빔밥.
0: 아, 끝에 바다 향이 살짝 나요.
2: 그 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0: 진짜 맛있어요.
3: 와.
0: 감사합니다.
3: 우와.
1: 와, 뭐야.
3: 와, 엄청 많네.
4: 와, 얘는 소대찜입니다. 그 가오리 무침이죠.
0: 와.
4: 가오리 무침에 김밥을
3: 넣고. 김밥이요? 와,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5: 자신 있어 하는 거는 이제 무침이라든가 간맞춤을 이제 아, 이 정도면 내가 간이 잘 맞다. 그 정도는 자고 해요. 맛이 괜찮아요.
3: 얘들아, 예. 서대찜을 먹어.
1: 서대, 예.
3: 서대가 정말 맛있는 냄새.

0: 처음 먹어보는
1: 거야. 통째로?
0: 처음 봐요, 처음 봐요.
1: 맛있지?
2: 아, 맛있어요.
1: 거대는 찜이 제일 맛있어.
3: 서대는 주로 무침으로 많이 먹다 보니까
1: 구이도 많이 먹고.
3: 근데 여기 촉촉한 생선을 많이 하네.
1: 촉촉하게 잘 조리를 하는 거 같아. 맛있어?
2: 너무 맛있어.
4: 부드러운데?
1: 당번조를 해서 찐 거야. 맛있잖아. 여기 삐딱삐딱하고.
3: 이 집은 제 찍기 죄송하네요. 어르신들이 진짜 안 좋으실 것 같은데.
1: 그니까요. 여기 주민들이 우리 미워하셨다.
3: 아, 여기는.
0: 형은 거의 잘 접해보지 못했겠다.
4: 거의 다 처음 먹어봐.
0: 그렇지.
1: 말레이시아엔 비슷한 것도 없어.
3: 그러니까 해외 살면은 저도 해외를 좀 오래 살았잖아.
4: 그렇죠. 아르바이트잖아.
3: 한식당 같은 거 많잖아요. 네. 해산물 신선한 건 먹기 힘들어요. 진짜. 해외에 유일하게 없는 게 해산물 잘하는 집. 아, 없어요. 이런 건 뭐 볼 수가 없어.
4: 맞지.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1: 맛있지?
4: 빙글빙글 맛있다.
1: 김밥도 잘 싸졌네.
3: 김밥도 완전 집김밥 있잖아요. 소풍 갈 때 싸주는.
1: 막상.
3: 엄마가 싸주는 김밥. 그 김밥.
4: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3: 충무김밥에 그 오징어 무침처럼 둘이 되게 잘 어울린다.
4: 너무 맛있어.
1: 신곡을 받았는데 못 일어났다는 건 무슨 말이야?
0: 응? 아, 처음 듣는 얘긴데?
5: 못 일어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결승 1차 때 이제 신곡 미션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가수들 다 신곡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저는 손태진 선배님 작곡한 인생의 열쇠라는 곡을 불렀거든요. 네, 그때 이제 장염이 심하게 와가지고
3: 아이고.
5: 제가 살면서 맞다. 처음으로 장염이 왔어요. 무대에서 노래는 다 나오는데 전보다 힘이 안 나와가지고
1: 힘 잘못 좀 큰일 날 것 같아.
5: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3: 장염이. 네.

0: 직감 긴장했나 봐요.
1: 그냥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
2: 아, 스트레스 많이 불편하니까.
0: 맞아 맞아.
2: 많이 불편하니까.
0: 긴장을 안 하시나 봐요. 되게 잘 드시네.
3: 아니,
0: 에? 굶었어? 근데 어디 갇혀있다 나온 거 아니에요?
1: 진짜 진짜 잘 먹죠.
4: 잘 먹어요, 잘 먹어요. 맛있게 잘 먹어요.
1: 끊이지 않고 먹어.
3: 끊임없어. 경연 때 한 곡만 미친 듯이 불렀어? 남들이 다 따라 불렀다며.
1: 와, 진짜 그 라운드마다 저는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2: 순별이 형 목소리는 맨날 대기실에 있어. 그 노래 불러야 되는 무대의 노래.
1: 근데 하나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한 소절만
4: 맞아요.
1: 계속 불러요.
2: 아, 맞아, 맞네. 아, 맞네.
3: 완벽주의자야?
5: 그 부분이 이 연습을 만약에 100번을 하면 10번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90번이 맞았다. 근데 10번이 틀리면 이제 어쨌든 기복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만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0: 아, 왜 이렇게 잘해?
1: 야,
2: 전 아직까지 제가 16년 동안, 15년 동안 가수를 하면서 한 번도 완벽하게 마음에 들었던 무대가 없어요. 한 번도.
3: 그런 애가 히든싱을 어떻게 그 모양으로 해?
4: 아, 한 개도 안 똑같게.
5: 해드릴게요.
3: 뭐예요? 뭐예요?
2: 새꽃이다.
5: 광어구요.
6: 광어구요.
5: 도다리 그리고 여기는 지치 새꽃입니다.
1: 와, 이게 지치구나.
4: 죄송합니다. 네.
1: 와,
4: 장어. 일단 이거 탕.
2: 너무 좋은데요.
7: 이게 장이랑. 뭐예요,
1: 장어구이?
4: 장어는 너무 좋은데요.
1: 대박이다.
4: 지치 새꽃이 진짜 맛있어.
1: 저 활용 점정이다, 여러분들. 활용 점정.
8: 지금 국룰이죠, 이 라인업이.
1: 아니, 이게 인당 4만 원인 게 지금 네. 가성비가 말이 안 돼.
3: 말이 안 되지.
1: 진짜 말이 안 돼.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 해.
8: 와, 이게 딱 남해 쪽 온 게 딱 실감이 납니다.
4: 근데 진짜 제가 하나 먹어봤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3: 어르게 맛있어. 광어.
4: 광어가 맛있어요.
3: 광어 맛있어?
4: 광어 맛있어.
2: 야, 광어 맛있네.
1: 진짜 맛있지?
2: 맛있어.
1: 쥐치가
8: 너무 궁금해.
1: 새꽃이, 새꽃이.
8: 개인적으로.
1: 아, 이런 식감이구나, 쥐치는.
2: 진짜
1: 쥐치는
2: 뼈가 씹히네, 진짜.
3: 새꽃이니까.

0: 와.
1: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1등이다, 1등.
0: 어, 바다의 향기. 어.
1: 아, 좋다.
2: 아, 네. 야, 좋다.
3: 완전 바다.
0: 장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4: 진짜.
0: 와, 맛있다.
2: 야, 좋다.
0: 완전 바삭해.
1: 그래? 어, 튀겼네.
0: 그냥 맛있다.
5: 두 분은 부모님 얘기 할 때 많이 화제가 됐어요.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6: 저 태어나고 6개월 뒤부터 이제 어머니랑 단둘이 평생을 살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5: 너무 젊은 나이에?
6: 네.
5: 경제적으로는 안 힘들었어요?
6: 경제적으로가 너무 힘들어.
5: 병원비 이런 건 다 어떻게 했어요?
6: 알바,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많이 했어요.
5: 어머니 병원비를?
6: 병원비의 보탬도 하고 집안 생활비, 병원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알바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2: 아, 진짜 어린 나이 진짜 대단하시네요, 정말.
5: 야, 너무 막막했을 것 같아.
2: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
6: 그렇게 어머니가 한 2년 반 정도 투병이 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5: 완전 혼자인 거야, 그럼?
6: 네.
5: 너무 힘들었겠다. 아, 어머니가 그 무대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6: 네, 항상 저는 노래 부를 때 느껴요.
5: 어머니를?
6: 네, 보고 계신다는 거를 느껴가지고.

0: 정리도 아, 네. 가족 얘기가 화제가 되지 않았어?
1: 저도 이제 가족사가 있기는 한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이제 완전 이혼을 하시고 저랑 아버지랑 이제 할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해주시고 제 친형이 있어서 이렇게 네 가족이 20살 딱 직전까지 이제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 19살 때, 그러니까 2012년도에 암 투병을 하고 계시다가 그 시기에 돌아가셨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부터는 이제 할머님은 나이가 있으셔서 고모가 이제 따로 케어하시고 저랑 형이랑 엄마랑 이제 셋 가족이 이제 제가 20살 때부터 정확히 다시 세 가족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20대 후반까지 막 어머니한테 용돈 막 몇만 원씩 받아가면서 살고 그때까지 계속 무명가수 생활하고 오디션 5번 나갈 동안에 사실 큰 빚 하나 못 봐서 저는 이제 아,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게 제가 아니라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하고 제가 너무 불효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온 뒤에 빨리 그냥 안정적인 직장이라도 잡자 해서 했는데 그 동시에 제가 우연히 무명전설 지원에 대한 공고를 보고 진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2: 신라 같은 희망이었나?
1: 진짜 하기 싫은데도 그냥 이 뭔가 본능적으로 안 하면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너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아서 했는데 그냥 어떻게 막 이렇게 정말 사활을 걸고 계속했던 라운드의 무대들이 잘 이쁘게 봐주셔서

0: 방금 들으면 처음으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직
1: 전 무조건 여행이에요.
0: 어머니랑
1: 가족 여행을 제대로 진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2: 저희 어디 가고 싶어?
1: 제주도 가야 될 것 같아요.
0: 제주도 시간이 없어서. 이제 끝이에요?
3: 네, 이제 다 나왔습니다.
4: 와, 수박입니다.
0: 진짜 많다.
2: 수박도 있어.
0: 그나 아이가.
2: 먹어.
0: 진짜 배부르다. 와. 수박도 꿀수박이네.
2: 아쉽지만 음식은 다 먹었습니다.
0: 와, 근데 쿨하게 한 메뉴를 딱 꼽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메뉴를 너무 많이 주는.
5: 근데 전체적으로 다 맛있고 가성비
0: 밸런스가 가성비라
2: 여기는 굶고 와야 돼.
1: 너무 진짜 행복했던 시간이고요. 아, 4천 가지 음식을 먹은 것 같아서.
6: 재밌게 놀다 가는 기분, 쉬다 가는 기분인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7: 고소하지 않았네.
8: 전현무가 있는 금요일이 좋아, 금요일은 밤이 좋아.
1: 전현무게
0: 화이팅!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6: 잘 먹었습니다.
0: 진짜 잘 먹었습니다.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거기 뭉클어져 죽이 되기 직전인 갈색의 원래는 복숭아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물건이 세 덩어리 보인다. 집에 와서 그녀는 꼭 한 개를 먹었을 뿐이고 그 뒤로 잊어버린 모양이다. 달콤하고 상쾌하며 부드러운 시절을 잊은 그 갈색 덩어리를 버리기 위해 그녀는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펼친다. 최고의 시절에 누군가의 입속을 가득 채웠어야 할, 그러지 못한, 지금은 시큼한 시추를 풍기는 덩어리에 손을 뻗는다. 집어올리자마자 그것은 그녀의 손 안에서 그대로 부서져 흘러내린다. 채속한 벽에 붙어있던 걸 떼어내느라 살짝 악력을 높였더니 그렇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건져 봉지에 담고 그러고도 벽에 단단히 들러붙은 살점들을 떼어내기 위해 손톱으로 긁는다. 그것들은 냉장고 안에 핀 성애꽃에 미련이라도 남은 듯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녀는 문득 콧속을 파고드는 시지근한 냄새를 맡으며 눈물을 흘린다. 얼마

제목인데요. 한자를 조금만 바꿨으면 열려 그런 의미를 담아보고 싶었던 제목인데요. 이 소설이 이제 할 때는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을 수 없다 보니까 아예 제목을 새로 만들어서 붙이거나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만 부서진 과일이라는 의미를 채택해서 나가게 됩니다. 특이한 인물 설정이라든가 비일상적인 공간 설정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 자체가 문학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초월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학은 항상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어떤 곳인가를 꿈꾸는 것 같고 지금 여기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문학이라는 예술이 항상 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와 그 소설 속 세계 그 사이에 저는 크게 차이를 두지 않고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때로는 현재 이 삶이 와 그런 소설 같은 일이 다 있냐 할 때처럼 그 현실이 어떤 소설 속 세계를 압도해버리는 그런 사건들도 종종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저드 베이커리라는 소설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적에는 께서는 굉장히 이 지점에 있어서 많이 우려를 표하시고 어떻게 소설 속에 나오는 이런 주인공과 같은 삶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세상에 이런 집안이 어디 있고 세상에 이런 일을 겪는 청소년이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표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계는 소설 속 세계보다 훨씬 더 너무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설 속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직접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은 사실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얼마나 너무한지 그 너무함을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생경한 단어라고 많은 독자님들이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쓰지 않고 묻어두는 그런 사전에 잊혀진 말들, 그 말들이 안 쓰고 계속 내버려 두면은 그대로 없어질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들도 있고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기도 하고 굉장히 말 자체의 어감이 예쁜 그런 말들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계속 쓰지 않고 사전 속에만 가둬두고 지내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말들을 조금 발굴해보자 약간 그 석탄 캐는 내 광부의 마음으로 그렇게 발견을 해서 써보았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다음으로 문장들이 굉장히 또 길지 않느냐 읽다가 숨이 찬다 이런 말씀도 또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숨차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문장 때로는 약간 숨이 가쁜 네 이런 문장들이 제 생각엔 처음의 의도는 이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지나치게 빠른 속도에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 빨리 끝장을 보고 싶고 결말을 보고 싶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경향에 대한 약간의 저항감을 갖고서 어떤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없이 먼 길을 유유히 돌아가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네, 길게 긴 문장을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0: 대부분의 독자님들께서는 이 소설이 주는 메시지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보시거든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들려주고 싶은 주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보다는 보여주고 싶은 몇 개의 포인트가 되는 장면들이 있다, 몇 가지 이미지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소설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저드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주제를 보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소설 속에서 어떤 한 개의 임팩트 있는 장면, 주인공이 주머니 속에서 빵을 꺼내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뜯어 먹다가 결국은 빵이 하나도 남지 않고 가루만 남고 다 먹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왠지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느낌이 있고요. 파과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노년의 여성이다 보니까 어떤 시장이나 운동센터에서 사람들이 어머님 여기 좀 보세요, 뭐 어머님 여기 들렀다 가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어머님을, 우리 사회의 어머님을 부르는 그런 장면들이 간혹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인공은 아주 쿨하게 그 자리에서 나는 당신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일가를 대꾸를 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외국의 독자님들을 만나 뵙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 마음은 반갑습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문학번역원과 국내외 에이전시와 그리고 출판사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다른 나라의 독자님들을 만나 뵙게 해주시는 번역가 선생님들의 아주 큰 노고와 임무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윗세대 작가 선생님들을 이제 생각해 봤을 적에 요즘은 한국 문학의 어떤 전체적인 경향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족, 민중, 이러한 주제들보다는 약간 나 자신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젊고 활달한 그런 작가님들이 여러 방면에서 많이 활동을 해주고 계시다 보니까 활동하는 그런 내력들이 모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것이 또 다른 한국 문학의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0: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지 멕시코는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이제 양국은 통상 개발협력, 지적 지식재산권, 우주, 문화유산, 교육 등 모든 방면에서 협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1: El liderazgo tecnológico de Corea, junto con las capacidades industriales, el talento y la posición geográfica de México, nos ofrece la oportunidad de construir nuevas alianzas.

0: Special vehicles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different parts of the society. Taegwang has produced premium special vehicles based on the accumulated production skills.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wreckers, which are used for accident recovery. By introducing a smart factory, the firm has increased the product quality and stability. We looked into Taegwang, which has played a key role in different sites based on its advanced technologies. Taegwang is located in Iksan,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wreckers and cranes. The technologies that can lift up or move heavy load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core production stages based on its own skills, and it has developed advanced technologies for welded structures.
1: 저희 태광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고객의 이익이 곧 우리의 이익이라는 생각으로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기술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량물 인양 기술을 기반으로 군환차와 크레인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직접 제조 역량과 기술연구소 고객 맞춤형 특장차 설계를 강점으로 항상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안전한 특장차를 제공합니다.
0: The crane boom of the company is produced by attaching the telescopic boom to the upper part of the crane. What is more, by precisely processing and welding the Korean-made high-tension steel plates, more durable and safe products can be manufactured.
2: 크레인 붐을 장착한 형태의 붐 4칸은 한국에서 생산되는 고장력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합니다. 특히 360도 선에 되는 상부 프레임에 다단시 직진붐이 부착되고 옵션으로 언더리프트와 A형 리프트가 제공됩니다. 저희 제품은 카고 크레인과 레카의 혼합 형태로 제작되어 다양한 사용 환경에서 안전한 군환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0: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cutting and welding stages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the clients. Safety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when producing special vehicles, so precise works of skilled workers are necessary.
3: 고하중 작업을 수행하는 특장차는 용접으로 제작되는 구조물의 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정에서 규정된 도면대로 제작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절단, 절곡 공정에서 규정된 치수로 생산되었는지와 용접 공정에 사용되는 용접 재료, 용접용 가공품의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해 품질 전담 인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접 공정의 경우 구조물의 강도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용접 조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0: Taegwang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to build more systematic production process.

0: The data, materials, and products can be managed automatically, and the production status can be monitored in real time.
1: 기존의 수기로 입력하던 절단 공정을 자동화하는 MES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배열 프로그램의 작성 시 절단 작업 지시가 현장에 설치된 터치 PC로 전송되고 절단 작업 순서를 원격으로 지정하며 작업자가 절단 작업 수량을 실시간으로 입력하여 생산 현황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또한 철판 재고 관리가 철판 배열 시 자동으로 사용량이 등록되고 비정형적인 형상의 잔재를 형상 그대로 재배열이 가능하여 잔재 활용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철판류의 사용률을 최대화시키고 불필요한 이동 공수와 수기 기록물의 작성 관리가 사라졌고 축적되는 작업 데이터를 토대로 철판 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The research center of the company has thoroughly checked the sizes and strength of the structures based on the designed images. Also, it has followed the safety standards since the designing stage as part of an effort to enhance the durability of the products.
2: 제품이 수출되는 국가별 사용 환경과 제품에 대한 요구 사항은 국내와는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대상 국가의 현지 에이전트와 코트라의 지원 사업을 통해 요구 사항을 파악한 후 맞춤형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장차의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용접 구조물의 안전성을 목적으로 고장력강 용접부 강도 분석을 위한 인장시험과 조직시험으로 최적의 용접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 Taegwang started its business in 2003 as a provider of components, and it has made remarkable development as a maker of welded structures. As a provider of wreckers as ODM products, the firm has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and it has promoted export to Bangladesh.
3: 태광은 OEM에서 더 나아가 직접 고객에 판매하는 고객 맞춤형 특장차 제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단순한 특장차 용접 구조물 제조에서 더 나아가 붐 구조물 조립체와 같이 바로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SKD 키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군환차
0: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남산 내가 오래 살아서 그런가 이렇게 깊이 산을 안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다른 이제 중노릇의 반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깊이 나랑 교감한 산이잖아요. 이 남산은 그러니까 저에겐 특별하죠.

이 화강암이 굉장히 단단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정지를 수천 번 수만 번의 정지를 해야 이 부처님이 이렇게 높은 도들새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견뎌내야 부처가 될 수

신라 사람들은 여기 남산이 불국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탑과 불상을 조성할 때 별길, 달길, 물길, 소나무 이 모든 자연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거나 탑을 조성한 것 같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강암에 돌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성질이 달 빛에 의해서 그냥 확 그 몸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더 빛을.

0: 피워야 채워진다. 다 피워야 채워지죠. 이 가을은 비움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비움을 준비하다가 결국에는 다 비워내고 들판의 곡식도 베어내고 나뭇잎도 다 떨어질 때 드디어 비로소 채워진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봄을 준비하잖아요. 할매 부처님이라고 해요. 네.
1: 바위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간 그 은은함으로 이렇게 반겨 안는.
0: 그래서 여기 오면은 마음이 많이 쉬어져요. 이심전심. 할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벌써 다 알아요. 제 모습만 봐도. 그래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네, 닮았다고 합니다. 진짜 닮은 것 같으세요?

서랍을 전체를 절로 보면 남산은 하나의 법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을은 가장 단청이 아름답게 된 여기 남산은 소나무 단청이 그냥 천년을 이어서 변함없이 된 곳인 것 같아요. 하늘하늘한 봄빛의 유혹에도 그냥 그대로 늘 푸른빛이고 뜨거운 햇살, 여름, 폭우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이렇게 푸른빛이고 겨울에 어떤 매서운 추위에도 이 소나무는 그대로 단층빛을 이렇게 천년을 이어서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계절이 변화하면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산은 그냥 여여한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여여한 그 자리, 그곳이 남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Buongiorno, 여러분. 바빌입니다.
2: 저는 트리플S 김채연입니다.
1: 팬입니다. 트리플S 네. Girls Don't Die 들었을 네. 때부터 저는 진짜 트리플S에 빠졌어요.
2: 저희 네. 노래도 아시고.
1: 저는 진짜 팬입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혹시 몇 년생이에요?
2: 저 2004년생, 23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1: 똑같은 띠예요. 우리 짠나비.
2: 원숭이 띠, 짠나비.
1: 네. 둘 다 멍키.
2: 멍키.
1: 네. 네. 자, 그럼 네. 오늘 우리 왜 여기 처음 만나는 거예요?
2: 오늘 넘버원 K-POP을 하러 왔는데 외국인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한국 음식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1: 요즘에 진짜 전 세계 제일 핫한 푸드 트렌드 K-POP이죠. 이거보다 더 한식일 수 없어요. 완벽해요.
2: 이거 유행이라고 들었어요.
3: 와!
2: 오,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1: 바삭바삭하네.
2: 맛있다. Who make this?
1: 전 세계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런 경우 무조건 강추.
2: 근데 저희가 오늘 맞춰야 할 숫자가 있대요.
1: 맞춰야 되는
2: 뭘 맞춰야
1: 숫자?
2: 되죠? 무슨 숫자죠?
1: 무슨 숫자야? 1300만 한국 라면 엄청나게 하대요. 네. 아마 라면 판매량
2: 아니면 약간 뭐 맛집 리뷰 수 방문자 수
1: 참 모르겠어요. 오 PD님
2: 자 뭐예요?
1: 공개
2: 여기요? 아 어댑터?
1: 따단 물음표 따단 아마
2: 에 편의점
1: 신용카?
2: 카드 편의점 배경 아니에요?
4: 관광객들의 편의점 신용카드 결제 건수
2: 1300만이에요 그게?
1: 헐 진짜로?

0: 너무너무 아~ 특별해요. 그 K 편의점. 왜냐면 안에 요리할 수 있어요.
1: 그 전자레인지 쪽 물도 정수기도 있고.
0: 맞아요.
1: 한국 편의점이 이제 핫한 이유가 직접 만들어 먹는 그 꿀조합이 있어서잖아요.
0: 꿀, 하니, 조합, 베이링. 쿨 스윗한 만큼 이거 좋은 베이링 맞죠?
1: 맞아요. 개꿀.
0: 네, 개꿀 맞아요. 그런 거. 쌀떡궁합도 있어요.
1: 오, 맞아요. 쌀떡궁합, 맞아요.
0: 네, 쌀떡궁합도 있어요.
1: 저희도 안 먹어볼 수가 없겠죠?
0: 오! 오, 오.
1: 아, 아 오. 이거 아세요?
0: 이거 SNS에 이거 본 적이 있어요. 바나나랑 커피 사실 진짜 전 세계에 유명한 조합이에요.
1: 아, 이미 유명한 네. 조합이구나.
0: 어, 이런 조합의 이름도 있어요. 바노피.
1: 바노피.
0: 바노피 아시죠?
1: 귀엽다. 바노피. 그래서 첫 번째가 뚱바 라떼. 바노피. 뚱. 바나나 우유. 이게. 뚱바라고 불러요. 뚱뚱해서 이 바나나 우유를 그냥 대부분 뚱바, 뚱바 라떼.
0: 아 근데 여기 일반 커피 네.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헤이즐넛
1: 좀 더 단 커피인가 보다.
0: 그 바나나랑 헤이즐넛도 너무 너무 좋은 조합이에요. 조합. 그 셰프님들이 좋아하는 아, 조합이에요.
1: 네. 인정받은 조합.
0: 이것도 해외에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1: 아.
0: 네. 진짜 K편의점 그렇죠. 특징이에요. 이렇게. 이미
1: 얼음컵을 파는 게 저도 너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스파게티에 스파, 떡볶이에 볶이해서 스파볶이.
0: 그럼 이거 스파게티 아니죠?
1: 너무 전문적이셔서 맞아요.
0: 헤이 재현님, 저는 이탈리아 사람 있잖아요.
1: 스파게티 맛 라면.
0: 오케이.
1: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아마 섞어서 먹는 건가 봐요. 이거 보면 토핑이 그냥 떡만 있는 게 아니라 어묵, 소세지도 있어서 이거는 배부르겠다, 먹으면.
0: 진짜 소세지 향이 많이 나요. 와, 맛있겠다. 제가 자 섞여줄 거예요.
1: 처음 만들어봐. 첫 번째는 좀 단 버전.
0: 특히 이런.
1: 오케이, 커피 좀. 섞이는 게 예쁠 거예요.
0: 오, 와.
1: 단 버전이에요, 이거는.
0: 우주의 에펙트. 네, 그런 거 있어요.
1: 뚱바라떼 완성. 너무 간편.
0: 저도 완성. 이렇게 오, 예, 스파버키 완성됩니다. 감사합니다.
1: 사회생활.
0: 감사합니다. 아, 야, 이렇게?
1: 이거 위생을 위해서 이게 빨대 손으로 꼽으면 입에 닿는 부분이니까.
0: 역시.
1: 셰프님은 헤이즐넛 커피가 더 좋으세요? 바나나의 그 단 게 좋으세요?
0: 원래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 에스프레소 원래 아. 그런 진짜 쌉쌀하잖아요.
1: 오, 에스프레소 노래 좋아해요.
0: 오, 에스프레소 노래?
1: 사브리나 카펜터. 아, 예.
0: 예. 네? 아, 저 들어본 적이 없어요.
1: 아, 아니요, 이거 들으시면 알아요. 아, 이거 들으면 아실 건데. 자막에 넣어주세요.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
0: 사브리나 카펜터,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에서 팬 있습니다.
1: 헬로, 카펜터.
0: 자, 그러면 살루테, 칭칭, 네. 에이, 건배.
1: 살루테.
0: 살루테.
1: 오. 달다.
0: 근데 맛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음료보다는 디저트라고 생각해요.
1: 그러니까 디저트다. 라떼다.
0: 아, 저 벌써 영감을 받았어요.
1: 네.
0: 커피 맛 나는 케이크 플러스 위에 바나나 아이스크림. 이렇게 오. 진짜 식당에서 제공할 수 있는 네. 디저트인 것 같아요.
1: 맛있겠다, 이름만 들어도. 네? 스파 붓기도 한 번.
0: 맞아요. 우리 조합. 좀 넣어주세요.
1: 감사합니다.
0: 그러면.
1: 스윗하시다.
0: 많이 스윗합니다.
1: 오, 이렇게만 먼저 먹을게요. 네, 오, 오케이. 감사합니다.
0: 맛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식감 이렇게 입안에 느낄 수 있어요. 소시지, 그리고 어묵, 그리고 떡, 스파게티, 가짜 스파게티 예, 식감 이거 다. 그리고 떡, 그리고 매워요?
1: 조금. 너무 매워요.
0: 맵찔이에요?
1: 아니, 맵찔이라는. 어? 네, 맵찔이에요.
0: 아, 진짜?
1: 이때 마시면 되죠?
0: 딱 맞아요.
1: 오, 리프레시.
0: 시원하다. 좋아해요. 많이 좋아해요. 우리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면 없어요.
1: 네, 첫 끼워가지고 맛있네요. 맵긴 한 맛있네요. 맵긴 한. 근데 요즘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다.
0: 이거 하나도 맵지 않죠. 이거 훨씬 더 매운 거였어요. 소시지 살짝 그런 훈제된 뒷맛이 있어서 바나나랑 좋다. 가격은 아마 만 원 아니에요.
1: 아 맞아, 이렇게도 만 원 아니죠.
0: 맞아요. 그렇죠? 이거 둘 다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해서 저렴해요. 재현이나 셰프 파브리 강추예요.
1: 감사합니다. 제 인생 최고의 스위트 셰프님이세요.
0: 많이 많이 스위트 합니다. 자, 재현님.
1: 네.
0: 저는 진짜 좋아하는 조합이 있어요. 편의점 좋아하는 조합이 있어요. 네. 혹시 맞춰볼 수 있을까요? 사실 삼합이에요. 세 가지.
1: 떡 헤이즈넛 아메리카노.
0: 커피 있어요.
1: 타르트? 크림빵?
0: 크림빵.
1: 맞아요?
0: 크림빵. 오케이. 크림빵. 두 번째. 이거 삼합의 두 번째 요소. 오케이. 근데 세 번째 거 이거 단 거 아니에요.
1: 진짜요?
0: 진짜요.
1: 매운 거예요?
0: 맵고 짜고.
1: 네. 뭘까? 네.
0: 단짠. 그러면 이제 파브리 시크 네, 만들어 볼게요.
1: 네.
0: 자.
1: 오.
0: 노노노노노노노 아이
1: 잠깐만요.
0: 저는 서프라이즈 하고 싶어.
1: 본 것 같아요.
0: 왜?
1: 자, 저를 싫어하시나요?
0: 세 번째 삼합의 거 누구 짜잔.
1: 진짜 김치전.
0: 한식의 상징 김치.
1: 와.
0: 왜 흥분이 되지 않아요? 왜요? 저
1: 김치 아메리카노.
0: 믿어 주세요. 자, 이제 먹어보죠.
1: 좋아요. 그게 진짜 많다.
0: 김치. 보지 마세요. 적당히.
1: 이게 흐린 눈하고 보면 딸기 같아요.
0: 네, 딸기라고 생각하세요.
1: 네.
0: 이렇게 이탈리아 사람 입장에서 네. 라면 스파게티 아까 봤을 때 저는 똑같은
1: 그런 느낌이었어요.
0: 그런 느낌,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치, 이제 이렇게 덮어서.
1: 아, 안 보이게.
0: 네. 입안의 서프라이즈예요.
1: 벌칙 아니죠? 오, 감사합니다. 오, 멤버들. 먹으러 와. 먹어볼게요.
0: 네. 오케이. 이런 우리 이런 아, 이렇게. 자.

0: 무슨 피하자?
1: 커피.
0: 안
1: 넣어? 와, 이게 무슨 맛이지? 참 크림빵 귀치 아메리카노만.
0: 생각해보면 크림 지방감 있어요. 그리고 김치에 발효된 산미.
1: 네.
0: 그리고 커피 토스트한 쌉싸름 맛도 있어서 잘 어우러지지 않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1: 취향에 따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림빵은 우유. 편의점에 사실 맛별로 다 팔잖아요. 약간 멜론 우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랑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0: 바이바이. 아리베데치. 차오.

0: 1등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3: 부족했어요, 시간이.
4: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6: 오! 오픈 찬스.

0: 저번에 이어서 또 만났어요.
1: 또 만나네, 또 만나서.
2: 야,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반갑네.
0: 아니, 경진이 형이 저번에 20만 원으로 했었잖아요.
2: 그렇지.
0: 남은 돈으로 샀나 봐요. 옷을 갖고 왔어요.
2: 아, 그러네. 오늘 또 20만 원.
1: 경진이와 함께 떠나는 럭셔리 대전여행 1편 들고 오셨죠? 2편도 함께 하겠습니다.
2: 야, 근데 여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여기 누구야?
3: 아니, 뭐 좀 말 좀 시켜주셔야죠.
0: 아니, 음악돌이님 어디 갔어?
1: 반갑습니다.
0: 음악돌이 이거 됐나요, 이거?
2: 새로운 우리 유튜버.
1: 맛돌이 맛이 갔네.
2: 자, 본인 소개 한번 해줘.
3: 근데 맛돌이가 저번에 한번 찍고 나가지고
0: 맛이 갔나요?
3: 두 번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 형, 태군 형, 형이 좀 한번 가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부득이하게 왔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15만 유튜버 태군입니다. 야,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예.
0: 아니, 근데 오늘은 여기서 모인 이유가 왜 얼른 여기서 만난 거예요?
2: 여기가 새로 생긴 핫한 곳이야.
1: 아~ 아니, 진짜 신축 냄새가 나요, 그렇지. 진짜. 와.
2: 새 냄새 나잖아, 새 냄새.
1: 너무 좋아.
4: 네, 그래서 이번에는 컨셉이 힐링입니다.
1: 힐링 제대로네.
2: 오늘은 쉬면 되네. 그래, 오늘 또 누가 어떻게 될지.
5: 근데 솔직히 만 원은 제가 하고 싶습니다.
0: 왜? 아, 좀 어울려요.
3: 왜냐면은.
1: 그래요. 네. 하세요.
3: 고생스러운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0: 아, 그럼 많이 하세요.
3: 예. 네.
1: 하세요. 하시면 돼요.
3: 아니, 말이 이렇게 할 수 있지. 또 그렇게. 하여튼 오늘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다. 그런 거죠.
1: 만지지 마세요. 부정타입니다. 부정타요.
3: 예, 예.
4: 이번에는 힐링이라서 제작진이 직접 이 이동수단은 다 제공을 하겠습니다.
0: 와, 진짜요? 그래, 편하지, 깨끗이지.
1: 교통비, 네. 야, 이거 크다, 커.
4: 여러분들은 편하게 그 금액 내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서 움직이시면 그래.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우승자 계시죠?
0: 네, 형님께서
4: 그 뽑으신 다음에 그 금액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럴 때 원하시는 분이랑.
1: 그래, 나 교환권 있잖아.
4: 네, 교환하시면 됩니다.
1: 네네, 한번 가보시죠.
2: 아니, 교환권이 있는 사람이 그럼 드세요. 마지막에 뽑아.
5: 그렇죠.
2: 그렇지, 그렇지. 지난번에는 내가 마지막에 했는데.
0: 형이 나눠주세요, 그러면.
1: 자, 대구! 우리 형님, 가시죠! 야!
0: 만원.
3: 태군, 15만.
1: 가시죠!
0: 네, 제발 만원만 해줘라!
2: 오케이, 느낌이 온다, 이거다. 느낌이 왔어.
4: 아, 자, 각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2: 각자 확인하나요? 자. 야, 다 보여, 너 잘해.
1: 아, 이거. 이거 뭐, 바꿔야 되나? 아, 이거 뭐. 아니, 이게 나쁘지 않은데.
2: 나무로 바꾸지 마. 나는 바꿀
3: 나랑 바꾸면 오늘 진짜 힐링 제대로 한다. 형을 믿어봐. 형이랑 바꿔. 그러면은
2: 아니, 오늘 진짜 할까요?
3: 힐링하는 하루가 될 거야.
1: 바꿀래요.
2: 바꿀 거야?
1: 좀 아쉬우니까 바꿀게요. 저는 준범이 형이랑 가겠습니다.
2: 나는 바꿀 여유가 없다니까.
1: 준범이 형이랑 갈게.
3: 정말이야?
1: 네, 느낌.
0: 왜 안 해요?
3: 나를 못 믿네.
1: 그러니까 준범이 형이랑 바꾼다고요. 이렇게, 오케이?
3: 이미 끝났네.
1: 이렇게.
4: 자, 그러면은 공개해 보실까요?
0: 운이 드럽게 없습니다. 네네. 카드 좋은데 만 원입니다. 또 만 원이야. 오늘 만 원만 나오냐, 나는? 지금 1위가 1도 안 돼요, 지금.
1: 바꿔 주면 큰일 날 뻔했다, 오늘. 와. 잠시만요.
0: 5만 원 갔다, 5만 원. 10만 원?
1: 아, 씨, 뭐야?
0: 어? 얼마.
2: 아, 네 복장에 딱 맞아.
1: 아, 뭐야.
2: 자, 한번 공개할게요.
1: 아니.
2: 신이네.
1: 내가
2: 아니 절대 안 바꾼다 그랬잖아. 내가 너를 위해. 왜 나를 이렇게 안 믿어? 그럼
3: 저는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경진이한테 형이 기회를 준다고.
1: 와. 와, 진짜 좋겠다. 와.
3: 오. 난 분명히 기회를 줬어. 왜 형을 못 믿어?
1: 죄송해요. 아니. 관상이 약간 좀 각설이 느낌이에요.
3: 없어 보여?
1: 품바 느낌이라서 죄송해요.
3: 아니 그건 이해해. 내 얼굴이 그렇긴 해.
1: 아,
3: 근데 너도 만만치는 않아, 인상이. 나 못지않게 없어 보여.
4: 남은 금액에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0: 이제 우승자를 가릴 건데요. 이번에 우승 상품이 좀 다릅니다. 사마떼슬 상품인데요. 자, 1회 금액 패스권입니다.
1: 패스권?
0: 다음 화때 내가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금액을 쓰신 다음에 1회 패스권을 내시면 제작진이 그걸 대신 결제해 줍니다.
1: 아! 아무거나 이제 먹거나 해도?
0: 그렇죠.
2: 와, 너무 좋다.
3: 아,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오늘이 마지막 출연인 것 같은데 어떻게...
4: 그럼 너는 시원하게 써.
1: 돈 가져가요, 돈 가져가. 네, 신고하기.
0: 각자 이제 배정받은 예산으로 네. 이제 대전에 힐링을 찾아 떠나주시면 됩니다.
1: 근데 앞으로 또 만원이 또 걸리냐, 씨. 제가 가고 싶은데... 아! 여기 유성이죠? 유성이면 여기 있어. 조격 체험장. 내가 들었단 말이야. 이거 공짜인가 그랬는데. 일단 거기서 작년인가? 갑천 생태공원이 생겼거든요. 거기까지만 일단 가보자고요.
3: 뭐 하루에 생활하는 비가 만 원으로도 충분한 사람이기 때문에 20만 원은 과분하고 가져가는 건 안 되는 거죠. 대전에서 힐링하면 좀 수통골이 있어요. 그쪽이 산림욕하기도 좋고 카페도 많고 맛집도 많고 맛집 진짜 많거든요.
4: 사실은 저는 대전에서 힐링할 때 장태산을 제일 1번으로 쳐요.
2: 지도를 딱 보니까 일단 가장 가까운데 여기 좋아요. 대족산. 제가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등산부였어, 등산부. 거기 힐링 코스가 많을 것 같아요.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1: 일단 저 새로 생긴 이 유성 복합터미널을 보면 꿈돌이 라면이 나왔다는 거 아실 겁니다. 꿈돌이 굿즈 샵이 있어요. 네, 대전도 이 꿈돌이가 캐릭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라면이 나왔다고 하니까 또 가보도록 하고 어떤 게 판매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 수는 없어요, 돈이 없어요. 만 원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꿈돌이 친구들이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구경해도 될까? 네, 네. 가격을 볼게요. 야, 이거 하나에 제가 지금 만 원이잖아요. 이거 하나 사는 순간 끝입니다. 네. 이거는 보는 거로만 할게요. 네, 눈에다가 저장해놓고 힐링하겠습니다. 오! 꿈돌이라면! 아, 제가 또 대전시 홍보대사 아니겠습니까? 이 꿈돌이라면 진짜 맛있어요. 근데 가격이 지금 1,500원이면. 1,500원이면 괜찮은데요? 사장님 이거 끓여 먹으면 얼마예요? 아, 이거 그냥 사면 1,500원이고. 아, 저? 먹으리라면 1,500원이나? 아, 알바할 거 없죠, 사장님? 알바할 거 없죠? 청소할 거 이런 거 없죠? 네. 이거라도
5: 드시고 가시면.
1: 네.
5: 저희 드시고 가시면 4,000원.
1: 4,000원 맞아요. 아, 네. 뭐 방법이 없잖아요. 대전이 고향이면 할 일 없죠. 네, 네. 와. 오. 아, 배고파. 먹을 거 없나? 무슨 냄새지? 라면 냄새 아니야? 어? 라면이다! 라면! 그렇지? 꿈돌이 라면! 짱! 이거 먹고 저는 이제 유성 가면 온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만 원이다 보니까 지금 6천 원 남았잖아요. 온 몸을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이라도 한번 온천물에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왔어! 땡진이가 왔어! 코앞까지 왔어! 네, 네, 개족산에 왔습니다. 이 개족산, 대전의 명산이고요. 개족산, 뭐 약간 좀 어감이 그럴 수도 있는데 각개자의 다리죠. 각의 다리 모양을 닮았다 해서 개족산. 개족산의 또 황토길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오늘 제대로 힐링해 보시죠!
6: 황토길 가보신 적 있으세요?
2: 황토길이 요즘에 여기저기 많은데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오늘 또 제가 20만 원 럭셔리 코스인 줄 알고 또 정장을 입고 왔는데 정장 차림에 또 황토길을 걷는다는 게 네,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7: 신발 벗고 가셔야 되는데 복장이 근데 그런 복장이 아닌데?
2: 아, 제가 오늘 여기 올지 모르고 네, 럭셔리 여행할 줄 알고 왔는데 여기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8: 현진 알고 계세요?
7: 네, 개그맨.
2: 네.
7: 네.
2: 개그맨.
7: 아, 이름을 잘 모르겠네.
2: 내 사랑 너의 사랑. 내 사랑 너의 사랑 몰라요. 네, 몰라요입니다.
7: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2: 네, 맞습니다.
7: 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맞춤처럼
2: 오시는. 너무 좋습니다. 네. 비주얼 개그맨.
7: 비주얼은 아닌가?
2: 아, 비주얼이 나쁜 적도 있고 좋은 적도 있잖아요. 자, 대족산의 장점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흔들리지 않고
9: 평지예요.
7: 길에서는 최고죠, 대전에.
2: 아, 이게 닭다리 모양이라고 해서 대족산이라고 하는데요.
9: 닭개짜
2: 아, 닭개짜 다리족. 닭다리 모양. 이렇게 평평하고 완만한 산. 끈을 잡아야 돼요? 잡았다! 이야, 잡았다. 잡았습니다. 이런 게 힐링 아니겠습니까? 네. 잡았어, 진짜 잡았어. 네, 로또 사야겠다.
4: 오늘은 확실히 차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니까 훨씬 편하게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태산 자연휴양림에 제가 도착을 했는데요. 출렁다리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걸어보니까 조금은 출렁거림을 느낄 수 있네요. 예. 이 출렁다리에서 보면 메탁세카이어 꼭대기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고소공포증이 조금 있거든요. 가만히 느껴보니까 굉장히 출렁거리는 게 무섭습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이런 풍경들이 정말로 한 폭의 그림을 이렇게 찍는 것처럼 아름답게 지금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메타세카이어 길로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또 이렇게 조형물도 있고. 와, 곱게 뻗은 이 나무가 메타세카이어가 한 30m 되는 것 같아요. 봄의 햇살을 맞으며 이렇게 숲속에 와 있는 듯한 이런 기분이 너무 상쾌합니다.
7: 선생님.
4: 진짜 잠들었어요. 깨운하네요, 진짜. 배가 조금 고픈데 밥 먹으러 한번 가보시죠.
10: 지금 이 수통골 우기 굉장히 시즌이거든요, 여기가.
11: 이번에 또 이런 또 좋은 공기를 또 마시게 되네요.
10: 내 덕분이야. 그러니까 수통골 근데 선택 잘한 것 같지 않아? 왠지 오늘은 수통골로 오고 싶더라고. 이게 풀 냄새 어때요? 지금 좋죠?
11: 네, 좋은 것 같아요.
10: 같아요? 정말 싫어. 저기 대전 홍보. 홍보대사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수통골가 너무 좋아가지고.
7: 아니, 진짜 좋아요? 하지
10: 금수봉 빙계산 나오는데 2km, 1.6km거든요. 힐링을 하러 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한다? 이거 훈련이야, 훈련. 이거 힐링 혹시 자주 오시는지?
12: 예,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해요. 숲이니까 일단 들어오면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이 나무들 쓰는 소리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이 동네는 음식점들이 다 정갈하고 깨끗해요.
10: 맞아요, 맞아요.
12: 예. 네. 그리고 종점이 있으니까 접근성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근무하다가 또 일하다가 그냥 바로 올 수 있어요. 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얼마 시간 안 걸려요. 여기는 오리 수육이 아주 유명한데.
13: 자, 드디어 이제 라면 먹었으니까 네, 제가 무료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깜짝 놀란 게 검색을 했거든요. 근데 대전에 제가 저번에 찍었을 때 느꼈는데 무료가 은근히 많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보면 살짝 자연 경관인데 조격 체험장이 있습니다. 와우! 이게 바로 힐링 아니겠습니까? 안에 가서 저도 처음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뭐야? 이런 데가 무료라니. 말이 됩니까? 와, 어머니 이게 공짜예요? 우와. 이게 뭐, 아, 진짜요? 아, 제가 지금 힐링하러 왔거든요, 힐링하러. 어디, 어디? 아. 안에 들어가려면 발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럼 발을 씻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조격할 수 있지만 이 위에를 자연의 경관으로 이쁘게 꾸며놨어요. 그리고 이 뷰가 이 도시 시티뷰고 여기는 자연의 느낌. 무대도 있어요. 이 무대에서는 제가 네 느낌 받으면 노래할 수도 있고. 네. 자, 그러면 발 닦았으니까 안에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쁜이 누나들과 형들이 있습니다. 네, 아우, 야. 야! 온도가 너무 좋은데요? 온도가 안 뜨거워? 안 뜨거워요? 어, 근데 뜨겁다 누나. 누나 뜨겁다. 어, 뜨겁다. 이거 힐링이 아닌데 이거? 어. 제가 만 원으로 살고 있거든요. 만 원으로 하루. 근데 지금 이제 커피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아까 4천 원을 썼어요. 밥 먹으려고.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가방에 먹을 거 있어요? 사탕이나 이런 거. 가방에
7: 좀 몇 개 줄까?
13: 어! 어! 하나만.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또 오고 가는 적 아니겠습니까? 제가 원래 이런 데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른들하고 같이 오면 이렇게 어머님들 가방 요술 가방이에요. 뭔가 뭘까 하나씩 나옵니다. 제가 지금 저 트로트 가수를 하고 있어요. 노래 혹시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누구요?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18세 순위 좋아요? 18세 순위?
14: 18세 순위 좋죠.
13: 아, 좋아요? 네, 그러면 제가 18세 순위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누나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7: 끝분.
13: 어? 끝분? 막내야? 막내. 옛날에는 막내가 끝이었거든, 끝. 끝분인 누나를 위해서 네 노래 한 곡 해드리겠습니다. 18세 순위. 네. 자, 갑니다.
14: 그 3점 노래 들어보
13: 조교하면서. 살구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던 내 사랑 수리는 돌아올지 모르고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조교하러 가야 돼.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여기는 무료. 아, 여기서 간다는 거고.
2: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황토길 처음 왔는데 어떻게 즐겨야 돼요?
15: 오늘도 오늘 처음 와서 저기 올라가.
2: 아, 처음이세요? 네, 어때요? 처음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15: 했다가 내려왔으니까 이제 비가 와서.
2: 아, 예.
15: 아. 나 왜 그 미끄러운 걸 했지? 비가 와서.
2: 내려. 아, 이게 14.5km 황토길. 네, 전국에서 제일 길대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어렸을 때. 네, 그 모르고 소똥 밟고 있는 이게 건강이 그렇게 좋대요. 아, 미끄럽네. 확실히 미끄러워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네. 어야, 황토. 아, 이거 발도장 찍고 싶다. A4용지 없어요? 황토길 걸으시면 싹 빠집니다. 독이 빠진다고 해야 되나? 야, 좋은데요? 아, 물. 아! 아, 물. 아, 산에서 내려오는 물인가 봐. 너무 차가워. 어, 이거 닦아도 이거 물이 안 빠지는데 이거? 이거 다 닦은 건데 이거. 좀 지워지는 것 같다. 어? 네, 황토 사랑합니다. 황토 사랑합니다.
4: 여기 또 이런 곳이 있네요.
16: 안녕하세요.
4: 장을 목살로. 야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옥수수도 먹고 싶은데
17: 옥수수는 제가 어떻게 안 하겠습니다.
4: 아, 그래요?
17: 기념으로.
4: 아, 그래요?
17: 특별히.
4: 네. 오케이. 자, 서비스로 옥수수 하나 받았습니다. 뒤집어서 살짝 불맛 제대로입니다. 지금 고기가 좋아서. 맛있는 고기는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18: 평양에 한 손두부라고 거기도 되게 맛있어요.
10: 손두부? 두부는 별로. 아니,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추천하지 마시고, 난 내가 좋아하는 거. 저는 이제 고기류나 이런 쪽 좋아하거든요. 뭐 메뉴가 많아요. 많은데 대표 음식을 먹어봐야 되니까 여기는 오리 수육이에요. 오리 수육을 제가 시켜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냥 부드럽다. 먹자마자 부드러움이 그냥 녹아요, 녹아. 수육인데, 아니, 오리가 이렇게 부드러웠나?

0: 술 시키자, 술. 잠시 술 시켜야 될 것 같은데.
1: 자, 요거는 우리 카메라 감독님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감독님. 금강산도 식후경. 진짜 맛있죠? 와. 그니까 왜 오는지 알겠죠, 여기를?
2: 오늘 어떻게 투표가 그러면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쓰시는 건가 보네.
1: 아니, 무조건 다 쓰시거든. 남기면 안 되지. 무조건. 이런 한 장 안 남길 거야, 저는.
3: 와! 맞습니다. 와우. 자, 사장님 이거 저 오신다고 특별히 많이 주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4: 아니요,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3: 네네네네.
4: 그릇을 사용하고 있어요.
3: 아, 너무 좋다. 야, 보세요. 이게 지금 1인분인데 두 분이서 드셔도 충분한 양이에요. 와.
4: 제가 고추장을
3: 네, 고추장. 네. 아, 사장님이 또 레시피까지. 네. 어우.
4: 고추장 또 집에서 감은 고추장입니다.
3: 아, 그럼 아, 때깔이 다르네. 네. 아, 행복합니다. 나 오늘 황토길 걷고 많이 출출했거든요. 이렇게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이 보리밥을 먹으니까 아, 대단히 힐링하는 느낌. 아, 사장님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4: 고맙습니다.
3: 네, 사장님 얼마예요?
4: 네, 8,000원.
3: 8,000원. 네, 가겠습니다. 8,000원. 네. 네, 42,000원 남았네. 42,000원이면 뭐 충분하지.
5: 아까 피디님이랑 감독님들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 커피를 먹었었잖아요. 커피는 또 맥심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데 가서 또 힐링하겠습니다. 야, 이런 데 가셨어?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서울숲, 그리고 저 일산으로 치면 호수공원인데 여기는 대전의 아주 갑천 생태 호수공원. 짱인 것 같습니다. 와. 오, 출렁 어려. 와. 근데 이게 새로 생긴 거다 보니까 가족들과 왔을 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게 공짜입니다. 돈 안 내고 놀이기구처럼 탈 수 있어요. 모노레일이네. 자가발전 모노레일.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을 텐데 여자친구가 없어가지고 혼자 탈 건데. 야, 우리 PD분 같이 탈까요? 여자분 뒤에. 내가 돌아야지 가는 건가? 어, 뭐야? 한다! 와! 간다! 야! 와! 오, 재밌다! 이게 지금 운동도 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아, 피디님이 자전거 못 타거든요. 내가 지금 자전거 잘 타네. 이 앞에 있는 호수를 보면서, 앞에 있는 산을 보면서, 이 도심 속에서 숲 속에 온 것 같은 느낌, 잠깐이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난 힐링이 된다. 와, 이게 힐링 아니겠습니까, 힐링? 이게 부딪힐 이유가 없구나. 다 센서가 있어가지고. 제가 혼자였지만 가족끼리 왔을 때 아이들은 또 이렇게 재밌게 자전거 타고 모노레일. 저는 또 그늘을 탈 건데 한국 민속촌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지금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겠습니까? 대전의 꿀잼! 만 원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여기 오면 꼭 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대전을 잠시나마 한눈에 볼 수 있는 네, 위에 전망대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이건 찍어놔야 돼. 오르비에다가 마운틴뷰, 호수뷰, 여기 시티뷰. 와.
6: 공사님 가셔야 돼요.
5: 어, 네. 저도 그렇게 잠들었네. 죄송합니다. 아니, 힐링 제대로 되네. 제가 또 딴 데 가야 되잖아요. 맞죠? 저 어디 가지? 누구한테 물어보지?
3: 대전에 또 핫플이 있습니다. 대청호인데요. 그 주변에 요즘 카페도 많고 인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핫해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0: 야, 날씨 정말 좋다. 야! 물도 있고, 산도 있고, 여기 자연도 있고, 아.
1: 아, 저 건물은 뭐야, 저거? 야, 되게 특이한데? 지금 나를 위한 가게인데 막 나한테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아. 어디 건물이 이렇게 생겼지? 되게 특이하다. 얼마일까? 냄새가 너무 좋다. 냄새. 떡이 좀 유명한데 왜 유명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2: 맛있으니까 유명해요.
1: 맛있으니까. 아.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이 호떡이 느끼하지가 않네. 느끼하지 않고 고소해요. 지금 여기가 삼박자거든.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호떡에 살림육까지 완벽한 삼박자. 소통골에 오면은 이 카페들의 건물들이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또 자주 오는 것 같기도 하고.
3: 주문 좀 할게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만 주시겠어요? 아우, 바비큐로 이제 너무 먹방을 해서 또 더부룩한데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다음 목적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오늘 카페를 좀 자주 오세요?
3: 예, 뭐 식사 이후에 이렇게 카페를 찾고 하는데 이 산 속에서 또 마시는 이러한 카페 분위기가 도심에서 즐기는 커피 맛하고 커피 맛도 다른 것 같아요.
0: 아, 그림, 와.
4: 야, 와.
0: 네, 시그니처 메뉴가 나왔습니다. 소금 크림 라떼, 네, 그리고 크로플. 네, 맞죠? 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0: 최고의 라떼. 와. 아, 아주 시원하게. 와, 맛있게 먹었네. 어이구, 눈깔이 묻었나? 안 보여가지고. 아, 예. 맛있겠네. 딴 게 있나? 별거 없지? 이거지. 아, 좋다.
1: 아까 또 거기에 이어서 도심 속에 딱 정원. 한바 수목원은 저기 엑스포 생길 때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93년 전에 생겼는데 진짜 그 사이에 나무가 더 웅장해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서원인데 동원도 있어요. 독도처럼 동도, 서도 이런 것처럼 여기도 동원, 서원이 있는데 이게 서로 날짜가 이 개방한 날짜가 달라요. 근데 오늘 서원이기 때문에 서원을 둘러보겠습니다. 물소리 날 들리죠? 이 코로는 이 정원의 향기, 눈으로는 이 아름다운 녹색 정원, 그리고 머리는 맑아지고. 일하다가 좀 지쳤을 때 이렇게 자연에 한 바퀴 도는 거 좋습니다. 지금은 힐링이잖아요. 어딜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내 발이 가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와, 오늘 와서 휴양지 갔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전이 정말 도심, 이 도심 속에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는 걸 느꼈고,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0: 하지만 저는 오늘 1등 하는 걸 떠나서 제 마음이 지금 힐링이 1등입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만 원으로 했지만 다른 분들과 또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힐링 하고 왔고 얼마 썼는지 한번 확인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대만족입니다. 만 원 화이팅! 갑니다.
1: 대전하면 뭐겠습니까? 예? 온천 아니겠습니까? 온천? 온천하면 어디겠습니까? 바로 유성이죠. 여기 온천수가 나오는 호텔에 들어가서 풀로 온천욕을 하러 왔습니다.
2: 여기서 이제 자쿠지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사우나도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여기서 온천 즐길 수 있고 또 여기. 사우나도 즐길 수 있고.
2: 네, 맞습니다.
1: 저기는 침실이네요, 또?
2: 네.
1: 저 혼자 지금 사용하기 너무 아까운데?
2: 그래서 해당 객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소개를 드렸지만 평일 기준으로도 객실 객단가는 2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 살짝 오버했는데 어떻게 PD님 어떻게 안 돼? 여기를 알면은 미리미리 예약을 하지 않는 이상.
2: 네, 맞습니다.
1: 그죠?
2: 보통 기준에서도 저희가 한 달 전부터는 항상 객실 마감이 평일에도.
1: 한 달 전부터요?
2: 네, 맞습니다.
1: 되게 넓어요, 넓고. 응? 아, 나무 냄새가 되게 좋다. 이거 진짜 힐링인데, 이거는?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아직 그 한정된 금액이 있어서 이거보다 좀 다음 방 볼 수 있을까요?
2: 네, 들어오게 되시면은 예. 여기는 프리미엄 스파룸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1: 예.
2: 보시면은 가천뷰도 같이 즐기실 수 있고 예. 해당 조정욕조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1: 가장 중요한 거 얼마라고? 아직 말이 떨리는데 제가 좀 맞춰야 돼서.
2: 평일 기준으로는 예. 10만 5천 원으로.
1: 그럼 이 물이 지금 온천수죠?
2: 저희가 이제 정식적으로 유성구청 온천가에서 계약을 맺고 저희 쪽으로 수급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 야, 와, 좋다. 제 몸에 온천수가 되는 그런 온천수와 하나가 되는 느낌이에요.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시원한 쌍화탕이 먹고 싶구나.

물을 또 바라볼 때 마음에 또 정화가 되는 그러한 느낌이 되지 않나요?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그런 테이블이네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테이크아웃해서 이 윤수를 바라보며 여러분들도 한번 이 거리에서

0: 이럴 때밖에 네. 돈을 실컷 못 쓰지만 아.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준다. 네, 아유.
1: 아,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이야. 끝났어. 가. 형 가야 돼. 안 돼, 안 돼.
0: 많이 먹고요. 또 좋은 온천 욕도 했어요.
1: 아, 온천을 갔다 왔다고요?
2: 아니, 뭐 이거 다 넣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온몸을. 야.
0: 아, 경희 씨가 아까 내가 아침에 그랬잖아요. 이거 내가 바꿔준다고.
1: 전 회에서 20만 원. 네, 오늘 이제 5만 원으로 그렇지. 또 경험을 했는데 많이 힘드네. 많이 힘들어. 네, 정장 입고 황토길 걸었어요. 오, 황토길. 황토길이 네. 어제 비가 왔나 봐. 지러. 미끄러. 미끄러.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뭐. 아직도 발바닥에 황토물 남은 거 알지?
3: 네, 아니에요.
1: 이거 봐. 온천은 내가 가야 돼.
4: 형, 아, 이게 형, 뭐냐고. 이게. 저기 조교하는 데 있으니까 조교하고 가시면 돼요. 예.
1: 하지만 대청댐을 갔다 왔는데 와, 대청댐 한 폭에 그냥 수채화야. 아. 와, 이게 물도 많고 산도 많고 와, 너무 좋은 거야, 그게.
2: 최고야,
1: 기운이. 그걸로 힐링했죠.
2: 나는 늘 선물을 사와. 자, 내가 일단 하나씩 줄게.
5: 아, 자, 옥수수. 야. 와.
2: 야, 옥수수. 뭐 다 남은 거 갖고 온 거 같은데? 아니. 잠깐만요.
1: 이빨자국 있는데, 이빨자국.
4: 맛있어. 전 제 기억에 남았던 게 저기 밥천의 생태옥수수 공원이 정말 좋았어요. 아, 작년에 생겼대요. 도심 속에 자연이 있는 느낌인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물고기도 있고 오리도 있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
2: 언제 이사 왔지?
4: 내가 모르지.
2: 아, 그래?
4: 근데 그거랑 조교.
2: 조교.
4: 아, 공짜예요. 조교 공짜야.
0: 저는 수통골이 가장 좋았다. 아, 일단 가면은 맑은 공기와 야. 맑은 물과 또 맑은 그 산림욕 할 수 있는 거기서 너무 힐링을 받아가지고 네. 그 뒤에 차차차 먹었던 그 맛있는 음식과 야. 또 네네네. 멋진 온천욕 야. 그게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6: 그러면 발표 한번 할 텐데요.
2: 네.
4: 내가 1등이야. 내가
6: 4등부터 얘기하겠습니다.
4: 중범이 형.
2: 자.
1: 4등이 좋은 거잖아.
4: 안 좋은 거지. 안 좋은 거지.
1: 아, 4등이 다 쓴 거야.
6: 4%로 남으셨고요.
2: 4%?
4: 중범이 형. 태구님.
2: 아.
1: 다 써버렸구나. 자기도 아니라고.
0: 애초부터 뽕을 뽑으려고 했어요, 저는.
4: 얼마 쓴 거예요?
2: 10만 2천 원.
4: 야.
6: 3등입니다.
2: 자, 3등.
6: 8% 남으셨고요.
2: 48%. 오.
6: 3등.
4: 정진이 형.
1: 나요?
6: 김경진님.
1: 아.
6: 네, 24,000원 남았습니다.
1: 뭐야? 둘이 뭐야? 다 썼다고 해서.
4: 저는 원래 인생이 만원 인생이라서. 예.
6: 1등은 1회 금액 패스권 드리는 겁니다.
2: 아, 1회 금액 패스권?
4: 나 아니야?
6: 68% 남으신.
1: 어이? 누구야? 누구야?
6: 박준범 팀장님.
4: 뭐야? 아까 아니 고기 어떻게 먹었어? 고기.
2: 고기가 사실 엄청 가성비가 좋아.
4: 나는 라면 하나 먹었는데 내가 꼴찌라고? 나 내가 1등인 줄 알았어요. 저 레아들이 20만 원에.

0: 그래서 팀장님은 다음번에 1회 금액 회수권을 드릴 겁니다.
1: 오, 예! 오케이.
2: 아, 축하합니다.
0: 네, 어떻게 오늘 힐링편으로 한 바퀴 도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3: 대전에 제가 딱 알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뭐 한빛탑 앞에나 이것도 공원이 있는데 이게 좋은 곳이 있는 거를 제가 오늘 처음 느껴가지고 관광 오시는 분들도 이걸 꼭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 하루가 부족합니다.
4: 저 같은 경우에는 늘 다니던 길이에요. 성묘 가는 길인데.
3: 아, 그러네.
4: 거기를 오늘 멈춰가지고 둘레길을 걷고 그리고 카페도 가보고 하니까 와, 내가 그동안 지나치던 곳이 이런 곳이었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꼈고 난 진짜 모든 걸 다 잃은 느낌이야.
1: 야. 네. 아, 저는 뭐 진짜 오늘은 그러니까 힐링이란 힐링은 다 해본 것 같고요. 뭐 어떤 분들은 만 원에 힐링할 수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뭐 20만 원이지만 조금 더 하고 싶었던 건 있었지만 어쨌든 대전도 힐링할 곳이 많구나 이렇게.
5: 일상생활에서 잠시만 벗어나면 대전 근교에 몸과 마음이 정화될 만한 곳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을 또 한 번 느꼈고요. 마음이 정말 편안한 게 아, 이게 힐링이구나라는 그런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1: 아니 이제는 대전이 옛날 대전이 아니요.
6: 귀여워.
5: 같은 대전
4: 다른 하루.
0: 얼마면 돼. 다음 편에 만나요.
7: 힐링했어 대전.

0: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지 멕시코는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이제 양국은 통상 개발 협력, 지식 재산권, 우주, 문화유산, 교육 등 모든 방면에서 협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1: El liderazgo tecnológico de Corea, junto con las capacidades industriales, el talento y la posición geográfica de México, nos ofrece la oportunidad de construir nuevas alianzas.

0: 영목 엄마!
1: 도리야, 빨리 와, 배고파.
0: 영목 엄마!
2: 자기 나이에 맞는 영화를 극장 안에서 함께 본다는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3: 그러면 내가 다시

0: 요리 백지증입니다. 요리 백지증. 안수래님은 요리를 못하는 병에 걸리셨습니다.
1: It's a shocking situation for Hung.
2: 그게 말이 되나? 아니 그럼 그거 어떻게 고칩니까?
0: 보통 이런 증세는 일시적이니까 호전될 때까지 기다려 봐야죠.
2: 잠깐. 그럼 그동안 내 밥은?
1: So their household faces a change.
0: Hung
1: enters the kitchen for the first time in his life.
3: 요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2: 그까지 게 뭐 어렵다고.
1: But it can't be all that easy, can it?
4: 아직이에요? 아 배고픈데.
2: 아 좀 진득하게 기다려. 답해서.
1: He faces a complaint that he has voiced many times. He finally manages to get the meal ready.
2: 뭐 보기보다 괜찮지?
3: 보기보다 별론데요.
1: The tables are turned.
3: 멸치 육수를 못 내면은 다시 따라도 넣지. 이거 된장찌개 아니에요.
2: 말이 너무 심하네. 아무리 맛이 없다 해도 내가 당신 위해서 고생해서 만든 음식이야.
3: 너무해.
1: And Sune is not about to
3: 고생해요.
1: go easy on him.
3: 나는 애 둘 없고 끌고 시장 가서 콩 사다가 매주 담가서 된장 만들어가지고 찌개 끓였어요. 40년 동안.
1: And another thing.
3: 오늘 요리는 벌점이에요.
2: 벌점?
3: 앞으로 당신 만든 요리가 맛있으면 칭찬, 그렇지 않으면 벌점을 드릴게요. 벌점 10점 쌓이면 그때는 우리 끝이에요.
2: 끝이라니.
3: 벌점 10점이면은 이혼합시다.
2: 참 나 어이가 없어서 지금 누구 협박해? 누가 이혼하자면 무서워할까 봐.
1: He talks big, but he seems quite flustered. From that day on, he enters cooking purgatory. Today's menu is a fluffy 계란찜 steamed egg dish. However, what does he resort to doing? He switches in delivery food. Will Sune notice?
3: 아, 괜찮네요.
2: 배달 음식 구별도 못하잖아. 괜히 그동안 힘들게 요리했네. 앞으로는 그냥 싹 다 배달로.
1: Uh-oh. Just then.
5: 여보! 여보!
0: 배달 음식이 난 못 먹는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니까 신체에서 그런 강한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1: So home-cooked meals are mandatory.
2: 우리 며느리가
1: This time their daughter-in-law cooks. Her cooking looks... Surely she deserves a penalty. But, hey, what?
3: 아우, 잘 먹었다.
2: 왜? 아니, 대체 왜?
1: Hung takes it personally and stays up late to cook his pièce de résistance.
2: 어때?
3: 싱거워요.
2: 너무하네. 밤새 잠 설쳐가면서 끓인 건데.
1: What?
3: 뭐 솔직히...
1: More penalty points?
3: 먹을만해요. 그래서 오늘 곰탕은 칭찬 드릴게요.
2: 칭찬을 준다고?
1: Oh, he gets a compliment.
5: 칭찬을 다 받네, 칭찬을 받아.
3: 오늘 저녁은...
5: 아이, 가을엔 도토리 먹이지.
3: 오늘 저녁은 짜장면으로 하죠.
1: Hung continues to cook up a storm. Just what do the compliments really add up to? And will Hung be able to save his marriage? A story that is not unlike our own. This is My Father's Table. Let's hear about what went on behind the scenes. Director Lee Junik took on the challenge of creating short-form vertical screen content for the first time.
6: 가로 영화만 14편 찍고 세로 영화를 처음 찍었는데 가로인지 세로인지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느꼈고요. 세로로 보면서 인물 하나하나 내면을 아주 깊숙이 엿보는 듯한 그런 게 가로에서보다는 훨씬 더 내밀하고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가로보다 세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Infused with director's signature warmth, a family drama was created that stands apart from typical short-form contents.
6: 소박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를 쇼폼으로 좀 확장을 함으로 해가지고 쇼폼을 접근하지 않았던 관객들도 쇼폼을 즐길 수 있게끔.
1: Actor 정진영, who plays the husband and father, Hung, he said.

0: says he was captivated by the power of the story.
1: 네 번 읽어보니 야, 요즘 이런 이야기를 만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시다시피 제작비가 큰 그런 작품은 아니었고 태생 자체가 근데 굉장히 행복하게 찍었습니다. 감독님과 또 정은실 비롯한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오밀조밀한 그 산꼭대기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철거 직전의 동네거든요. 거기서 행복하게 한 달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0: It was Chung's first go at short-form content.
1: 쇼폼의 연기법이라고 AI한테 물어보니까 어디 있더라고요. 아주 자세히 써놨어요. 영화 연기법, 쇼폼 연기법 구분해서 있던데 저는 사실 배우로서는 딱히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0: After long years of being responsible for her family's meal, Sunae's a wife who suddenly hands over the kitchen duties to her husband. Actress Lee Jung-un brings the character to life.
2: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들어서 밥을 하기 너무 싫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아버지도 삼시세끼를 꼭 집에서만 드세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좀 힌트가 많이 되고 엄마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집에서 밥은 꼭 해 먹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걸 던지는 역할이라는 건 정말 흥미롭고 재밌다. 약 올리는 맛이 있어서 저도 새삼스럽게 그런 마음을 좀 대변해서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A short format, heartwarming storyline, something audiences can identify with. It is the short form drama, My Father's Table. The character case story zooms in on my father's table.
3: 우울증이 다 됐는데 밥 먹으란 소리가 없어. 야, 먹어, 엄마. 밥.
0: For 40 years, the ruler of the household, Anna Terrence, at the dinner table. However,
4: 요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3: 그까짓 게 뭐 어렵다고.
0: Now a novice cook who struggles to get meals ready, husband and father Hung. Actor Jung Jin-young plays the role. He portrays the evolving inner world of Hung, who is making meals for the very first time in a manner that is both humorous and deeply nuanced.
1: 나이도 그렇고 늙은 부부의 모습도 그렇고 그들이 느끼는 사랑과 젊음에 대한 아련한 향수 같은 것 다 제 안에 있는 것들이어서 일부러 막 내가 모르는 걸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작품이었습니다.
0: Look forward to a masterful performance that is both moving and funny. This is the Legend Snack original short-form drama, My Father's Table.

0: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판소리 수군가를 일컬로 만든 건데요. 용왕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라가 육지에 가서 토끼의 간을 가지고 오는 내용이 담긴 작품입니다.

0: 오늘의 하이라이트, 해마 대왕님을 위한 특별 요리를 대령하라.
1: 오늘의 특별 요리 대령합니다. 가지 셰프, 오늘의 특별 요리는 무엇인가요?
2: 오늘 준비한 특별 요리는 해삼들이 보내온 바다 이끼와 씩씩 해초를 사용하여 만들어낸 플랑크톤 케이크입니다.

한국에 있는 전래동화인 별주부전이라는 내용을 가져와서 이걸 뮤지컬화시켰는데요. 용궁의 해마대왕님이 병에 걸려서 치료하기 위해 간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담은 내용입니다. 육지동물과 해양동물이 동시에 나오는데 그 각자의 귀여운 매력들이 있고 풍성한 음악과 귀여운 스토리와 그리고 다양한 색감들을 이용한 이런 아름다운 무대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는 가족 뮤지컬은 관객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음악을 전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사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가사를 불렀을 때 조금 반복적으로 또 따라하고 싶은 그런 멜로디들을 일단은 많이 구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모티브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언더스코어에서도 음악을 계속 그 테마들을 가지고 오면서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방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기다려라 토끼야, 내가 널 만나러 간다. 자 이제 갑니다 대왕님 위해서.
1: 저는 줄행거를 좀 발레에 조금 접목을 많이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부드럽고 우아하고 유연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발레에서 많이 차용을 해와서
2: 쳐듬을 것이다. 그리고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이 바다 궁전은 나 마법 문어가 다스리는 어둠의 궁전이 될 것이다. 상어대장도 머리 숙여 인사하고.
3: 아무래도 가족 뮤지컬이다 보니까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 관객들도 이제 같이 보러 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뮤지컬에
4: 너 누구야? 처음 보는 동물인데? 내 반에? 너 육지동물 맞아?
0: 난 자라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4: 자라라고? 재밌다 너. 난 까치봉 알림이 다람쥐야.
0: 토끼를 만나러 왔는데 어디로 가면 토끼를 만날 수가 있어?
4: 토끼? 여기서 기다려. 동물회의가 열리니까 곧 나타날 거야.
0: 고마워 다람쥐. 우와!

0: 18곡 정도 되거든요. 그 곡들이 가진 기승전결, 그리고 강약, 그리고 템포, 그리고 그걸 끌고 가는 스토리, 그 모든 것이 이제 힘을 합쳐 어린 관객들이 집중을 잘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테마의 반복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처음 본 뮤지컬이지만 그게 중독적으로 본인이 또 알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에 빠져들면서 마지막에는 그것을 또 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 내가 보기엔 자라가 왜 이 산속에 나타났는지 알 수가 없어.
2: 위험하니까 귀 쫑긋 세우고 정신 차려. 자라 말에 넘어가면 안 돼.
3: 걱정하지 마. 나 토끼야. 안녕.
4: 토끼야.
3: 왜?
4: 늦었지만 바다공주와 별주부 자라 정식으로 인사할게. 육지에서 가장 총명하고 용감한 토끼를 만나 영광이야.
3: 대놓고 칭찬을 하니까 쑥스럽네.
4: 토끼야, 육지에는 없는 신비한 것들이 가득한

0: 우리 궁전을 구경시켜주고 싶은데 같이 갈래?
1: 뭐? 바다 궁전에 신비한 것들이 있다고?
0: 아이, 그럼! 보석 궁전에 있는 푸른 해초를 한입 베어물면 토끼의 털은 비단처럼 고아질 거야. 넌 그저 그 맛있는 것들을 즐기기만 하면 돼.
1: 정말 내 털이 고아지는 맛있는 해초가 있다고?
0: 아이, 그럼! 그리고 넌
2: 토끼를 처음으로 이제 만나서 이제 바다 궁전에 데려가기 위해서 제가 하는 언변, 언수를 통해서 토끼와 티키타카하는 장면에서 그런 매력들이 많이 살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처음에는 경계하지만 그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같이 재미나고 신비롭고 아름답고 멋진 곳을 함께 여행하러 가자라고 이렇게 할 때 그런 티키타카의 재미들이 좀 잘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 바다 궁전에 온 것을 환영한다. 네, 멋진 바다 궁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그래, 선물은 가져왔느냐?
1: 선물이요? 무슨 선물?
3: 아직 모르나 봅니다.
1: 어? 뭘 몰라요? 자라야,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어? 토끼야. 멋진 토끼야.
4: 네.
1: 이제 너의 간을 내놔라.
4: 무슨 간?
1: 토끼야, 혹시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간 아니니?
4: 이거요? 이거 당근인데?
3: 당근?
4: 다들 무슨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자라야, 너 빨리 말 좀 해봐.
0: 예, 당근이 맞습니다.
4: 네, 이거 당근 맞아요. 근데 제 간은 왜요?
3: 잠깐!
5: 해마 대왕님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리셔서 기운이 없으시고!
6: 말을 더다다다 더듬으신다.
4: 그런데요?
5: 그 병에는 토끼의 간이 제일 잘 듣는다고 해서 자라가 널 데려온 것이다.
4: 잠깐만요. 그러니까 해마대왕님이 병에 걸려서 약이 필요한데.
7: 마음의 힐링을 또 느끼고 싶은 어른들, 그리고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원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어우 들깨 고소해.
1: 맛있어라.
2: 오늘 화순대 이번에 여행 오면서 이곳은 제가 꼭 리뷰하고 싶다. 엄청 잘생기셨죠?
0: 그죠? 키도 크고. 네. 와.

0: 아니 잠깐 여기 바지 오늘 막 토시 바지하고 토시 아니 지금 우리 총각사로 가시는 거예요?
1: 아 총각사라면은 정말 좋겠는데 네. 여기가 이제 도곡면이라는 곳인데요.
0: 네, 도곡면
1: 화순이 산세가 많다고 했잖아요. 대한민국의 알프스라고 했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복숭아 농가가 300여 농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300여 농가에서 2천 톨이 넘는 복숭아를 생산한다고 해요.
2: 그래서 이걸 입히셨구나.
0: 복숭아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 그렇죠.
2: 트리빙 코리아 갑자기 삶의 체험 전장이 돼가지고 지금.
1: 야. 우리
2: 저 인형은 또 뭐야?
1: 아, 쟤?
0: 아, 이거 그 뭐야? 보통 이렇게 점포 앞에서
1: 주유소.
0: 어, 뭐 그게 막 이게 인형인데 이거.
1: 네, 저게 이제 멧돼지 쫓는 거예요.
0: 아, 이 소리 나고 막 이런 것들이.
1: 네. 아. 멧돼지가 오다가 저걸 보면 이제 움찔하는 거지.
0: 아, 움찔하는
1: 아, 우리가 이제 일손 한번 도와봐야죠.
0: 아, 이거 아침부터 이거 쉽지 않은데. 아, 안녕하세요.
3: 예.
0: 아, 처음 뵙겠습니다.
3: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0: 예. 아, 여기는 따님?
3: 예.
0: 와, 이게 이른 아침부터.

0: 네, 햇볕도 좋고 바람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1: 아, 이게 이제 생산된 거구나. 네. 다 된 거구나.
2: 우와! 내가 좋아하는 백도야.
3: 아, 이거야, 이거 지금 이거.
2: 제가 황도보다 백도 좋아합니다. 아, 약간 식감 있는 거.
4: 이걸로 닦아갖고. 아, 실패는 없네요.
1: 이걸 주는 건 저보고 우리 딸한 얘기인데. 근데 이거 지금 털이 있는 거잖아요.
4: 네.
1: 어떡해요?
2: 네. 또 알레르기 있구나.
1: 아, 한번 소개할 게 있어요.
2: 알레르기 있어요?
1: 복숭아 털 알레르기 있어요.
2: 아, 진짜?
1: 먹는 건 되게 잘 먹어요.
2: 네. 진짜요?
1: 깎아주시면 잘 먹어. 깎아주시면 잘 먹어.
2: 뭐 근데 이런
4: 그런 분이 있어요. 네.
2: 이런 황제 같은 분이 있어요.
1: 좀 더 맛있다고 하니까.
2: 진짜 이거 애기 궁뎅이 같아.
1: 너무 예쁘지 않아요?
2: 아.
1: 아사토리.
2: 정말이.
1: 네.
2: 아, 이거 너무 맛있네.
1: 아우라 깎아먹고 싶어.
0: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맛있게 말씀해주면 제일 고맙죠. 네.
2: 아니, 이 식감도 너무 좋은데 너무 달아.
1: 아, 달아 보여요.
2: 아, 주고 싶은데.
0: 까보실까요?
2: 네,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4: 저기 복숭아 따는 거요.
2: 네.
4: 이런 걸 따야 돼. 이렇게 봉지가 이렇게 벌어진 거.
2: 아, 봉지가 벌어진 거.
4: 네, 봉지가 벌어져서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물든 거.
1: 아, 커서 터진 거네 그러니까.
4: 네, 그렇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2: 그냥 뚝 따면 돼요?
4: 한번 따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2: 잘한다.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1: 아, 예쁘다.
2: 우와, 이게 자연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4: 그렇죠.
1: 그러니까 크면서 봉지가 크진
4: 예,
1: 거네?
4: 크면서, 예. 그러면서 예. 터지면서 이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요. 예, 예.
1: 야, 이 헐크에 그 바지는 안 벗기시는데 터지는 거.
4: 자, 이렇게.
2: 야, 여기는 뭐 지금이 완전 수확철인가 봐요. 다 거의 다 있네.
4: 예.
0: 진짜
1: 여기 좋네. 아,
0: 여기 있다고요.
1: 아, 여기 벌어졌어. 아이, 도대체 눈 어디 두고 있는 거야? 여기 못하니까.
0: 아, 잠시만요. 여기 있다고요. 여기 좀 따고요.
1: 여기. 그렇지.
2: 야, 아유, 혹시 우리 알러지는 건 거짓말 아니죠?
1: 아유.
2: 왜 여기서 나만 일하는 거지?
4: 이거는 조용히 합시다.
1: 요거 또 잘 익었습니다.
2: 어디요?
1: 요거. 네. 내가 입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계속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2: 저 지금 땀 났어요.
5: 와. 새참 드시면서 하세요.
2: 우와.
1: 뭐야 이거는? 와.
2: 새참?
5: 화채 가깝습니다.
2: 화채, 와.
1: 아니, 이제 내가 낳았을 때가 되네.
2: 아니, 이런 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새참만 먹으려고.
1: 아, 이제 내가 낳았을 때가 됐어. 와.
2: 새참 드셔보셨어요?
1: 예? 먹어봤죠, 저는.
2: 그래요?
1: 네. 오.
2: 보통 새참은 국수도 하죠, 그러던데.
1: 아유, 복숭아잖아요, 복숭아.
2: 오늘 와, 수박 화채.
5: 수박이랑 복숭아랑 넣어가지고.
2: 와, 맛있겠다.
5: 신기하게.

0: 숟가락이랑
1: 이게 과육이 너무 무르지도 않고 단단하지도 않고 딱 적당하네요. 아 진짜 맛있네요.
2: 저 이런 말 드리려고 한 가지.
1: 그럼.
2: 맛있다.

0: 저희 그럼 우리 일도 열심히 했는데 네. 배고프니까 네. 진짜 세차 먹으러 가자.
1: 와 지금 가르쳤나 봐.
0: 예,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예, 색깔인 것도 더.
2: 하모니카 한번 불어봐야 되는 거예요.
0: 예, 그래봐도 되죠.
2: 그요.
0: 예.
3: 옛날 사람 봐.
0: 그러니까.
3: 예.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0: 순간 한번 썰어보세요. 작가님이 한번 해보세요.
2: 저는 씻고 온 거니까.
3: 저는 큰 칼은 괜찮은데 작은 칼은 예, 큰 칼은 잘 다듬다.
2: 큰 칼 잘 다.
0: 아, 채살 건데.
2: 그래 알죠,
0: 예. 예.
2: 우리 전문이에요.
3: 아, 이거 채를
0: 쓰. 아, 채를. 아, 채를 잘 쓰시구나.
3: 오, 잘하신다. 오.
2: 아. 얘가 자꾸 밀리네, 얘가.
0: 예.
2: 제가 이거 좀 뭐죠? 밥을 더 먹는 비결이 이런 거예요.
0: 야.
2: 살짝 밀면서 이렇게. 칼질이 다 다르죠.
3: 아. 또 잘 잡고 있죠?
2: 예. 네.
3: 그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거야?
0: 오이 넣으셔요.
2: 오이 넣고 저어주시고.

0: 와, 한번 먹어봅시다. 아유, 시원해. 어우.
1: 맛이 없어도 맛있어.
2: 이게 살짝 달큰하네요, 이게. 국물이.
1: 아, 예, 그래요?
2: 복숭아 향이 싹 나네.
0: 새콤달콤하네.
1: 맛있어요?
0: 네.
1: 많이 드세요.
0: 네. 농산이 하시다가 또 이렇게 가족끼리 다 세차 먹으면 이게 또 그 맛이 있어요, 그죠?
3: 그죠, 이렇게 바람 맞으면서 자연에서 바로 나온 거 다 갖다 가지고 먹는 그런 신선한 맛은 진짜 어디서 먹을 수 없죠.
0: 지금 35도 가까이 되잖아요.
2: 그렇죠.
0: 여기 앉아있는데 너무 시원해. 왜 여기 시원하지?
2: 이게
0: 되게 이상하네.
2: 그늘이 돼줬잖아요. 한번 보세요, 위에.
0: 아, 그늘이 있다고 이렇게 시원하나?
1: 바람이?
0: 그러니까
1: 에어컨. 바람이, 에어컨 그러니까. 바람이 돼요.
0: 와, 밖에서. 에어컨 바람처럼.
1: 자연 바람이.
0: 그러니까 자연 바람이에요. 예. 저희 아. 오늘 일했는데 저만 했어요. 저만 했어요, 저만. 저만 했어요, 저만.
1: 안 내리기 때문에.
0: 네, 저만 해가지고.
4: 이랬어요.
1: 아, 자신에서 사람 드시네요.
0: 어쨌든 저는 일 잘했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합니까? 네.
1: 시골 태생이어서 그러신지 진짜 네. 일이 딱 그 손에 잡은가 동시에 그 그저, 매끈하게 딱
0: 그저, 네,
1: 잘 아, 지적할 것도 없이 잘 따시더라고.
0: 일당은 저만. 일당은 네. 저만 주시면 됩니다.
1: 예. 네. 복숭아로 일당 하겠습니다.
0: 아. 종은 일당. 아, 종은 일당입니다. 아, 근데 진짜 빛깔이 너무 좋아.
2: 그죠.

0: 숲이 되게 깊죠?
1: 네. 네. 와, 이건 뭐야?
0: 건물이 좀 특이하고,
1: 어. 어, 거의 피사의 사탑처럼.
0: 살짝 기울었죠?
1: 살짝 기울게. 네.
0: 자, 여기가. 네. 이 건물 뒤에 있는 저 산이 무등산이라는 산이에요.
1: 아, 그렇죠. 여기 무등산이죠.
0: 무등산 들어보셨죠?
1: 들어만 봤다. 전라도 사람한테. 당연히 무등산 수박, 광주.
0: 그렇죠.
1: 화순.
0: 들어가보자.
1: 더가, 뭐 어떻게 더 가지?
0: 이제 아는 게 없어. 아, 이 무등산이 화순과 광주를 경계하는 접경이 있는 산이거든요.
1: 아,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곳에 아주 예쁜 정원이 있습니다.
1: 정원이요?
0: 예. 전라남도의 민간 정원으로 지정이 되는데 아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하풀이라고 그래요.

0: 정원이 있어요?
1: 네.
0: 아,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건가?
1: 그렇죠. 요거는 여기서 보면 모르고요. 조금만 저쪽에 가서 보면은 이게 좀 특이하게 보일 거예요.
0: 아, 지금도 이렇게 들었죠. 지금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1: 네, 그래서 요걸로 이제 조금 기울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정원이 좀 자연과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거기다가 예술적인 홀을 넣어서 조금 비틀었어. 그래서 틀물어서 이제 예술적 가치가 드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이 구간을 이제 물의 정원이라고 부릅니다.
0: 물의 정원?
1: 물소리 들리시죠?
0: 아, 네. 네. 아니, 저 앞에 지금 물이
1: 네, 이렇게 맞아요.

0: 야, 이래서 물의 정원인 거구나. 네.
1: 저 위에서 내려왔던 물이 이렇게
2: 이렇게 그렇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1: 내려와서 이 공간을 지금 수로가 다 있잖아요. 네. 저 수로를 따라서 저기 폭포처럼 물이 떨어지고 있죠. 저기서 한번 머물렀다가 물이 제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2: 물소리, 그다음에 숨멍, 불멍 뭐 이런 거 하면
1: 물멍이라 그러죠. 네.
2: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그렇죠. 좀 멍해지니까. 아.

0: 소나무 봐.
1: 우와. 저 멀리 있는 소나무 보세요. 빛을 와. 받아가지고 지금 되게 붉게 빛나죠.
0: 아, 그러네. 네. 와, 근데 산기슭이 진짜 빽빽하다.
1: 그죠?
0: 아이쿠야. 이건 뭐야 또?
1: 와.
0: 치코스밸리?
1: 되게 재밌게 생겼다.
0: 이건, 이것도 명물이네.
1: 이런 눈들 한번 보세요. 이거 얼마나 재밌어.
0: 아, 이게 타일 같은 걸 네. 만들었나 보다.
1: 네, 타일을 붙인 거죠. 아. 구슬도 있어, 구슬.
0: 아, 구슬도 있어. 네. 와, 이건 작품이네.
1: 그죠.
0: 누가 있지?
1: 그래서 여기 예술가들이 이제 상주를 하면서 이런 것도 만들고, 아까 왜 기울어 거친 집 있잖아요. 네네네. 일반 건축가라면 이제 바로 세우는데, 그걸 기울게 하는 건 예술적 감각인 거죠.
0: 아, 여기 되게 재밌는 곳이네. 야, 여기 뭐 있다.
1: 그죠?
0: 노루 잠자리. 아, 노루 잠자리가 아니네.
1: 노루?
0: 잠자리네.
1: 잠자리죠, 잠자리. 네,
0: 잠자리. 아, 노루가 잠을 자러 올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노루가 잤던 동굴이 저 안에 있거든요. 여기가 좀 아마 그 노루가 생각했을 때는 은신할 수 있는 은신처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
0: 그럼 뭐 여기 동굴 있다고요?
1: 네, 이쪽으로 가면 돼요.
0: 아, 그럼 한번 가볼까요?
1: 네.
0: 어, 동굴. 와, 대박. 와, 이게 동굴인가 보다.
1: 네.
0: 야, 이게 동굴이구나.
1: 근데 이 동굴이 6.25 전쟁 때는
0: 네네네.
1: 피난민들이 여기서 숨어서 생활을 했다고 해요.
0: 그러면 노루 동굴 뺏은 거네?
1: 그런 생각이에요. 아, 나 살자고 노루 동굴 좀 뺏었네요.
0: 야, 우리가 급하다 지금.

0: 우와.
1: 우와. 어휴. 어휴. 작은 페트라 같은데요? 아, 이런 벽면을 보니까.
0: 아, 아, 저게 하늘종인가 보다.
1: 저는 이제 하늘종이고, 네. 그놈아 이제 하늘정원. 이제 하늘이 보인다라고 해서 하늘정원이라고 이름을 졌답니다. 자, 근데 더 재미난 게 있어요. 이 바위가 있는

0: 그러면 이 바위 있죠. 네. 이 바위 어디서 났을까요? 면을 딱 보시면은
1: 그러네, 여기 딱 맞겠네.
0: 그죠?
1: 네.
0: 그대로 그냥 쿵 넘어진 아~ 거야.
1: 와, 이게 깨진 거야, 그래?
0: 네. 네. 이야. 그래서 이렇게 쿡 떨어졌고 이런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조 한번 쳐보시죠.
1: 네.
2: 아이, 자.
1: 화순의 전기를 받아 하늘에게 알린다.
0: 어휴.
1: 아,
0: 오, 좋네요.
1: 종소리 좋다.
0: 막다.
3: 예.
1: 종 한번 쳐보시죠.
0: 많은 발전을 위해서.
1: 진짜 확실히 무등산이 바위가 많아서 그런지 네. 다른 산보다 이렇게 이제 정원은 잘 갖고 놨는데 돌 계단들이 많긴 하네요.
0: 네.
1: 확실히 돌이 진짜 많다.
0: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바우 정원.
1: 아, 바우 정원.
0: 네.

0: 그래야 제일 좋은데요.
1: 그렇죠. 네. 아, 되게 서정적이네요.
2: 여기 나뭇가지가 너무 풍성해가지고 이 노을 지는 게 살짝 걸리긴 했는데. 네. 야, 하늘 진짜 너무 멋지다. 와, 이제 화순 여행이 드디어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데.
1: 그렇죠. 긴 여정이었는데.
2: 작가님 어떠셨어요?
1: 저요. 처음에 제가 화순 얘기할 때. 네. 그 시간 도둑이란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시간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멍 때리기 좋은 곳.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적벽 갔었잖아요. 적벽의 그 모습과 오늘 이 노을의 모습, 붉게 네. 물들어가는 이 모습이 두 가지가 딱 겹쳐 보이면서 어울렸다는 게 이 붉은 기운을 제가 받아가는 것 같아서 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2: 저도 적벽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이 화순을 딱 화순 일경이라고 하는 이 적벽을 딱 대할 때 아 화순은 되게 신비로운 곳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로운 곳이었고 그리고 근데 저한테 기억에 남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 이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마을에 대한 이 태도. 아무튼 화순에서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아유, 작가님. 좋은 여행했습니다. 아유.

제가 직접 쓴 자작곡 중에 대표적인 곡이 달빛이라는 곡이고요. 노르웨이에 유학하던 당시에 쓴 곡이고, 노르웨이가 굉장히 추운 나라예요. 먼 나라까지 이렇게 가면서 그 외로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노르웨이의 달빛에 좀 비유해서 쓴 곡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하모니시스트 이윤석입니다.

일단은 하모니카 연주자, 하모니시스트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하세요. 연주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클래식 무대에서 오케스트라랑 하모니카가 같이 한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 하시거든요. 제가 여러 곳에서 연주를 많이 했지만 여전히 하모니카 연주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도 하모니카 우리 집에 있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일단은 제가 악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크로매틱 하모니카라는 이제 악기로 제가 주로 연주를 하고 있고 옆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지 않으면 피아노의 흰 건반, 누르면 검은 건반이 되는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샵을 자유자재로 연주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샵이 자유자재로 되는 악기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리면 화음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화음도 낼 수 있습니다. 보통 관악기는 다 불어서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하모니카는 불기도 하고 또 들이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들숨, 날숨을 둘 다 사용하는 거의 유일한 악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모니카를 보통 인간의 호흡과 가장 닮아있는 악기다 이렇게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때 문화센터에서 우연히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 배울 때는 좀 어려운 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입을 편하게 갖다 대면 이 구멍이 굉장히 작거든요. 이 작은 거 하나에 우리 숨을 딱 정확하게 불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소리를 내면 원하지 않는 화음이 나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화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구멍보다 한 구멍에 입을 좁혀서 소리를 만드는 거죠. 휘파람 불듯이 오 하시는 방법으로 입을 조금만 크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이 작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진 않고요. 그 휘파람 잘 부시듯이 이렇게 하나의 구멍에 작게 입을 맞춰서 연주하시면 소리를 하나를 낼 수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서양 악기를 하나씩 연주를 해야 됐어요. 근데 저는 좀 무모하달까요? 용감하달까? 하모니카로 시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모니카도 충분히 레파토리가 있고 뭐 이렇게 진지하게 연주할 수 있는 곡도 있어서 꼭 이걸로 시험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뭐 그렇게 원하면 하모니카를 시험을 봐라 이렇게 연락이 왔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역사상 하모니카로 대학을 들어간 최초의 학생이 되게 되었고요. 한국에 하모니카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CD를 사서 거의 독학하다시피 공부를 하게 됐죠. 저 혼자 독학으로. 그러다가 제 귀에 탁 꽂혔던 것이 노르웨이의 지그문트 그로븐이라는 하모니카 연주자고요. 지금 현존하는 연주자 중에 가장 클래시컬하고 좀 진지한 연주를 할 수 있는 연주자시고 또 하모니카로 카네기홀까지 이렇게 독주회로 가신 분이시거든요.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국립음악원에서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을 직접 본인이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전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모니카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지원을 했고 내가 노르웨이에 가는 이유는 이 지그문트 그루븐이라는 하모니카 연주자한테 배우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무조건 나의 교수님이 돼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했죠. 하모니카 학생이 있지 않았으니까
저희 선생님도 교수님은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합격을 해서 저도 선생님께 이제 정식으로 배울 수 있었고 제 선생님도 제 이 열렬한 열정으로 또 교수님이 되셨고요. 세계 하모니카 대회는 하모니카의 올림픽 이렇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서 깊고 명망 있는 대회인데요. 전 세계에서 하모니카를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어떤 축제의 장입니다. 이번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간 것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이자 유일하게 심사위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대회에서 심사하면서 좋았던 것은 제가 심사했던 부분이 그 대회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솔로 파트였는데요. 그때 같이 심사했던 분들 중에 이제 제 노르웨이의 스승님, 지금도 그로븐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심사를 했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하고 뜻깊게 남은 순간이었습니다. 네, 앨범이 두 개 있는데요. 첫 번째 1집이 The Beginning이라는 제목입니다. 제 출발, 뭐 시작 이렇게 의미를 담은 제목인데 그 앨범에 제가 직접 쓴 자작곡 세 곡을 넣었어요. 이 집은 하모니카 리사이틀이라는 제목의 음반인데요. 보통 피아노 리사이틀, 뭐 바이올린 리사이틀이란 말은 들을 일이 그래도 가끔 있잖아요. 하모니카 리사이틀이라는 말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일부러 클래시컬한 곡만 전체적으로 다 넣었던 음반입니다. 네.

제 스승님, 지금 그룹의 또 스승님, 토미 라일리라는 아주 전설적인 하모니카 연주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의 서거 25주년이었어요. 2025년이. 그래서 토미 라일리를 기념하는 기념 연주회를 했었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그 곡을 선생님 토미 라일리와 같이 연주를 하셨던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지그문트 그로븐 선생님께서 이제 밑에 있는 2파트를 연주하셨고 토미 라일리가 메인 선율인 1파트를 연주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로븐 선생님께서 1파트 메인 연주를 하시고 제가 이제 2파트 밑에 있는 화음을 받쳐주는데, 뭔가 이렇게 세대가 이렇게 점점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그로븐 선생님께 배운 그 전통을 잘 이렇게 이어나가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맛있는 식당 가면 그 음식 잘 먹고 나와서 아, 또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제 음악도 또 듣고 싶은 음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개인적으로는 제 스승님께서 이제 80대신데 아직도 연주를 하고 계세요. 녹음도 하시고 연주도 하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연주를 하고 싶어요. 저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직업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는 이 악기를 가능한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면서 해보고 싶습니다.

0: 이래 대원 산지 진앙 멀리 장성 산 사냥 싸움에 맞춰 산탑 잡이 놀란 싸고 토끼들 깁다 잡는 곳 영구 출사 도적 잡는 토끼 두 개를 꽉 잡고 그러하면 네 간을 내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1: 저는 대한민국의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0: 어디 보자. 자 보세요. 빨간 안풍기가 셋이 나란히 있고 날
1: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대표로 지역에서 열리는 우리 전통 자랑 뭐 겨루기 대회 이런 거에 제가 출전하게 됐었는데 거기서 이제 정말 우연치 않게 판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판소리에 매료가 돼서 소리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뭔가 사람의 목소리에서 거기에 감정을 담아내는 그런 표현이 너무 절절하게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소리 스승님을 찾아가서 소리를 배우기 시작했었는데 제일 처음 배웠던 게 우리 흥보가라는 판소리 다섯 바탕 중에 한 바탕이었어요. 흥보 놀보의 이야기, 형제의 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판소리인데 그 안에서는 되게 슬픈 대목, 또 뒤로 갈수록은 즐거운 대목도 있었고 그러한 배우는 과정이 훨씬 더 설렜고 뭔가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그런 재미에 빠져서 제가 그 소리를 해왔던 것 같아요.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에게는 이제 판소리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한 세계가. 그런데 이제 판소리를 공부하고 보니까 TV 매체에서 창극이라는 공연이 나오더라고요.

0: 너무 신기했어요. 또 저에겐 또 하나의 어떤 신세계 같았거든요. 판소리를 배웠던 소리꾼이 창극이라는 것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었고.
1: 역적의 주문! 장봉의 칼을 받아라!
0: 나도 판소리를 배워서 저런 창극의 무대에 한번 서보고 싶다라는 꿈을 동시에 함께 꾸었던 것 같습니다.
1: 강아지 건부손질 모르고 날 끼물고!
0: 제가 이제 창극단에 입단하게 했던 입단하기 전에 객원으로서 주연으로 오디션을 보고 이제 첫 창극의 무대에 밟았던 그 창극단의 무대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배비장전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저에게는 창극단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소리꾼 선생님들이 저의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하면서 저 많은 선생님들과 나도 저 사이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고 또 소리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꿈을 꾸면서 소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배움의 그 시간들이 오히려 저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복되고 영광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창극단에 정식 입단을 하면서 서편제 작품이 저에게 입단작이 됐거든요. 서편제는 이제 너무나 유명한 소설을 바탕으로 한 우리 소리꾼들의 이야기의 일생을 담은 이야기인데 그 소리에 이제 제가 어린 동호 역을 맡게 되면서 큰 대극장의 무대에 제가 이제 첫 발을 내딛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창극단에서의 수많은 작품들을 이제 해오면서 그 중에서 이제 트로이의 여인들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많은 세계를 누볐던 것 같아요. 영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여러 도시들을 이제 순회 공연도 하면서 해외 관객들을 만나던 그 순간들이 되게 짜릿했고요.

많은 회의 관객분들이 판소리라는 것을 들었을 때 저 음악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현장에서 숨죽였던 그 긴장의 연속들이 되게 그 분위기를 되게 감돌았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그런 소리라고 많은 찬사를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엄청난 자부심으로 지금도 자리 잡고 있어요.

소리꾼에게 완창이라는 것은 의무는 아니지만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어떤 산 같은 것이거든요. 짧게 3시간, 그리고 정말 길게는 8시간, 9시간까지 있거든요. 그러한 긴 소리를 긴 호흡으로 이야기를 관객들과 같이 함께 장시간 한다는 것은 듣는 이들도 쉽지 않고 또 그것을 무대에서 하는 소리꾼 또한 쉽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함으로 인해서 뭔가의 하나의 산을 넘는 것 같은 소리꾼으로서, 그리고 거기 안에서의 뭔가 우리가 득음이라고 하죠. 득음의 경지가 어디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득음의 경지를 끝없이 항해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또 소리를 하면서 같이 함께 꿈꿔왔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좋아하는 음악을 조금 더 대중과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소리꾼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 또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기 때문에 막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새로운 관객들을 만나면서 저에게는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신선했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런 새로운 무대에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면서 또 소리로서 소통하고 싶고 또 그것을 나만의 색깔로 공감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밴드와 협업을 통해서 우리의 소리의 원형과 그리고 밴드에 가지고 있는 색채를 같이 함께 했던 그 앨범이 하나 있어요. 춘향가 프로젝트 음반이었는데요. 두 번째 달이라는 밴드와 같이 함께 협업을 하면서 관객들 앞에 섰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또 그때 당시에도 되게 엄청 신선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내가 표현하는 그 소리가 우리 원형이 바탕이 됐던 거에 있어서 엄청난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춘향가를 통해서 보다 관객들이 우리 소리를 동시에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이었어요. 저한테도 너무나 기억에 남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 앨범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색깔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저에게는 판소리이고요. 지금까지도 어떠한 그런 작품과 또 이러한 그 협업이라든지 이러한 걸 통해서 하는 색깔 또한 저에게는 판소리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많은 관객들과 같이 함께 소리를 나누고 싶었고 또 그걸 통해서 관객들이 우리 소리에 대한 매력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도전하고 또 시도해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문화들이 세계에서 정말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좋은 시대에서 우리의 판소리 또한 세계에서 같이 함께 동시적으로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날들을 꿈꿉니다.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1, 2, 3등 축배를 우리가 아직 안 들었어요. 어? 마지막 집에서 축배를 들겠습니다. 와!
1: 잘 먹습니다.
2: 아, 근데 마지막 장소 어디일까요? 뭐 먹으려고? 뭐 먹어요, 근데?
0: 지금 먹으러 가는 거는 하천하면은
3: 바다.
0: 바다.
4: 알바지. 남해 바다.
0: 뭘 먹어야 돼?
4: 역시.
3: 회.
4: 해산물.
3: 회요?
0: 해산물을 먹어야 되는데.
4: 그 해산물이 좀 아쉽긴 해.
0: 아쉽지.
4: 이제 화로다.
0: 해산물의 보고인데. 통영의
3: 굴.
0: 닭지 알아요?
4: 닭지요?
5: 닭지.
0: 닭지 문어 알아?
6: 오마카세의 한상 차린 버전. 통영의 오마카세이고.
3: 이모카세요?
5: 그런 느낌인 거
1: 진짜요?
4: 그게 진짜 이모카세 원래. 원조.
0: 그게 이제 닭지 문어야. 사천은 실비집입니다.
4: 아, 실비집?
0: 그래서 며칠 굶고 가든지 훌륭한 음식을 먹으려면 전현무 계획에서만 밝히는 여러분들의 특종이 있어요.
3: 아, 비밀을 하나 발표.
0: 그래야 가리비를 줄 거예요.
3: 오! 전현무 계획에서만 밝히는 탑3의 사생활.
7: 무명연설을 하면서 저는 타 연예인에게 대시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4: 와, 잠깐만, 진짜?
7: 대시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4: 와, 잠깐만, 진짜?
0: 이거 좋다.
3: 이거 예고편이다.
0: 이거 좋아.
7: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제 전화번호를.
4: 이거
3: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7: 아직까지 연락 오지 않았는데 그 지인이 저한테 미리 귀띔을 해줬습니다.
4: 와. 근데 그분이 아직 형한테 연락을 안 했다고?
7: 아직 안 했죠.
3: 꿈꾼 거 아니에요?
4: 그러면 아직 성사는 안 된 거죠?
7: 하지만 제 의견을 이제 물어봤죠.
4: 진짜지?
3: 지어낸 거 아니에요, 형님?
4: 가리비가 그렇게 먹고 싶나?
0: 식감이 어마어마해.
4: 가리비 먹고 싶어서
3: 가리비
4: 먹고
3: 싶어.
1: 가리비 통가리비 드셔야겠는데, 이 정도면.
3: 가리비 깻.
4: 가리비 깻.

0: 가시죠. 일로 이쪽으로.
1: 일단은 지금 갈 곳이
2: 바로 여기입니다. 우와.
3: 우와. 오.
2: 여기는 지나가다가 못 들어갈 것 같아. 뭔가 모르겠어. 식당인지도. 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승기 씨.
4: 역시 형 다르다.
2: 드디어 성김. 드디어 성김.
0: 오, 우성기 씨죠?
2: 우성기 씨예요.
0: 오, 우성기 씨죠?
2: 우성기 씨예요.
0: 오, 대박. 오, 오, 살면서 세 번째 만나요, 우성기 씨.
2: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5: 너무 반갑습니다.
6: 감사합니다.
7: 진짜 감사합니다. 여기 가보셨어요? 그대만.
2: 네, 여기 좋아요.
0: 오, 진짜요?
2: 네, 여기는 정말 좋아요.
7: 좋아요? 뭐가 좋아요?
2: 음식도 맛있고 음식도 맛 잘 나오고 손님도 많고 굉장히
7: 잘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8: 네, 감사합니다.
9: 감사합니다.
7: 근데 여기가 섭외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여긴 진짜 깔
0: 진짜요?
7: 좋은데.
0: 와...
10: 근데 여기 깔면 또 어디 가지?
7: 여긴 진짜 깔 것 같은데? 식당인지도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12: 안녕하세요.
7: 전현무 계획에서 나왔는데요.
11: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저희 먹는 거 좀 촬영해도 될까요? 저희 다섯 명만 먹는 걸로.
11: 촬영이긴 한데. 예. 촬영을 해도 괜찮을까요?
10: 형, 우리 오늘 성공 대박인데요?
7: 사장님, 여기는 어떻게 시키는 건가요?
13: 저희는 실비집이라고 해가지고 한 분에 4만 원씩 음식 값을 받거든요. 4만 원 안에 주류 두 병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7: 와. 네.

0: 기본 잠부터 먼저 드릴게요.
1: 우와. 우와.
0: 그날 그날 음식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철 음식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드리거든요.
2: 참새 아침이네.
3: 오레기입니다.
4: 와, 오레기, 오레기. 와, 오,
1: 진짜 신선하겠다.
5: 와, 너무 많이 나와. 이렇게 해서 술 두 병 해서 1인 4만 원입니다.
1: 싼 거 같은데.
5: 괜찮습니다, 두 병, 그죠? 와,
6: 남는 게 없으실 것 같아요.
7: 감사합니다.
8: 축하드립니다.
9: 축하드립니다.
3: 홀뚜기가 아닌 거죠? 호래기 다른 거죠?
10: 다른 거죠. 다른 거.
11: 우리 전현무객 1회 제일 처음 먹.
5: 진짜요?
3: 맛있어.
5: 경상도 지방에서 먹는 이제. 저희는 밥상으로 자주 먹어요. 부산에서는.
1: 호래기 너무 맛있어.
5: 이거 아, 먹어본 적 있어요?
10: 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1: 호래기 진짜 맛있어. 호래기.
5: 먹어봐.
1: 네. 와, 잘 먹겠습니다.
3: 잘 먹겠습니다.
5: 처음 먹어본다 이거.
3: 호래기.
5: 호래기?
3: 와, 초장이 페어링이 좀 좋을 것 같아.
5: 진짜 맛있어. 그렇죠? 초장에 먹으면 통째로.
3: 진짜.
11: 맛있지?
5: 사이즈가 좀 크네. 맛있지?
3: 엄청 푸짐해 그냥.
5: 푸짐해.
3: 꽉 빠.
10: 질기진 않아?
5: 안 질겨.
10: 안 질겨?
3: 향이 나네.
11: 너무 맛있어.
5: 식감이 독특하죠? 매끈매끈하고.
10: 맛있네요.
5: 맛있지?
10: 맛있네요.
5: 별미야.
10: 근데 안에서 뭐가 터지는데.
5: 대가리. 눈 아래 아니야?
10: 대가리. 근데 그게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
6: 뇌, 아마 뇌일 거예요.
3: 와, 진짜요?
6: 뇌지 않을까?
5: 뇌가 어딨어?
1: 달고기는 전으로 먹을 때 제일 맛있어, 진짜요. 그리고 이거는 몸에 달 모양이 있어요. 삼천포에서는 제사 때

0: 너무 맛있어.
1: 우와. 아 너무 잘 이거 전을 잘 비치셨다.
0: 촉촉해. 맛있지?
2: 그렇지, 그렇지.
0: 진짜 명태전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1: 명태전보다 훨씬 촉촉한 것 같아요.
0: 아니, 너무 부드럽고 녹는데 거기다 이제 계란이 붙여져 있으니까 좀 고소한 것 같아요.
2: 고소하고 담백하고.
0: 별미야.
1: 혹시 멍게 먹어봤어요?
3: 멍게 먹어봤는데
2: 별로야?
1: 멍게는 누구랑 확실히
3: 제 스타일은 아니다.
2: 해삼도 먹었어?
3: 해삼도.
2: 요 향에 익숙해지기 쉽지 않지? 아유 하루가 애기구나.
3: 오늘 한번 먹어봐.
1: 되게 도전하는 거 좋아한다.
2: 먹어봐.

0: 이게
1: 멍게.
0: 멍게요? 네, 멍게. 생각보다 괜찮은데?
1: 네. 바다 향이 조금 덜 나긴 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밥까지 딱 비벼 먹으면 멍게 비빔밥.
0: 아, 끝에 바다 향이 살짝 나요.
2: 그 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0: 진짜 맛있어요.
1: 와.
2: 감사합니다.
1: 우와.
3: 와, 뭐야.
1: 와, 엄청 많네.
3: 와, 얘는 소대찜입니다. 그 가오리 무침이죠.
2: 와.
3: 가오리 무침에 김밥하고
1: 김밥이요? 예. 와,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4: 자신 있어 하는 거는 이제 무침이라든가 깐맞춤을 이제 아, 이 정도면 내가 간이 잘 맞다. 그 정도는 자부해. 맛이 괜찮아요.
1: 얘들아, 예. 서대찜을 먹어.
3: 서대, 예.
1: 서대가 정말 맛있는 냄새였어.

0: 처음 먹어보니까.
1: 이것도 통째로?
0: 처음 봐요, 처음 봐요.
2: 맛있지?
3: 아, 맛있어요.
2: 거대는 찜이 제일 맛있어.
1: 서대는 주로 무침으로 많이 먹다 보니까
2: 구이도 많이 먹고.
1: 근데 여기는 촉촉한 생선을 많이 하네.
2: 촉촉하게 잘 조리를 하는 것 같아. 아우. 맛있어?
4: 너무 맛있어.
5: 부드러운데?
2: 반건조를 해서 찐 거야. 맛있잖아. 또 여기 삐딱삐딱하고.
1: 이 집은 제가 찍기 죄송하네요. 어르신들이 진짜 가져오실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2: 이 주민들이 우리 미워하겠다.
1: 야, 여기는.
0: 형은 거의 잘 접해보지 못했겠다.
5: 거의 다 처음 먹어봐.
0: 그렇지.
2: 말레이시아는 비슷한 것도 없어.
1: 그러니까 해외 살면은 저도 해외를 좀 오래 살았어요.
5: 그렇죠, 그렇죠. 아레바 있잖아요.
1: 한식당 같은 거 많잖아요. 네. 해산물 신선한 건 먹기 힘들어요. 진짜. 해외에 유일하게 없는 게 해산물 잘하는 집. 아, 없어요. 이런 건 뭐 볼 수가 없어.
5: 맞지, 맞지.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어요. 진짜.
2: 맛있지?
5: 빙글빙글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2: 김밥도 잘 싸졌네. 아하.
1: 김밥도 완전 집김밥 있잖아요. 소풍 갈 때 싸주는.
2: 막상.
1: 엄마가 싸주는 김밥. 그 김밥.
5: 아, 너무 맛있다, 이거.
4: 진짜 맛있어요.
1: 충무김밥에 그 오징어 무침처럼 둘이 되게 잘 어울린다.
5: 너무 맛있어.
2: 신곡을 받았는데 못 일어났다는 건 무슨 말이야?
0: 응? 아, 참, 네. 처음 듣는 얘긴데?
6: 못 일어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결승 1차 때 이제 신곡 미션 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가수들 다 신곡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저는 손태진 선배님 작곡한 인생의 열쇠라는 곡을 불렀거든요. 네, 그때 이제 장염이 심하게 와가지고 아이고. 아, 제가 살면서 맞다. 처음으로 장염이 왔어요. 무대에서 노래는 다 나오는데 전보다 힘이 안 나와가지고
2: 힘 잘못 좀 큰일 날 것 같아.
6: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0: 장염이. 네.

0: 약간 긴장했나 봐요.
1: 그냥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
2: 마음이 불편하니까.
0: 맞아 맞아.
2: 마음이 불편하니까.
0: 긴장을 안 하시나 봐요. 되게 잘 드시네.
3: 아니
0: 배? 굶었어? 근데 어디 갇혀있다 나온 거 아니에요?
1: 진짜 진짜 잘 먹죠.
4: 잘 먹어요 잘 먹어요. 맛있게 잘 먹어요.
1: 끊이지 않고
3: 끊임없어. 경연 때 한 곡만 미친 듯이 불렀어? 남들이 다 따라 불렀다며.
1: 와 진짜 그 라운드마다 저는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2: 승규 형 목소리는 맨날 대기실에 있어. 그 노래 불러야 되는 무대의 노래.
1: 근데 하나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한 소절만
4: 맞아요.
1: 계속 불러요.
2: 아 맞아 맞네. 아 맞네.
3: 완벽주의자야.
5: 그 부분이 이 연습을 만약에 100번을 하면 10번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90번이 맞았다. 근데 10번이 틀리면 이제 어쨌든 기복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만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0: 아, 왜 이렇게 잘해?
1: 야,
2: 전 아직까지 제가 16년 동안, 15년 동안 가수를 하면서 한 번도 완벽하게 마음에 들었던 무대가 없어요.
3: 와,
4: 장어
3: 하나 이거 탕?
4: 너무 좋은데요?
5: 무게탕이랑?
3: 장어구이?
4: 장어는 너무 좋은데요?
1: 대박이다.
5: 지새꼬 진짜 맛있어.
1: 진짜 활용 점정이다, 여러분들. 활용 점정.
6: 진짜 국룰이죠, 이 라인업이.
1: 아니 이게 인당 4만 원인 게 지금 네. 가성비가 말이 안 돼.
7: 말이 안 되지.
1: 진짜 말이 안 돼.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 해.
6: 와, 이게 남의 쪽 온 게 딱 실감이 납니다.
3: 근데 진짜 제가 하나 먹어봤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7: 어르게 맛있어. 광어.
3: 광어가 맛있어요.
7: 광어 맛있어?
3: 광어 맛있어.
2: 야, 광어 맛있네.
1: 진짜 맛있지?
2: 맛있어.
1: 귀치가 너무 궁금해.
7: 새꼬시, 새꼬시.
1: 개인적으로. 아, 이런 식감이구나, 귀치는.
2: 어, 진짜.
1: 귀치는 뼈가
2: 씹히네, 진짜.
7: 새꼬시니까.

0: そうなの。わあ。うん。
1: 1등이다 1등.
2: 어 바다의 향기. 어.
1: 아 좋다.
0: 아 야 좋다.
2: 완전 바다.
0: 아.
2: 장어를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3: 진짜.
0: 와, 맛있다.
2: 야, 좋다. 완전 바삭해.
0: 그래? 어,
1: 튀겼네.
2: 그냥 맛있다.
4: 두 분은 부모님 얘기할 때 많이 화제가 됐어요.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5: 저 태어나고 6개월 뒤부터 이제 어머니랑 단둘이 평생을 살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4: 너무 젊은 나이에?
5: 네.
4: 경제적으로는 안 힘들었어요?
5: 경제적으로가 너무 힘들어.
4: 병원비 이런 건 다 어떻게 했어?
5: 알바,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많이 했어요.
4: 어머니 병원비를?
5: 병원비의 보탬도 하고 집안 생활비, 병원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알바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0: 아, 진짜 어린 나이 진짜 대단하시네요, 정말.
4: 야, 너무...

0: 안 맞겠을 것 같아.
1: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
2: 그렇게 어머니가 한 2년 반 정도 투병을 하시고 제가 이제 20살이 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0: 완전 혼자인 거야, 그럼?
2: 네.
0: 너무 힘들겠다. 아, 어머니가 그 무대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2: 네, 항상 저는 노래 부를 때 느껴요.
0: 어머니를?
2: 네, 보고 계신다는 거를 느껴가지고.

0: 해놨는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이제 완전 이혼을 하시고 저랑 아버지랑 이제 할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해주시고 제 친형이 있어서 이렇게 네 가족이 20살 딱 직전까지 이제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 19살 때, 그러니까 2012년도에 암 투병을 하고 계시다가 그 시기에 돌아가셨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부터는 이제 할머님은 나이가 있으셔서 고모가 이제 따로 케어하시고 저랑 형이랑 엄마랑 이제 셋 가족이 이제 제가 20살 때부터 정확히 다시 세 가족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20대 후반까지 막 엄마한테 용돈 막 몇만 원씩 받아가면서 살고 그때까지 계속 무명가수 생활하고 오디션 5번 나갈 동안에 사실 큰 빚 하나 못 봐서 저는 이제 아,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게 제가 아니라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하고 제가 너무 불효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온 뒤에 빨리 그냥 안정적인 직장이라도 잡자 해서 했는데 그 동시에 제가 우연히 무명전설 지원에 대한 공고를 보고 진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1: 신라 같은 희망이
0: 진짜 하기 싫은데도 그냥 이 뭔가 본능적으로 안 하면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너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아서 했는데 그냥 어떻게 막 이렇게 정말 사활을 걸고 계속 했던 라운드의 무대들이 잘 이쁘게 봐주셔서

0: 방금 들으면 처음으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직
1: 전 무조건 여행이에요.
0: 어머니랑
1: 가족 여행을 제대로 진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2: 저희 어디 가고 싶어?
1: 제주도 가야 될 것 같아요.
0: 제주도 시간이 없어서. 와. 이제 끝이에요?
3: 네, 이제 다 나왔습니다.
0: 와, 수박합니다. 진짜 많다.
2: 수박도 있어.
0: 그나 아니다.
2: 먹어.
0: 진짜 배부르다. 와.
1: 4천 가지 음식을 먹은 것 같아서.
4: 재밌게 놀다 가는 기분, 쉬다 가는 기분인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5: 전현무가 있는 금요일이 좁아, 금요일은 밤이 좁아.
1: 전현무계
0: 화이팅!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4: 잘 먹었습니다.
0: 진짜 잘 먹었습니다.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2: 오! 오픈 찬스.

0: Something here catches people's eyes. It is a cetacean. In the blue sea of Jeju Island live the Indo-Pacific bottlenose dolphins. And in the water, he is with the dolphins. No one in South Korea has done more underwater filming than him. For 41 years, Kim Dong-sik, the 8K underwater cinematographer, has spent most of his time underwater.
1: Doing underwater camera work is very demanding. It's exhausting. And Dong-sik's very technical. He's a lovely man. He's got a great sense of humor.
0: For countless days and in countless locations, he documented the depths of the ocean. Traveling the world's seas, he met all different kinds of strange and marvelous marine life forms. He studied the fish he met all the time while filming, eventually getting a doctorate in science. He was also the first person in Korea to compile an illustrated guide of fish of Dokdo Island. Even for a veteran with award-winning skills, whales were something on a completely different dimension.
2: 제가 지금까지 자연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면서 그런 느낌은 처음 했어요. 2007년도 하와이에서 그때 이제 처음 만난 거지. 혹동고래가 쫙 오는데 이게 그거 보는 순간 있잖아요. 눈물이 나더라고. 와, 그냥 저절로 나도 모르게 그냥 오는 자체만 해도 가슴이 둥닥둥닥 뛰고 막 그 자체가 나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처음 만난 고래잖아요.
0: And this man cannot stop himself from filming every whale he sees. He has documented the natural world for nearly 30 years. Meet Im Won-ho, the 8K cinematographer.
3: 저 같은 경우는 17년도였는 것 같아요. 2017년도에 남극을 갔는데 헬기 타가지고 해안가 조사를 나가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었어요.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바다하고 얼음만 얼어 있는 그 경계면을 이제 갖고 딱 봤는데 푹 하고 올라온 거예요. 범고래가. 범고래는 그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고 지금도 그 냄새까지도 기억이 나. 아니 그러니까 딱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에 다가왔다 그래야 되나?
0: Once they come into his heart, he follows them to the edge of the world. When penguins build a nest in his heart, he visited the Antarctic a whopping 11 times.
1: Juan, who's a fantastic cameraman, so good with the drone as well. He's just bringing beautiful images of the natural world. He's got a very gentle, very funny side as well.
0: Im Won-ho is also one of the people who have peeked most often into the secret of the universe, hidden in the earth and the sky. However, he has never met a subject as extraordinary as the whale, he says.
3: 고래는
4: 다른 동물에 비해 가지고
3: 그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다른데 나는 그들을 동물로 봤는데 어? 실제 대면해 보면 이들은 동물이 아니야. 이 어떤 그 신과 같은 존재를 내가 대면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종종 받아요. 아, 애들이 진짜 보통 애들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으며, 어? 항상 압도가 돼요. 일반인들도 참 그걸 느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2: 제가 수중 촬영 감독이잖아요. 그러면 물속에서 가장 큰 동물, 그리고 또 인간과 닮은 포유류를 찍고 싶은 거예요. 진짜 혹동물의 같은 거는 맑은 물에서 딱 스케치만 해도 감동이에요. 그런 걸 나는 진짜 시청자들한테

0: 춤을 추는데 어떻게 똑같이 저렇게 싱크율이 맞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지 나는 신기하거든. 이거는 그 둘 사이에 엄청난 교감이 있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1: They face each other, exchange glances, and step by step, they mimic each other's moves.

0: 글쎄 아마 다큐멘터리의 최고의 사실이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젊은 남녀의 그런 모습이 그대로서는 이 순간만큼은 내가 너무 황홀했어. 기분도 되게 좋았고.
1: They move delicately as if they are treading carefully, but they look so tender.

0: They seem to discuss something among themselves. Then they turn slowly, put their heads together, and begin to vocalize in unison. Like a choir building a harmony, they are singing solemnly.
1: 목동굴에 네 마리가 노래를 연습 많이 하는 합창단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성악 같은 되게 맑고 고운 목소리예요. 그게 너무 아름답고 눈앞에 펼쳐지는 그 공연. 그래서 이거는 목동굴에 노래 부를 때는 그거는 직접 들어봐야 그 느낌을 알 수 있어요. 목동굴의 그 노래는 늘 새로워요.
0: One member of the Humpback Quartet comes toward Tongshik and swims by his side lovingly.

이런 세상이 있구나.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경외심.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머릿속에, 동화 속에서 그렸던 그런 것들이 펼쳐지는 모습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었었어요.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어마어마하게 쓰레기가 있는데 전부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이게 고래가 좋아하는 그런 물고기가 이제 이 밑에서 노르면은 흰수염고래나 이런 애들은 그냥 한 번에 뜬단 말이야. 그럼 이거랑 같이 들어가는 거야, 같이. 이게 걸려 나가겠냐고. 안 나가지, 당연히. 그러니까 배속에 다 들어가는 이게 소화가 안 돼서.
1: The people who make wildlife documentaries often bear witness to the changes in the planet's environment. For over four decades, Kim Dong-sik, the underwater cinematographer, has seen the changes in the marine environment.
0: 스리랑카 바다는 6년 전에 왔을 때 진짜로 청정했어요. 물도 엄청 많고 대왕고래가 쫙 수심 30m로 가도 그게 위에서 이렇게 다 보일 정도였었어요. 근데 진짜로 왜 우리가 함부로 이런 걸 버릴까? 바다는 죽어간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1: We could not have imagined the degree of shock we would feel at the prototype.
2: 이 플라스틱 봉지가 하나 고래 위로 떠니.
1: The squid or jellyfish at a glance is a plastic bag. Perhaps it looks like one of these to a whale too. 1 of the sperm whales opens its mouth and bites into it. Chewing, sperm whale tries to take it away. Not knowing the piece of plastic is not food, the sperm whales fight for it. At last, one of them snatches the bag and tries to swallow it.
2: 이 플라스틱이 향고래 뱃속으로 들어가면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겁이 나는 거야.
1: However, keeping a distance from the subject they are filming is a must for wildlife documentary makers.
2: 카메라 감독이 입을 안 하려고 찍기는 찍었는데 그러면서도 제발 먹지 마라.
1: After contemplating in the water for a long time, Kim Dong-sik, the underwater cinematographer, makes up his mind. With help from the local guide who has also been watching, he has decided to have the bag removed from the pod. For a split second, the sperm whale lets go of it, and the guide snatches it away.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지 멕시코는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이제 양국은 통상 개발협력, 지적 지식재산권, 우주, 문화유산, 교육 등 모든 방면에서 협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1: El liderazgo tecnológico de Corea, junto con las capacidades industriales, el talento y la posición geográfica de México, nos ofrece la oportunidad de construir nuevas alianzas.

0: 삼길이 놈아, 고기 한 근 내어라. 박 서방, 고기 한 근 주시오.
1: 네.
2: 어찌 형님의 것이 더 크단 말이냐?
3: 나리 것은 상길이가 드린 것이고 접은 것은 박서방이 드린 것이옵니다.

0: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왔습니다.
1: 머리가.
0: 머리가 이제 제가 지금 신병을 찍고 있다 보니까.
1: 아, 우와. 시즌2?
0: 시즌 이제 4 찍고 있어요.
1: 아, 저 원만 봤는데.
0: 우리 2, 3는 왜 안 봤죠?
1: 챙겨오겠습니다.
0: 꼭 좀 챙겨와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어떻게 오게 된 거죠, 저희?
2: 오늘 이번에는 강화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0: 강화도 왔죠, 강화도에.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저 아, 한국말 한국말 잘하시네요.
2: 저 한국어 할 줄 알아요.
1: 아 진짜요?
2: 네, 맞아요.
1: 저 군대도 다녀왔어요.
2: 아 진짜요?
3: 맞아요, 맞아요.
1: 아 진짜 군대 다녀오셨어요?
2: 맞아요, 맞아요.
1: 아 그리고 거기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2: 맞습니다. 사실 모르시겠지만 저희 완전 선배님. 예,
4: 완전 선배까지는 아니잖아요.
2: 완전 선배까지는 아니에요.
1: 완전까지는 아니고 선배님입니다.
4: 아, 지금 바로 가
2: 바로 이동하면 될까요?
4: 아니, 바로 가시죠. 바로.
5: 아 그러면은 가서 우리 가면은 진세 형 있으니까.
1: 뭐 아시는 분이에요?
5: 아니야 한 번도 보지 않았어.
4: 아. 형이시지 않을까? 나보다 형이시죠? 무슨 말 하는 거야?
2: 다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4: 그래.
1: 오? 오!
4: 맞아?
1: 90년생이에요.
4: 90?
1: 네.
4: 아, 형이시구나.
1: 아, 다행이다.
4: 아, 다행이다. 아. 왜 다행이지?
1: 아, 제가 막내겠네요, 오늘은.
4: 야, 그럼 가가지고 그러면은.
1: 네.
4: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
1: 뭐?
4: 잘 못하는 한국말을 잘 못해서.
1: 네.
4: 이렇게 온 컨셉으로.
1: 뭐예요? 또 이거 또 제 전문이죠.
6: 이미 준비하고.
1: 진짜요? 어디 계시죠? 우와.
7: 저기, 엄마, 저기, 어디? 저기 오고 계신데?
0: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1: 어디 이미?
7: 안녕하세요.
1: 알아요? 혹시
7: 아세요? 완전 저예요.
1: 진짜?
7: 오늘 밤의 주인공은 나야. 맞아.
1: 또 여기 한번 어떻게 그.
2: 우주? 어서 어때?
1: 그.
2: 우주? 어서 어때?
4: 아, 프랑스 분이셔서 한국말을 잘.
2: 어서 어때? 네.
1: 아, 프랑스 분이세요?
2: Je suis, je suis français.
1: 어 이거 한국.
7: 스파시브.
1: 어? 아니 그거는.
7: 아니 러시아 말이죠. 죄송합니다.
1: 이렇게 막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아니 근데 이게 그러면은 잠깐만. 그럼 저희가 소통을 못 하잖아요, 이게. 아니 근데 간단하게 그래도 자기 소개라도.
2: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1: 야
7: 뭐야?
1: 야 이게 뭐야? 와 아니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셨어요?
2: 네 맞습니다.
7: 와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요?
1: 맞아. 오,
7: 네.
1: 보미보다 훨씬 잘해.
2: 진짜 그럴 수도 있어.
7: 눈호강.
1: 뭐라고요?
7: 눈호강.
1: 아 눈호강. 아니 그럼 저희 이제 안해로 가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9: 여기 광송보를 네. 오늘 한번 둘러볼 건데요.
1: 네.
9: 요 광송보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어요?
7: 광송보?
1: 광송보 사실 잘은 모르긴 하는데 일단.
9: 우리 역사에서 배웠던 심리학요.
4: 아,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1: 심리학요? 아. 심리학요 알고 있었어요?
4: 아,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1: 심리학요 어떤 그거죠? 저희가 몰라가지고.
4: 가슴 아픈 일이죠.
7: 어떻게 가슴 아파요?
1: 가슴 아픈 일이고.

0: 이런 좀 뭔가 역사적인 이런 장소들을 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1: 저는 좋아해요.
0: 좋아하세요? 네,
1: 촬영차, 네. 통일부 관련 촬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약간 전쟁이나 아니면 역사에 깃든 것들도 많이 보기도 했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도
0: 정확합니다.
2: 진짜 좋아하는 말이에요.
1: 깜짝 놀랐어. 나 말 잘못
0: 오늘 같이 다니면서 아시겠지만 리액션 되게 좋아.
1: 실수한 줄 알고.
0: 그럼 여기가 신미양요에서 벌어졌던 격전지인가요, 여기가?
1: 이 장소가.

0: 잠깐만. 이게 뭐?
1: 어 여기도 여기도.
0: 아 여기도 다 장군님들이 있네.
2: 김비양묘 순록 무명 곰팡이.
0: 아.
2: 길 보시면 그렇게 모아둔 돔이 있어요.
1: 어디?
0: 아, 어디? 아, 저 언덕 여기.
3: 아, 저기 여기에? 보인다. 저기 있네.
4: 전사한 무명 용사분들의 계신 묻혀 계신 곳.
0: 아, 여기 이렇게 묻으셨구나.
4: 근데 이름 그러니까 신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어쨌든 가족 품에 못 돌아가신 상황이니까.
0: 가족 분들도 이제 네,
4: 모르시겠죠.
0: 어디에 계신지 모르니까 네. 이분들은 이제 총이 있었고.
3: 아, 진짜요?
4: 네. 신기하게 있는데.
0: 저희 이제 창이랑 활로만 싸우다 보니까
4: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한 거죠.

0: 오, 뭐야?
1: 우와!
0: 우와!
1: 아, 이거는 용두돈데다, 용두돈데. 아,
0: 어디가? 와, 저... 어디가 용두돈데야?
2: 여기, 여기, 용, 저 용 아니에요?
0: 용이 어딨어?
1: 이, 아, 저기 끝이 용두돈데인 것 같아요.
0: 여기 뭐 물살이 만나는 데인가 보다. 저기 뭔가
3: 파도는 없는데.
1: 이게 바다. 저기 약간 회오리 치는.
0: 약간 소용돌이 치는 느낌.
1: 네, 국사 선생님 같으세요.
2: 그니까요.
1: 근데 이 정도 지식은 모든 한국인들이 혹시 알고 있는 거 아니면 형이 좀 유독.
0: 아, 아니야, 아니야. 나는 진짜 아예 모르는 편이고 정말 정말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훨씬 많이 아시지. 맞아요.
1: 요즘 역사 덕후가 되게 많대요.
4: 왜 저희 또 그룹에 단종 선생님이 또 계셔가지고.
0: 아,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2: 오빠 심장이 약하신 것 같아요.
0: 맞아, 맞아.
1: 단종 보유 그룹.
0: 와.
1: 제가 또 단종 아무래도 단종이시다 보니까.
0: 그렇죠, 그렇죠. 네. 야, 이렇게 근데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여기서 막은 거구나.
1: 여기 깃발도 있다. 뭐예요?
0: 저 장군? 장군
1: 깃발. 뭐, 무슨 깃발이야?
0: 저 장군님 깃발. 저 깃발 뭐예요?
5: 지금 실제로 당시에 신미양요 때 있었던 자료 사진이 실제로 있대요.
0: 아, 그래요? 볼 수 있어요? 에? 에?
1: 엄청 크네요?
5: 우리의 상징인데 네. 이거를 뺏어간 거죠.
0: 뺏어간 거죠.
5: 최근까지 계속 미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1: 진짜요?
5: 2007년에
1: 아니 근데 저희 거 아니에요 애초에?
0: 어.
1: 아 전리품으로 뭔가 깃발을 가져왔다는 게 조금 마음이 졌다가 뺐다고 하는 것도 그냥
2: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돼요.
0: 사실 진짜 국력이 중요하기는 해. 네. 진짜
1: 맞아.
2: 이깁시다.
1: 이깁시다.
0: 맞아. 이 국력을 키우려면
2: 파이팅.

0: 여기는 오늘 액티비티 하는 곳입니다.
1: 아, 드디어
2: 액티비티 다 좋아요?
3: 너무 좋아요.
2: 진짜 다 좋아요?
4: 네. 너무 좋아요.
5: 어, 케이블카다. 와!
2: 케이블카 타요, 저희?
4: 너무 좋은데?
0: 올라가서 또 트럼을 할 수 있어요.
4: 많이 뭐야 이거. 아니 근데 너무
2: 어, 잠깐만 이 덩그리는
4: 아니 선글라스죠.
2: 저런 거 내가 쓰면 바로 체육 선생님 되는. 내가 쓰면 체육 선생님. 체육 선생님 돼.
3: 안 맞네.
2: 요와 요와 가와 가와.
4: 어, 잘 어울린다.
2: 가, 어? 옆들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거?
4: 오!
2: 어땠어?
3: 오! 잘 어울려요.
2: 오 약간 그 뮤직비디오에
4: 맞아요.
2: 그런 씬들 많잖아.
4: 약간
2: 오. 오, 카메라 너무, 카메라 너무 줌 들어가면 살짝 이렇게 살짝 여기 들어가지고
4: 형
2: 약간 이런 느낌.
4: 자 선물로 드릴게요.
5: 아니야. 아,
2: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이거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니 고성호치 있는 사람 있어?
4: 전 여기가 이게 막 이게 아 이게 느낌 싫어요. 이 여기가 막.
2: 아니, 근데 우리 좀 이렇게. 우리 근데 무게 배분을 좀 잘못하고 어디 감독님 두 분 계시고.
4: 근데
2: 아,
4: 이쪽으로 조금 더 기울긴 했어요.
2: 지금 이렇게 되지.
4: 맞아요.
2: 나 지금 좀 무서워 지금. 감독님 우리 좀 일로 가도 돼요? 아 나 무서워 진짜. 아,
4: 와. 야. 와 근데 여기 밑에 강화도가 다 보여요.
2: 그러네.
4: 아 여기가 강화도. 와
2: 오늘 날씨가 좋아서
4: 와 저기 다리 너무 이쁘다. 저기 보여요.
2: 우와
4: 저기 다리. 어? 어 저기 전망대 있다.
2: 뭐야?
4: 거의 나온 것 같아요.
5: 가자
4: 도착. 와 여기 얼마나

0: 우와.
1: 우와.
2: 와, 대박.
0: 장난 아닌데?
1: 우와, 아니 이거 생각보다 높다.
0: 다 보여요? 와, 진짜 다 보인다.
1: 응.
0: 아니 여기서 북한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1: 근데 여기 진짜 봄이 거의 보이겠는데?
0: 제가 아까 들었는데 여기 전망대가 돌아간대요. 아니 그리고 여기 지금 발끝에
1: 어? 그 그러네?
0: 기운이 느껴져요.
3: 네. 맞아요, 맞아요.
0: 돌아가는 기운이
4: 진짜 돌아가고 있어요.
1: 어 그러네, 조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4: 네,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진짜로.
0: 그럼 어디 앉아도 다 명당뷰네.
1: 그니까.
3: 북쪽 방향!
1: 여기가?
0: 여기가 네. 북쪽 방향이네.
1: 어?
3: 여기가 평화장만대.
1: 저기 맞다! 저기다!
3: 네.
1: 저기!
4: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여기. 아니, 그럼 서울보다 가까운 거 아니에요? 여기서?
1: 북한 이렇게
4: 가까웠어요, 원래?
1: 서울보다 훨씬 가깝지, 이제. 그럼. 여기서는. 아니, 그럼 봄이 그 개성도 가본 적 있어?
3: 없어요.
1: 한 번도 없어?
3: 한 번도 없어요.
0: 에이.
3: 거기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1: 왜?
3: 네, 이동을 못하게 해요.
1: 어?
3: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 지역마다 이제 나는 특산물이 있잖아요.
1: 어. 네.
3: 뭐 예를 들어서 강화도 쪽은 배추만 나요, 쌀이 안 나요.
1: 어.
3: 네. 물물 교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치, 그치.
3: 쌀 나는 곳에서. 근데 그치. 그 이동의 자유가 없어서 물물 교환이 안 돼가지고.
1: 헐.
3: 아 진짜.
1: 아 진짜요?
3: 아 진짜 물물 교환이 안 돼가지고.
0: 그러면 개성 사람들은 평생 개성만 보면서
3: 살아야
0: 살고
3: 돼요.
0: 죽는 거예요?
3: 네.
1: 어 너무 진짜.
0: 약간 네. 더 보안이 심한 것 같아.
3: 네.
0: 와.

0: 그거. 자, 제가 실어드릴게요. 그럼 쭉 당기고 유지하실 거예요. 당기고 다시 놓으시면 안 되고 당겨.
1: 보미, 보미 잘 오고 있지?
2: 네.
3: 먼저 하여서는
1: 와,
3: 예.
1: 와, 내 속도가 붙으니까 좀 빠르다.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야.
3: 와.
1: 어, 내 속도가 이제 붙네.
3: 그렇구나.

0: 뒤집어지.
1: 왔다 왔다 왔다.
2: 드디어 웃었네.
1: 왔다.
0: 근데 입이
1: 왜 그래? 입이 왜 그래?
0: 입이 핸들까지 나왔어. 어,
1: 귀여워 귀여워.
0: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약간 넋이 나간 것 같은데.
3: 그러니까
4: 아, 괜찮아.
0: 아니 넋이 나갔는데.
4: 많이 무서웠던 것 같은데.
5: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제 면허가 없거든요. 아, 인생의 진짜? 첫 차예요.
0: 정신이 없어 보여 지금. 정신이
6: 괜찮아.
0: 괜찮은 거. 네.
1: 아 모대가 엄청 아유, 속도를 뭐. 즐기더라고요.
0: 제가 또 파일럿이잖아요.
1: 아 다르네.
0: 제가 또 군대에 제가 또 K9 조종수였어요. 제가 또. 아. 달라.
1: 그랬구나. 역시 역시. 일단 다음 점수로 가시죠.
0: 갑시다. 강성부 바다엔 파도가 철썩
1: 온수리 성당엔 너. 네. 아, 너무 배가 고프죠.
0: 너무 배고파요.
1: 진짜 배고프다. 아니 근데 여기 들어올 때 네. 사람 진짜 많지 않았어요?
0: 완전 장난 아니던데. 오. 오면서 보니까 밴댕이가 엄청 많던데.
1: 밴댕이. 나 솔직히 밴댕이 들어본 적이 없어.
5: 에? 밴댕이 소갈딱지.
1: 그러니까 아 그건 그럼 그 밴댕이가 이거?
5: 네 그거 아, 아니에요?
0: 이거일걸요?
1: 아 근데 밴댕이란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0: 뭐예요?
1: 아유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1: 아, 혹시 밴댕이가 뭐예요?
7: 밴댕이는 생선인데 청어목과 중치 비슷하게 생긴 생선이에요. 아.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들어보셨어요?
1: 네, 네. 이거 맞아요?
7: 이 밴댕이인데 승질이 급해갖고 네. 잡히자마자 죽어서 어부도 살아있는 걸 못 봐요.
1: 진짜요?
0: 완전 나야.
7: 대장이 생선 중에서 제일 작아. 아. 그래서 속 좁고
1: 아 그래서?
0: 아 그래서?
7: 우와 회를 떠서 나오는 거예요.
0: 와 이게 회
1: 오, 약간 고등어 회 같기도 하다.
0: 아, 이렇게 생겼고
5: 같지는 않은데?
0: 오. 어, 생각보다 크네요 근데.
5: 그니까요.
0: 한번
1: 일단 한번 먹어볼까요?
5: 어때요?
0: 어때요? 쫄깃쫄깃해.
5: 쫄깃쫄깃해.
0: 쫄깃쫄깃해. 너무 맛있는데?
5: 왜요? 어?
1: 지금까지 아직 안 느끼는데? 쌈싸 먹어서 그런가?
0: 너무 맛있는데?
5: 왜요?
0: 어?
1: 고추가 매워? 고추?
5: 아, 고추 매워요? 안 먹어야겠다.
0: 고추가 맵네.
1: 우와. 맛있어.
5: 엄청 부드러워요.
1: 엄청 부드러워.
0: 가시가 아예 안 느껴져요.
4: 가시가 없는데?
1: 어, 나 가시. 어. 진짜? 어, 진짜? 어, 뼈채? 뼈채? 뼈채? 와, 너무 맛있다.

거기 뭉클어져 죽이 되기 직전인 갈색의 원래는 복숭아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물건이 세 덩어리 보인다. 집에 와서 그녀는 꼭 한 개를 먹었을 뿐이고 그 뒤로 잊어버린 모양이다. 달콤하고 상쾌하며 부드러운 시절을 잊은 그 갈색 덩어리를 버리기 위해 그녀는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펼친다. 최고의 시절에 누군가의 입속을 가득 채웠어야 할, 그러지 못한, 지금은 시큼한 시추를 풍기는 덩어리에 손을 뻗는다. 집어 올리자마자 그것은 그녀의 손 안에서 그대로 부서져 흘러내린다. 채속한 벽에 붙어있던 걸 떼어내느라 살짝 악력을 높였더니 그렇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건져 봉지에 담고 그러고도 벽에 단단히 들러붙은 살점들을 떼어내기 위해 손톱으로 긁는다. 그것들은 냉장고 안에 핀 성의 꽃에 미련이라도 남은 듯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녀는 문득 콧속을 파고드는 시지근한 냄새를 맡으며 눈물을 흘린다. 얼마쯤 지나 그녀 어깨가 흔들리고 신음이 새어나오자 무용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듯 짖기 시작한다. 네, 파과라는 제목은 우선 직관적으로는 부서진 과일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땅에 떨어져서 부서지거나 한창 때가 지나간 약간 시들어서 더 이상 상품으로 쓸 수 없게 된 그런 과일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소설의 제목으로 썼을 때는 한창 때가 지나간 그런 이제 시절을 접은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고 싶었던 그런 제목인데요. 한자를 조금만 바꿨으면 16살 한창 때의 그런 여성이 되는 거거든요. 약간 굉장한 아이러니를 담은 중의적인 그런 의미를 담아보고 싶었던 제목인데요. 이 소설이 이제 외국으로 번역되어서 나갈 때는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을 수 없다 보니까 아예 제목을 새로 만들어서 붙이거나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만 부서진 과일이라는 의미를 채택해서 나가게 됩니다. 특이한 인물 설정이라든가 비일상적인 공간 설정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 자체가 문학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초월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학은 항상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어떤 곳인가를 꿈꾸는 것 같고 지금 여기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문학이라는 예술이 항상 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와 그 소설 속 세계 그 사이에 저는 크게 차이를 두지 않고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때로는 현재 이 삶이 와 그런 소설 같은 일이 다 있냐 할 때처럼 그 현실이 어떤 소설 속 세계를 압도해버리는 그런 사건들도 종종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저드 베이커리라는 소설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적에는 많은 청소년분들이 보시고 굉장히 좋아해 주시기는 하셨는데요. 청소년들이 좀 제대로 이제 올바르게 자라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른들께서는 굉장히 이 지점에 있어서 많이 우려를 표하시고 어떻게 소설 속에 나오는 이런 주인공과 같은 삶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세상에 이런 집안이 어디 있고 세상에 이런 일을 겪는 청소년이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표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계는 소설 속 세계보다 훨씬 더 너무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설 속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직접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은 사실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얼마나 너무한지 그 너무함을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생경한 단어라고 많은 독자님들이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쓰지 않고 묻어두는 그런 사전에 잊혀진 말들, 그 말들이 안 쓰고 계속 내버려 두면은 그대로 없어질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들도 있고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기도 하고 굉장히 말 자체의 어감이 예쁜 그런 말들,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계속 쓰지 않고 사전 속에만 가둬두고 지내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말들을 조금 발굴해보자, 약간 그 석탄 캐는 내 광부의 마음으로 그렇게 발견을 해서 써보았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다음으로 문장들이 굉장히 또 길지 않느냐, 읽다가 숨이 찬다, 이런 말씀도 또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숨차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문장, 때로는 약간 숨이 가쁜 네, 이런 문장들이 제 생각엔 처음에 의도는 이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지나치게 빠른 속도에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 빨리 끝장을 보고 싶고 결말을 보고 싶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저드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뭐 많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소설 속에서 있는 장면, 주인공이 주머니 속에서 빵을 꺼내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뜯어 먹다가 결국은 빵이 하나도 남지 않고 가루만 남고 다 먹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왠지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느낌이 있고요. 파과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노년의 여성이다 보니까 어떤 시장이나 운동센터에서 사람들이 어머님 여기 좀 보세요, 뭐 어머님 여기 들렀다 가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어머님을, 우리 사회의 어머님을 부르는 그런 장면들이 간혹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인공은 아주 쿨하게 그 자리에서 나는 당신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문학번역원과 국내외 에이전시와 그리고 출판사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다른 나라의 독자님들을 만나 뵙게 해주시는 번역가 선생님들의 아주 큰 노고와 임무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윗세대 작가 선생님들을 이제 생각해 봤을 적에 요즘은 한국 문학의 어떤 전체적인 경향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족, 민중 이러한 주제들보다는 약간 나 자신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젊고 활달한 그런 작가님들이 여러 방면에서 많이 활동을 해주고 계시다 보니까 활동하는 그런 내력들이 모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것이 또 다른 한국 문학의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등이 등에 불을 밝힌다는 뜻이거든요. 연등에는 지혜의 등불로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춘다는 뜻입니다.

0: Korea Initiative.
1: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0: The K Initiative.
2: Special vehicles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different parts of the society. Taegwang has produced premium special vehicles based on the accumulated production skills.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wreckers, which are used for accident recovery. By introducing a smart factory, the firm has increased the product quality and stability. We look into Taegwang, which has played a key role in different sites based on its advanced technologies. Taegwang is located in Iksan,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wreckers and cranes. The technologies that can lift up or move heavy load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
3: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량물 인양 기술을 기반으로 군환차와 크레인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직접 제조 역량과 기술연구소 고객 맞춤형 특장차 설계를 강점으로 항상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안전한 특장차를 제공합니다.
2: The crane boom of the company is produced by attaching the telescopic boom to the upper part of the crane. What is more, by precisely processing and welding the Korean-made high-tension steel plates, more durable and safe products can be manufactured.
4: 크레인 붐을 장착한 형태의 붐 데카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고장력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합니다. 특히 360도 선회되는 상부 프레임에 다단시 직진붐이 부착되고 옵션으로 언더리프트와 A형 리프트가 제공됩니다. 저희 제품은 카고 크레인과 레카의 혼합 형태로 제작되어 다양한 사용 환경에서 안전한 군환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2: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cutting and welding stages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the clients. Safety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when producing special vehicles, so precise works of skilled workers are necessary.
5: 고하중 작업을 수행하는 특장차는 용접으로 제작되는 구조물의 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정에서 규정된 도면대로 제작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절단, 절곡 공정에서 규정된 치수로 생산되었는지와 용접 공정에 사용되는 용접 재료, 용접용 가공품의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해 품질 전담 인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접 공정의 경우 구조물의 강도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용접 조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 Taegwang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to build more systematic production process. The data, materials and products can be managed automatically. And the production status can be monitored in real time.
6: 기존의 수기로 입력하던 절단 공정을 자동화하는 MES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배열 프로그램에 작성 시 절단 작업 지시가 현장에 설치된 터치 PC로 전송되고 절단 작업 순서를 원격으로 지정하며 작업자가 절단 작업 수량을 실시간으로 입력하여 생산 현황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또한 철판 재고 관리가 철판 배열 시 자동으로 사용량이 등록되고 비정형적인 형상의 잔재를 형상 그대로 재배열이 가능하여 잔재 활용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철판류의 사용률을 최대화시키고 불필요한 이동 공수와 수기 기록물의 작성 관리가 사라졌고 축적되는 작업 데이터를 토대로 철판 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The research center of the company has thoroughly checked the sizes and strength of the structures based on the designed images. Also,

0: It has followed the safety standards since the designing stage as part of an effort to enhance the durability of the products.
1: 제품이 수출되는 국가별 사용 환경과 제품에 대한 요구 사항은 국내와는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대상 국가의 현지 에이전트와 코트라의 지원 사업을 통해 요구 사항을 파악한 후 맞춤형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차의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용접 구조물의 안전성을 목적으로 고장력강 용접부 강도 분석을 위한 인장 시험과 조직 시험으로 최적의 용접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 Taeguang started its business in 2003 as a provider of components. And it has made remarkable development as a maker of welded structures. As a provider of wreckers as ODM products, the firm has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And it has promoted export to Bangladesh.
2: 태광은 OEM에서 더 나아가 직접 고객에 판매하는 고객 맞춤형 특장차 제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단순한 특장차 용접 구조물 제조에서 더 나아가 붐 구조물 조립체와 같이 바로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SKD 키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군환차, 고정식 크레인과 같은 제품을 자체 상표로 판매하는 투트랙 제조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0: Taeguang has contributed to strengthening safety in different industries by developing advanced technologi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추석. One of Korea's biggest traditional holidays is just around the corner. Much like Thanksgiving, it's a special time when the whole family comes together. And of course, there's one thing the celebration simply can't do without. And that's delicious food, lovingly made and shared with everyone. So today, here are two traditional treats that offer a true taste of 추석. Chewy 송편 and sweet 다식. The ingredients are easy to find even outside Korea, and the recipes are simple enough for anyone to follow. So leave it to Kay now, and let's get cooking! Here's where today's 추석 treats will come to life. We've come to a Korean dessert studio in Seoul.
1: 저는 모락모락 한식 디저트라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떡이랑 한과를 만든 지는 20년 정도 되었어요.
0: From preparing the ingredients to mastering the techniques, there's plenty to learn today. And first up, the ultimate 추석 favorite, 송편.
1: 송편의 유래는 사실 되게 오래됐어요. 신라 사람들이 반달 모양의 송편을 빚으면서 보름달이 되길 기원하면서 우리가 이제 통일 신라를 만들 수 있다. 약간 그때부터 이제 유래가 전해지는 되게 오래된 떡이에요.
0: With a tradition that goes back generations, today's 송편 will be made the traditional way.
1: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가 쌀 가루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0: Rice flour is the base of 송편 dough. Simply wash and soak the rice, then grind it nice and fine.
1: 이거는 지금 준비된 뜨거운 물이에요. 뜨거운 물을 넣어서 반죽을 살짝 익히면 이 반죽이 조금 탄력이 붙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소를 넣기도 모양을 만들기도 조금 편해지거든요. 한 덩어리가 될 때까지 반죽을 약간 치대면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동그랗게 빚어서 엄지랑 검지로 이렇게 살짝 눌러봤을 때 여기가 지금 안 터지고 매끈하잖아요. 그러면 잘 된 반죽이고요. 내가 반죽을 눌렀는데 부셔지거나 여기 이제 금이 가요. 그러면 수분이 모자르니까 물을 조금 더 넣어주셔야 돼요.
0: The dough can be made with plain rice flour or mixed with different ingredients for a splash of color.
1: 이런 재료들이 좀 더 다른 맛과 향을 더 낼 수 있어서 좀 더 맛있게 먹으려고 이렇게 빚는 이유도 있고 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기본 하얀색 외에도 좀 다른 색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0: When it comes to traditional food, the little details really do make all the difference. But with all the time and effort that goes into making dishes like this, why are they becoming popular again with younger generations?
1: 할레니얼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제가 20대 때보다 지금 20대랑 30대 초반 분들이 훨씬 더 이런 옛 음식에 관심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아무래도 SNS나 이런 걸로 좀 유행을 타는 아이템들을 딱 좀 편하게 접할 수 있으니까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0: Now that the dough is ready, it's time to make the fillings that give 송편 its flavor. From nutty sesame seeds to sweet chestnuts and mung beans, there's plenty of goodness packed inside.

0: three fillings, each with its own unique flavor. Now, let's get them ready.
1: 깨를 지금 너무 다 으깨면은 저희가 나중에 식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는 빻고 반 정도는 갈아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0: Finding just the right texture for each ingredient is all part of the fun of making 송편.
1: 담백해요. 담백해서 되게 맛있어. 조금 나이가 어릴 때는 우리가 단 거 좋으니까 약간 깨소 같은 거 좋아하고 나이가 들면은 이런 녹두소 같은 거를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All three fillings are ready, so everyone can pick their favorite. Now, it's finally time to start shaping the 송편.
1: 송편은 이렇게 밤알 크기 정도로 띄어가지고 밥그릇 모양으로 이제 깊숙이 넣어야 내가 소를 듬뿍 넣을 수 있고요. 소를 넣고 숟가락으로 한번 꾹 눌러서 이 테두리 반죽에 밤이 묻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주실 거고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고 요 흰 반죽끼리 잘 붙여주세요. 터지면 안 되니까요. 주먹으로 적당히 쥐어서 공기를 빼주고 소랑 반죽이 밀착되게 엄지손가락을 밑에 두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요거를 송편 양 끝에 이렇게 살짝만 쥐어주시면 요거 사이에 선이 살짝 생겨요. 그 얘를 이렇게 이렇게 이어주시는 거예요. 반대쪽까지. 이렇게만 해주면 누구나 좀 편하게 전통 송편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0: In no time, the steamer is filled with beautiful half-moon 송편. All that's left is to steam them to perfection.
1: 송편이 찔 때 조금씩 커져요. 그래서 송편과 송편 간격이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을 좀 두고서
0: About 20 minutes over high heat. And the moment the lid comes off, a fragrant cloud of pine fills the air. Next up is 다식, a traditional Korean treat that packs delicate patterns and plenty of sweetness into every tiny bite.
2: 다식은 이제 한자로는 차 밭자를 쓰거든요. 사람들이 차 마실 때 같이 먹는 음식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에서 찻잎이 한국으로 건너올 때 이 찻잎을 이제 압착해가지고 눌러서 이런 원형 모양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름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원형 모양으로 재료를 눌러 찍는 지금은 이제 각종 곡물 있잖아요. 견과류도 그렇고 곡식류, 콩 이런 것들을 가루 내어가지고 꿀로 버무린 다음에 틀에 찍어서 그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빚는 거를 이제 다식이라고 해요.
0: 다식 molds come in all kinds of shapes and sizes. And choosing which ingredient goes with which design is all part of the fun. Different ingredients bring different colors and flavors, and that's another part of 다식's charm. Can't find the traditional ingredients? No worries. With easy to find almond flour, 다식 can be made just about anywhere in the world.
1: 치즈 다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요거 이제 아몬드 가루예요. 그래서 아몬드 가루를 바로 쓰셔도 좋고요. 오븐에다가 살짝만 구워 가지고 수분을 좀 날려 주셔도 더 고소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아몬드 파우더에 이제 황 치즈 가루를 넣어 주실 거예요.
0: Now it's time to add the honey that will bring everything together. Gently work the mixture with your fingertips until there are no clumps left.
1: 악수하는 힘으로 이렇게 지었다가 눌렀는데 안 부셔져요 이러면 꿀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고요. 이렇게 된 거를 좀 쳤을 때 이렇게 부셔질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0: Now for the highlight of making 다식, pressing in those beautiful patterns.
1: 다식 틀 양쪽에 이렇게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으로 이렇게 접어 올리면 이 다식 틀 안에 높이가 어느 정도 정해져요.

0: 위치거든요.
1: Set the mold to just the right height, then fill it with a prepared mixture.
0: 지금 틀에 이렇게 가득 있는 것 같아도 다시 방망이로 넣고 나면은 얼마 안 되거든요. 처음에 가루를 넣으실 때 조금 다식 높이에 맞춰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1: Use the 다식 press to pack the mixture firmly into every corner of the mold.
0: 좀 힘을 주고 오락실에서 게임했던 거 생각하시면서 이 조이스틱을 돌리듯이 눌러서 살짝 돌려주셔야 얘네가 좀 힘을 받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아직 그 위에 가득 차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가루를 한 번 더 얹어주셔야 돼요. 소복히 얹어놓고는 이 위에를 꾹꾹 눌러주실 거예요. 이렇게.
1: Smooth out the uneven top and make it nice and flat.
0: 우리가 날개를 세웠잖아요. 다시 날개를 옆으로 해준 다음에 얘를 밑으로 쑥 내려주세요. 그러면 다식이 튀어나오고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빼주면 다식 완성입니다.
1: 타다! The hidden pattern comes out crisp and clear. Wow! Just look at all those colorful, beautifully patterned 다식 filling the table. Add a warm cup of tea, and everything's ready for the perfect Korean dessert experience.
0: It's 추석인데요. 명절을 맞아서 한국의 음식들 만들어가지고 서로 선물하면서 추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 가겠어요.
5: 오! 오픈 찬스.

0: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1: 스페이스 프로토타입 3904 로켓 발사 카운트다운 10, 9, 8, 7, 6, 5, 4, 3, 2, 1 테스트 중단합니다.
2: 아, 네, 국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우주항공 로켓연구소 소속 이번 프로토타입 로켓 발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태섭 박사입니다. 오늘 발사 실험은 저의 권한으로 방금 중단하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연구진이 그동안 해온 연구 결과치에서 미처 미리 예상하지 못한 변수값을 새로 발견했는데 이번 실험에 실패 확률을 현저히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 네, 그쪽 기자분 말씀하세요. 현재 파악된 직접적인 원인은 언론에 공개하기 어려우나 조속히 저희 연구팀 모두가 최선을 다해 완벽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성원해 주시고 오늘을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 드립니다.

누구야? 누군지 말 안 할 거야? 비공개로 진행한다면서 누가 이걸 언론에다 말했냐고! 이 팀장, 당신이야? 아니면 당신? 아니 장관님, 제가 지금 침착하게 생겼습니까? 제가 이거 지난 20년 넘게 이 연구진들, 가만히 있어. 괜찮아. 괜찮아. 내가 해결해. 그러니까 애초에 왜 무리수를 둬요? 예? 제가 그 얘기 모르고 이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그 말을 몰라서 그래요? 안전하지 않은데 변수가 발견됐는데 어떻게 이걸 진행시킵니까? 애초에 제 확인도 없이 제 연구 결과를 마음대로 가져다가 일을 진행시키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누구야? 누가 내 연구를 가져간 겁니까? 예? 그래요. 지난 몇 달간 제가 연락도 안 되고 자리도 비운 거니까. 네, 그래. 누가 진행시킨 건지는 이제 그만 묻겠습니다. 아니,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그냥 진행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다 해도 실패 원인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강행하는 건 실험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이건 무책임한 짓이에요. 하. 아니, 국민들이 뭐라 그러든 말든 그걸 왜 신경 씁니까? 로켓 발사하는 거. 이게 무슨 불꽃놀이 정도로 보여요? 자, 보세요. 1986년 1월 28일 챌린저 발사 73초 후 폭발. 원인은 발사 당일 기온 저하로 인해 로켓디움 세부분 고무 오링이 저탄성 성질로 급변하면서 작은 틈 발생. 이후 그 틈으로 연료가 새면서 세컨드 이글샷 발생. 폭발. 7명 전원 사망. 네. 오늘 날씨 맑았고 온도도 영상 기온인가 합니다. 근데 오늘 황사랑 미세먼지 지수 그래프 보셨어요?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전류 도전성을 지닌 개체로 인한 정전기가 스파크를 일으킬 그 가능성. 그 스파크 때문에 폭발 안 한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챌린저도 그 가능성을 무시하다가 폭발된 겁니다. 전부 다 대비해서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제 프로젝트니까 당연히 여론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0: 뭡니까 당신?
1: 영춘관 짜장면 배달.
0: 당신 아닌데?
1: 나 맞는데?
0: 영춘관에서 내가 지난 이... 아니 장관님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장관님! 장관님 영춘관입니다. 저 가시는 길에 저
0: 야 영구진들 아까 내가 물어본 거 다 대답해. 괜찮아. 괜찮아. 당신 뭐야? 여기 누가 들여보내줬어? 어디로 들어온 거야 도대체?
1: 아 거기 뒤에 문으로.
0: 보안! 경비원!
1: 당신 편이 어디에서 지금? 지금 당신 온 국민들한테 대역죄인인 건 알아? 나한테는 더 원수고 자.
0: 아, 거기서 말해요. 거기서.
1: 들어보세요. 짜장면의 총 중량이 약 7% 감소했으며 현재 면발은 1.5mm로 너무 얇음. 또한 완두콩의 익힘 정도가 이분하지 않음. 계란의 조리 시간은 약 23.7초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오이 빼세요.
0: 당신이야?
1: 이제 알겠지? 잠시만 대화 나누게 자리 좀 비켜주실 수 있을까요?
0: 무슨 자리를
1: 아, 비켜...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야, 야, 너네 어디 가? 야, 연구진들! 야! 야, 이 식! 오늘 다들 미쳐 돌아가는구나, 그냥. 아니, 당신은 뭘 잘했다고 여길 스스로 찾아와? 이 문제는 좀 심각하니까 이따가 나중에. 우선 지금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자, 당신도 나가주세요.
1: 못 가. 왜? 여기 내 세금으로 만든 건물 아니야? 와, 표정 봐라. 왜? 이것도 연구소에서 미리 예상하지 못한 변수 값이야? 나 때문에 또 로켓 발사 못해?
0: 어? 아, 알겠어, 알겠어. 빨리 말해요. 여기 목적이 뭡니까? 아니, 할 말은 내가 있는데 당신이 여길 왜 와?
1: 당신을 이해하고 싶어서.
0: 우주를 상대하는 이 연구소가 지금 장난하는 곳으로 보여?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1: 내가 뭐?
0: 잠깐만, 왜 빈손이야? 새로 시킨 짜장면은?
1: 안 가져갔다.
0: 가져오지도 않을 거면서 당신이 왜 성질이야? 당신같이 이상한 사람은...
1: 저기요! 나야말로 당신같이 이상한 인간을 처음 봤어. 그리고 아까부터 왜 나한테 반말이야? 야!
0: 남의 연구실에 들어가서 뭐? 그리고 저기요, 당신이야말로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기요, 경비! 경비!
1: 우리 아저씨가 들여보내줬어. 왜? 아, 내가 이상해? 남의 비즈니스 망하게 만들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왜 이날만 되면 계속 전화해서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냐고. 당신 스토커야? 직원들이 당신 때문에 일을 못해.
0: 우리 직원들도 당신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 그 목소리 좀 조용히 좀.
1: 당신 그 아까 TV에 나온 그 사람 맞지? 그 로켓 과학자? 뭐 당신 연구로 우리나라 우주여행 시켜줄 거라면서. 아 저번에도 중계방송 한다고 해서 새벽부터 기다렸는데 어이없게 발사 실패로 끝나더라? 대국민 관심 받는 사람이 이렇게 자영업자 괴롭히고 사는 거 국민들이 아나 몰라. 그래서 대체 뭐가 문제인데? 대답해, 뭐가 문제냐고!
0: 짜장면?
1: 그래, 짜장면. 아무 문제 없는 짜장면이 왜?
0: 왜 문제가 없어? 맛이 완전히 다른데. 짜장면 맛이 달라졌잖아. 너네 짜장은 이제 더 이상 영춘 짜장이 아니야.
1: 아, 영춘 짜장? 아, 그래. 짜장면. 아, 짜장면. 그래. 짜장면. 야, 이 짜장면 미친놈아!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만든 짜장면 맛이 왜 갑자기 달라? 아 그리고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가 어때서?
0: 아니 왜 달라져? 왜? 똑같이 만들면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름도 영춘관 이렇게 똑같이 쓰는 거 아니야. 고객은 배달시킬 때 늘 먹던 짜장면과 맛이 같을 거라는 기대치값이라는 게 있어.
1: 아 여기서는 짜장면도 과학이야? 한 가지만 묻자. 솔직하게 대답해. 그래서 맛이 뭐가 문제인데? 그렇게 맛이 없어? 아, 그렇게 맛이 없었냐고!
0: 맛있어.
1: 뭐?
0: 맛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목소리 좀 조용히...
1: 나 진짜 어이없어!
0: 짜장면 맛있었다고!
1: 어? 아, 아, 맛있어? 맛있었어? 와, 그 맛있다는 손님의 말에 그 뭐라 그러냐? 그래, 과학 용어로 분노의 레벨의 수치가 매우 업 상승해서 폭발할 지경입니다.
0: 가까이 오지 마.
1: 과학자 장 박사님,
0: 가까이 오지 마.
1: 오늘 미세먼지는 우리 중국집 오토바이가
0: 경고야. 가까이 오지 마.
1: 여러분, 오늘 로켓 발사는 짜장으로 말아먹었다. 이제 따라와.
0: 이거 농사야, 왜 이러십니까? 사람 살려! 사람 살려!
1: 왜? 아, 이 짜장면집 여자가 이 국립과학, 아, 이런 뭐야, 국립연구소. 아, 그래! 로켓 발사 연구소! 어, 로켓을 쏴봤어야지 이름을 알지. 여기는 이름부터 틀려먹었어. 하여튼 짜장면집이 와서 다 헤집어 놓으니까 열받아? 어?
0: 조용히 좀 해. 경비원! 사람 살려!
1: 나 불러. 알아서 나갈 거니까. 아, 그리고 다 가고 여기 우리 둘 뿐인데 뭘 조용히 해. 아, 저기 로켓이나 좀 쏴. 온 국민들 다 모아놓고 뭐? 로켓에 먼지가 껴? 와, 진짜 먼지 날 때까지 두들겨 패줄까 보다. 어휴, 그냥.
0: 야, 짜장! 멈춰! 내가 당신 일하는 영춘관에서 지난 20년 넘게 매주 수요일 같은 시간 같은 영춘 짜장면 먹었어. 근데 지난 몇 달간 내가 해외 다녀오느라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는데 맛이 완전히 달라. 전화해서 이게 뭐냐, 가게 주인이 바뀐 거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당신 뭔데?
1: 아, 무슨 올드보이야, 왜 이렇게 집착해. 가게 내부 사정이야.
0: 단골 손님이 알 권리야. 뭐 그쪽이 새 주인이야?
1: 아니요, 저 원래 주인 맞고요. 아, 그 요구르트 때문에 그러나? 단골 손님, 주방장 아저씨가 쓸데없이 이 주소로는 요구르트를 꼭 4개 보내라고 노트가 돼 있던데. 아, 진짜 그 요구르트 때문이에요? 서비스 문제? 전화하지 마.
0: 문광삼, 주방장 아저씨. 어디 가셨어? 짜장면이 아저씨가 해준 맛이랑 다르잖아. 이건 진짜 영춘 짜장이 아니야.
1: 둘이 알아?
0: 연락이 안 돼. 어디 가셨어? 아저씨 어디 가셨냐고 묻잖아 지금.
1: 죽었어.
0: 뭐?
1: 돌아가셨다고 3개월 전에.
0: 그게 뭔 되드라는 소리야. 멀쩡히 좀 쉬신다고 했는데.
1: 그래? 그게 확실해? 암이었고 아팠어.

0: 당신 지금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는 거지. 문광삼 주방장 아저씨. 서로 잘 아는 사이도 아니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확인은 내가 하는 건데 아무튼 지금 당신 큰 실수하는 거야. 알았어?
1: 내가 딸이야. 병으로 혼자 아프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만해. 이제 됐지? 그리고 영춘가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내 이름으로 된 가게야. 우리 아버지 불만 내가 못 내는 거 나도 알아. 노력하고 있으니까 단골 손님이만큼 이해해줬으면 해. 내가 운영 시작하고 지난 몇 개월 여기 회사 아저씨들은 전부 다 맛있다고 난리인데 왜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난 사람만 그래? 아, 그리고 요구르트는 이제 요리 한 개당 하나씩만 보낼 거니까 알아서 사서 먹어. 그릇은 회수해 간다.
2: 이렇게 가실 분이 아니야.
1: 됐어. 그만.

0: 영국 기록 제2083호 녹음 시작. 감정은 빼고 팩트만 녹음하도록 한다.
1: 오늘의 일기 노트에 연필로 쓴다. 마음이 정리가 안 된다.
0: 오늘 변수로 인해 발사 실험은 실패했다. 나 또한 다른 변수로 인해 실패했다. 아저씨가 이렇게 가셨다는 게 믿기질 않는다. 아, 감정 빼라고. 감정 빼. 다시 기록한다. 영구 기록 제2083호 녹음 시작.
1: 오늘 짜장면 변태 새끼를 결국 찾아갔다.
0: 먼지라는 변수로 인해 온 국민에게 조롱을 당했다. 그리고 명충관 아저씨 딸은 미친년이다. 아이 씨발 오늘 왜 이러냐고. 감정 빼.
1: 짜장이랑 같이 로켓에 묶어서 우주로 날려보냈어야 됐는데 실패해서 봐줬다.
0: 오늘은 감정 컨트롤이 잘 되질 않는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내가 무척이나 화를 냈다.
1: 내가 사람에게 소리를 질렀다. 처음이다.
0: 내가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펑펑 울었다. 처음이다.
1: 그가 나의 아버지를 알고 있다.
0: 나는 그녀를 모른다.
1: 울던 그를 보니 슬펐다. 뭐지? 개놈의 새끼라고 가놓고 막상 그의 눈물을 보니 슬펐다. 보면서도 내가 느끼는 이게 맞나 싶었다. 느껴지는 감정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걸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실수일까?
0: 실수가 맞다. 나는 그녀에게 실수했다. 크게 잘못했다.
1: 잘못까진 아니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잘못은 아니지. 대체 난 왜 그랬을까? 슬프지 않았는데 눈물이 났다는 것. 그를 만나야겠다. 우선 만나서
0: 사과해야 한다. 만나면 사과해야 한다. 아이씨 팔. 내가 그날 왜 그랬을까? 아이씨.
1: 아 씨발 어떡하지? 아, 내가 그 짜장 박사를 또 만난다고 내가? 잠깐만 침착해 침착하고 그 일단은 그 차단해놨던 짜장 박사 번호부터 풀고 나서
0: 사과해야 한다. 영춘관의 전화번호는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 안 보고도 걸 수 있다. 이 번호 몸이 기억한다. 근데 전화를 걸 만큼 용기가 나질 않는다. 그러나 나의 본능은 나의 이성을 제압했다. 통화 버튼을 나도 모르게 눌러 버렸다.
1: 차단 해제.
0: 뭐야?
1: 당신 뭐야? 차단을 풀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다. 날 보고 있나? 이 변태 과학자가 위성으로 막 다 보고 있는 건가? 이 새끼 뭐지?
0: 내가 무엇이냐고 그녀가 물었다. 매우 원론적인 질문이다. 그 질문에 나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나도 이제 내가 뭔지 잘 모르겠다. 난 아닌 것 같다.
1: 나도 모르게 받아버렸다. 이상하게 받아놓고 이상하게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다. 그냥 침착해 침착하고 아 일단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0: 아 씨발 어떡하지? 뭐라고 말을 해야만 하는데 할 말이 없다. 아 정적이 흐른다. 끊을까?
1: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숨 마시고 있다. 이 새끼 변태 확실하다.
0: 자꾸 계획대로 되질 않는다. 그래도 뭔가 말을 해야만 한다. 아, 제가요.
1: 말씀하세요?
0: 아니 말씀하세요.
1: 만납시다.
0: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1: 아 진짜요? 수요일이요? 네 그럼 수요일에 뵙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뿅.
0: 뿅이라고 했다. 그녀는 미친년이 분명하다. 뿅.
1: 왜 그랬을까? 지구를 떠나버리고 싶다.

0: 감정은 머무르고 시간은 지나간다. 수요일이 다가왔다. 시간은 늘 정확하다.
1: 변태한테 장소를 안 물어보고 끊었다. 근데 말 안 해도 어디인지 안다. 아버지가 주방벽에 붙여놓은 많은 메모들 중 유독 눈에 띄는 게 있다. 염춘관 수요일 6시 반 우주 로켓. 아니 애도 아니고 이게 뭐야? 아, 근데 이 남자 만나면 뭐라고 하지?
0: 만나면

0: 변수다. 변수. 15패. 아무 이렇게까지 할 정도는.
1: 계속 이렇게 서 계실 거예요?
0: 원래 짜장면집 가는 길목에 이렇게 서 계십니까? 원래는 우리가 거기서 만나기로.
1: 아, 예, 수요일만 되면 이렇게 다섯 곳이 우주 로켓의 대천재 단골 손님께서 혹시나 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길목에 서 있습니다. 하필 길이 여기 하나라서요.
0: 웃어, 웃어, 웃어. 아, 네, 수요일은 영춘관 영춘 짜장입니다.
1: 아, 예. 아, 아, 그럼 이렇게 월화수목금 매일 다 정해져 있어요?
2: 아, 구내식당 이용해서 점심은 영양사님의 계획된 식단대로 먹고 저녁은 제가 직접 정해놓습니다.
1: 아, 근데 수요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요. 다른 게 먹고 싶으면요. 아, 오늘은 막 부대찌개다 막 이런 거.
2: 아, 그럼 뭐 잘 적어놨다가 다음 주 식사 메뉴 정할 때.
1: 아, 그... 일단 수요일은 무조건 짜장이다. 근데 오늘 우리 집이 짜장을 안 하면요.
2: 아니, 그래도 원래 계획대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1: 아, 잠깐만요. 제가 맞춰볼게요. 혹시 짜장면?
2: 아, 그럼 영춘관에서 뵙겠습니다. 예.
1: 오늘 가게 안 해요. 아, 그리고 제 짜장면 드시러 온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맛도 다른데. 저기요. 아, 저기요.
2: 예?
1: 제가 여쭙고 싶었던 거는요,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2: 아, 그 짜장면 레시피라면 안 그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잘 기억해서 준비해왔습니다.
1: 와, 어쩜 우리를 이렇게 잘 통해요?
2: 영춘 짜장. 우선 아저씨께서 해주시던 짜장면은 계란이 반숙이었습니다.
1: 아, 예, 반숙은 만들기 어렵습니다. 다음.
2: 75도 이상 고온에서 1분 이상 익혀야 살모렐라균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도 반숙 싫어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 번도 탈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역시 계란은 반숙이 맛이 지대로입니다. 아, 오이는 빼세요.
1: 아, 예. 아, 그러니까 본인은 반숙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아버지 레시피는 반숙이었다. 그리고 오이는 빼는 걸로 접수. 아, 근데 제가 오이 좋아하니까 다시 넣는 걸로 결정. 다음.
2: 아, 예. 닭광은 지금 주는 얇게 썰은 단무지는 아니고 깍둑 썰기한 닭광입니다. 아, 그렇다고 김밥 단무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딱 1.5cm 정도 되는데.
1: 깍둑 닭광. 아저씨도 닭광이라 그래요?
2: 아, 닭광이니까 닭광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딱 이렇게 1.5cm. 그래야 아이들도 먹기 편합니다.
1: 그런 건 따로 사서 직접 썰어 드세요. 다음.
2: 아니, 똑같이 할 것도 아니면서 왜 물어봐요, 그럼?
1: 알고 있을게요. 계속 해봐요. 사람이 원래 이렇게 화가 많아요?
2: 영춘 짜장 고춧가루는 일정하고 더 고운 고춧가루를 씁니다. 지금 거는 입자가 너무 커서 짜장과 혼합이 잘 안 되고 너무 매워요. 절대로 매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랑 다르게 감자알이 이렇게 커야 해요. 평균 지름 4.4cm. 아, 뭐 면은 그래도 비슷했던 것 같고.
1: 예, 고맙습니다. 무제하게 많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적용할게요. 예. 자, 그럼 이리로. 네.
2: 여기요.
1: 예. 시작.
2: 뭐를 시작?
1: 시작.
2: 아니, 그러니까 뭐를 시작하냐?
1: 사과 시작. 만나면 먼저 사과부터 할 거라고 연습하면서 왔잖아요. 다 봤어요.
2: 아, 쪽팔려, 씨.

0: 그날은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1: 됐어요. 사과 안 받아요. 사과하고 싶으시면 당분간 수요일 6시 반 매주 영춘짜장 레시피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가장 잘하시는 것 같으니까.
0: 그런 거라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영춘짜장 완두콩은 늘 5개를 얹어주시는데 이 완두콩이 별미예요. 다른 완두콩이랑 다르게 푹 익혀서 씹으면 바로 녹아

0: 없어질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아 그리고 또 여기 들어가는 면이 아무 잘 만드시긴 했는데 영춘 짜장면은 우동처럼 면이 두꺼워서 기성품을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수타로 쫙쫙 휙휙휙 뻥 아저씨가 해주신 수타 쫙쫙 휙휙휙
1: 뻥 이제 그만 고맙습니다. 이제 그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손님한테 레시피를 들으니까 막 웃음이 나네. 아저씨 여기 취직할래요?
0: 아 저는 우주 로켓이라서 제가 여기 취직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1: 농담이에요. 아저씨 농담 못해요?
0: 아주 그냥 사람을 들었다 놨다. 아유.
1: 저 그럼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저는 퇴근.
0: 아 퇴근하십니까? 예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저도 가는 길이 이쪽입니다.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1: 그 말 자체가 되게 이상해요.
0: 아니 그래도 제가 박사인데 생긴 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아요. 뭐 신세계 백화점
1: 얘기를 계속. 예, 그냥 옆에서 걸으셔도 돼요.
0: 아, 옆에서 걸어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예.

0: 연구소네요, 여기.
1: 벌써 왔네요. 아, 저는 그럼 다시 연구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0: 저기요. 저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1: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짜장면 먹고 나서 요구르트 네 개 주는 분이셨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어요.
0: 아, 예.
1: 아니 원래 한 개만 주셔도 되는데 네 개 주셨어요. 진짜 좋은 분이셨죠.
0: 아니, 좋은 분까지는 아니에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 제가 부모님과 함께 가면 항상 군만두를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예.
0: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1: 아, 가끔 저 혼자 가면 울면 안 되는데 울면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 좋은
0: 일부러 분이셔... 그러는 거예요?
1: 네?
0: 요리 말고요. 사람이 정서적인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온통 주문 내용만 말해주잖아요. 뭘 더 줘서 좋았다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없을까요?
1: 아, 그 사실 인간은 그 어떤 말보다도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더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매일 아침
0: 그만! 저기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러는데요. 누가 당신이 죽고 나서 당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짜장면을 시켜 먹었고 집에 가는 길에는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거면 우리 아버지 레시피 그냥 적어서 주면 되지 왜 굳이 여기까지 찾아왔냐고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
1: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걸 지금 다 말씀드리잖아요. 아버지께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0: 무슨 행동이요? 요구르트? 뭐 군만두? 울면?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요리 말고 사람에 대해서 말해달라고요.
1: 아니, 가족이라면서요. 딸이 잘 알지 제가 뭘 어떻게 더 잘합니까? 본인 아버지 누군지 몰라요?
0: 네, 몰라요. 모르니까 물어보잖아요.
1: 아니 딸이라면서 왜 몰라요? 장난합니까 지금?
0: 사과하러 왔다면서 왜 또 화를 내요? 그냥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달라고 어떤 분이셨냐고!
1: 당신처럼 무례하게 구는 사람 아니었어요. 도대체 사람이 왜 이렇게 무례합니까? 당신 그분 딸 맞기는 해요? 그분이라면 절대로 당신처럼은...
0: 그만해!

또 말실수를 했고 난 맞을 짓을 했다. 사과하러 가서 더 사과할 일만 늘어났다. 그로부터

0: 일주일이 지났다. 그날 그녀에게 뺨을 맞던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무언가가 깨졌다. 알고 있는 것과 느껴지는 것은 달랐다. 물리학적으로 내 뺨과 충돌한 그녀의 손바닥과의 저항값은 숫자로 측정하기 어렵다. 이 느낌이라는 것을 수치로 만들어낼 순 없는 걸까? 100이 최대 수치라면 이건 105, 6 정도 될 것 같다. 아직도 얼얼하다. 아픈데 이상하다. 막 살아있는 것 같다. 그녀의 말대로 난 변태인가? 변태란 이런 느낌인 것인가? 아니다. 이건 그것과는 다른 또 다른 무언가다. 그녀는 이 행동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고 한 것일까?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한 것일까? 알고 싶다. 맞았는데 너무 통쾌하다. 어쩌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부분에서 내 연구의 문제점을 또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녀의 뇌 구조가 궁금하다. 그리고 난 사과해야 한다.
1: 변태 과학자가 짜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충분히 짜장면을 먹어야겠다면서 찾아올 수도 있다. 기다린다. 그동안 영춘짜장을 만들어보겠다고 혼자 생쇼를 다 했더니 할 때마다 그놈 때문에 아빠 생각이 많이 났다. 그래서 오늘은 동생을 만나러 갔다. 동생은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 동생은 멀쩡하게 대학도 나왔고 취직도 잘했고 장가도 잘 갔다. 애도 있다. 조카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나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한다. 이번 거는 비싸다. 동생이 이번 달에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철없는 내 동생. 청약 통장을 깼다. 뭔가 꿈이 하나 더 사라지는 것 같다. 어른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게 늘어만 간다. 영춘가는 이번 달에도 적자다. 알바를 다시 알아봐야 될까? 짜장 과학자는 오늘 결국 안 왔다. 혼자 술 한 잔을 했다. 나는 술을 잘 못한다. 하나도 안 취했다. 저기요. 저 취한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취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그 가게에 왔었던 그 손님 맞죠? 제가 군만두 서비스 드렸는 거 기억하시죠? 저 지금 할 말이 있는데 잠깐만 가도 될까요? 잠깐 제가 갈게요. 간다. 자, 하나, 둘, 셋!
0: 왜 때려요?
1: 미안해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와. 와! 우리 같이 춤추러 갈래요?
0: 술 냄새, 술 마셨어요?
1: 뭘또 물어봐, 이 과학자!
0: 왜 자꾸 때려, 야!
1: 때리니까 말랐네. 그래, 이게 훨씬 낫다. 쌍욕만 안 했지.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싸워놓고 다시 존댓말 하는 거 너무 가식적이지 않나요? 한 번만 더 존댓말 하면 확 때릴 거다.
0: 술 많이 마셨어요?
1: 존댓말? 죽는다. 안 먹었어?
0: 딴 데서 시켜 먹었어.
1: 뭐? 딴 데? 완전 대박. 놀라워. 서프라이즈. 이제 이렇게 우리 집 망하는 거야.
0: 왜 망해? 망하기는 왜? 안 망. 왜?
1: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대출금도 다 못 갚았는데 나 그러면 이제 망해가지고 막 감옥 가고 그런. 아유.

0: 감옥을 나
1: 할까? 어떻게?
0: 아니
1: 우리 아버지가 만든 평생 단골 손님도 나 때문에 없어지는 거네.
0: 아니 한 번 시켜 먹었다고 딴 데서.
1: 그러면 이제 우주 여행도 못 가는 거잖아.
0: 아니 우주. 나
1: 다음 주 로켓 한번 태워준다면서.
0: 내가 언제?
1: 못 가. 나 혼자 간다. 아니야.
0: 아니 왜 가는 타이밍을 해? 왜?
1: 나는 못 가는 거잖아. 나는 가난해서 못 가는 아니, 거잖아. 어디가? 나는 짜장면 못 만드니까. 저 짜장면. 예, 수타면. 저. 아, 야 이거 봐봐라. 나 1.5mm 수타면인데 수타면이다 이거 봐라.
0: 뭐?
1: 되게 예쁜.
0: 뭐라고?
1: 내 수타면이라고 이게? 이거.
0: 정신 차려. 안 취했다면서.
1: 지난번에 내가요 때려서 미안했어요.
0: 아유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 아 침은 뱉지 마. 에이씨 뭘 먹은 거야 도대체. 예상할 수 없는 변수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아무리 흔들어 보고 말을 걸어봐도 야 짜장! 짜장! 이 미친 여자는 정신을 못 차렸다. 난 그녀의 집이 어딘지 모른다. 짜장면 집에 데려다 줘야 할까?
1: 나 예쁘지?
0: 길에다 버리고 가자. 저 뚝방에 던져놓고 그냥 유기해 버리는 거다.
1: 짜장면 집 문 닫았어. 응? 나 거기에 버리고 가면 내일 널 찾아와서 죽일 거야.
0: 아니, 근데 내가...
1: 죽을 때까지 이렇게 오지 말 거다! 와우.
0: 왜?
1: 나는 지금부터 투명 인간이다.
0: 다 보이는데 무슨 투명 인간이야?
1: 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만 투명 인간이다.
0: 아무도 안 보는데 어떻게 보이냐 그게?
1: 나는 전능력 갖고 있다.
0: 응?
1: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3초 안에 앉힐 수 있다.
0: 여기 사람들 다 앉아 있는데 뭘 또 앉혀?
1: 하나, 둘, 셋. 으악!
0: 어? 어?
1: 날 그동안 갈고 닦은 내가 면발 신공 봐봐. 아 봐봐. 자 보이지? 도상면! 도상면! 자 날라가! 맛 봐라 날 도상면이다! 자, 자 수타면 수타 날 수타면
0: 저 초능력을 가진
1: 수타면.
0: 미친 여자라면 내일 진짜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로 약 한 시간 동안 울다가 웃다가 다시 울다가 웃다가
1: 우와 나 하나 다쳤다.
0: 투포 한 던지기를 하다가
1: 명중.
0: 장대 높이 뛰기를 하다가.
1: 아하하. 난 잘하지. 야. 이야. 아, 모른다 나는. 어서.
0: 아니 장대 높이 뛰기는 앞으로 넘어야지. 그건 그냥 높이 뛰기.
1: 자, 장대 높이 뛰기다.
0: 풀 댄스를 하다가. 아. 아, 조증 걸린 사이코패스에 가지각색의 살해 협박을 듣고 난 결심했다. 여기서 조용히 투명 인간이 되기로.
1: 어부바?

0: 육신만을 남겨둔 채 내 영혼만 나에게서 도망갔다.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난 만취한 그녀를 일단 업었다.
1: 아저띠, 우리 어디 가? 우리 우주선 타러 가?
0: 일단 어디 눕혀서 광년이 입을 테이프로 막아야 한다. 뭐 그 정도라면.
1: 아, 라면 먹으러 가는 거야? 여러분, 저 오늘 이 남자 집에 가서 라면 먹어요. 라면 먹고 가세요. 나 그리고 우주 보내준다 그래서 로켓 태워준다고. 호콩 로켓!
0: 저 길 옆 하천에 버리고 가도 아무도 모를 테지만 참기로 한다. 난 만취한 그녀를 업고 우리 집으로 빠르게 향했다. 근데 가다 보니 어느새 잠이 들었다. 야, 자냐? 이제 자? 그래, 너 오늘 나 만나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어부바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거 복이야, 복. 이 여자 때문에 나도 갑자기 미쳐가는지 엄마가 생각났다. 엄마 가게에서 잠든 나를 업고 집으로 가던 길, 엄마는 노래를 불러주곤 했다. 엄마 등은 참 따뜻했다. 이 와중에 내 등에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은 따뜻했으며 그녀의 몸무게는 대략 한
1: 정확히 1kg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았다. 날씬하고 아름다운 그녀는 너무나도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순식간에 도착했던 것 같다. 아고다수다. 로켓 발사다. 받아. 와!

0: め
1: そう。
2: 우리 집에 처음 들어온 여성이다. 근데 그동안 내가 상상해온 여성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그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0: 너무나도 너무나도 그녀의 모습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고 마치 천사인 듯하여 눈을 뜰 수조차 없었다. 그녀는 아침 이슬을 맞은 천사처럼 일어났고 후광이 비춰졌다.
1: 깼다.
2: 어, 깼어?
1: 어.
0: 어! 어! 뭐야? 어? 지금 나 납창호야? 여기 어디예요?
2: 아니, 괜찮아. 우리 집이야. 괜찮아. 우리 집. 괜찮아. 근데 나는 안 괜찮아. 나를 그냥 오늘 해서 굳이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굳이.
0: 아, 그쵸. 그러니까 집에 가겠다는 사람을 막 꼬셔서 데리고 온 거 맞죠?
2: 그리고 우리 이제 서로 말 놓기로 했어.
0: 왜요? 우리 아직 안 친한데.
2: 누가 죽인다 그래가지고 막 뭐 도상면 어쩌고 저쩌고.
0: 아, 그래 네가 정 원한다면 어쩔 수 없지.
2: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0: 미안해. 그 내가 그 술에 취하면은 막 여리여리해져가지고 막 가끔 다른 사람한테 막 기대고 그래. 막 그럴 때 있잖아. 그 뭔지 알지?
2: 알지. 여리여리하게 그 옆 사람한테 기대가지고
0: 근데 너 뭔가 갑자기 늙었냐? 땀이야?
2: 어, 땀이야. 집에 오는 길에 운동을 해가지고 아유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럼요. 아유 가볍지. 아,
0: 어.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네가 벗겼어?
2: 어, 뭐 불편할까봐 내가 벗겼어.
0: 근데 이거 한 짝밖에 없네? 이거 겨우 신발인데 이거 용기 없어서 실패한 거야? 여자 사람 처음이라서?
2: 아니 진짜 보자 하니까 어이가 없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아예?

0: 이러나 저러나 내일 일어나면 후회하는 건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좀 놔둬.
1: 미안합니다.
0: 미친 사람처럼 왜 갑자기 웃어?
2: 아니 언젠간 나도 우리 집에 여자가 들어오는 사건이 있을까 생각만 해봤지. 이런 식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 이렇게 변수의 상황이 생기는 거 재밌을 때도 있네. 아 참.
0: 아 맞네, 맞아.
2: 뭐가?
0: 너 여자 안 만나봤지?
2: 만나봤어.
0: 아 그래? 나 근데 이렇게 깔끔한 집 처음 봐. 여기 오면 다들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몇 명 와봤는데?
2: 너가 처음이야.
0: 여자 만나봤다면서?
2: 아니 집에 온 게 너가 처음이라고.
0: 그거 안 만나본 거네.
2: 만나봤다고!
0: 어씨 뭐만 하면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너 막내지?
2: 어! 어떻게 알았어? 태어날 땐 막내였는데 나중엔 형 됐지.
0: 아 그럼 아 중간이네? 형제가 몇인데?
2: 한 24명 정도 되나?
0: 24명?
2: 어.
0: 가족 사진. 우와 여기 애가 너야? 완전 똑같아. 너는 어떻게 태어났을 때부터 중년 남성 얼굴 하고서 태어났어?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어? 이거.
2: 어 맞아. 맨 왼쪽에 서 계신 분이 너네 아버지 문광삼 아저씨.
0: 이게 왜 여기에?
2: 거기 제일 작은 애가 나고 하늘색 티가 우리 형, 키 큰 사람이 우리 아빠, 그 옆에 코트 입은 분이 우리 엄마야. 아버지들끼리 친했다고 하셨어, 단골 손님이라서. 아, 그 야쿠르트 주는 아이디어 두 분이서 술 드시다가 우리 아버지가 내셨다고 했어. 원래는 다 먹고 나가기 전에 수정과 줬었는데 야쿠르트 주면 애들이 더 좋아할 것 같다고 하셨나 봐. 야쿠르트 주는 집은 영춘관이 이 동네에서 처음이었어.
0: 야쿠르트 네 개는 그럼?
2: 그 사진 찍고 몇 년 지나서 우리 가족이 탄 차가 미끄러져서 교통사고가 났거든. 그때 나만 남고 다 가셨어. 분명 강원도로 다 같이 별 보러 가는 거였는데 차 타고 잠들고 나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순간 옆에 형이랑 엄마가 날 끌어안던 게 생각나. 그렇게 나만 멀쩡히 살아남았지. 이후로 엄마 다니던 교회 목사님 댁에 맡겨졌고 그때 생긴 보육원 형제들이 많은 거야. 뭐 성인 돼서 대학 들어가고 군대 갔다 와서 취직을 했는데 영춘관이 바로 이 동네였던 거야.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어서 살았던 동네가 정확히 어딘지 몰랐던 거지.
0: 만나서 인사는 했어?
2: 아니 막상 처음 들어가서 딱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근데 그날 그렇게 짜장면을 먹는데 집에 온 느낌인 거야. 뭐 사고 나서 가족들 다 떠나고 그날 처음으로 그렇게 울었나 봐. 그렇게 한참을 먹고 나가려는데 광삼 아저씨가 막 뛰어오시더니 요구르트를 두 개씩 해서 양손에 이렇게 딱 쥐어주시는 거라. 우리 엄마, 아버지, 형 것까지 네가 대신 다 먹고 더 잘 지내야 한다고. 광삼 아저씨, 너네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셨어. 짜장면 한 개 시켜 먹는데 군만두에 탕수육에 나갈 때는 요구르트 4개 주는 그런 분이셨어.

0: 아니야.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이상해. 나는 계산되지 않은 접촉을 무서워해.
1: 미안해.
0: 아니야.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1: 그래서 이렇게 다 정돈하고 정해두고 사는 거야? 딱 맞춰서?
0: 어. 이상한 거 아는데 그래야 마음이 차분해지고 불안하지가 않아. 나는 뭐가 됐든 예측 없이 벌어지는 사고가 싫어. 강박증이 있어. 특히 몸에 닿는 거는 더.
1: 그동안 나 만날 때 많이 힘들었겠다. 미안해.
0: 아니야. 내 문제야. 내가 이상한 거야. 괜찮아. 근데 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나한테 묻는 거야?
1: 알고 싶어서. 사실 잘 몰라. 나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갔거든. 예고 나와서 춤추고 싶었는데.
0: 부모님이 이혼하셨어?
1: 아니, 이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지. 아빠가 사업 망하고 이 시골 동네에 중국집을 차린 거야. 엄마랑 나랑 동생이랑 전부 다 이 시골로 데리고 와서. 엄마는 정말 쉬는 날 없이 일만 하셨어. 한 번도 장사해 본 적 없는 사람을 끌고 와서 정말 죽어라 일만 한 것 같아. 근데 이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열심히 일한 사람은 또 금방 아프다? 엄마가 아팠던 거야. 나는 중학교 때까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엄마는 몸이 약하니까 뭐 학교 끝나면은 엄마 간호, 저녁에는 중국집, 이렇게 무한 반복. 괴로움이 지속되면 그게 괴로움인 줄도 모르고 살게 되더라.
0: 아버지랑은 대화가 많이 없었어? 같이 살았잖아.
1: 정말 몰라. 가까이 있다고 해서 뭐 서로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말씀이 없으셨어? 일찍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시고.
0: 말씀이 없으셨구나.
1: 아니, 배려가 없었던 거지. 나는 아버지가 싫었어. 나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입시 끝나고 나니까 엄마가 돌아가신 거야. 고생만 시킨 아버지가 미웠어. 그렇게 초라하게 장례 치르고 그날 바로 영춘관으로 돌아가더라. 그날 너한테 왔던 것처럼 문 박차고 들어가서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나왔어. 그게 마지막이야. 중국집. 나는 내 인생에서 영춘관이 가장 싫어. 행동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했지? 우리 엄마는 그 사람이 죽인 거야.
0: 그렇게까지 싫어했는데 왜 알고 싶어?
1: 알아야겠어. 자세하게 알고 당당하게 미워하면서 살 수 있게. 이 가게 내가 못해서 문 닫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당당하게 불태워버리고 싶어.
0: 용서가 안 되는구나.
1: 그러니까 좀 도와줘. 이 지긋지긋한 영춘간에 내가 복수할 수 있게.
0: 그 복수가 단골 손님 먼저 죽이고 시작하는 거야?
1: 진심이야? 아, 진짜 죽여달라고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죽여줄까? 나 근데 너 죽이고 나면 대국민 스타 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 어떻게 죽여줘? 어?
0: 아니야.
1: 이렇게? 어? 어? 이렇게?
0: 아니야. 어? 미안. 미안. 정말 싫어.
1: 아, 미안해. 이렇게 장난으로라도 만지는 게 안 되는구나.
0: 아니, 네 탓 아니야. 내가 이상한 거야. 내 문제야.

0: 손은 왜?
1: 우리 춤추자.
0: 나춤못 추는데.

0: 슈엘은 계속 돌아왔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전부를 말해줬던 것 같다. 그녀의 인생이 이해가 됐다. 처음 느껴보는 슬픔이다. 때로는 내가 그녀의 이야기에 일부가 된 것 같았다.
1: 서로 받아준다는 것은 서로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때 시작된다.
0: 놔요.
1: 지희야.
0: 아버지 놔요. 나 안 가요. 나 서울 안 갈 거라고요. 그만해요 제발. 아니 하지 말라고 했잖아.

0: 엄마 장례식 끝난 지 하루도 다 안 지났어요, 아버지. 난 그렇다 치고 쟤는 지금 초등학생인데 이제 누가 돌봐요? 나 학교 안 가요. 자퇴하고 다 그만둘 거예요. 왜요?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요. 부러워요? 다 그만둘 수 있어서? 아버지는 왜 그만 못 두는 건데요? 엄마 아플 때 왜 그냥 냅뒀냐고? 왜 굳이 오늘마저 장사를 해야 돼요? 아, 게임을 좀 가시라고요! 그만해. 엄마 아픈 거 다 당신 때문이었잖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죽였잖아요. 잘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 옆에 누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옆에 없었잖아. 당신이 죽인 거잖아. 나 지금 학교 가면 내 동생도 죽는 거야. 죽을 거면 당신만 죽어. 쟤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안아줄 사람, 안아줄 가족이 필요하다고.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요. 나도 그럴 거니까. 우리 이제 가족 아니야.
1: 누군가의 아픔을 안아준다는 것은 아름답지만은 않다.
0: 어떤 아픔은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그녀를 다 이해해 준다고 해서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녀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 주었지만 난 말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 특히 내가 보육원에 맡겨지던 날 저녁 잠든 척하고 들었던 그 대화는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줬으면 하는 나만의 비밀이다.

해서봐. 양말은 벗고 자야지. 양말 안 벗고 자는 건 우리 딸이랑 똑같네. 목사님, 이하입니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할 것 같아서요. 예, 인원이 다 찬 건 아는데요. 태섭이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태섭이 그때까지 그 보육원에 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배달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요, 몸이 약해서 이 아이 잘 키우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요, 꿈이 우주 로켓트가 되는 거래요. 전국이 하늘에 있다고 했더니 거기로 갈 거라면서. 정말 이쁜 아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저희 둘만의 비밀로 해주세요. 예, 제가 그 중국집 정말 열심히 운영해서 그 보육원에 후원 많이 하겠습니다. 예, 믿어주세요.

멀어진 기억만큼 그날의 감정들도 멀어질 순 없는 걸까?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를 바라본다.

0: 우주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는 그 순간을 우리는 랑데부라고 부른다.
1: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를 돌아보기 전 우리는 굳이 우리의 순간을 정의내리지 않았다.
0: 우리는 매주 만나 같이 춤을 췄다.
1: 손만 닿아도 두려움에 떨던 아이의 몸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0: 그녀는 그 누구보다 더 아름답게 춤췄다.
1: 그는 나에게 우주에 대해 알려줬다.
0: 그녀는 나에게 영혼에 대해 알려줬다.
1: 우리는 다르다.
0: 너무나도 달라서 서로에게 우리가 꼭 필요하다 생각했다.
1: 그래도 너와 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0: 온 힘을 다해 전력으로 뛰었다.
1: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0: 죽도록 노력해 본 사람은 안다. 때로는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걸.
1: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을 찾아서 헤매는 걸까?
0: 서로가 가까워졌다고 느껴졌을 때쯤 우리는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1: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함부로 정의내리지 않기로 했다. 시간은 지나갔고 감정은 머물렀다. 수율이다.

0: 해서봐.
1: 응?
0: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1: 나도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0: 안 행복해도 된다 생각해야 사람은 행복할 수 있대.
1: 그럼 안 행복했으면 좋겠다.
0: 농담 좀 한다 요즘?
1: 웃긴 줄 알고 해야 농담이지.
0: 그러게, 침도 많이 늘고. 우리 태섭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1: 다 컸거든요.
0: 근데 정말 로켓 되는 게 꿈이었어?
1: 응, 그냥 로켓 말고 우주 로켓.
0: 왜?
1: 구름 위로 쭉 올라가서 하늘 날아가려고.
0: 구름 위에 뭐가 있는데?
1: 그 대기권 넘어 태양계 안쪽 말하는 거지.
0: 과학 말고.
1: 우리 엄마, 아빠, 형, 그리고 문광삼 아저씨.
0: 정말 위로 쭉 올라가면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1: 처음에는 상승하며 올라가는 건 줄 알았는데 내려오는 거더라고.
0: 과학 말고 짜장면집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줘봐.
1: 아, 그러니까 이게 지구 시점에서 보면 위로 올라가는 건데 우주 시점, 그러니까 다른 별 입장에서 보면 내려오는 거야. 우리는 올라가는 거고 달나라 시선으로는 내려오는 거고.
0: 아, 그럼 위도 아래도 없으면 천국은 어디 있는 거냐?
1: 몰라. 아, 근데 다행인 건 인간은 아직 우주를 다 안 가봐서 몰라. 그래도 있지 않을까, 계속 쭉 올라가다 보면?
0: 내려간다는 말이지?
1: 아, 이해가 빠르시네요. 여기 취직하실래요?
0: 저는 짜장면집이라 좀 어렵고요.
1: 농담이거든요.
0: 그러게, 농담도 하고. 강박증도 나아지는 것 같은데 너 소개팅 할래? 너랑 잘 맞는 사람, 널 오래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소개해주고 싶어.
1: 아니,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만나주냐? 안 해, 나 혼자 그런 거 싫어.
0: 네가 하면 나도 할게. 새로운 친구 하나 사귀는 거지 뭐.
1: 진짜 할 거야?
0: 네가 하면.
1: 그날 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싫었다.
0: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늘 누군가를 위해 나를 습관처럼 죽인다. 나는 나를 증오한다.

0: 수요일 6시 반 소개팅을 하기로 한 날이다. 영춘관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도저히 갈 수가 없었다. 약속 장소를 바꿨다. 변수가 생겼다. 안녕하세요, 이태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섭. 변경된 약속 장소 앞에서 지희를 갑자기 만나버렸다.
1: 깜짝이야. 왜 여기로 와, 수요일인데?
0: 아, 그냥 저기 딴 게 먹고 싶어서.
1: 수요일인데?
0: 아니,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났더니 딴 게 먹고 싶더라고. 왜 그런 날 있잖아, 뭔지 알지?
1: 뭔지 알지.
0: 화장했어?
1: 너무 자세하게 보지 마.
0: 미안. 근데 이쁘다.
1: 오늘 만나는 분 나랑 직접 아는 분 아니니까 편하게 해. 괜찮은 분이래.
0: 너는 어디서 만나?
1: 나도 실은 여기서 소개팅.
0: 너도 여기서?
1: 먼저 들어가.
0: 그렇게. 화이팅.
1: 화이팅.
0: 입구에 들어섰고 여자 사람 한 명이 앉아서 날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태섭입니다.
1: 태섭이가 들어가는데 기분이 뭔가 이상하다. 소개팅 남이 나를 환영한다. 알고 보니 하필이면 태섭이랑 같은 회사다. 향수 냄새가 난다.
0: 저기요. 어제 제가 전화로 예약해둔 메뉴 있죠? 네, 그걸로 주세요. 네? 오늘 재료 소진이라고요? 아니, 그럼 제가 한 예약... 아니, 그럼 예약을 받...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 신경 쓰지 마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 먹고 와서요, 예.
1: 와인이요? 제가 술은 잘... 아니요, 좋죠. 좋은데 제가 메뉴를 봐도 잘 몰라서요.
0: 저기요, 예. 저 옆 테이블에 샴페인 논알콜 있죠? 알콜 안 들어간 거, 그걸로 한 병 가져다 주세요, 예. 저기, 그냥 서비스라고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물 한 잔 주십시오.
1: 예? 서비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영춘관 제가 지금 운영 중인데요. 다음 주 정도에 그냥 직원한테 맡기고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려고요.
0: 아무것도 아닙니다.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요. 네. 화장실이요. 저쪽입니다. 다녀오세요.
1: 그럼요. 전화 받으셔도 괜찮아요. 예, 다녀오세요. 뭐, 마음에 안 들어? 6시 반에 만나기로 해놓고 먼저 먹고 오는 사람이 어딨어. 어차피 짜장 아니니까 그냥 아무거나 시켜서 같이 밥 먹어, 응? 왜?
0: 서울 가?
1: 그냥 생각 중이야.
0: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1: 그럼 뭐 평생 여기에 있어? 오늘은 상대방한테만 집중해. 자기한테 관심 안 가져주는 남자 아무도 안 좋아하니까. 그리고 무턱대고

0: 아니요. 아, 그냥 처음 듣는 얘기라서.
1: 춤을 잘 추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기 농담입니다. 절도 도둑, 절도 농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먼저 일어나 봐야 할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0: 테러를 저지르고 그는 먼저 갔다. 태섭이가 떠나자 소개팅남이 안주거리는 이태섭이었다. 그날은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더라. 그렇게 내 소개팅은 절도당했다. 집으로 가는 길은 하나다. 마주쳤다. 그리고 지나쳤다.
1: 야, 짜장.
0: 로켓 재발사하는 거 연구 내부에서 성공했는데 이번에도 네가 공개 못하게 막고 있는 거라면서.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회피하는 거잖아.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는 거야?
1: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무슨 나아질 수 있는 병에 걸린 거 아니야? 이거 못 고치는 거야? 몰라? 그러니까 나 포기하는 의미로 소개팅하자고 넌 서울 간다는 거 아니었어? 서로 함께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꿈꿀 건데?
0: 함부로 말하지 마, 너.
1: 너 안 행복해. 그게 사실이야. 함부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오만한 거 아니야?
0: 내가 내 사람들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면서 그렇게 말을 해?
1: 네 사람들, 그게 진짜 네 사람들인 거 맞아? 네가 그렇게 지킨다는, 아낀다는 동생은 널 사랑해?
0: 그걸 말이라고 해? 가족이니까 다 줄 수도 있는 거야.
1: 네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널 사랑한다는 그 사람들이 행복할 수가 있어? 동생 때문에 적금 깬 거 알면, 나 때문에 학교 그만둔 거 알면, 나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사는 거 알면,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너의 그 수많은 희생을 온전히 낱낱이 있는 그대로 다 알게 된다면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슬퍼하고 나라면 불행해졌을 거야.
0: 그러는 넌 오히려 다른 사람들 희생 강요하면서 사는 거 아니었어? 네가 불안하다고 수십 명이 수년에 걸쳐서 준비한 실험을 아예 없던 걸로 만들어버리고. 이 정도면은 로켓을 개발하러 간 게 아니라 방해하러 간 수준 아니야? 올바른 척 폼은 다 잡으면서 결국에는 네 기준대로만 살잖아.
1: 그래, 내가 미친놈이다.
0: 아, 이러니까 네 연구도 훔쳐가서 진행하려는 거잖아. 너 가고 나서 들었어. 그분은 널 너무 존경하는데 널 전혀 이해 못하겠대. 속상하겠지만 나도 그래.
1: 애초에 이해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았어.
0: 말은 똑바로 해. 영혼을 다해서 연구하고 만들어놓고 왜 허락을 안 해주는 거냐고.
1: 위험해. 위험해서 그렇다고.
0: 그거 사람 타는 로켓 아니라면서. 그거 최악의 순간은 그냥 공중에서 폭발하는 거라면서. 다시 하면 되잖아. 실패도 성공의 과정이니까.
1: 실패가 문제가 아니야. 성공하는 게 문제인 거지.
0: 성공하면 왜? 잘 된 일인데? 뭐가 문제인데?
1: 아니, 그 다음 스텝은 사람이 타게 되니까 누군가의 다른 가족이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라고. 내 마음에 확신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허락해?
0: 거기에 타는 사람이 자기가 그 위험 부담 충분히 안고서 타겠다는데 왜 그걸 네가 혼자 책임져? 아, 네가 무슨 신이야?
1: 로켓에 탄 사람들 얘기가 아니잖아.
0: 그럼 누구?
1: 남아있는 사람들! 혼자 남겨진 사람은 그 이후로 지옥에서 살게 될 거니까.
0: 모든 게 과학적으로 계산된 채 살 순 없어. 막을 수 없는 순간이라는 게 있잖아. 왜 계속 지옥에 갇혀 있어? 우리 같이 해보기로 한 거 아니었어? 너랑 춤출 때 나 너한테 뭐라도 해주는 줄 알았어. 포기했던 내 춤이 어딘가에는 쓸모 있는 거라고 생각했고 좋았어.

0: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것도 더 이상은 못하겠어. 널 볼 때마다 내가 가장 증오하는 사람이 생각나. 닮았어. 싫어. 너랑 가까워질수록 멈춰버린 네 몸이 다시 살아날수록 나한테는 죽어버린 아빠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 따뜻한데 동시에 마음 어딘가에 막 불타고 있는 것 같아. 혼자 남아있으면? 그게 지옥이면 어때? 그냥 사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결국 다 사라질 거니까 완벽할 수 없어도 그냥 이렇게 아침에 눈이 떠지니까 그냥 사는 거야. 무슨 지옥에 있는 게 특권이라도 돼? 노력해. 안 되더라도 해. 오랫동안 꽁꽁 묶어왔던 그 로켓 이제 그만 좀 놔줘.
1: 이게 노력하는 거야. 지금 이게 노력하는 거라고. 누구도 나처럼 되지 말라고. 도움이 될 수 없으면 애초에 원인이라도 제공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나 이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았어. 너 그 중국집 불태우고 싶어? 나는 전부 다 불태우고 싶어. 아니 소풍 간다고 찾다고 눈뜨니까 이미 그때부터 불타고 있었어. 로켓 만드는 거 이거 무슨 내가 어릴 적 꿈꿨던 순정만화 아니야. 이 로켓 만들어서 탈출하고 싶었어.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보고 싶었어. 다 부셔버릴 수는 없으니까 도망이라도 가보게. 신이라는 게 날 이 세상에 붙잡아두는 거라면 벗어나려고. 난 네가 정말 부러웠어. 원망할 수 있는 대상이라도 뚜렷하게 있어서 증오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니까 진심으로 부러웠어. 내가 너한테 전한 날 있잖아. 처음부터 너랑 만났던 거 내가 무슨 크게 너한테 도움받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그냥 너한테 사과하고 싶었어. 네 인생 망친 너네 아버지, 난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고 그분 없었으면 난 이미 죽었을 거야. 영충한 아저씨 나한테는 아빠였어. 근데 그분을 죽이고 싶다는 널 보니까 속상해 미쳐서 돌아버릴 것 같았어. 사과할게. 너의 불행이 나에게는 축복이었어. 미안해 지혜야. 전부 다 미안해. 너라도 나는 안 되니까 이제 너라도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미안해. 나 같은 놈 만나지 말고 더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to b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2: 다시 만나니까 반갑네.
3: 아니 경진이 형이 저번에 20만 원으로 했었잖아요.
2: 그렇지.
3: 남은 돈으로 샀나 봐요. 옷을 갖고 왔어요.
2: 그러네. 오늘 아니, 20만 원.
4: 경진이와 함께 떠나는 그래. 럭셔리 대전여행 1편 네. 들고 오셨죠? 2편도 함께 하겠습니다.
2: 야, 근데 여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여기 누구야?
5: 아니, 뭐 좀 말 좀 시켜주셔야죠.
3: 아니, 우마토리님 어디 갔어?
4: 반갑습니다.
3: 우마토리 이거 됐나요, 이거?
2: 새로운 우리 유튜버.
4: 맛돌이 맛이 갔네.
2: 자, 본인 소개 한번 해줘.
5: 근데 맛돌이가 저번에 한번 찍고 나가지고
3: 맛이 갔나요?
5: 두 번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형, 태군 형, 형이 저 한번 가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냥 부득이하게 왔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15만 유튜버 태군입니다. 야, 감사합니다.
2: 15만.
5: 처음 뵙겠습니다. 예.
3: 아니 근데 오늘은 여기서 모인 이유가 왜 여기서 만난 거예요?
2: 여기가 새로 생긴 핫한 곳이야.
4: 아니 진짜 신축 냄새가 나요. 그렇지. 진짜 와.
2: 새 냄새 나잖아. 새 냄새
4: 너무 좋아.
6: 네, 그래서 이번에는 컨셉이 힐링입니다.
4: 힐링 제대로네.
2: 오늘은 쉬면 되네. 그래, 오늘 또 누가 어떻게 될지.
7: 근데
2: 네.
7: 솔직히 만 원은 제가 하고 싶습니다.
5: 왜?
3: 아주 어울려요.
7: 왜냐면은
4: 그래요. 네. 하세요.
7: 고생스러운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3: 아, 그럼 많이 하세요.
7: 네.
4: 하세요. 하시면 돼요.
7: 아니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지. 또 그렇게. 하여튼 오늘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다. 그런 거죠.
4: 맞아요. 부정타입니다. 부정타요.
6: 이번에는 힐링이라서 제작진이 직접 이 이동수단은 다 제공을 하겠습니다.
3: 와, 진짜요? 그래, 편하지, 깨끗이지.
4: 교통비, 네. 야, 이거 크다, 커.
6: 여러분들은 편하게 그 금액 내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우승자 되시죠?
3: 네, 경진이 형이요.
6: 께서 이제는 그 뽑으신 다음에 그 금액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럴 때 원하시는 분이랑
4: 그래, 나 교환권 있잖아.
6: 네, 교환하시면 됩니다.
4: 네네, 한번 가보시죠.
2: 자, 아니, 교환권이 있는 사람이 그럼 드세요. 마지막에 뽑아.
8: 그렇죠.
2: 그렇지, 그렇지. 지난번에는 내가 마지막에 했는데
3: 형이 나눠주세요, 그러면.
4: 자, 대구!
3: 만원
4: 우리 형님, 가시죠!
5: 태군 15만
4: 가시오.
3: 왜 제발 말만 해라.
2: 오케이, 느낌이 온다. 이거다. 느낌이 왔어. 아,
6: 자, 각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2: 각자 확인하나요? 자. 야, 다 보여. 너 잘해.
4: 아, 이거. 이거 뭐 바꿔야 되나? 아, 이거 뭐 아니 이게 나쁘지 않은데.
2: 나무로 바꾸지 마. 나는 바꿀.
7: 나랑 바꾸면 오늘 진짜 힐링 제대로 한다. 형을 믿어봐. 형이랑 바꿔. 그러면은
2: 아니,
7: 너는 진짜
2: 할까요?
7: 힐링하는 하루가 될 거야.
4: 바꿀래요.
2: 바꿀 거야?
4: 좀 아쉬우니까 바꿀게요. 저 준범이 형이랑 가겠습니다.
2: 아, 야, 나는 바꿀 여유가 없다니까.
4: 준범이 형이랑 갈게요.
7: 정말이야?
4: 네, 느낌.
3: 야, 아니요?
7: 나를 못 믿네.
4: 그러니까 준범이 형이랑 바꾼다고요. 이렇게, 오케이?
7: 이미 끝났네.
4: 끝.
6: 자, 그러면은 공개해보실까요?
4: 네.
2: 자, 한번 공개할게요.
4: 아니.
2: 12대.
4: 내가,
2: 아니, 절대 안 바꾼다 그랬잖아. 내가 너를 위해. 왜 나를 이렇게 안 믿어? 그럼.
7: 저는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경진이한테 형이 기회를 준다고.
4: 와. 와, 진짜 좋겠다. 와.
7: 오. 난 분명히 기회를 줬어. 왜 형을 못 믿어?
4: 죄송해요. 아니. 관상이 약간 좀 각설이 느낌이에요.
7: 없어 보여?
4: 군바 느낌이라서 죄송해요.
7: 아니 그건 이해해. 내 얼굴이 그렇긴 해. 근데 너도 만만치는 않아, 인상이. 나 못지않게 없어 보여.
6: 네. 남은 금액의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이제 우승자를 가릴 건데요. 이번에 우승 상품이 좀 다릅니다. 사마떼 쓸 상품인데요. 자, 1회 금액 패스권입니다.
3: 패스권?
6: 다음 화 때 내가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금액을 쓰신 다음에 1회 패스권을 내시면 제작진이 그걸 대신 결제해 줍니다.
3: 아, 아무거나 이제 먹거나 해도?
6: 그렇죠.
4: 와, 너무 좋다.

0: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오늘이 마지막 출연인 것 같은데 어떻게.
1: 너는 시원하게 써.
2: 통 가져가요, 통 가져가요. 네, 신고하기.
3: 각자 이제 배정받은 예산으로 네. 이제 대전에 힐링을 찾아 떠나주시면 됩니다.
2: 근데 앞으로 또 말은 또 걸리냐, 씨. 제가 가고 싶은 데가. 아! 여기 유성이죠. 유성이면 여기 있어. 조격 체험장. 내가 들었단 말이야. 이거 공짜인가 그랬는데. 일단 거기서 작년인가? 갑천 생태공원이 생겼거든요. 거기까지만 일단 가보자고요.
0: 뭐 하루에 생활하는 비가 만 원으로 충분한 사람이기 때문에 20만 원은 과분하고 가져가는 건 안 되는 거죠. 대전에서 힐링하면 좀 수통골이 있어요. 그쪽이 산림욕하기도 좋고 카페도 많고 맛집도 많고 맛집 진짜 많거든요.
1: 사실은 저는 대전에서 힐링할 때 장태산을 제일 1번으로 쳐요.
4: 지도를 딱 보니까 일단 가장 가까운데 여기 좋아요. 대족산. 제가 왜냐면 고등학교 때 등산부였어, 등산부. 거기 힐링 코스가 많을 것 같아요.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2: 일단 저 새로 생긴 이 유성 복합터미널을 보면 꿈돌이 라면이 나왔다는 거 아실 겁니다. 꿈돌이 굿즈샵이 있어요. 네, 대전도 이 꿈돌이가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근데 라면이 나왔다고 하니까 또 가보도록 하고 어떤 게 판매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 수는 없어요, 돈이 없어요. 만 원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꿈돌이 친구들이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구경해도 될까? 네, 네. 가격을 볼게요. 야, 이거 하나에 제가 지금 만 원이잖아요. 이거 하나 사는 순간 끝입니다. 네, 이거는 보는 거로만 할게요. 네, 눈에다가 저장해놓고 힐링하겠습니다. 오! 꿈돌이라면! 아, 제가 또 대전시 홍보대사 아니겠습니까? 이 꿈돌이라면 진짜 맛있어요. 근데 가격이 지금 1,500원이면 1,500원이면 괜찮은데요? 사장님 이거 끓여 먹으면 얼마예요? 아, 이거 그냥 사면 1,500원이고. 아, 저? 꿈돌이라면 1,500원이나? 아, 알바할 거 없죠, 사장님? 알바할 거 없죠? 청소할 거 이런 거 없죠? 네. 이거라도
5: 드시고 가시면
2: 네.
5: 저 드시고 가시면 4,000원.
2: 4,000원 맞아요. 아, 네. 뭐 방법이 없잖아요. 대전이 고향이면 할 일 없죠. 네. 네. 와. 오. 아, 배고파. 먹을 거 없나? 무슨 냄새지? 라면 냄새 아니야? 어? 라면이다! 라면! 역시 꿈돌이라면! 짱! 이거 먹고 저는 이제 유성 가면 온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만 원이 나다 보니까 이제 6,000원 남았잖아요. 온 몸을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이라도 한번 온천물에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 왔어! 땡진이가 왔어! 코앞까지 왔어! 네, 네, 개족산에 왔습니다. 이 개족산, 대전의 명산이고요. 개족산, 뭐 약간 좀 어감이 그럴 수도 있는데 닭개자의 다리죠. 닭의 다리 모양을 닮았다 해서 개족산. 개족산의 또 황토끼리,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오늘 제대로 힐링해 보시죠!
6: 황토끼리 가보신 적 있으세요?
4: 황토끼리 요즘에 여기저기 많은데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오늘 또 제가 20만 원 럭셔리 코스인 줄 알고 또 정장을 입고 왔는데 정장 차림에 또 황토끼를 걷는다는 게 네,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7: 신발 벗고 가셔야 되는데 복장이 근데 그런 복장이 아닌데?
4: 아, 제가 오늘 여기 올지 모르고 네, 럭셔리 여행할 줄 알고 왔는데 여기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8: 성진을 알고 계세요?
7: 네, 개그맨.
4: 네.
7: 네.
4: 개그맨.
7: 아,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4: 네, 사랑 너의 사랑. 네, 사랑 너의 사랑 몰라요. 네, 몰라요입니다.
7: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4: 네, 맞습니다.
7: 맞아. 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맞다, 저를 보시죠.
4: 너무 좋습니다. 네. 비주얼 개그맨.
7: 비주얼은 아닌가?
4: 아, 비주얼이 나쁜 쪽도 있고 좋은 쪽도 있잖아요. 자, 대족산의 장점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흔들리지 않고
8: 평지예요.
7: 길에서 최고죠, 대전에.
4: 아, 이게 닭다리 모양이라고 해서 대족산이라고 하는데요.
8: 그렇죠, 닭개짜 같은
4: 거. 닭개짜 다리죠. 닭다리 모양. 이렇게 평평하고 완만한 산. 끈을 잡아야 돼요? 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이야, 잡았다. 아,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아, 이런 게 힐링 아니겠습니까? 네. 잡았어. 진짜 잡았어. 네. 로또 사야겠다.
1: 오늘은 확실히 차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니까 훨씬 편하게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태산 자연휴양림에 제가 도착을 했는데요. 출렁다리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직접 걸어보니까 조금은 출렁거림을 느낄 수 있네요. 예, 이 출렁다리에서 보면 예, 메탁세카이어 꼭대기까지 볼 수 있는 예,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메타세카이어 길로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특이한 또 이렇게 조형물도 있고. 와, 곱게 뻗은 이 나무가 메타세카이어가 한 30m 되는 것 같아요. 봄의 햇살을 맞으며 이렇게 숲속에 와 있는 듯한 이런 기분이 너무 상쾌합니다.
7: 선생님.
1: 진짜 잠들었어요. 어, 깨운하네요, 진짜. 배가 조금 고픈데 밥 먹으러 한번 가보시죠.
0: 지금 이 수통골 오기 굉장히 시즌이거든요, 여기가.
9: 이번에 또 이런 또 좋은 공기를 또 마시게 되네요.
0: 내 덕분이야, 그러니까. 수통골 근데 선택 잘한 것 같지 않아? 왠지 오늘은 수통골로 오고 싶더라고. 이게 풀 냄새 어때요? 지금 좋죠?
10: 네, 좋은 것 같아요.
0: 같아요? 정말 싫어. 아, 저에게 대전 홍보. 홍보대사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수통골가 너무 좋아가지고.
7: 아, 진짜 좋아요? 하죠.
0: 금수봉 빙계산 나오는데 2km 1.6km거든요. 힐링을 하러 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한다? 이거 훈련이야, 훈련. 이거 힐링 혹시 자주 오시는지?
11: 예,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해요. 숲이니까 일단 들어오면 바람 소리, 물 소리, 새 소리, 이 나무들 쓰는 소리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이 동네는 음식점들이 다 정갈하고 깨끗해요.
0: 맞아요, 맞아요.
11: 예. 네. 그리고 종점이 있으니까 접근성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근무하다가 또 일하다가 그냥 바로 올 수 있어요. 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얼마 시간 안 걸려요. 맛보겠습니다. 여기는 오리 수육이 아주 유명한데.
2: 자, 드디어 이제 라면 먹었으니까 네, 제가 무료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깜짝 놀란 게 검색을 했거든요. 근데 대전에 제가 저번에 찍었을 때 느꼈는데 무료가 은근히 많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보면 살짝 자연 경관인데 조격 체험장이 있습니다. 와우! 이게 바로 힐링 아니겠습니까? 안에 가서 저도 처음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뭐야? 이런 데가 무료라니. 말이 됩니까? 와, 어머니 이게 공짜예요? 우와. 이게 아 진짜요? 아 제가 지금 힐링하러 왔거든요. 힐링하러. 어디 어디? 아. 안에 들어가려면 발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럼 발을 씻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조격할 수 있지만 이 위에를 자연의 경관으로 이쁘게 꾸며놨어요. 그리고 이 뷰가 이 도시 시티뷰고 여기는 자연의 느낌. 무대도 있어요. 이 무대에서는 제가 네 느낌 받으면 노래할 수도 있고. 네. 자, 그러면 발 닦았으니까 안에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쁜이 누나들과 형들이 있습니다. 네, 아우, 야. 어? 야, 온도가 너무 좋은데요? 온도가 안 뜨거워? 안 뜨거워요? 어, 근데 뜨겁다, 누나. 누나 뜨겁다. 어, 뜨겁다. 이거 힐링이 아닌데, 이거? 어.
12: 제가 지금 만 원으로 살고 있거든요. 만 원으로 하루. 근데 지금 이제 커피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아까 4,000원을 썼어요. 밥 먹으려고.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가방에 뭐 갖고 있어요? 사탕이나 이런 거. 가방에
7: 좀 몇 개 줄까?
12: 어? 하나만.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또 오고 가는 적 아니겠습니까? 제가 원래 이런 데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른들하고 같이 오면 이렇게 어머님들 가방 요술 가방이에요. 뭔가 뭘까 하나씩 나옵니다. 제가 지금 저 트로트 가수를 하고 있어요. 노래 혹시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0: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18세 순이 좋아요? 18세 순이?
1: 18세 순이 좋아요.
0: 아, 좋아요. 네, 그러면 제가 18세 순이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누나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2: 끝분.
0: 어? 끝분? 막내야? 막내. 옛날에는 막내가 끝이었거든, 끝. 끝분인 누나를 위해서 네, 노래 한 곡 해드리겠습니다. 18세 순이. 네. 자, 갑니다.
1: 그 3점 노래 들어보
0: 조교하면서. 살구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던 내 사랑수리는 돌아올 줄 모르고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조교하러 가야 돼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여기는 무료 조교 유성이에요 예, 박수 주세요 아우 야 좋았어요? 좋았어요? 대전 유성 최고
3: 아 처음이세요? 네 어때요? 처음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4: 일단 하고 내려왔으니까 이제 비가 와서
3: 아, 아.
4: 나 왜 그 미끄러운 거 그랬지? 비가 와서
3: 네, 여러분 네 이게 돌발 상황이에요. 비가 와서 황토가 약간 질퍽하대요. 네. 일단은 이따가 씻으면 되니까. 근데 수건 있나요? 수건이 있어야 되는데. 아, 수건 안 가져왔는데. 아, 여기, 아, 돌 있어, 돌 있어. 아, 아, 돌 있어요. 아, 예. 이게 14.5km 황토길. 네, 전국에서 제일 길대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어렸을 때 네 그 모르고 소똥 밟은 느낌 이게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아 미끄럽네 확실히 미끄러워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네. 어야 황토. 아 이거 발도장 찍고 싶다. A4 용지 없어요? 황토길 걸으시면 싹 빠집니다. 독이 빠진다고 해야 되나? 야 좋은데요? 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인가 봐. 너무 차가워.
5: 이거 닦아도. 이거 물이 안 빠지는데, 이거? 이거 다 닦은 건데, 이거. 좀 지워지는 것 같다. 어?
3: 네, 황토 사랑합니다. 황토 사랑합니다.
6: 여기 또 이런 곳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장을. 목살로 야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옥수수도 먹고 싶은데
7: 옥수수는 어떻게 안 하겠습니다.
6: 아 그래요?
7: 기념으로
6: 아 그래요?
7: 특별히
6: 오케이 자 서비스로 옥수수 하나 받았습니다. 뒤집어서 살짝 불맛 제대로입니다. 지금 고기가 좋아서. 맛있는 고기는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8: 형님은 한 손두부라고 고기도 되게 맛있어요.
9: 손두부? 두부는 별로. 아니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추천하지 마시고 나 내가 좋아하는 거. 저는 이제 고기류나 이런 쪽 좋아하거든요. 뭐 메뉴가 많아요. 많은데 대표 음식을 먹어봐야 되니까 여기는 오리 수육이에요. 오리 수육을 제가 시켜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0: 아, 그냥 부드럽다. 먹자마자 부드러움이 그냥 녹아요, 녹아.
1: 수육인데, 아니, 오리가 이렇게 부드러웠나? 신기하네.
0: 잡내 하나도 없어.
1: 부추 살짝 올리고, 쌈무에

0: 술 시키자, 술. 잠시 술 시켜야 될 것 같은데.
1: 자, 요거는 우리 카메라 감독님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감독님. 금강당도 식후경. 진짜 맛있죠? 와. 그니까 왜 오는지 알겠죠, 여기를?
2: 오늘 어떻게 목표가 분명히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쓰시는 건가
1: 보네. 아, 무조건 다 쓰시거든. 남기면 안 되지. 무조건. 이런 한 장 안 남길 거야, 저는.
3: 와, 맞습니다. 와우. 자, 사장님, 이거 저 오신다고 특별히 많이 주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4: 아니요,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3: 네네네네에다
4: 이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3: 아, 너무 좋다. 야, 보세요. 이게 지금 1인분인데 두 분이서 드셔도 충분한 양이에요. 와.
4: 그리고 고추장을.
3: 네, 고추장. 네. 아, 사장님이 또 레시피까지. 네. 어우.
4: 고추장 또 집에서 담은 고추장입니다.
3: 아, 그럼. 아, 때깔이 다르네. 네. 아, 행복합니다. 나 오늘 황토길 걷고 많이 출출했거든요. 이렇게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이 보리밥을 먹으니까 아, 이거 대단히 힐링하는 느낌. 아, 사장님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4: 어, 고맙습니다.
3: 네, 사장님 얼마예요?
4: 네, 8,000원.
3: 8,000원. 네, 가겠습니다. 8,000원. 네. 네, 42,000원 남았네. 42,000원이면 뭐 충분하지.
5: 아까 피디님이랑 감독님들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네, 이 커피는 먹었었잖아요. 커피는 또 맥심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데 가서 또 힐링하겠습니다. 야, 이런 데 가셨어?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서울숲, 그리고 저 일산으로 치면 호수공원인데 여기는 대전의 아주 갑천 생태 호수공원. 짱인 것 같습니다. 와. 오, 출렁 어려. 와. 근데 이게 새로 생긴 거다 보니까 가족들과 왔을 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게 공짜입니다. 돈 안 내고 놀이기구처럼 탈 수 있어요. 모노레일이네. 자가발전 모노레일.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을 텐데 여자친구가 없어가지고 혼자 탈 건데. 야, 우리 PD분 같이 탈까요? 여자분 뒤에. 내가 돌아야지 가는 건가? 어, 뭐야? 한다! 와! 간다! 야! 와! 오, 재밌다! 이게 지금 운동도 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아, 피디님이 자전거 못 타거든요? 내가 지금 자전거 잘 타네. 이 앞에 있는 호수를 보면서, 앞에 있는 산을 보면서, 이 도심 속에서 숲 속에 온 것 같은 느낌, 잠깐이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난 힐링이 된다. 와, 이게 힐링 아니겠습니까, 힐링? 이게 부딪힐 이유가 없구나. 다 센서가 있어가지고. 제가 혼자였지만 가족끼리 왔을 때 아이들은 또 이렇게 재밌게 자전거 타고 모노레일. 저는 또 그늘을 탈 건데 한국 민속촌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지금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겠습니까? 대전의 꿀잼! 만 원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여기 오면 꼭 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대전을 잠시나마 한눈에 볼 수 있는, 네, 위에 전망대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이건 찍어 놔야 돼. 오르비에다가 마운틴 뷰, 호수 뷰, 여기 시티 뷰. 와.
6: 검사님, 가셔야 돼요.
5: 어, 네. 저도 그래, 참 들었네. 죄송합니다. 아니, 힐링 제대로 되네. 제가 또 딴 데 가야 되잖아요. 맞죠? 저 어디 가지? 누구한테 물어보지?
3: 대전에 또 핫플이 있습니다. 대청호인데요. 그 주변에 요즘 카페도 많고 인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핫해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야, 날씨 정말 좋다. 야! 물도 있고, 산도 있고 여기 자연도 있고. 아.
1: 냄새가 너무 좋다. 냄새가. 혹시 커플분이신가 봐요?
6: 네.
1: 수도권 자주 오세요?
6: 아, 오랜만에.
1: 오랜만에?
6: 수도권에서.
1: 아, 예. 아니, 그 전에 누구랑 오셨어요?
6: 네?
1: 여기 보니까 수통골에서 여기 봉요떡이 좀 유명한데 왜 유명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7: 아, 맛있으니까 유명해요.
1: 맛있으니까. 아. 아, 그쵸. 근데 이게. 이 호떡이 느끼하지가 않네. 느끼하지 않고 고소해요. 지금 여기가 삼박자거든.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호떡에 살림육까지 완벽한 삼박자. 수통골에 오면은 이 카페들의 건물들이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또 자주 오는 것 같기도 하고.
8: 두 분 좀 할게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만 주시겠어요? 아우, 바비큐로 이제 너무 먹방을 해서 또 더부룩한데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다음 목적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9: 오늘 카페를 좀 자주 오세요?
8: 예, 뭐 식사 이후에 이렇게 카페를 찾고 하는데 이 산 속에서 또 마시는 이러한 카페 분위기가 도심에서 즐기는 커피 맛하고 커피 맛도 다른 것 같아요.
3: 아, 그림, 와. 야, 와. 네, 시그니처 메뉴가 나왔습니다. 소금 크림 라떼, 네, 그리고 크로플. 네, 맞죠? 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0: 최고의 라떼. 와, 아주 시원하게. 와, 맛있게 먹었네. 어이구, 아니, 눈가림 묻었나? 아니, 안 보여가지고. 아, 예, 맛있겠네. 딴 게 있나? 별거 없지? 이거지. 아, 좋다.
1: 아까 또 거기에 이어서 도심 속에 딱 정원. 한바 수목원은 저기 엑스포 생길 때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93년 전에 생겼는데 진짜 그 사이에 나무가 더 웅장해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서원인데 동원도 있어요. 독도처럼 동도, 서도 이런 것처럼 여기도 동원, 서원이 있는데 이게 서로 날짜가, 이 개방한 날짜가 달라요. 근데 오늘 서원이기 때문에 서원을 둘러보겠습니다. 물소리를 들리죠? 이 코로는 이 정원의 향기, 눈으로는 이 아름다운 녹색 정원, 이 머리는 맑아지고. 그러니까 일하다가 좀 지쳤을 때 이렇게 자연을 한 바퀴 도는 건 좋습니다. 지금은 힐링이잖아요. 어딜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내 발이 가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와, 오늘 제가 만원맨으로서 아까 처음 받았을 때 이 만원으로 뭘 하지? 라는 생각했었는데 아까 꿈돌이라면 먹고 그리고 저격하면서 어른들한테 좋은 얘기 듣고 또 이 발도 깨끗해지면서 뭔가 머릿속이 좀 애매했는데 한밭 20원에 왔죠. 아까 또 생태공원 갔다 왔죠. 지금 제가 저 멀리 해외에 갔다 와서 휴양지 갔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전이 정말 도심, 이 도심 속의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느꼈고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1등 하는 걸 떠나

0: 가서 제 마음이 지금 힐링이 1등입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만 원으로 했지만 다른 분들과 또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힐링하고 왔고 얼마 썼는지 한번 확인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대 만족입니다. 만 원 화이팅! 갑니다.
1: 대전하면 뭐겠습니까? 예? 온천 아니겠습니까? 온천? 온천 하면 어디겠습니까? 바로 유성이죠. 여기 온천수가 나오는 호텔에 들어가서 풀로 온천욕을 하러 왔습니다.
2: 여기서 이제 자쿠지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사우나도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여기서 온천 즐길 수 있고 또 여기. 사우나도 즐길 수 있고.
2: 네, 맞습니다.
1: 저기는 침실이네요, 또?
2: 네.
1: 저 혼자 지금 사용하기 너무 아까운데?
2: 그래서 해당 객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소개를 드렸지만 평일 기준으로도 객실 객단가는 2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 살짝 무반했는데 이거 어떻게 PD님 어떻게 안 돼? 여기를 알면은 미리미리 예약을 하지 않는 이상
2: 네 맞습니다.
1: 그죠?
2: 보통 기준에서도 저희가 한 달 전부터는 항상 객실 마감이 평일에도
1: 한 달 전부터요?
2: 네 맞습니다.
1: 되게 넓어요. 넓고
2: 응? 즐기실 수 있고 네. 해당 조정욕조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1: 가장 중요한 거 얼마라고? 아 제가 많이 떨리는데 제가 좀 맞춰야 돼서.
2: 평일 기준으로는 네. 10만 5천 원으로.
1: 그럼 이 물이 지금 온천수죠?
2: 저희가 이제 정식적으로 유성구청 온천가에서 계약을 맺고 저희 쪽으로 수급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 제 몸이 온천수가 되는 그런 온천수와 하나가 되는 느낌이에요.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시원한 쌍화탕이 먹고 싶구나.

0: 물을 또 바라볼 때 마음에 또 정화가 되는 그러한 느낌이 되지 않나요?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그런 테이블이네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테이크아웃해서 이 윤수를 바라보며 여러분들도 한번 이 거리에서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는 어떨까요? 와! 아, 오늘 힐링이라는 컨셉을 가지고선 돌았잖아요. 확실히 마음도 정화되고 머리도 정화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하지만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배부른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너는 좀 더 탄 것 같다.
1: 저는 이제 만 원이다 보니까 웬만큼에서는 제가 이제 걸어 다녀야 되거나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네, 많이 탔습니다.
0: 아, 오늘도
1: 네.
0: 많이 타시오?
1: 타시오.
2: 계속 타시오.
1: 타시오. 네, 그렇죠. 근데 진짜 좀 깜짝 놀란 게 이 대전을 제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와, 새로운 곳이 진짜 많았어요.
0: 대전이 양파야.
1: 까맣게 했으면
0: 그렇지. 됐다고. 저기 써 있잖아, 꿀잼.
1: 꿀잼.
0: 그렇지, 꿀잼.
3: 이럴 때밖에 네. 돈을 실컷 못 쓰지만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준다면은 금전적인 걸 여유 있게 더 주셔서 더 많은 힐링 코스를 가고 싶습니다.
2: 아, 20만 원 줬는데 네. 이것도 모질라다고요?
3: 네, 아유.
2: 아, 그러면은 오늘이 마지막이야. 끝났어. 가. 형 가야 돼. 안 돼, 안 돼.
3: 많이 먹고요. 또 좋은 온천 욕도 했어요.
2: 아, 온천 갔다 왔다고.
4: 아니, 뭐 이거 다 넣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온몸을. 야.
3: 아, 경희씨가 아까 내가 아침에 그랬잖아요. 이거 내가 바꿔준다고.
2: 전 회에서 20만 원. 네, 오늘 이제 5만 원으로 또 그렇지. 경험을 했는데 많이 힘드네. 많이 힘들어. 네, 정장 입고 황토길 걸었어요. 황토길. 황토길이 네. 어제 비가 왔나 봐. 지러.
4: 지러.
2: 미끄러. 미끄러.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뭐. 아직도 발바닥에 황토물 남은 거 알지?
4: 네, 아니에요.
2: 이거 봐. 온천은 내가 가야 돼.
1: 형, 아, 이게 형, 뭐냐고, 이게. 저기 조교하는 데 있으니까 조교하고 가시면 돼요. 예.
2: 하지만 대청댐을 갔다 왔는데, 와, 대청댐 한 폭에 그냥 수채화야. 와, 이게 물도 많고, 산도 많고, 와, 너무 좋은 거야, 그게.
0: 최고야,
2: 기운이. 그걸로 힐링했죠.
0: 나는 늘 선물을 사와. 자, 내가 일단 하나씩 줄게.
4: 아, 자, 옥수수.
0: 야. 와. 야, 옥수수.
3: 뭐, 다 남은 거 같은 거 같은데? 아니, 잠깐만요.
2: 이빨자국 있는데, 이빨자국.
1: 맛있어. 전 제 기억에 남았던 게 저기 밥천의 생태옥수 공원이 정말 좋았어요. 아, 작년에 정말. 생겼대요. 고심 속에 자연이 있는 느낌인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물고기도 있고 오리도 있고

0: 진짜?
1: 너무 좋았어요.
0: 언제 이사 왔지?
1: 내가 모르지.
0: 아, 그래?
1: 근데 그거는 조교.
2: 조교.
1: 아, 공짜예요. 조교 공짜야.
0: 저는 수통골이 가장 좋았다.
2: 아, 수통골.
0: 일단 가면은 맑은 공기와 야. 맑은 물과 또 물과. 맑은 그 산림욕 할 수 있는 거기서 너무 힐링을 받아가지고 네. 그 뒤에 차차차 먹었던 그 맛있는 음식과 또 멋진 온천욕 그게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3: 그러면 발표 한번 할 텐데요.
0: 네.
1: 내가 1등이야. 내가
3: 4등부터 얘기하겠습니다.
1: 중범이요. 중범이요.
0: 자,
4: 4등이 좋은 거잖아.
1: 안 좋은 거지. 안 좋은 거지.
4: 아, 4등이 다 쓴 거야. 4등이 다 쓴 거야.
3: 4%로 남으셨고요.
0: 4%?
1: 중범이역이다. 중범이역.
3: 태구님.
0: 아.
4: 다 써버렸구나. 자기 돈 아니라고.
0: 애초부터 아니, 뽕을 뽑으려고 했어요, 저는.
1: 얼마 쓴 거예요?
0: 10만 2천 원.
1: 야,
3: 3등입니다.
0: 자, 3등.
3: 8% 남으셨고요.
0: 48%. 오.
3: 3등.
1: 정진이 형.
4: 나요?
3: 김경진님.
4: 아.
3: 네, 24,000원 남았습니다.
4: 뭐야? 둘이 뭐야? 다 썼다고 해서.
1: 저는 원래 인생이 만원 인생이라서. 예, 예.
3: 1회 금액 패스권 드리는 겁니다.
0: 아, 1회 금액 패스권.
1: 나 아니야?
3: 68% 남으신.
1: 어이?
4: 누구야? 누구야?
3: 박준범 팀장님.
1: 야, 야, 뭐야? 아까 아니 고기 어떻게 먹었어? 고기.
0: 고기. 고기가 사실 엄청 가성비가 좋아.
1: 나는 라면 하나 먹었는데 내가 꼴찌라고? 나 내가 1등인 줄 알았어요. 저래 이름만 하네.

0: 그래서 팀장님은 다음번에 1회 금액 네. 회수권을 드릴 겁니다.
1: 오, 예. 오케이.
2: 아, 축하합니다.
0: 네, 어떻게 오늘 힐링편으로 한 바퀴 도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3: 대전에 제가 딱 알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뭐 한빛탑 앞에나 이것도 공원이 있는데 이게 좋은 곳이 있는 거를 제가 오늘 처음 느껴가지고 관광 오시는 분들도 이걸 꼭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 하루가 부족합니다.
4: 저 같은 경우에는 늘 다니던 길이에요. 성묘 가는 길인데
3: 아 그러네.
4: 거기를 오늘 멈춰가지고 둘레길을 걷고 그리고 카페도 가보고 하니까 와 내가 그동안 지나치던 곳이 이런 곳이었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꼈고 난 진짜 모든 걸 다 이런 느낌이야.
1: 야. 네. 아 저는 뭐 진짜 오늘은 그러니까 힐링이란 힐링은 다 해본 것 같고요. 뭐 어떤 분들은 만 원에 힐링할 수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뭐 20만 원이지만 조금 더 하고 싶었던 건.

0: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지 모든 방면에서 협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1: El liderazgo tecnológico de Corea, junto con las capacidades industriales, el talento y la posición geográfica de México, nos ofrece la oportunidad de construir nuevas alianzas.

0: 먼저 와 계시는 것 같아요.
1: 오늘은 먼저
2: 안녕하세요.
1: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신 분이.
0: 메이크오버 하러 오신 거 맞죠?
2: 아, 네네네. 오,
1: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라고 해요.
3: 안나.
2: 네,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일로 와주셨나요?
2: 제가 한국인이랑 결혼했으니까.
4: 결혼하셨다고요? 네. 진짜요? 네.
0: 그러면 따로 웨딩 사진을 전에 찍으신 적 있어요? 아니면 이번에?
2: 우리는 결혼식도 웨딩 사진도 아직 찍지 않았어요.
1: 네. 진짜 오늘 너무 특별한 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4: 완전 꾹꾹 꾸어야 될 것 같은데요?
1: 어떤 거 찍으면 좋을까요?
2: 저는 수지.
4: 수지!
2: 네, 수지 스타일로.
1: 수지 스타일.
4: 퓨어한데 네, 되게 맞아요. 예쁜 그런 스타일 아닌가요, 수지님?
1: 그렇죠. 또 1, 2화랑 다르게 한국 여배우? 이제 아이돌로 가서 여배우 스타일의 메이크업인데.
2: 아니, 그럼
4: 너무 기대돼요.
1: 뭔가 시작을 네. 또 해볼까요? 아, 이제 매직 핸즈 시작해야지. 피부가 굉장히 건성인 것 같아서 맞나요?
2: 네, 맞아요.
1: 뭐 엄청 건성인 것 같아서 패드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아.
0: 메이크업 전에 패드를 올려놓으면 확실히 화잘먹 피부가 되나요?
1: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바르고 끝나는 것보다는 조금 방치를 해두는 게 이제 피부가 흡수를 하기가 좋죠. 그래서 보통 저도 메이크업 좀 중요한 촬영 있을 때는 조금 한 10분 일찍 일어나서 시트 마스크 같은 거 붙이고 피부에 수분을 싹 먹여주는 편입니다. 밤도 쫙 발라놓고.
0: 수지님 메이크업은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약간
1: 제가 이제 좀 봤는데 수지님의 그 드라마 속 메이크업을 보면 약간 좀 성숙해 보이는 메이크업 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막 이런 핑크보다는 조금 톤 다운된 이런 핑크를 쓸까 생각 중.
0: 수지님은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2: I'm a huge fan of her since she was a part of group Miss A.
4: 아, 그 그룹 때부터?
0: 몇 년 된 거? 7년?
1: 미세이도 벌써 한 10년 되지 않았나?
0: 10년?
1: 본인은 모를 수도 있어. 제가 프라이머를 아주 소량을 쓸 건데요. 네. 예를 들면 모공이 있는 부분? 눈꺼풀 정도? 약간 요 정도?
0: 아, 전체적으로 다 바르는 거 아니에요?
1: 이분은 건성이라서 이거 많이 바르면 너무 건조해요. 살짝 주름에 끼는 느낌이 나는 곳 정도? 이제 컨실러랑 파운데이션을 좀 섞어서 써볼까? 컨실러 단독은 조금 건조하기 때문에 좀 섞어서 묽게 만드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제 동양인 피부에 메이크업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확실히 다른 점이 붉은기와 푸른기가 동시에 투명하게 존재하네요. 그래서 그거를 좀 커버를 먼저 해주기 위해서 그린 컬러를 살짝 올리고 있거든요.
0: 소량만 올려야 되는 거죠?
1: 그쵸, 엄청 얇게.
0: 거기에서 혹시 보라색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1: 보라색은 또 웃긴 게 보라색은 노란 피부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양인 분들은 약간 노란기가 있잖아요. 칙칙한 노란기, 약간 간이 안 좋을 때 나오는 노란기?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보라색을 얇게 바르면 좀 푸르게 커버가 되는 거죠. 반대 색깔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 밑에 또 푸른 느낌은 살짝 이제 핑크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위에 얇게 파데를 올리도록 할게요.
0: 근데 보통 파데하고 컨실러 하지 않나요?
1: 맞아요. 그 방식도 있는데 코렉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게 좀 맞긴 하죠.
0: 근데 뭔가 좀 난이도가 있어 보여요. 뭔가
1: 저번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면 피부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서 사실 수지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눈, 코, 입은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에서 오는 그 매력이 한 80%를 메꾸고 나머지 20%는 그냥 자연스러워.
0: 근데 진짜 무게가 있네요. 처음에는 컬러 컬렉터로 필요한 부분을 잡아주고 마지막에 컨실러를 한 번 더.
1: 세팅을 할 때는 또 파우더를 살짝 묻혀주고 그다음에 또 올리고 하면은 이제 좀 세팅이 되는 거죠. 사실 신부 화장이

0: 또 안 무너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 아, 맞네요.
0: 계속 촬영을 하고 뜨거운 조명 밑에 있으면.
2: 지금 피부 너무 예쁘고 너무 잘 돼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Okay, are you ready?
3: Yes.
2: 짜잔!
3: 와우.
2: 마음에 드세요?
3: My skin looks so clean.
2: 완전 클린걸이에요.
0: 이제 본격 약간 한국 스타일의 눈화장을 올려볼 거라서 저도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
2: 어떤 컬러 지금 올리시는 지금 뷰러 하시는 거죠?
0: 한 가닥을 올려볼까?
2: 전 이 방법은 한국에서만 쓰는 건
0: 이게 바로 코리안 메이크업이지?
2: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0: 맞아.
3: 저거 무서워요.
2: 붉은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왜냐면 이게 동양인 털이 달라요. 굉장히 직모로 밑으로 뻗어 있는 편이라서 이런 불 없이는 이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연한 메이크업일수록 사실 또 아이라인 같은 건 또 살려줘야 돼요. 선적인 느낌으로 포인트는 있어야죠.
2: 뭔가 지금 수진님도 한 듯 안 한 듯한 그런 눈인데
0: 수진 보니까 라인이 엄청 얇아요.
2: 지금 마스카라로 속눈썹 하고 계신 거예요?
0: 맞아요. 지금 마스카라를 그냥 브러쉬로 바르고 있어요.
2: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0: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으니까.
2: 아, 한 올 한 올 이렇게.
0: 그쵸. 이미 눈썹이 좀 진하니까. 딱 원래 있으셔가지고 아주 쉐딩하기가 편하네. 진짜 그림자 색깔?
2: 혹시 MBTI 테스트 해보셨어요?
3: 해봤어요.
0: 뭐예요?
3: 저는 ISFJ.
2: 아니었구나.
3: 네.
0: 우리 엄마인데? ISFJ.
2: ISFJ?
0: ISFJ는 약간 소심한데 MBTI 좋아해가지고.
2: 저도 좋아해요, 그거.
0: 약간 소심한데 또 간단히 있어. ISFJ. 제일 좋아하는 MBTI 있어요? 친구로서?
2: 있어요. 저 ESFJ.
0: ESFJ 사교성이 좋아. 싫어하는.
2: 아 근데
0: 저 그렇게
2: 여기
0: 맞아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2: 약간 스킨톤의 애교살 펜슬이네요.
0: 맞아요.
2: 러시아에서도 애교살 그리나요?
3: 아니에요. 이거도 K뷰티.
2: K뷰티.
0: K뷰티 중특. 눈에 약간 아주 오묘한 핑크가 있으면 좋겠어. 미지근한 핑크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괜찮겠다, 이거.
2: 근데 지금 펄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0: 펄 들어왔어요. 펄을 은은하게 올리려고. 좋아. 그다음에 블러셔가 우리가 어땠죠?
2: 블러셔는
0: 약간 좀 또
2: 미지근한 거 같아요.
0: 미지근하네, 오늘. 정말 미지근해, 오늘 하루가. 네.
2: 크림 블러셔.
0: 그쵸, 그렇죠. 요즘 또 이런 게 유행이니까. 마지막은 립입니다. 립이 또 포인트잖아요?
2: 색조로는 입술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0: 맞아. 입술 무슨 색을 해볼까? 좀 더 어두운 색깔. 이제 제품을 뭘 쓰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돼버려서 다섯 개 버려. 다섯 개 버려. 약간 보면은 눈화장이랑 입술이 좀 다르게 했더라고. 약간 코랄은 아니던데? 몇 분 지났어요, 우리?
2: 이거 시작한 지 92분.
0: 92분이야 됐어?
2: 그럼 진짜 한 번 더 하시네요, 컨실러. 다섯 번. 5단계째.
0: 5단계째.
2: 약간 보정해놓은 느낌? 실제로 봤을 때? 90분에 걸쳐서 되었는데 한 번. 해보실래요? 짜잔. 너무 예쁘죠?
3: I look so different.
0: 좋아요.
2: 아니, 여전히 너무 예쁘시지만 뭔가 느낌이 되게 달라졌어요.
0: 맞아,
2: 마음에 드시는 것 같은데?
3: 마음에 들어요. So different because I never usually draw eyeliner in this way.
2: 근데 너무
3: But it looks really good. Thank you.
2: 너무 예뻐요.
0: 다행이다.
2: 마음에 아주
0: 감사합니다.
2: 입고 하시네. 이건 완전 공주.
0: 수지 씨 스타일 아니야?
2: 짜잔.
0: 짜잔. 오, 나와요.
2: 어때요?
0: 너무 예뻐요.
2: 완전 공주예요.
0: 와, 진짜 너무 잘 골랐다. 대박.
2: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뻐요. 어떨 것 같아요, 반응이?
3: He's gonna be surprised.
2: 진짜?
3: For sure.
2: 약간 이렇게?
3: 예. Yeah.

0: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1: 신랑 입장.
2: 아니 결혼식 전화 완전 결혼식이에요, 너무 멋있어.
0: 또 완전히 꾸미셨는데 기대되세요?
3: 살짝 긴장되네.
2: 긴장.
0: 결혼식이에요 지금.
1: 신랑
0: 완전
1: 입장. 뜬뜬뜬.
2: 둘이 너무 잘 모셨어.
4: 크스 입어.
0: 크스 입어? 예뻐요.
2: 예뻐요. 왜 이렇게 흐뭇하지 두 분을 보는데? 너무 흐뭇해.
4: 그 결혼은 일찍 했지만 결혼식을 못 했었는데 뭔가 살짝 기분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네요.
2: 우실 것 같은 느낌 살짝 들고.
0: 엄청 티라고 하셨는데.
1: 나 제니가 찍어. 내가 들게. 어.
0: 네? 시작. 잠깐만요.
2: 간다.
0: 이런 식으로. 너무 예뻐요. 잠시만요. 좀 진짜 잘 찍고 싶어.
1: 안 되냐?
0: 여기가 더 예쁠 것 같아. 잠시만요.
2: 아니면 여기에 서시면 여기로 찍을까?
0: 좀 더 가까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예뻐요.
2: 사라졌다. 사랑해.
5: Today I tried Suzy's hairstyle, makeup. I really liked it, enjoyed it. And thank you so much for this opportunity to surprise my husband and to take wedding pictures which we couldn't take yet.

0: 내게 힘을 주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Because of 들어보셨고요. 안수련 씨 만나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이 해금과 피아노가 함께하는 음악을 들려주셨는데, 근데 그 전통음악을 연주하는 해금하고 같은 해금을 연주를 하신 건데, 근데 소리는 굉장히 달랐어요.
1: 네, 연주 방식이 방법이 조금 달라서 아마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통음악은 그 전통음악만의 그 오묘한 기법이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창작음악은 또 창작음악만의 또 깨끗하게 내야 되는 그러한 활법이라던가 그러한 기술적인 면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듣기 편하고 어떤 좀 대중적일 수 있는 대중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해금곡을 예전부터 많이 연주를 해오셨지 않습니까?
1: 네. 사실 우리 음악이 제가 예전에 활동할 시절만 해도 좀 많이들 알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제가 연주하는 해금을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소리를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어렵지 않게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어서 창작 음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미지가 그렇게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2005년에 그 해금 음반을 발표를 하셨어요. 사랑의 해금.
1: 네.
0: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음반을 발표를 하셨는데, 그런 음반들이 전부 좀 우리가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1: 네.
0: 어떻게 보면 좀 카페에 나올 것 같은?
1: 네.
0: 네. 그런 음악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의도가 있겠죠?
1: 아,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 정말 커피 마시면서,
0: 네.
1: 네, 자연스럽게 그냥 울리는 그냥 이야기 담소 나누면서 배경으로 깔리는 그런 음악들을 정말 하고 싶다 해서 그런 소재로 작곡자분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작곡도 같이 의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속에 스며드는 그러한 해금 소리를 좀 기대하면서 했는데 아직까지 카페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네요.
0: 네. 아, 뭔가 이렇게 정중하게 무슨 공연장에 가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
1: 네.
0: 평상시 일상생활에서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음악을 만들고 싶으셨다고요?
1: 네.
0: 카페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겠네요, 이제.
1: 아, 예, 좀 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0: 카페를 하나 차릴까요?
1: 아, 그것도 괜찮은 것
0: 네. 아, 그리고 또 해금으로 연주하는 찬송가 음반도 내셨고,
1: 같은데. 네.
0: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을 노래하는 해금 연주자다,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던데, 노래까지 하시게 된 계기는 뭐였습니까?
1: 저는 사실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즐겨하고 부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실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요. 해금도 내가 좋아하는 악기고, 노래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분들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게 친해질 수 있는 게 노래라는 장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들과 해금이란 악기를 친숙하게 이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한 게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은 콘서트나 그런 뭐 카페 콘서트 할 때에는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로 해서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노래하는 해금 연주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주하면서 노래할 때 같이 함께 해주시니까 좋은 것 같아서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제 음반에도 보면 섬찌박이, 클레멘타인, 뭐 유레이즈미업 다들 대중적으로 아시는 음악들을 노래를 함께 부르고 싶어서 제가 그 음반 속에다가 곁들이게 되었어요.
0: 그랬군요.
1: 네.
0: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히 다양한 어떤 음악적 장르여서 그런 걸다 소화할 수 있는 게 해금의 매력이
1: 있다 보니까 사실 각종 어떠한 조든지 상관하지 않고 음악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서양 악기나 다른 나라의 민족 악기나 함께 연주를 할때 그러한 점이 굉장히 용이한 장점인 것 같아요.
0: 오히려 줄이 두 개밖에 없어서 자유도가 제한되지 않을까 했더니 더 자유롭군요.
1: 네, 그렇지만 어렵긴 합니다.
0: 아, 그렇지만 어렵긴 하고.
1: 네.
0: 네. 현재 국립국악관현악단에서도 활동하고 계신데, 여기 또 창립 멤버시기도 하고요.
1: 네.
0: 그래서 1995년부터 활동을 하셨는데,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서 해금을 연주를 하고 또 해금의 멋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잊지 못할 무대가 있으십니까?
1: 제가 사실 예전에 2011년에 노래하는 해금 연주자 안수련 올이라는 타이틀로 독주회를 열었는데요.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독주회를 했어요. 사실 독주회를 대극장에서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연습 과정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일부는 이제 중주고 수많은 분들과 함께 그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그 연주회를 정말 또 잘 마칠 수 있었던 그것이 평생에 저한테는 가장 큰 기억으로 남는 연주인 것 같습니다.
0: 어떤 해금 연주자로 기억됐으면 하세요?
1: 저는 예전에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냥 늘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었던 사람, 쉬지 않고 하는 사람, 네, 그렇게 기억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악기라는 게 물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쉬어도 본인이 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좀 뭐 여러 시간을 쉬면은 관객들이 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듯이 항상 그냥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는 연주자였다 이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0: 다음 무대에서는 노래와 함께 해금 연주를 들려주신다고요?
1: 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좋아하시는 홀로 아리랑이라는 곡을 제가 앞에 그 산조 해금 산조를 곁들여서 네. 함께 짜봤습니다. 그래서 홀로 아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무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해금과 피아노 그리고 노래로 함께 듣는 홀로 아리랑 안수련 씨의 무대 함께 감상하시죠.

국악 콘서트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최준 씨입니다. 최준 씨는 자폐성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흥보가를 완창했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됐고요. 또 지난 2010년에는 소리를 하면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피아노 병창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최준 씨는 자신의 음악을 직접 작곡하고 있고요. 그동안 17번의 개인 연주회 또 5장의 정규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최준 씨인데요. 그런 최준 씨가 오늘 무대에서는 창작 정가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이중섭 화가가 남긴 시에 직접 곡을 붙인 소의 말 감상해 보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3: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 가겠어요.
5: 오! 오픈 찬스.

오늘 많이 많이 덥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이 흐린 날씨가 계속되면 좋겠네요. 워낙 밖에서 그림 그리는 거 아웃도어 활동이기는 해서 너무 뜨거우면 그림 그리느라고 약간 집중하고 있으면 모르면 새까맣게 타거나 잘못하면 이제 일사병 걸리는 거고 뭐 비 올 때는 그냥 우산 쓰고 그리는 거고 그리면 좋죠 뭐 쾌적하고.

마을버스 탈까 아니면 걸어갈까 좀 고민을 했는데 워낙 여기 성북동 길이 걷기 되게 좋은 길이기도 하고요. 오늘 날씨도 좋고 그래서 동네 구경하면서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길로 복게 되기 전에는 성북천이었네요. 확실히 이게 큰 길 아니고 이렇게 약간 산에서 내려오는 구불구불한 동네길은 다 이런 천이었어요. 냇가. 성북천길 결국은 따라서 올라가겠는데요.

예전에 여기 국수 먹으러만 와가지고 몰랐는데 이렇게 낮은 건물들이 이렇게 예쁘게 있는지 몰랐어요. 꽃들도 되게 예쁘게 조성을 해놓고 동네 사람들이 되게 동네를 사랑해서 이렇게 가꾸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징어 게임이랑은 조금 다르고 사방치기인데. 어렸을 때 이거 골목에 그리고 많이 하긴 했었는데. 원래 여기다가 놓고 첫 번 여기서부터 놓고 시작하는 거죠. 야. 이거 너무 먼데? 으짜! 짠! 가자! 짠! 짠! 어우, 힘들어.

안녕하세요. 되게 이렇게 문 누구네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되네요. 문인들이 같이 앉아서 얘기하던 곳인가 봐요. 시인들끼리.

어떤 시인들이 있었는지 이름을 조금 쭉 보고 왔는데 같이 모여서 이 동네를 되게 좋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누구의 방 들어오는 것처럼 실내의 느낌도 있고 바깥에 있어서 실외의 느낌도 있고 나무 아래에서 약간 마당 같은 느낌도 있고

길상사 660m 가까운 건가 아닌가 모르겠네. 아, 아까 봤던 대서관들이 진짜 여기 있군요. 성당에 보이는 자리네.

세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다 보니까 성북동 성당이 있네요. 되게 예쁘게 지어진 성당이고 오래돼 보여요. 그리고 되게 작은 마당에 들어오는 느낌이죠. 약간의 옆으로 들어가면 이제 또 성모 마리아 상도 있고 아마 이 시절에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 그렇거나 성당들이 그럴 텐데 그 벽돌 건물들이잖아요. 이게 주는 그 아늑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정동에 있는 그 프란치스코 성당이라던가 뭐 외국 여행 가면 이제 성당들 많이 그리기도 하죠. 이런 것들도 있고 국내에서는 성당 그렇게 많이 그려보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해요. 건축 양식에 따라 다를 텐데 그 중간에 큰 첨탑이 하나 있고 옆으로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원근법이나 이런 것들 소실점 좀 생각해서 그리면 좀 더 명확한데 여기도 비슷한데 이렇게 건축물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약간 어렵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윤곽선을 먼저 좀 그려서 전체 모양을 좀 잡아놓고 그 안에 있는 건축물들을

안세은 보살이 계시네요. 마리아상 비슷하기도 하고 뭐 성인들은 모두 다 이렇게 비슷하게 좋으신 분들이니까. 절에 안 어울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되게 세련되니까 또 되게 어울리네요.

막 예전에 왔을 땐 위까지 안 올라왔었나 봐. 여기 법정 스님 진영각이네요. 저도 불자는 아니지만 법정 스님은 워낙 유명하시니까. 법정 스님. 법정 스님 유골 여기다가 모신 곳이네요. 되게 고즈넉한 것에다가 모셨다.

예전에도 왔을 때 이 금맥전 바로 옆에는 이 동그란 아치형 문이 되게 인상적이었었거든요. 이게 아마 절이었으면 이게 없었을 것 같은데 옛날 약간 고급 이런 식당이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축물 모형, 건축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약간 예쁜 정원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있어서 여기를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한옥이나 한옥의 기와를 그릴 때 가끔씩 이제 붓펜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뭐 서예 붓이라고 볼 수도 있고 캘리그래피 하시는

오늘 한성대 입구역에서 시작했는데 그곳에서의 그 넓은 느낌으로부터 시작해서 약간 동네 골목으로 들어오면서 동네 사람들끼리 같이 뭔가 가꾸는 것 같은 화단, 뭐 같이 놀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공간도 있고 작은 또 골목을 들어서면 성당 같은 것들도 있었고 결국은 여기서 한 10분 사이 정도로 잠깐 더 올라왔더니 이런 숲 속에 절이 나오는 이런 되게 다이나믹하게 달라지는 이 오늘의 여행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상사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곳도 꽤 많이 있거든요. 나무도 많고 의자도 많고 이래서 여름이라도 잠깐 그 여름의 더위를 좀 피해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잘 활용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0: 오늘은 삼척 관람마을 여기 왔는데 아니 좀
1: 미리 어디 간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2: 말씀은 안 드렸지만 네. 딱 와보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0: 아 마을은 진짜 너무 예뻤어요. 네.
2: 제가 2013년에 네. 이 마을에 1년 살면서 조사하고 책 내고 네. 마을 박물관까지 운영한 네. 애정이 깊은 마을입니다.
0: 아, 이 동네 잘 아시겠네요, 그럼.
2: 너무 잘 알죠?
0: 네. 오늘은 뭘 하러 왔나요?
2: 저기 보이죠? 떼벨하고 네. 안 보이세요?
0: 전혀 안 보이는데요?
2: 아유, 저기 있잖아요.
3: 사탄 들렸어?
0: 아니, 저는 안 보여요.
2: 일단 따라오세요.
4: 얼굴이 좋아.
2: 떼벨을 직접 만들기도 하시잖아요. 떼벨을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무슨 나무를 씁니까?
4: 일반 뭐 소나무, 참나무 이런 건 안 돼요. 이게 그 부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뗏목 그 재료는 오동나무. 그 오동나무 그 가운데 보면은 구멍이 있어요. 이게 그 부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오동나무를 다 사용하고.
2: 근데 오동나무를 베어갖고 바로 만들지는 않는다.
4: 아유 아니요. 오동나무가 뗏목을 해놓으면은 안 말리면은 이 가라앉는 그 비율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2년, 3년 정도 말렸다가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2: 지금 있는 때부터 언제 만드셨어요?
4: 네, 한 3년을 오동나무를 건조를 해갖고 봄에 이제 초에 만드는 거죠.
1: 세 명이 타도 안전한 거죠?
5: 와, 저리나.
4: 보통 한 3명에서 5명.
1: 5명도 타요?
4: 네, 5명 타도 괜찮더라고요.
5: 와, 저리면 저린다.
2: 직접 타보면 될 거 아니에요?
1: 한번 태워주기 전에 확인을 해봐요.
2: 한번 태워 주실 수 있으시죠? 예,
4: 한번 타죠 뭐 우리가.
2: 한번 봐가지고 네. 한번 직접 한번 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1: 지금,
2: 떼배가
1: 지금요?
2: 떼배가

0: 선장님이 이렇게 노 살짝 쳐도 생각보다 잘 나가죠.
1: 굉장히 그래도 스무스하게 가네요. 네.
2: 저희가 지금 세 명이 탔잖아요. 남자 네. 성인 세 명이. 그래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떠 있네요.
3: 69년도, 70년도에는 이 뗏목을 갖고 미역까지 다 땄어요, 여기서.
2: 여기서요?
3: 네, 미역 뗏목을 타고 나왔고.
0: 떼배가 많았을 때 몇 대 정도 있었을까요?
3: 어, 그때는 거의 집집마다.
0: 거의 집집마다. 제가 2013년도 그때도 한 8척, 9척이 있었어요.
3: 그렇죠. 네.
4: 참, 창이스는 쫓아다니면 네. 고생스럽네요.
0: 요 안에도 미역이 좀 있긴 있습니까?
3: 어, 그렇죠. 이런 데 담벼락이 있었는 거지, 이게. 담초에. 그리고 요 앞에도 이제 미역이 있고. 봄 되면 이제 군소 네. 이런 거 잡고
0: 군소는 어디서 많이 잡아요? 이쪽 라인에 문어는 어디 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옵니까?
3: 요 바위 파도 치는 바위 네. 테두리를 해갖고 둘레를 해갖고 거기 반경을 해갖고 이렇게 통발을 놓고
0: 네. 여기서 문어 잡으면 재밌겠다 가까운 데서
3: 재밌어 아주 네. 신난다니까 기대감이 있어갖고
4: 이거 창일쌤이 한번 저 해보실래요?
0: 제가 한 번만 아 제가 한 번만 이거 하는 거 흉내내볼게요.
2: 이쪽에
4: 자연스럽게 네. 앉아 계시고 네. 자 한번 실력 좀 보겠습니다. 네. 창일쌤
0: 자 여기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따는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약국 살짝 보이네요. 어디가 좋습니까? 할 때 예예 예. 그럼 여기서 창경발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창경발이라고 합니다.
4: 네
0: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보이거든? 한번 따보시죠.
2: 이게,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걸로 미역을, 봐서.
3: 예, 미역을.
2: 예, 미역을.
3: 따는 거죠.
2: 따는 거군요. 아, 이렇게, 네. 네.
0: 제가 따는 걸로.
2: 창일쌤 한번 따주시죠.
0: 제아 이거 진짜 따기 어려운데
5: 0초
2: 뭐가 달려나왔네요
5: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0: 아 실력 나오는데 밖에 나와서 한번 또 본격적으로 예, 채취를 해보시죠
2: 예. 자, 아 이제 밖에 나가면 뭐 문어 같은 거 잡나요?
0: 아니 뭐 군소도 있고
2: 예.
0: 해산도 있고 예. 문어도 운 좋으면 잡을 수 있고.
2: 아, 그럼 창일쌤만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0: 그쵸. 네. 갑시다.
5: 가자!
2: 저기 그 섬 있잖아요, 네. 월미도.
0: 큰 섬.
2: 네, 거기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
0: 좋습니다, 큰 섬.
2: 거기 뭐 성게 많다면서요.
0: 저기 수심 4m 정도 되는데, 성게가 어마어마하게 달려있어요.
2: 그걸 직접 따보셨어요?
0: 아, 전 많이 땄죠.
2: 아?
0: 아, 이거 안 되겠다. 파도가 너무 세다.
6: 네?
0: 파도가 너무 세서 안 돼. 이거 위험해.
2: 파도 별로 없는데?
0: 아니. 이거 나가면 이거 뒤집어져. 위험해.
5: 아, 저리야.
2: 아니,
0: 안 돼.
2: 아니, 많이 나가보셨잖아요, 여기.
0: 그래, 많이 나가봐도 이건 안 돼. 선생님, 배 돌려요, 빨리.
2: 나가서 막 성게도 따고 뭐 그랬다면서.
0: 안 돼. 이건 너무 무서워. 안 돼. 아,
2: 없어요, 지금.
0: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이분이 모르시네, 이게. 선장님, 네. 빨리 돌려, 빨리. 아, 무서워. 떼배를 타보셨는데
4: 네.
0: 느낌이 어떠셨어요?
4: 느낌이요? 불편했습니다.
0: 무섭고
4: 네, 편하진 않았어요. 아, 물론 좋은 경험 하긴 했는데
0: 그렇습니다.
4: 현대 기술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뭔가 저런 배를 만든다 그러면 쉽게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아직도 그 오래된 저 배를 계속 사용하고 있을까요?
0: 갯바위 위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일반적인 배는 여기에 걸려요.
4: 네.
0: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타보셔서 알다시피 저렇게 작은 배에 성인 남성 3명이 탔는데도 거의 가라앉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심 아래 바위가 30cm 정도 있어도 이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만큼 부력이 좋다는 거하고 바위에 부딪히거나 걸려도 튼튼하니까 이게 파손이 없다는 거 그리고 꾸준히 이것들을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나무 하나만 이렇게 대체해갖고 또 묶어주면은 금방 또 새 배가 되니까 다른 것들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죠. 가장 단순하고 가장 튼튼하고 구력이 좋은 세 가지 요건을 다 갖고 있어요.
4: 심플 이즈 베스트군요.
0: 그렇죠. 네. 저런 배들 큰 대양을 가로지르고 많은 물건들을 실어 나는 배도 필요하지만 네. 이런 마을에서 미역을 채취하고 하는 데에서는 가장 단순하고 튼튼하고 실용적인 배들도 여전히 유용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1: 또 다른 곳으로 가보시죠. 가시죠.
0: 가보시죠.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Let's go! Simply K-Pop!
1: Hello everyone! I am Simply K-Pop's MC, Alan of Gravity.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Simply K-Pop MC Gravity 오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0: Welcome to all the K-pop fans all around the world. Thank you for attending our ball today.
2: 네, 이렇게 궁전 찾아오시는 길 여러분 네, 힘들진 않으셨나요? 네,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근데 앨런 형, 오늘 대체 무슨 연애예요?
1: You didn't know? It's the birthday ball for the prince.
2: 허허, 왕자님? 왕자님이 그게 누군데요?
1: Obviously. It's me.
0: Oh, wow. You know my birthday is in 2 days, right?
2: 아, 그렇죠. 저 뭐 조금 너무 뻔뻔한 감이 없지 않긴 하지만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앨런 형.
0: Thank you, thank
2: 좋습니다.
0: you.
2: 좋습니다.
0: I am loving the vibe today. The glowing spotlight. The loving gaze from our fans. Doesn't it really feel like a royal ball?
2: 맞습니다. 또 이렇게 로맨틱한 의상까지 차려입으니까 진짜 로맨틱 판타지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팬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더 특별한 것 같은데요.
0: That's right. Today, Simply K-pop will win over your hearts with performances that are dazzling like a royal ball.

0: 네, 때론 설레게, 때론 짜릿하게 제대로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All you need to do is sit back and relax.
0: 자, 그럼 오늘 가장 눈부시게 빛날 첫 주인공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트!

0: Hey, don't you feel extra giddy today?
1: Uh-huh.
0: The spring season weather is amazing. I feel like I could fly.
1: 그래요. 근데 저는 요즘 같은 날씨가 오히려 약간 어렵더라고요.
0: 네. What do you mean it's confusing?
1: 거리만 봐도 약간 그 계절을 잘 모르겠어요. 요새 좀 패딩을 입고 계신 분들도 있고 막 반팔을 입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약간 완전 패션 대혼돈의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0: You're right. But that's why it's fun to look at a variety of styles, right?
1: 네, 맞습니다. 오늘 심플 케이팝도 딱 그렇습니다. 각기 다른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을 버라이어티한 주인공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0: Wow, then let's introduce them right now.
1: 네.

0: 네, 심플리 케이팝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초밀착 개보는 시간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capture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Shall we bring out the guests for today?
0: 네, 봄 하면은 바로 이분들이죠. 바로 청초한 비주얼의 이프아이 분들입니다. Welcome.
1: Welcome, welcome. Hello, if I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3: 안녕하세요, 이파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신곡 헤이지 데이지 제목부터 봄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세요.
2: 타이틀곡 헤이지 데이지는요 이지리스팅 팝 트랙인데요 사랑에 빠진 순간의 설렘을 헤이지에 수줍지만 당당한 진심을 데이지 꽃에 비유한 곡입니다.
1: Wow, well, we'd love to get to know your styling concept this time around as well. That's why we have a global fan joining us online. Let's bring them out and have a chat.
0: Hi.
4: Hi.
1: Hello. Can you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My name is Caroline and I'm from France. I'm so happy to be here today.
1: Bonjour, wow. Caroline. Wow. Do you have a question for If I as well?
4: First, I'm curious about today's outfit concept.
5: 오늘의 옷차림 컨셉 궁금합니다.
0: 오늘의 착장 컨셉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오늘 착장의 컨셉은요. 부드러운 소재에 이런 거친 무드를 추가해 순수함과 또 거친 감성을 동시에 표현해 보려고 한 옷인데요. 저희 이번 앨범 As If에 맞게 애매모호한 감정을 표현한 컨셉입니다.
1: Nice.
4: Thank you.
1: All right. We hear you have another question.
4: Is there any outfit concept you would like to try in the future?
5: 앞으로 도전해 보고 싶은 컨셉 있을까요?
2: 네, 저는 샤랄라한 청순한 느낌의 스타일을 도전해보고 싶은데요. 특히나 이번 타이틀곡 헤이지 데이지에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번 활동에서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1: Yes. So she said she would love to try like a clean, a more elegant type concept.
4: Oh, yeah, okay.
1: All right, last question.
4: Before my final question, Keija, your hair tying choreography went viral last time. So could you show us a little bit of it today, please?
2: Okay.
1: Okay.
6: Whoa. Oh,
7: 준비.
1: Go ahead with your final question.
4: For Keija, I'm curious what kind of item you would like to try next. As for the other members, is there any hair concept you would like to try? Please let us know.
2: 네, 제가 머리 묶는 퍼포먼스로 하다 보니까 곱창 머리끈이나 이런 헤어 포인트들을 잘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활동부터는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So for Keija herself, she would like to try a more various type of hair styling. And 그리고 멤버분들은 다른 멤버분들도 도전 해보고 싶은 헤어 컨셉 있을까요?
7: 네, 제가 이번 사실 자켓 촬영할 때 단발로 나타났었는데요. 저희 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번 활동 때 단발로 한번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1: Alright, so she said she would like to try a shortcut, so please look forward to that. Alright, any final words for If I?
4: Thank you so much for your hard work and I'm so happy for the new comeback. Thank you.
1: Thank you.
2: Thank you.
1: Merci beaucoup.
0: 네, 해외 캐롤라인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프아이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건데요. 전 세계 팬들에게 또 마지막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Ifri, thank you for always supporting us and we worked very hard on this stage. So please looking forward to it. Thank you. Love you. Bye.
1: All right, here is the next generation performance idol, If I, performing Hazy Daisy.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나요?
0: 네! Okay, then, music start!

0: Imagine if this country were a constitutional monarchy,
1: uh-huh.
0: and you were the prince. What do you think that would be like?
1: 오, 갑자기요? 허허. 아이돌 가수였던 내가 알고 보니 원진대군? 어, 상상만 해도 벌써 약간 어깨가 어, 오,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2: 좀 내리세요.
1: 아, 좀 내리도록. 아, 오케이, 오케이,
0: 아
1: 오케이.
0: 장난이고요.
1: 네네네네.
0: Don't you think it matches perfectly with our vibe today?
1: 아하, 인정. 근데 특히 오늘 앨런 형은 약간 의상부터 벌써 약간 황태자 재질입니다. 어허.
0: Your Highness, join me, Prince Alan, as we lead this show with class and poise.
1: 어허, poise? 오케이, 그러면 한번 교양 있게 가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0: Then allow me to introduce the next performers who will light up the stage with radiant presence.
3: 네, 오늘 심플리 K-POP의 대미를 장식해 주실 스페셜한 분들입니다.
0: The brilliant artists to win over your eyes and ears, Jay Chang, Lee Sen, Close Your Eyes, Music, Star.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Something here catches people's eyes. It is a cetacean. In the blue sea of Jeju Island live the Indo-Pacific bottlenose dolphins. And in the water, he is with the dolphins. No one in South Korea has done more underwater filming than him. For 41 years, Kim Dong-sik, the 8K underwater cinematographer, has spent most of his time underwater.
1: Doing underwater camera work is very demanding. It's exhausting. And Dong-sik's very technical. He's a lovely man. He's got a great sense of humor.
0: For countless days and in countless locations, he documented the depths of the ocean. Traveling the world's seas, he met all different kinds of strange and marvelous marine life forms. He studied the fish he met all the time while filming, eventually getting a doctorate in science. He was also the first person in Korea to compile an illustrated guide of fish of Dokdo Island. Even for a veteran with award-winning skills, whales were something on a completely different dimension.
2: 제가 지금까지 자연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면서 그런 느낌은 처음 했어요. 2007년도 하와이에서 그때 이제 처음 만난 거지. 혹동고래가 쫙 하고 오는데 이게 그거 보는 순간 있잖아요. 눈물이 나더라고. 와, 그냥 저절로 나도 모르게 그냥 오는 자체만 해도 가슴이 둥닥둥닥 뛰고 막 그 자체가 나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처음 만난 고래잖아요.
0: And this man cannot stop himself from filming every whale he sees. He has documented the natural world for nearly 30 years. Meet Im Won-ho, the 8K cinematographer.
3: 저 같은 경우는 17년도였는 것 같아요. 2017년도에 남극을 갔는데 헬기 타가지고 해안가 조사를 나가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바다하고 얼음만 얼어 있는 그 경계면을 이제 갖고 딱 봤는데 푹 하고 올라온 거예요. 범고래가. 범고래를 그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고 지금도 그 냄새까지도 기억이 나. 아니 그러니까 딱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에 다가왔다 그래야 되나?
0: Once they come into his heart, he follows them to the edge of the world. When penguins build a nest in his heart, he visited the Antarctic a whopping 11 times.
1: Juan, who's a fantastic cameraman and so good with the drone as well. This is just bringing beautiful images of the natural world. He's got a very gentle, very funny side as well.
0: Im Won-ho is also one of the people who have peeked most often into the secret of the universe, hidden in the earth and the sky. However, he has never met a subject as extraordinary as the whale, he says.
3: 고래는
4: 다른 동물에 비해 가지고
3: 그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다른데 나는 그들을 동물로 봤는데 어? 실제 대면해 보면 이들은 동물이 아니야. 이 어떤 그 신과 같은 존재를 내가 대면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종종 받아요. 아, 애들이 진짜 보통들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으며, 어? 항상 압도가 돼요. 일반인들도 참 그걸 느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2: 제가 수중 촬영 감독이잖아요. 그러면 물속에서 가장 큰 동물, 그리고 또 인간과 담은 포유류를 찍고 싶은 거예요. 진짜 혹동고래 같은 거는 맑은 물에서 딱 스케치만 해도 감동이에요. 그런 걸 나는 진짜 시청자들한테 8K 카메라로 잘 찍어서 내가 느꼈던 그 감동을 그대로 전달해 주고 싶은 게 이제 제 꿈이죠.
0: To bring the marvelous world of whales to the audience, veteran cinematographers who have filmed whales most often in Korea joined forces with the crew of the SBS special Whales and I.

0: 춤을 추는데 어떻게 똑같이 저렇게 싱크율이 맞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지 나는 신기하거든. 이거는 그 둘 사이에 엄청난 교감이 있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1: They face each other, exchange glances, and step by step, they mimic each other's moves.

0: 글쎄, 아마 다큐멘터리의 최고의 사실이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젊은 남녀의 그런 모습이 그대로 있었는 이 순간만큼은 내가 너무 황홀했어. 기분도 되게 좋았고.
1: They move delicately as if they are treading carefully, but they look so tender.

0: They seem to discuss something among themselves. Then they turn slowly, put their heads together, and begin to vocalize in unison. Like a choir building a harmony, they are singing solemnly.
1: 목동굴에 네 마리가 노래를 연습 많이 하는 합창단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성악 같은 되게 맑고 고운 목소리예요. 그게 너무 아름답고 눈앞에 펼쳐지는 그 공연. 그래서 이거는 목동굴에 노래 부를 때는 그거는 직접 들어보야 그 느낌을 알 수 있어요. 목동굴의 그 노래는 늘 새로워요.
0: One member of the humpback quartet comes toward Tongshik and swims by his side lovingly.

0: 이런 세상이 있구나.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경외심.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머릿속에, 동화 속에서 그렸던 그런 것들이 펼쳐지는 모습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었었어. 깊은 바다를 봤어요. 아, 이 고리들이 사는 세상, 이들의 세상은 아, 이런 모습이었구나. 천천히 움직여, 급하지가 않고 이게 느리게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가는 그 고의 시간이란 게 있거든. 그 시간을 느꼈어.
1: 'It was not the water, but the overwhelming emotion that took his breath away. The whale's song sounded heavenly. We hope we can convey to you the rhythm of the world in which whales live.
2: Korea Initiative.
3: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2: K Initiative.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3: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어마어마하게 쓰레기가 있는데 전부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이게 고래가 좋아하는 그런 물고기가 이제 이 밑에서 노르면은 흰수염고래나 이런 애들은 그냥 한 번에 뜬단 말이야. 그럼 이거랑 같이 들어가는 거야, 같이. 이게 걸려 나가겠냐고. 안 나가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 배 속으로 다 들어가는 게 소화가 안 돼서.
1: The people who make wildlife documentaries often bear witness to the changes in the planet's environment. For over four decades, Kim Dong-sik, the underwater cinematographer, has seen the changes in the marine environment.
0: 스리랑카 바다는 6년 전에 왔을 때 진짜로 청정했어요. 물도 엄청 많고 대왕고래가 쫙 수심 30m로 가도 그게 위에서 이렇게 다 보일 정도였어요. 근데 진짜로 왜 우리가 함부로 이런 걸 버릴까? 바다는 죽어간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1: We could not have imagined the degree of shock we would feel at the prototype of heaven, Mauritius, Africa.

0: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왔습니다.
1: 머리가.
0: 머리가 이제 제가 지금 신병을 찍고 있다 보니까.
1: 아, 우와. 시즌 2?
0: 시즌 이제 4 찍고 있어요.
1: 아, 저 원만 봤는데.
0: 우리 2, 3는 왜 안 봤죠?
1: 챙겨오겠습니다.
0: 꼭 좀 챙겨와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어떻게 오게 된 거죠, 저희?
2: 오늘 이번에는 강화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0: 강화도 왔죠, 강화도에.

0: 근데 오늘은 저희 둘밖에 없는 거예요?
1: 아니요, 오실 겁니다.
0: 오시는 거예요? 네. 언제 오시는 거죠?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 저 한국말 잘하시네요.
2: 저 한국어 할 줄 알아요.
3: 아, 진짜요?
2: 네, 맞아요.
3: 저 군대도 다녀왔어요.
2: 아, 진짜요?
3: 맞아요, 맞아요.
2: 아, 진짜 군대도 다녀오셨어요?
3: 맞아요, 맞아요.
2: 아, 그리고 거기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3: 맞습니다. 사실 모르시겠지만 저희 완전 선배님. 예,
4: 완전 선배까지는 아니잖아요.
3: 완전 선배까지는 아니에요.
2: 완전까지는 아니고 선배님입니다.
3: 아, 아침 바로 가
2: 바로 이동하면 될까요?
3: 아니, 바로 가시죠. 바로.
5: 아, 그러면은 가서 우리 가면은 진세 형 있으니까.
2: 뭐 아시는 분이에요?
5: 아니야, 한 번도 보지
3: 않았어. 형이시지 않을까? 나보다
5: 형이시죠? 무슨 말 하는 거야?
2: 다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5: 그래.
2: 오? 오!
5: 맞아?
2: 90년생이에요.
5: 90?
2: 네.
5: 아, 형이시구나.
2: 아, 다행이다.
5: 아, 다행이다. 왜 다행이지?
2: 아, 제가 막내겠네요, 오늘은.
5: 야, 그럼 가가지고 그러면은.
2: 네.
5: 그렇게 한번 해보자.
2: 뭐?
5: 잘 못하는 한국말을 잘 못해서.
2: 네.
5: 이렇게 온 컨셉으로.
2: 좋아요. 또 이거 또 제 전문이죠.
6: 이미 준비하고.
0: 진짜요? 어디 계시죠? 우와.
7: 저기, 엄마 저기, 어디? 저기 오고 계신데?
2: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어디 이미. 알아요? 보시
7: 아세요? 완전 저예요.
0: 진짜?
7: 오늘 밤의 진공은 나야가 준영! 죄송합니다.
0: 이렇게 막 하면 어떡해요, 그거를. 그러면은 잠깐만. 그럼 저희가 소통을 못 하잖아요, 이게. 아, 근데 간단하게 그래도 자기소개라도.
6: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0: 야,
7: 뭐야?
0: 야, 이게 뭐야, 이게. 와, 아니,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셨어요?
6: 네, 맞습니다.
7: 와,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요?
0: 맞아. 어?
7: 네.
0: 범인보다 훨씬 잘해.
6: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7: 눈호강.
0: 뭐라고요?
7: 눈호강.
0: 아, 눈호강, 눈호강. 아니, 그럼 저희 이제 안해로 가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9: 여기 광송보를 네. 오늘 한번 둘러볼 건데요.
0: 네.
9: 요 광송보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어요?
7: 광송보?
0: 광송보. 사실 잘은 모르긴 하는데, 일단.
9: 우리 역사에서 배웠던 심리학요.
3: 아,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0: 심리학요? 심리학요 알고 있었어요?
3: 아,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0: 심리학요 어떤 그거죠? 저희가 몰라가지고.
3: 가슴 아픈 일이죠.
7: 어떻게 가슴 아파요?
0: 가슴 아픈 일이고.

0: 이런 좀 뭔가 역사적인 이런 장소들을 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1: 저는 좋아해요.
0: 좋아하세요? 네,
1: 촬영차, 네. 통일부 관련 촬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약간 전쟁이나 아니면 역사에 깃든 것들도 많이 보기도 했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0: 정확합니다.
2: 진짜 좋아하는 말이에요.
1: 깜짝 놀랐어. 나 말 잘못했어.
0: 오늘 같이 다니면서 아시겠지만 리액션 되게 좋아.
1: 네, 또 실수한 줄 알고.
0: 그럼 여기가 신미양요에서 벌어졌던 격전지인가요, 여기가?
1: 이 장소가.
3: 대박.

0: 아 잠깐만 이게 뭐?
1: 어 여기도 여기도.
0: 아 여기도 다 장군님들이 있네.
2: 신비양묘 아 순국 무명 용파기.
0: 아
2: 여기 보시면 그렇게 모아둔 돔이 있어요.
1: 어디?
0: 아, 어디? 아 저 언덕 여기.
3: 아 저기 여기다. 저기 있네.
4: 전사한 무명 용사분들의 계신 묻혀 계신 곳.
0: 아 여기 이렇게 모셨구나.
4: 아. 이름 그러니까 신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어쨌든 가족 품에 돌아가신 상황이니까
0: 가족분들도 이제 네,
4: 모르시겠죠.
0: 어디에 계신지 모르니까 이분들은 네. 이제 총이 있었고.
3: 아 진짜.
4: 네. 있는데
0: 저희는 이제 창이랑 활로만 싸우다 보니까
4: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한 거죠.

0: 오 뭐야?
1: 우와!
0: 우와!
1: 아 이거는 용두돈데다 용두돈데. 용두돈데. 아,
0: 어디가? 용두돈데.
2: 와 저
0: 어디가 용두돈데야?
2: 여기 용 저 용
0: 어디 용이 어딨어?
1: 이 아 저기 끝이 용두돈 된 것 같아요.
0: 여기 뭐 물살이 만나는 데인가 보다. 저기 뭔가

0: 파도는 없는데.
1: 이게 바다.
0: 저 약간 회오리치.
2: 약간 소용돌이 치는 느낌.
0: 되게 국사 선생님 같으세요.
3: 그니까요.
4: 근데 이 정도 지식은 모든 한국인들이 혹시 알고 있는 거 아니면 형이 좀 유독.
2: 아니요. 나는 진짜 아예 모르는 편이고. 정말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훨씬 많이 하시지.
0: 요즘 역사 덕후가 되게 많대요. 저희 또 그룹에 단종 선생님이 또 계셔가지고.
2: 그렇지, 맞아.
3: 오빠 심장이 약하신 것 같아요.
2: 맞아.
0: 단종 보유 그룹. 와. 제가 또 단종 아무래도 단종이시다 보니까.
2: 그렇죠. 네. 야 이렇게 근데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여기서 막은 거구나.
0: 여기 깃발도 있다. 뭐예요?
2: 저 장군 깃발.
0: 무슨 깃발이야?
2: 저 장군님 깃발. 저 깃발 뭐예요?
5: 지금 실제로 당시에 신미양요 때 있었던 자료 사진이 실제로 있대요.
2: 그래요? 볼 수 있어요? 에? 에?
4: 엄청 크네요?
5: 우리의 상징인데 이거를 뺏어간 거죠.
2: 뺏어간 거죠.
5: 최근까지 계속 미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2: 진짜요?
5: 2007년에
4: 아니 근데 저희 거 아니에요 애초에?
0: 전리품으로 뭐가 깃발을 가져왔다는 게 조금 마음이
4: 졌다가 뺐다고 하는 것도 그냥
3: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돼요.
2: 사실 진짜 국력이 중요하기는 해. 네. 진짜
0: 맞아.
3: 이깁시다.
4: 이깁시다.
2: 맞아. 이 국력을 키우려면
3: 파이팅.

0: 여기 여기
1: 여기 여기 뒷발도 있다.
2: 네, 감독님 여기는 어디죠?
3: 여기는 오늘 액티비티 하는 곳입니다.
2: 아,
4: 드디어
2: 액티비티. 액티비티 다 좋아요?
4: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2: 진짜 다 좋아요?
4: 네. 너무 좋아요.
3: 어, 케이블카다.
2: 와, 케이블카 타요 저희?
4: 너무 좋은데?
3: 올라가서 또 체험을 하실 거예요.
1: 많이 뭐야 이거. 아니 근데 너무
2: 잠깐만 이 덩그리도
1: 아니 선글라스죠.
2: 저런 거 내가 쓰면 바로 체육 선생님 되는.
5: 넘어세요.
2: 내가 쓰면 체육 선생님. 체육 선생님 돼.
5: 아무 반반.
2: 요와 요와 가와 가와.
1: 어 잘 어울린다.
2: 옆들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거.
1: 오
5: 오 잘 어울려요.
2: 오 약간 그 뮤직비디오에
4: 맞아요.
2: 그런 신들 많잖아.
4: 약간 있죠.
2: 오. 오, 카메라 너무, 너무 카메라 좀 들어가면 살짝 이렇게 살짝 여기 들어가지고
4: 형
2: 약간 이런 느낌.
4: 자 선물로 드릴게요.
1: 아니 아니야. 아,
2: 안녕하세요.
4: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흔들리냐 이거?
5: 흔들리니까 더 재밌는데요?
2: 아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4: 이런 거
5: 좋아요? 네, 네.
2: 와 근데 이거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 아니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 있어?
1: 근데 저는 여기 이게 막 이게 아한 게 느낌이 싫어요. 이 여기가 막.
2: 아니, 근데 우리 좀 이렇게. 우리 근데 무게 배분을 좀 잘못하고 어디 감독님 두 분 계시고.
1: 근데 이쪽으로 조금 더 기울긴 했어요.
2: 지금 이렇게 되지.
4: 맞아요.
2: 나 지금 좀 무서워 지금. 감독님 우리 좀 일로 가도 돼요? 아 나 무서워 진짜.
1: 아, 와. 이야. 와 근데 여기 밑에 광화도가 다 보여요.
2: 그러네.
4: 아 여기가 광화도. 와
2: 오늘 날씨가 좋아서.
4: 와 저기 다리 너무 이쁘다. 저기 보여요.
2: 우와
4: 저기 다리.
1: 어? 어 저기 전망대 있다.
2: 뭐야?
1: 거기 나온 것 같아요.
4: 가자.
1: 도착. 와 여기 얼마나 높은 거야?
2: 와.

0: 우와.
1: 와, 대박.
2: 장난 아닌데?
0: 우와, 아니 이거 생각보다 높다.
2: 다 보여요? 와, 진짜 다 보인다.
0: 응.
2: 아니 여기서 북한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0: 근데 여기 진짜 봄이 거의 보이겠는데?
2: 제가 아까 들었는데 여기 전망대가 돌아간대요.
3: 아니 그리고 여기 지금 발끝에
0: 어? 그 그러네?
3: 기운이 느껴져요.
4: 어, 맞아요, 맞아요.
3: 돌아가는 기운이.
2: 진짜 돌아가고 있어요.
0: 어, 그러네. 조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2: 네,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진짜로.
0: 응.
4: 요.
3: 그럼 어디 앉아도 다 명당뷰네.
0: 그러니까.
3: 어,
4: 북쪽 방향.
0: 여기가?
3: 여기가 네. 북쪽 방향이네.
0: 어.
4: 어? 여기가 여기? 평화장마인데.
0: 저기 맞다. 저기다.
4: 네.
0: 저기.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3: 아니 그럼 서울보다 가까운 거 아니에요? 여기서?
2: 북한 이렇게 가까웠어요 원래?
0: 서울보다 훨씬 가깝지 이제 그럼. 여기서는. 아니 그럼 봄이 그 개성도 가본 적 있어?
4: 없어요. 배추만 나요? 쌀이 안 나요?
0: 어.
2: 네.
4: 물물교환 교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0: 그치 그치.
4: 쌀 나는 곳에서. 근데 그치. 그 이동의 자유가 없어서 물물교환이 안 돼가지고.
0: 헐.
4: 아 진짜.
0: 아 진짜요?
4: 아 진짜 물물교환이 안 돼가지고.
2: 그러면 개성 사람들은 평생 개성만 보면서
4: 살아야
2: 살고
4: 돼요.
2: 죽는 거예요?
4: 네.
2: 와 너무
0: 진짜.
3: 약간 더 보안이 심한 것 같아.
4: 네.
2: 와.

0: 봄이, 봄이 잘 오고 있지?
1: 네.
2: 먼저 하여서는.
0: 와.
2: 예.
0: 와, 내 속도가 붙으니까 좀 빠르다.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야.
2: 와.
0: 내 속도가 이제 붙네.
2: 그렇구나.

0: 이거지.
1: 왔다 왔다 왔다.
2: 드디어 웃었네.
1: 왔다.
0: 근데 입이
1: 왜 그래? 입이 왜 그래?
0: 입이 핸들까지 나왔어. 아,
1: 귀여워 귀여워.
0: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약간 넋이 나간 것 같은데.
3: 그러니까
4: 괜찮아.
0: 아니 넋이 나갔는데.
4: 많이 무서웠던 것 같은데.
5: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제 면허가 없거든요. 아, 인생의 진짜? 첫 차예요.
0: 정신이 없어 보여 지금. 정신이
6: 괜찮아.
0: 괜찮은. 네.
1: 아 모대가 엄청 아유, 속도를 뭐. 즐기더라고요.
0: 제가 또 파일럿이잖아요.
1: 아 다르네.
0: 제가 또 군대 제가 또 K9 조종수였어요. 제가 또. 아~ 달라.
1: 그렇구나. 역시 역시. 일단 다음 점수로 가시죠.
0: 갑시다. 강성도 바다엔 파도가 철썩
1: 온수리 성당엔 너. 네. 아, 너무 배가 고프죠.
0: 너무 배고파요.
1: 진짜 배고프다. 아니 근데 여기 들어올 때 네. 사람 진짜 많지 않았어요?
0: 완전 장난 아니던데? 오. 오면서 보니까 밴댕이가 엄청 많던데.
1: 밴댕이. 나 솔직히 밴댕이 들어본 적이 없어.
5: 에? 밴댕이 소갈딱지.
1: 그러니까 아 그건 그럼 그 밴댕이가 이거?
5: 네 그거 아, 아니요.
0: 이거일 걸요?
1: 아 근데 밴댕이란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0: 뭐예요?
1: 아유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혹시 밴댕이가 뭐예요?
7: 밴댕이는 생선인데 청어목과 김치 비슷하게 생긴 생선이에요. 아~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들어보셨어요?
1: 네, 이거 맞아요?
7: 이 밴댕이인데 승질이 급해갖고 네. 잡히자마자 죽어서 어부도 살아있는 걸 못 봐요.
1: 진짜요?
7: 그리고
0: 완전 나야.
7: 대장이 생선 중에서 제일 작아. 아~ 그래서 속 좁고
1: 아 그래서?
0: 아 그래서?
7: 우와 회를 떠서 나오는 거예요.
0: 와 이게 회.
1: 오 약간 고등어 회 같기도 하다가
0: 이렇게 생겼고.
5: 작지는 않은데?
1: 오.
0: 아, 생각보다 크네요, 근데. 한번
1: 일단 한번 먹어볼까요?
5: 어때요?
0: 어때요?
5: 맛있어요?
0: 쫄깃쫄깃해.
5: 쫄깃쫄깃해.
0: 쫄깃쫄깃해. 너무 맛있는데?
5: 왜요?
0: 어?
1: 지금까지 아직 안 느끼는데? 쌈 싸먹어서 그런가?
0: 너무 맛있는데?
5: 왜요?
0: 어?
1: 고추가 매워? 고추?
5: 아, 고추 매워요?
0: 고추가 맵네.
1: 우와. 맛있어.
5: 엄청 부드러워요.
1: 엄청 부드러워.
0: 가시가 아예 안 느껴져요. 가시가 없는데?
1: 어, 나 가시야. 진짜? 어, 진짜? 뼈채? 뼈채?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3: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지 멕시코는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이제 양국은 통상 개발협력, 지적 지식재산권, 우주, 문화유산, 교육 등 모든 방면에서 협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1: El liderazgo tecnológico de Corea, junto con las capacidades industriales, el talento y la posición geográfica de México, nos ofrece la oportunidad de construir nuevas alianzas

퍼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거기 뭉클어져 죽이 되기 직전인 갈색의 원래는 복숭아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물건이 세 덩어리 보인다. 집에 와서 그녀는 꼭 한 개를 먹었을 뿐이고 그 뒤로 잊어버린 모양이다. 달콤하고 상쾌하며 부드러운 시절을 잊은 그 갈색 덩어리를 버리기 위해 그녀는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펼친다. 최고의 시절에 누군가의 입속을 가득 채웠어야 할, 그러지 못한, 지금은 시큼한 시추를 풍기는 덩어리에 손을 뻗는다. 집어 올리자마자 그것은 그녀의 손 안에서 그대로 부서져 흘러내린다. 채속한 벽에 붙어있던 걸 떼어내느라 살짝 악력을 높였더니 그렇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건져 봉지에 담고 그러고도 벽에 단단히 들러붙은 살점들을 떼어내기 위해 손톱으로 긁는다. 그것들은 냉장고 안에 핀 성의 꽃에 미련이라도 남은 듯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녀는 문득 콧속을 파고드는 시지근한 냄새를 맡으며 눈물을 흘린다. 얼마쯤 지나 그녀 어깨가 흔들리고 신음이 새어나오자 무용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듯 짖기 시작한다. 네, 파과라는 제목은 우선 직관적으로는 부서진 과일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땅에 떨어져서 부서지거나 한창 때가 지나간 약간 시들어서 더 이상 상품, 약간 굉장한 아이러니를 담은 중의적인 그런 의미를 담아보고 싶었던 제목인데요. 이 소설이 이제 외국으로 번역되어서 나갈 때는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을 수 없다 보니까 아예 제목을 새로 만들어서 붙이거나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만 부서진 과일이라는 의미를 채택해서 나가게 됩니다. 특이한 인물 설정이라든가 비일상적인 공간 설정,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 자체가 문학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초월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학은 항상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어떤 곳인가를 꿈꾸는 것 같고 지금 여기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문학이라는 예술이 항상 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와 그 소설 속 세계 그 사이에 저는 크게 차이를 두지 않고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때로는 현재 이 삶이 와 그런 소설 같은 일이 다 있냐 할 때처럼 그 현실이 어떤 소설 속 세계를 압도해버리는 그런 사건들도 종종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저드 베이커리라는 소설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적에는 많은 청소년분들이 보시

굉장히 좋아해 주시기는 하셨는데요. 청소년들이 좀 제대로 이제 올바르게 자라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른들께서는 굉장히 이 지점에 있어서 많이 우려를 표하시고, 어떻게 소설 속에 나오는 이런 주인공과 같은 삶,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세상에 이런 집안이 어디 있고, 세상에 이런 일을 겪는 청소년이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표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계는 소설 속 세계보다 훨씬 더 너무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설 속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직접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은 사실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얼마나 너무한지 그 너무함을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생경한 단어라고 많은 독자님들이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쓰지 않고 묻어두는 그런 사전에 잊혀진 말들, 그 말들이 안 쓰고 계속 내버려 두면은 그대로 없어질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들도 있고,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기도 하고, 굉장히 말 자체의 어감이 예쁜 그런 말들,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계속 쓰지 않고 사전 속에만 가둬두고 지내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잘안 쓰는 말들을 조금 발굴해보자. 약간 그 석탄 캐는 내 광부의 마음으로 그렇게 발견을 해서 써보았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다음으로 문장들이 굉장히 또 길지 않느냐, 읽다가 숨이 찬다, 이런 말씀도 또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숨차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문장, 때로는 약간 숨이 가쁜, 네, 이런 문장들이 제 생각엔 처음에 의도는 이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지나치게 빠른 속도에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 빨리 끝장을 보고 싶고, 결말을 보고 싶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경향에 대한 약간의 저항감을 갖고서 어떤 목적지에 빠르게 도착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없이 먼 길을 유유히 돌아가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네, 길게 긴 문장을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독자님들께서는 이 소설이 주는 메시지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보시거든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들려주고 싶은 주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보다는 보여주고 싶은 몇 개의 포인트가 되는 장면들이 있다, 몇 가지 이미지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소설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저드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주제를 보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소설 속에서 어떤 한 개의 임팩트 있는 장면, 주인공이 주머니 속에서 빵을 꺼내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뜯어 먹다가 결국은 빵이 하나도 남지 않고 가루만 남고 다 먹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왠지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느낌이 있고요. 파과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노년의 여성이다 보니까 어떤 시장이나 운동센터에서 사람들이 어머님 여기 좀 보세요, 뭐 어머님 여기 들렀다 가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어머님을, 우리 사회의 어머님을 부르는 그런 장면들이 간혹 볼수 있는데요. 이때 주인공은 아주 쿨하게 그 자리에서 나는 당신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일가를 대꾸를 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외국의 독자님들을 만나 뵙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 마음은 반갑습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문학번역원과 국내외 에이전시와 그리고 출판사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다른 나라의 독자님들을 만나 뵙게 해주시는 번역가 선생님들의 아주 큰 노고와 임무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윗세대 작가 선생님들을 이제 생각해 봤을 적에 요즘은 한국 문학의 어떤 전체적인 경향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족, 민중 이러한 주제들보다는 약간 나 자신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젊고 활달한 그런 작가님들이 여러 방면에서 많이 활동을 해주고 계시다 보니까 활동하는 그런 내력들이 모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것이 또 다른 한국 문학의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Under the sea, there are paths. The seascapes along the underwater trails boast an unimaginable beauty. As we drift with the movement of water, we encounter scenes of fierce survival in the wild and moments of life and death. Sometimes, in the havens teeming with diverse marine creatures, we learn the art of survival itself. This is a path overflowing with life, filled with lovers and fighters, hunters and prey. We call this path the Underwater Ole. Now, let us journey through Jeju's Underwater Ole Trail. Climate change is changing even the landscape of the underwater ole. As the temperature of the ocean water rises, the fish living in tropical waters are entering Jeju Sea.
1: 예, 현재 제주 서귀포 주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은 대략 90% 정도가 아열대성이거나 열대성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토종 물고기라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략 10%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 아마도 수온이 올라가면서 열대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크로시오 해류를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서귀포 앞바다에 정착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몇몇 물고기들은 제주 바다에 완전히 도착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species to settle here is the lionfish. It is not just one or two fish. They appear in large schools. The batfish, another tropical fish, has also been sighted frequently in Jeju Sea recently. At first, it was just a few individuals that appeared, but now they too move through the water in schools. The blue-striped angelfish has impressive blue stripes on its body.
1: 청졸돔도 제주 바다에 정착해 살아가는 대표적인 열대성 물고기로 새끼 때는 온몸이 까맣고 지느러미와 머리 쪽이 노랗게 생겼는데 점차 자라면서 온몸에 파란 줄무늬가 뚜렷하게 생겨나가기 시작합니다.
0: This influx of tropical species into Jeju's waters is attributed to the rise in both air and sea temperatures since the 1990s. It is not just fish that have followed the warm currents northward, detrimental to the area's ecosystem.
2: 보통은 이 말미잘은 이 바닥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데 이 다목 말미잘은 이 해송과 같은 이 산호에 그 뿌리에 그 내리고 그 붙어서 사는데요. 이 문제는 이 다목 말미잘이 이 해송을 말려 죽는 데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 한 개체 정도 이 해송에 붙여서 자라기 시작하다가 이 번식을 하면서 해송 전체를 뒤덮고 말라 죽이거든요. 이 물론 이 다목 말미잘 그 자체로도 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 연산호 군락이 주를 이루고 있는 또 여기에도 해송까지 있는 제주의 바다에서 이 다목 말미잘이 계속 번식을 한다면 아마 그 바닷속 풍경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The abnormal spread of bryozoans is now causing the serious issue of coral death.

0: Korea Initiative.
1: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0: The K Initiative.
2: 1, 2, 3등 축배를 우리가 아직 안 들었어요. 어? 마지막 쯤에서 축배를 들겠습니다.
3: 잘 먹습니다.
4: 아, 네, 마지막 장소 어딜까요?
5: 뭐 먹으려고?
4: 뭐 먹어요, 근데?
6: 지금 먹으러 가는 거는 하천하면은
7: 바다.
6: 바다.
8: 남해 바다.
6: 뭘 먹어야 돼?
9: 역시
7: 회.
9: 해산물.
6: 회요? 해산물을 먹어야 되는데.
3: 해산물이 좀 아쉽긴 해.
6: 아쉽지.
9: 이제 화로다.
6: 해산물의 보고인데. 통영의
7: 굴.
6: 닭지 알아요?
3: 닭지요?
9: 닭지.
6: 닭지 문화 알아?
10: 오마카세의 한상 차림 버전. 통영의 오마카세이고.
7: 이모카세예요?
9: 그런 느낌인가?
3: 진짜요?
8: 그게 진짜 이모카세 원래. 원조.
6: 그게 이제 닭지 문화야. 사천은 실비집입니다.
3: 아, 실비집?
6: 그래서 며칠 굶고 가든지 한별이랑 가든지 많이 먹는 애가 있어야 돼. 그래야 뽕을 뽑지. 그래서 1, 2, 3등에 축배를 제대로 안 들었잖아. 아, 얘가 제격이야.
8: 진짜 와, 너무 좋다.
10: 너무 좋다.
8: 대박인데요.
6: 축배를 들기 전에 조건이 있어요. 그 훌륭한 음식을 먹으려면 전현무 계획에서 밝히는 여러분들의 특종이 있어요.
7: 아, 비밀을 하나 발표.
6: 그래야 가리비를 줄 거예요.
7: 오! 전현무 계획에서만 밝히는 탑3의 사생활.
11: 무명연설을 하면서 저는 타 연예인에게 대시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9: 와, 잠깐만, 진짜?
11: 대시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9: 와, 잠깐만, 진짜?
6: 이거 좋다.
7: 이거 예고편이다.
6: 이거 좋아.
11: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제 전화번호를.
9: 이야,
7: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11: 아직까지 연락 오지 않았는데 그 지인이 저한테 미리 귀띔을 해줬습니다.
9: 와, 근데 그분이 아직 형한테 연락을 안 했다고?
11: 아직 안 했죠.
7: 꼼꼼하네.
9: 그러면 아직 청산은 안 된 거잖아.
11: 하지만 제 의견을 이제 물어봤죠.
9: 진짜지?
7: 지어낸 거 아니에요, 형님?
9: 가리비가 그렇게 먹고 싶나?
6: 식감이 어마어마해.
9: 가리비 먹고 싶어서
7: 가리비
8: 통가리비 드셔야겠는데, 이 정도면.
9: 가리비 깻깻.

0: 가시죠. 일로 이쪽으로.
1: 일단은 지금 갈 곳이
2: 바로 여기입니다. 우와.
3: 우와. 오.
2: 여기는 지나가다가 못 들어갈 것 같아. 뭔가 모르겠어. 식당인지도. 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승기.
5: 역시 형 다르다.
4: 드디어 성김.
5: 다르다.
4: 드디어 성김.
0: 오, 우승규 씨죠?
4: 우승규.
0: 오, 우승규 씨죠?
4: 우승규.
0: 오, 오, 오, 살면서 세 번째 왔네요, 우승규 씨.
4: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0: 아, 너무 반갑습니다.
6: 아, 감사합니다.
5: 아, 진짜 감사합니다. 여기 가보셨어요? 그대만.
4: 네, 네, 여기 좋아요.
0: 오, 진짜요?
4: 네, 여기는 정말 좋아요.
5: 좋아요, 뭐가 좋아요?
4: 음식도 맛있고, 음식도 맛 잘 나오고, 손님도 많고, 굉장히 활동 잘하시고.
5: 네,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8: 감사합니다.
5: 근데

0: 여기가 섭외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1: 여긴 진짜 깔
2: 진짜요?
1: 좋은데? 아...
3: 어, 근데 여기 깔면 또 어디 가죠?
1: 여긴 진짜 깔 것 같은데? 식당인지도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전현무계 여기서 나왔는데요.
2: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저희 먹는 거 좀 촬영해도 될까요?
1: 저희 다섯 명만 먹는 걸로.
2: 촬영이긴 한데. 예. 촬영을 해도 괜찮을까요?
3: 형, 우리 오늘 성공. 대박인데요?
4: 사장님, 여기는 어떻게 시키는 건가요?
5: 저희는 실비집이라고 해가지고 한 분에 4만 원씩 음식 값받는 거거든요. 4만 원 안에 주류 두 병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4: 와.
5: 네. 추가가 되면은
4: 4만 원이에요.
5: 음식도
4: 괜찮아 나오고요.
5: 이제 뭐 다섯 분이시니까
3: 10병이에요.
5: 그렇죠. 10병까지 드실 수 있는 거죠. 10병까지는 무료.
6: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천시 삼천포에서 그대와를 운영하는 방문립입니다. 2003년도 예서니까 23년 정도 했나 봐요. 제가 한 5시경 되면 이제 잠이 깨워요. 자동으로.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저 의시장에 있어요. 거기 가서 신선도가 좋은 재료를 하나하나 점검해가지고 제날 선도 좋은 거 구입해서 이제 이렇게 잔을 내죠.

0: 기본 잠부터 먼저 드릴게요.
1: 우와. 우와.
2: 대박이다.
0: 그날 그날 음식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철 음식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드리거든요.
3: 찬찬아침이네.
4: 오레기입니다.
3: 와. 오레기, 오레기. 와.
1: 오, 진짜 신선하겠다.
2: 와, 너무 많이 나와. 이렇게 해서 술 두 병 해서 1인 4만 원입니다.
1: 싼 거 같은데.
2: 한 사람당 두 병, 그죠? 아. 와.
5: 남는 게 없으실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홀쭉이가 아닌 거죠? 호래기 다른 거죠?
2: 다른 거. 다른 거. 우리 전현무객 1회 제일 처음 먹는 거.
1: 진짜요?
2: 맛있어. 경상도 지방에서 먹는 이제. 저희는 밥상으로도 자주 먹어요, 부산에서는.
1: 호래기 너무 맛있어.
2: 이거 아, 먹어본 적 있어요?
4: 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2: 호래기. 진짜 맛있어. 호래기. 먹어봐.
1: 와, 잘 먹겠습니다.
4: 잘 먹겠습니다.
2: 처음 먹어본다, 이거.
4: 호래기.
2: 호래기?
4: 아, 초장이, 페어링이 좀 좋을 것 같아.
2: 진짜 맛있어. 그렇죠? 초장에 먹으면 통째로.
4: 진짜.
2: 맛있지? 사이즈가 좀 크네. 맛있지?
4: 엄청 푸짐해, 그냥.
2: 푸짐해.
4: 꽉!
0: 질기진 않아.
2: 안 질겨. 안 질겨요?
3: 향이 나네.
2: 너무 맛있어.
5: 식감이 독특하죠? 매끈매끈하고.
0: 맛있네요.
2: 맛있지?
0: 맛있네요.
2: 별미야.
0: 근데 안에서 뭐가 터지는데.
2: 내가 눈 아래 아니야?
0: 대가리. 근데 그게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
5: 뇌, 아마 뇌일 거예요.
2: 와,
4: 진짜요?
2: 뇌잖아. 뇌가 어딨어? 달고기는 전으로 먹을 때 제일 맛있어.
1: 진짜요?
2: 그리고 이거는 몸에 달 모양이 있어요. 삼천포에서는 제사 때

0: 너무 맛있어.
1: 우와. 아 너무 잘 이거 전을 잘 비치셨다.
0: 촉촉해. 맛있지?
1: 그렇지.
0: 진짜 명태전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1: 명태전보다 훨씬 촉촉한 것 같아요.
0: 아니 너무 부드럽고 녹는데 거기다 이제 계란이 붙여져 있으니까 좀 고소한 것 같아요.
2: 고소하고 담백하고.
0: 별미야.
1: 아, 혹시 멍게 먹어봤어요?
3: 멍게 먹어봤는데
2: 별로야?
1: 멍게는 고구려 확실히
3: 제 스타일은 아니죠.
2: 해삼도 먹었어?
3: 해삼도.
2: 요 향에 익숙해지기 쉽지 않지? 아유 하루가 애기구나.
3: 오늘 한번 먹어봐.
1: 되게 도전하는 거 좋아한다.
2: 먹어봐.

0: 이게
1: 멍게.
0: 아, 멍게요? 네, 멍게. 생각보다 괜찮은데?
1: 바다 향이 조금 덜 나긴 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밥까지 딱 비벼 먹은 멍게 비빔밥.
0: 아, 끝에 바다 향이 살짝 나요.
2: 그 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0: 진짜 맛있어요.
3: 와.
0: 감사합니다.
3: 우와.
1: 와, 뭐야.
3: 와, 엄청 많네.
4: 와, 이거는 소대찜입니다. 이거는 가오리 무침이죠.
0: 와.
4: 가오리 무침에 김밥을
3: 넣고. 와,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5: 자신 있어 하는 거는 이제 무침이라든가 간맞춤을 이제 아, 이 정도면 내가 간이 잘 맞다. 그 정도는 자고 해요. 맛이 괜찮아요.
3: 얘들아, 예, 서대찜을 먹어.
1: 서대. 예.
3: 서대가 정말 맛있는 냄새.

0: 처음 먹어보네.
1: 이것도 통째로?
0: 처음 봐요.
1: 맛있지?
2: 아, 맛있어요.
1: 거대는 찜이 제일 맛있어.
3: 서대는 주로 무침으로 많이 먹다 보니까
1: 구이도 많이 먹어요.
3: 근데 여기 촉촉한 생선을 많이 하네.
1: 촉촉하게 잘 조리를 하는 것 같아. 아우. 맛있어?
4: 너무 맛있어.
5: 부드러운데?
1: 반건조를 해서 찐 거야. 맛있잖아. 또 여기 삐딱삐딱하고.
3: 이 집은 제 찍기 죄송하네요. 어르신들이 진짜 가져오실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이 주민들이 우리 미워하셨다.
3: 야, 여기는.
0: 형은 거의 잘 접해보지 못했겠다.
5: 거의 다 처음 먹어봐.
0: 그렇지.
1: 말레이시아엔 비슷한 것도 없어.
3: 그러니까 해외 살면은 저도 해외를 좀 오래 살았잖아.
5: 그렇죠. 아르바이트잖아.
3: 한식당 같은 거 많잖아요. 네. 해산물 신선한 건 먹기 힘들어요. 진짜. 해외에 유일하게 없는 게 해산물 잘하는 집. 아, 없어요. 이런 건 뭐 볼 수가 없어.
5: 맞지.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어요. 진짜.
1: 생각보다 싸지 않아요? 맛있지?
5: 생선이 맛있다. 맛있다.
1: 김밥도 잘 싸셨네.
3: 김밥도 완전 집김밥이잖아요. 소풍 갈에 싸주는.
1: 막상.
3: 엄마가 싸주는 김밥. 그 김밥.
5: 아, 너무 맛있다 이거.
4: 진짜 맛있어요.
3: 충무김밥에 그 오징어 무침처럼 둘이 되게 잘 어울린다.
5: 너무 맛있다.
1: 신곡을 받았는데 못 일어났다는 건 무슨 말이야?
0: 응? 아, 처음 듣는 얘긴데?
6: 못 일어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제 결승 1차 때 이제 신곡 미션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가수들 다 신곡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저는 손태진 선배님 작곡한 인생의 열쇠라는 곡을 불렀거든요. 네, 그때 이제 장염이 심하게 와가지고 아이고. 아, 제가 살면서 맞다. 처음으로 장염이 왔어요. 무대에서 노래는 다 나오는데 전보다 힘이 안 나와가지고
1: 힘 잘못 좀 큰일 날 것 같아.
6: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3: 장염이. 네.

0: 약간 긴장했나 봐요.
1: 그냥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
2: 아, 스트레스 많이 받아. 불편하니까.
3: 맞아 맞아.
2: 많이 불편하니까.
0: 긴장을 안 하시나 봐. 되게 잘 드시네.
4: 아니,
0: 에? 굶었어?
3: 근데 어디 갇혀있다 나온 거 아니에요?
1: 진짜 진짜 잘 먹죠.
5: 잘 먹어요, 잘 먹어요. 맛있게 잘 먹어.
1: 끊이지 않고 먹어.
4: 끊임없어. 경연 때 한 곡만 미친 듯이 불렀어? 남들이 다 따라 불렀다며.
1: 와, 진짜 그 라운드마다 저는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2: 승규 형 목소리는 맨날 대기실에 있어. 그 노래 불러야 되는 무대의 노래.
1: 근데 하나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한 소절만
5: 맞아요.
1: 계속 불러요.
2: 아, 맞아, 맞네. 아, 맞네.
4: 완벽주의자야?
6: 그 부분이 이 연습을 만약에 100번을 하면 10번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90번이 맞았다. 근데 10번이 틀리면 이제 어쨌든 기복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만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0: 와, 아, 왜 이렇게 잘해? 야,
1: 전 아직까지 제가 16년 동안, 15년 동안 가수를 하면서 한 번도 완벽하게 마음에 들었던 무대가 없어요. 한 번도.
2: 그런 애가 히든싱을 어떻게 그 모양으로 해?
3: 한 개도 안 똑같게.
4: 해드릴게요.
2: 뭐예요? 뭐예요?
1: 새꽃이다.
4: 광어구요.
5: 광어구요?
4: 도다리, 그리고 여기는 지치 새꽃입니다.
0: 와, 이게 지치구나. 죄송합니다.
3: 와, 장어다. 이거 탕?
1: 너무 좋은데요?
0: 이게 탕이랑?
2: 장어구이?
3: 장어는 너무 좋은데요?
0: 대박이다.
1: 지치 새꽃이 진짜 맛있어.
0: 진짜 활용 점정이다, 여러분들. 활용 점정.
6: 국룰이죠, 이 라인업이.
0: 아니, 이게 인당 4만 원인 게 지금 네. 가성비가 말이 안 돼.
2: 말이 안 돼.
0: 진짜 말이 안 돼.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 해.
6: 와, 이게 딱 남해 쪽 온 게 딱 실감이 나네.
3: 근데 진짜 제가 하나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2: 어느 게 맛있어? 광어?
3: 광어가 맛있어요.
2: 광어 맛있어?
3: 광어 맛있어.
2: 야, 광어 맛있네.
0: 진짜 맛있지? 귀치가
2: 너무 궁금해. 새꽃이, 새꽃이.
6: 개인적으로.

0: 아, 이런 시간이구나, 주치는.
1: 어, 진짜.
2: 주치는 뼈가
1: 씹히네, 진짜.
2: 요새 꽃이니까.

0: わ
1: ー、うん、あーだ
2: ー、うん、あーだー、1등이다 1등
0: 어 받아야 합니다 어
1: 야좋다
3: 완전다다
0: 아장어를한번먹어보겠습니다
4: 진짜
0: 와맛있다야좋다완전바삭해
1: 그래어
2: 튀겼네
0: 그냥맛있다
1: 두분은부모님얘기할때많이화제가됐어요뭐어떤이유때문인지좀얘기를했었어요
5: 저태어나고6개월뒤부터이제어머니랑단둘이평생을살았는데고등학교1학년때어머니가직장암말기판정을받으셨어요
1: 너무젊은나이에
5: 지금
1: 경제적으로는안힘들었어요
5: 경제적으로가너무힘들어
1: 병원비이런건다어떻게했어요
5: 알바고등학교때부터알바를많이했어요
1: 어머니병원비를
5: 병원비의보탬도하고집안생활비병원비뭐이런것들때문에알바를고등학교1학년때부터많이했습니다
6: 아진짜어린나이진짜대단하시네요정말
1: 너무막막했을것같아
6: 그러니까상상도못할것같은데
5: 그렇게어머니가한2년반정도투병을하시고제가이제20살이되고이제하늘나라로가셨는데
1: 완전혼자인거예요
5: 네
1: 너무힘들었다아어머니가그무대에오셨으면얼마나좋았을까
5: 네항상저는노래부를때느껴요
1: 어머니를
5: 네보고계신다는거를느껴가지고

0: 정유도 가족 얘기가 화제가 되지 않았어?
1: 저도 이제 가족사가 있기는 한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이제 완전 이혼을 하시고 저랑 아버지랑 이제 할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해주시고 제 친형이 있어서 이렇게 네 가족이 20살 딱 직전까지 이제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 19살 때, 그러니까 2012년도에 암 투병을 하고 계시다가 그 시기에 돌아가셨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부터는 이제 할머님은 나이가 있으셔서 고모가 이제 따로 케어하시고 저랑 형이랑 엄마랑 이제 셋 가족이 이제 제가 20살 때부터 정확히 다시 세 가족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20대 후반까지 막 엄마한테 용돈 막 몇만 원씩 받아가면서 살고 그때까지 계속 무명가수 생활하고 오디션 5번 나갈 동안에 사실 큰 빚 하나 못 봐서 저는 이제 아,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게 제가 아니라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하고 제가 너무 불효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온 뒤에 빨리 그냥 안정적인 직장이라도 잡자 해서 했는데 그 동시에 제가 우연히 무명전설 지원에 대한 공고를 보고 진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2: 신라 같은 희망이
1: 진짜 하기 싫은데도 그냥 이 뭔가 본능적으로 안 하면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너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아서 했는데 그냥 어떻게 막 이렇게 정말 사활을 걸고 계속 했던 라운드의 무대들이 잘 이쁘게 봐주셔서

0: 방금 들으면 처음으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직
1: 전 무조건 여행이에요.
0: 어머니랑
1: 가족 여행을 제대로 진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2: 저희 어디 가고 싶어?
1: 제주도 가야 될 것 같아요.
0: 제주도 시간이 없어서. 이제 끝이에요?
3: 네, 이제 다 나왔습니다.
0: 와, 수박입니다. 진짜 많다.
2: 수박도 있어.
0: 그나 아니다.
2: 먹어.
0: 진짜 배부르다. 와. 수박도 꿀수박이네.
2: 아쉽지만 음식은 다 먹었습니다.
0: 와, 근데 투쿨하게 한 메뉴를 딱 꼽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메뉴를 너무 많이 주는. 근데 전체적으로 다 맛있고 가성비, 밸런스가 가성비라고.
2: 여기는 굶고 와야 돼.
1: 너무 진짜 행복했던 시간이고요. 아, 4천 가지 음식을 먹은 것 같아서.
4: 재밌게 놀다 가는 기분, 쉬다 가는 기분인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5: 전현무가 있는 금요일이 좋아, 금요일은 밤이 좋아.
1: 전현무 계획
0: 화이팅!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4: 잘 먹었습니다.
0: 진짜 잘 먹었습니다. Korean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지 멕시코는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이제 양국은 통상 개발 협력, 지식 재산권, 우주, 문화유산, 교육 등 모든 방면에서 협력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1: El liderazgo tecnológico de Corea junto con las

0: 안녕하십니까. 와, 여기 초록색 넘치네. 보기만 해도 신선한 게 느껴져요. 와,
1: My friends, this is 100% all you can find inside here is farm to table, is local food coming around here.
0: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마켓 직원이세요?
2: 아니요, 저는 야채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1: My friends, you see, you can even meet right in front of their produce, the farmer, the person who harvested this.
0: 죄송합니다. 저 해외 친구에게 어떤 이런 신기한 네. 상황 너무너무 설명해야 돼요. 네. 왜냐면 로컬 푸드 마켓에서 진짜 직접 재배하시는 분 만날 수 있어요. 바로 본인의 produce 바로 앞에. 오, 진짜. 근데 어떤 거 재배하시는 거 다?
2: 네, 유럽 상추를 재배하고 있고요. 여기는 샐러드로 먹는
0: 유럽 샐러드.
2: 상추.
0: 네. 오, 샐러드.
2: 요즘 더우니까 시원하게 샐러드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런 시원한 요리 보여주지 네. 않아서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많이
2: 네.
0: 많이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인가요?
3: 네네. 지금 방금 만든 따뜻한 즉석두부예요.
0: 진짜 진짜. 근데 왜 파주에서 두부가 유명해요?
3: 파주 장단콩이 유명하기 때문에.
0: 장단콩?
3: 네네. 장단콩은 DMZ 안에서 콩이 자라기 때문에.
0: 아, DMZ 안에 키운 거예요?
3: 네. 그러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0: 아, 진짜? 할 수 있어요?
3: 바로 드셔도
0: 바로 돼요. 이렇게 손으로 너무 좋아요. 따뜻해요.
3: 다른 두부와 좀 고소한 맛이 틀릴 거예요.
0: 식감도 다르네요.
3: 맞아요.
0: 하나도 뽀뽀하지 않아요. 진짜 입안에 바로 녹아요. 하나 더 주세요. It's fantastic. You could maybe think that it's just a very, very plain thing. No, it has its own very, very distinctive taste. So good.
4: 그러면 바로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3: 네, 들어오셔서 직접 보시면
0: 돼요. 감사합니다.
3: 지금은 콩국을 제조하고 있어요.
0: 이런 장단콩으로 만들면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상상도 안 돼요.
3: 한번 그럼 갈아볼까요?
0: 진짜 기계?
3: 네네.
0: 진짜 빈 퓨리, 빈 스무디인 것 같아요. 그거 냄새부터 고소해요.
3: 드셔보시겠어요?
0: 괜찮아요. 이거 카푸치노. 카푸치노 이거 마실 때처럼
3: 네.
0: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여기 다 물어요. 근데 혹시 이런 맛있는 콩국이랑 어떤 주 잘 맞을까요?
3: 여기서는 가막산.
0: 저는 오늘 아침에 갔다 왔어요.
3: 그래요?
0: 아, 진짜?
3: 네.
0: 그럼 저기서 특별한 거 있어요?
3: 네. 머루주.
0: 머루주.
3: 포도주라고 보시면 돼요.
0: 포도. 아, 포도.
3: 네네.
1: Today, so happy, my friends. I found such a special product, and now the Sajanim just told me that there's also a very, very traditional jeonttonju, traditional liquor made with grapes. You know, I'm Italian, so I'm very used to sul made with grapes, the wine. So I'm so excited to go and discover that. Let's go together. But before, I have to do some shopping here.
0: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0: 아, 오늘 진짜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거, 이런 데 있는 게 진짜 다행이다. 다 구매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 와 진짜 색깔이 진짜 진해요.
1: 네 머리가 엄청 색깔이 진해요.
0: 오 네. 맞아요. 와우 진짜 와우. 입안에 개운해지는 네. 느낌이에요. 와 오, 어떡해?
1: 그 맛을 보셨으니까 이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머루를 가지고 머루주를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0: 그런 것까지? 그런 경험까지 이거 시켜주는 거예요?
2: 너무 네. 감사합니다.
1: 한번 만들어보실까요?
2: 이걸로?
1: 네, 이걸로. 이거 가지고 저희 머루주를 만드는 거예요.
0: 자, 알려주세요. 뭐 해야 되는지 열심히 할게요.
1: 자, 손이 시려우실 것 같아서 이거 안에다 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왜요?
1: 차가워요.
0: 괜찮습니다. 예, 저는 두꺼운 거, 차가운 거 문제 없어요.
1: 알겠습니다.
0: 셰프라서. 네. 예.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예. 일어나 볼까요, 저희?
0: 예?
1: 보시면 저희 지금부터 할 거는 줄기와 알맹이를 분리하는 작업.
0: 이렇게 빼야 돼요.
1: 네.
0: 우리 이탈리아 말로 그런 포도 이렇게 수확할 때
1: 네.
0: 그런 진짜 이름이 있어요.
1: 네.
0: 김장인 것처럼 네. 네. 우리도 벤데미아.
1: 아,
0: 벤데미아랑
1: 벤데미아.
0: 벤데미아. 아. 네. 진짜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온 말이에요.
1: 얘를 이제 작게 으깨줘야 됩니다.
0: 그냥 살짝만 이렇게 네. 으깨줘서 그 다음에 네. 주문할 거예요. 네.
1: 손시럽죠.
0: 지금 작았긴 해요. 이거 아까 네. 이거 작았지 네. 않았지만 네. 이제 조금
1: 지금은 필요하죠.
0: 근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1: 안 괜찮으실 것 같은데.
0: 괜찮습니다.
1: 일단 이 상태로 이제 발효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됐는데요. 효모가 좀 필요해요.
0: 효모?
1: 예, 얘를 발효해 줄 수 있는 효모.
0: 스타터로.
1: 예, 스타터 할 수 있는 효모.
0: Now he's putting a little bit of yeast as a starter, you know, for the fermentation starter.
1: 얘는 준비가 다 됐고요. 이제 담으면 되거든요.
0: 네. 오케이, 이렇게.
1: 네. 이 이상을 넣게 되면, 네. 얘가 발효할 때 부풀어 올라서 네. 넘쳐요.
0: 그러면 네. 이렇게 이만큼 괜찮은 거예요?
1: 예, 괜찮습니다.
0: 와우. My friends, inside here there's a real treasure. And now only time will tell how very delicious will come out.
1: 머루주고요. 아까 드셨던 거하고 또 맛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0: 네. 네, 맞아요. 그거 단맛도 조금 더, 조금 더 나요. 오.
1: 지금 드셔본 머루주는 약간 달달하지만 얘는 2006년산입니다.
0: 와, 마로로 먹는 것처럼 그 끼안띠, 끼안띠 먹는 것처럼
1: 네네.
0: 진짜 이탈리아 제일 좋은 레드와인인 것처럼 깊어요. 진짜 풍부해요. 오늘 반주에서 여기 이 지역에 진짜 신선한 특산물 많이 잡았어요. 네, 그래서 짜잔 진짜 신선한 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랑 네. 그리고 진짜 자연 유기농 네네. 채소도 많이 네네. 있었어요. 네네.
1: 파주가 네. 공기도 좋게 좋았습니다.
0: 좋습니다. Finally, here we go. Let's cook, my friends. This is our star, dubu. Dubu made with jangdangkong. Today, with this one, I will cook two dishes. One is dubu jeonggol. Jeonggol is a very, very traditional way of preparing a soup and a very, very nice and refreshing dubu salad. So, let's start cooking with the dubu jeonggol. Oh, looks like cheese. So we are starting cutting in the middle because when you prepare the dubu for the jeonggol or any kind of soup in Korea, you are cutting in small rectangles. So I will do the same thing. So while we prepare all the other ingredients, I want to just leave the dubu just like this. Such a nice view in front of me. So now the meat, a little bit of neutral oil.

0: 이 분위기로 네. 아 이거 더 맛있어졌어요. 아마 요리도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0: Listen to this, my friend. It's like music. It's like the soundtrack of this beautiful setting, right? And this is paju yache and very delicious 두부. Oh, 자, 두부. 개운하다. 와,
2: 베리굿 신데 베리굿.
1: 이제
0: 네,
1: 형 주세요. 무조건 토마토 있어야 돼요. 그 오네 이탈리아 국기 색깔이에요.
0: 아.
1: 흰색, 초록색, 아, 빨간색. 예.
0: 자, 맛있게 드세요.
2: 와, 고기도 아. 너무 이뻐요.
0: 깍두기 모양으로 이렇게 놓.
2: 저는 소스 먼저 한번 맛을 볼게요.
1: 아, 맞아.
2: 완전히 새로운 맛을 보는데요.
0: 아, 그리고 다른 기기 있어요. 안에 다른 양념이 있어요. 저는 모르쭉 졸여서
2: 아~
0: 에, 그다음에 조금 간장, 식초 이렇게 미나그레트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 아이디어는 같이 마시면
2: 어, 그럼요.
0: 살짝 입안에 착 연결이 될 거예요.
2: 이거 먹고
0: 네, 저도
2: 어? 이 타이밍에 한번
0: 이거지. 아,
2: 맛있는데요.
0: 아, 근데 진짜 다르네요. 맞아요.
2: 어, 네, 완전
0: 어, 느낌이 예, 예. 다르네요. 이거 이렇게 같이 먹으면 진짜 서양 요리 조금 어, 네. 양식 요리 예, 예.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그거 여기 한식,
2: 어,
0: 네, 전통적인 한식 그리고 다 잘 어울려요.
2: 어.
0: 이거 양식이랑 한식이랑 다 너무 좋아요.
2: 네.
0: 오, 진짜. 만능술이에요. 맞죠? 그런 거 하면 어때요? So this is the very special thing about Korea. This is why I enjoy living here and going around discovering these treasures. Because I've never felt nothing like this. Just sipping some kind of liquor and feeling the energy of the ground and the environment all around here, the nature, the wild nature. So this is Korean magic and I want to share with you this kind of magic. There are more many episodes, so we can meet again in another place with another beautiful recipe and with another very, very traditional liquor. 맞죠?
2: 네.
0: 자.
2: 어휴.
0: Arrivederci. Bye bye. 어, 진짜.
2: 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0: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오래 걸렸는데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
2: 아, 아니 정말 맛있어.

0: The spring season weather is amazing. I feel like I could fly.
1: 그래요? 근데 저는 요즘 같은 날씨가 오히려 약간 어렵더라고요.
0: 네. What do you mean it's confusing?
1: 거리만 봐도 약간 그 계절을 잘 모르겠어요. 요새 좀 패딩을 입고 계신 분들도 있고 반팔을 입고 계신

0: 분들도 있고 약간 완전 패션 대혼돈의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1: You're right. But that's why it's fun to look at a variety of styles, right?
0: 네, 맞습니다. 오늘 심플리 캠퍼도 딱 그렇습니다. 각기 다른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을 버라이어티한 주인공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1: Wow, then let's introduce them right now.
0: 네, 핫한 존재감의 그룹 Keep It Up과 글로벌 밴드 Hot Wave까지 뮤직 스타트!

0: 네, 심플리 K-POP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초밀착 해보는 시간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capture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Shall we bring out the guests for today?
0: 네, 봄 하면은 바로 이분들이죠. 바로 청초한 비주얼의 이프아이 분들입니다. Welcome.
1: Welcome, welcome. Hello, if I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3: 안녕하세요, 이파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신곡 헤이지 데이지 제목부터 봄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세요.
2: 타이틀곡 헤이지 데이지는요 이지리스팅 팝 트랙인데요 사랑에 빠진 순간의 설렘을 헤이지에 수줍지만 당당한 진심을 데이지
1: Wow, well, we'd love to get to know your styling concept this time around as well. That's why we have a global fan joining us online. Let's bring them out and have a chat.
0: Hi!
4: Hi!
1: Hello, can you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My name is Caroline and I'm from France. I'm so happy to be here today.
1: Bonjour, wow. Caroline. Wow. Do you have a question for If I as well?
4: First, I'm curious about today's outfit concept.
1: 오늘의 옷차림 컨셉 궁금합니다.
0: 오늘의 착장 컨셉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오늘 착장의 컨셉은요. 부드러운 소재에 이런 거친 무드를 추가해 순수함과 또 거친 감성을 동시에 표현해 보려고 한 옷인데요. 저희 이번 앨범 As If에 맞게 애매모호한 감정을 표현한 컨셉입니다.
1: Nice.
4: Thank you.
1: All right. We hear you have another question.
4: Is there any outfit concept you would like to try in the future?
1: 앞으로 도전해 보고 싶은 컨셉 있을까요?
2: 네, 저는 샤랄라한 청순한 느낌의 스타일을 도전해보고 싶은데요. 특히나 이번 타이틀곡 헤이지 데이지에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번 활동에서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1: Yes. So she said she would love to try like a clean, a more elegant type concept.
4: Oh, yeah, okay.
1: All right, last question.
4: Before my final question, Keija, your hair tying choreography went viral

0: last time. So could you do show us a little bit of it today, please?
1: Okay.
2: Okay.
1: Oh, 준비 준비.
2: Beautiful, beautiful. All right. How did you like it?
0: It was so pretty, so awesome.
2: All right. Go ahead with your final question.
0: For Keisha, I'm curious what kind of item you would like to try next. As for the other members, is there any hair concept you would like to try? Please let us know.
1: 네, 제가 머리 묶는 퍼포먼스로 하다 보니까 곱창 머리끈이나 이런 헤어 포인트들을 잘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활동부터는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So for Keisha herself, she would like to try a more various type of hair styling. And 그리고 멤버분들은 다른 멤버분들을 또 도전 해보고 싶은 헤어 컨셉 있을까요?
3: 네, 제가 이번 사실 자켓 촬영할 때 단발로 나타났었는데요. 저희 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번 활동 때 단발로 한번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2: Alright, so she said she would like to try a shortcut, so please look forward to that. Alright, any final words for IFI?
0: Thank you so much for your hard work and I'm so happy for the new comeback. Thank you.
4: Thank you.
5: Merci beaucoup.
6: 네, 해외 캐롤라인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프아이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건데요. 전 세계 팬들에게 또 마지막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IFRI, thank you for always supporting us, and we worked very hard on this stage. So please looking forward to it. Thank you, love you, bye.
2: All right, here is the next generation performance idol, IFI performing Hazy Daisy.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나요?
6: 네! Okay, then, music, start!

0: Imagine if this country were a constitutional monarchy,
1: uh-huh.
0: and you were the prince. What do you think that would be like?
1: Oh, 갑자기요? 허허. 아이돌 가수였던 내가 알고 보니 원진대군? 어, 상상만 해도 벌써 약간 어깨가 어, 오,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0: 좀 내리세요.
1: 좀 내리도록. 아, 오케이, 오케이.
0: 아, 장난이고요.
1: 네네네네.
0: Don't you think it matches perfectly with our vibe today?
1: 아하, 인정. 근데 특히 오늘 앨런 형은 약간 의상부터 벌써 약간 황태자 재질입니다. 어허.
0: Your Highness, join me, Prince Alan, as we lead this show with class and poise.
1: 어허, poise? 오케이, 그러면 한번 교양 있게 가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0: And then allow me to introduce the next performers who will light up the stage with radiant presence.
2: 네, 오늘 심플리 K-POP의 대미를 장식해 주실 스페셜한 분들입니다.
0: The brilliant artists to win over your eyes and ears. Jay Chang, Lee Sen, Close Your Eyes, Music, Star.

0: Let's go, Simply K-pop! It's already time to wrap up today's Simply K-pop. To everyone who joined us around the globe,
1: 네, 그리고 이 왕실 연애 같은 순간을 현장에서 함께 빛내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Every Friday at 1 p.m., Myeongrans will be here waiting like the prince.
1: 네, Myeongrans, 화이팅! 좋습니다. 다음 연애도 꼭 함께 해주세요.
0: Shall we say bye for now? Simply K-pop wi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Brilliant K-pop Performances.

0: 삼길이 놈아, 고기 한근 내어라. 박 서방, 고기 한근 주시오.
1: 네.
2: 어찌 형님의 것이 더 크단 말이냐?
3: 나리 것은 상길이가 드린 것이고 저분 것은 박서방이 드린 것이옵니다.

0: 일본 기업이 수주를 한다는 조건이 붙지 않는 언타이드 에이드 형식으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주가 될 때 그 입찰 조건으로서 어떤 특정 공법에 대한 그 과거 실적을 가진 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달려 있어서 사실상 일본 기업이 수주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죠.
1: And so the bidding began.
0: 6개국에서 한 20개사가 이제 입찰 참가 의향을 제출하였고요. 평가 결과 일본, 중국, 한국 이렇게 세 개 나라의 세 개 업체가 그 입찰할 자격을 이제 부여받아서요. 금액을 이제 입찰하게 되었습니다. 그세 개의 입찰서를 이제 그 양국 정부가 이제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저희 대우건설의 입찰 내역을 이제 좋게 평가해서 저희를 낙찰자로 통보하였고요.
1: So why did the job go to Daewoo E&C?
2: Yeah, it is a competitive bid, and they would meet the necessary bidding processes, and they beat everybody to it. It may not have been the lowest bid, but technically it was the best bid.
1: But there was another reason behind the choice.
0: 나중에 저희가 들은 후문인데요. 보차나 측 사업 총괄 책임자인 미스터 파이어스 시오나가 저희한테 전해준 이야기는 대우건설이 시공한 그 보차나에 30년 전에 지었던 도로가 현재까지도 품질이 양호해서 낙찰자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1: Through the 1980s and 90s, Daewoo E&C took on several road projects in Botswana. The Serraway Orapa Link Road, 216 kilometers. The Nata Sharobe Highway, 360 kilometers. Those two alone came to more than 570 kilometers. Those roads are still in use today, about 30 years on. There's one thing about the Kazungula Bridge you notice right away. It doesn't run straight. It curves.
0: 이 까중구라 지역은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지역인데요. 네개 국가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지역입니다. 이 사업은 보츠와나하고 잠비아 간의 어떤 협력으로 이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 국경을 두 나라만 통과하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곡선형으로 이제 설계가 되었고요.
1: At Kazungula, Zambia and Botswana share a border just 150 meters long. The bridge had to land within it, and that ruled out a straight line. 923 meters end to end. A single lane of traffic on each side, and down the middle, a railway. And the towers rising from the deck with cables fanning out from them. That's the bridge's other signature. We also met one of the people who worked on the bridge's design.
3: 대우건설 토목 국내 기술팀에 근무하고 있는 정요찬 책임입니다. 저는 카중굴라 브릿지 프로젝트에서 설계 담당을 했었습니다.
1: The Kazungula Bridge is what engineers call an extra-dosed bridge. The longer a bridge gets, the more it sags in the middle, outside the deck. The tendons inside and the cables outside don't hold the deck up. They hold it together.
3: 근데 요게 비슷한 거는 이제 서해대교처럼 사장교로 이제 케이블이 바깥에 있어가지고 그 사장교는 이제 저희가 상판이라고 하는 거더를 매달기 위해서 케이블에 걸어 놓은 건데 엑스트라 도즈도교는 사장교랑 모양은 비슷하지만 이게 걸어 놓은 게 아니라 요 부모멘트를 잡기 위해서 긴장력을 주는 요 프리스트레싱 케이블을 바깥으로 좀 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장교는 좀 주탁 같은 게 높고 그런데 엑스트라 도주교는 좀 낮으면서 모양새가 이렇게 됩니다.
1: There was a reason for that choice too.
3: 여기가 주경관장이 125m 이상으로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이제 하마라든지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관광지 자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들도 많이 다니고

0: 보니까 교각을 촘촘히 두지 않고 넓게 넓게 하는 공법을 선정을 해가지고 요 교량이 선정이 됐습니다.
1: The farther apart the piers stand, the more distance the deck has to cross on its own. And it was the cables that extended that reach. But before any of it could stand, the bridge had to find its footing beneath the river.
0: 여기는 이제 잠베지강이라는 것을 이제 횡단하는 곳에서 기초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공사는 이제 물 위에서 저희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그 기초하는 데다 저희가 이제 매립이죠. 흙으로 갖다 맥분 다음에 육상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심이 너무 깊거나 유속이 너무 빠르면 저희가 매립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1: The Zambezi was deep and fast. The foundation method written into the drawings was SPSP, steel pipe sheet pile. Steel pipes are driven into the riverbed to form a wall. The water inside is pumped out, leaving dry ground where the river used to be. This is called a cofferdam. Normally, a cofferdam comes out once the work is done. It was only ever meant to be temporary. SPSP is different. Reinforcing bars are welded to those steel pipes, and the cofferdam itself becomes the foundation of the bridge. But no Korean company had ever built a bridge foundation this way. Not until then.
2: The bridge foundation is what is called the SPSP foundation, which is steel pipe sheet pile type of foundation, which is not Korean, of Korean origin. It is of Japanese. So Dow was able to execute the SPSP foundation, which has never been done by any Korean company.
1: So why this method? Because the tender demanded it. A proven track record with SPSP.
3: 갑니다는 그 입찰 안내서에 이제 명시된 대로 정확한 SPSP 공법 유경험 업체 또는 사람의 참여를 이제 요구해서 저희가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일본 업체, 일본 공법이다 보니까 일본 업체만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서
1: So Daewoo E&C went looking for cases in Korea where this had been done before.
0: 이 SPSP를 시공을 하려다 보니까 국내에선 해본 적이 없는 공법이고 그래서 일본 업체한테 기술 자문을 요청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대우 건설에서 이제 저희도 이제 케이스 스터디라든지 요거 비슷한 것들을 많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서해대교 쪽에서 옛날에 비슷한 유사하지는 않고 감널말뚝을 이렇게 가물막이를 했던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시공계획서를 수립하고
1: And there was something else. They needed a standard for judging whether the welds were sound.
0: 의견을 많이 나누면서 그거를 수립을 했습니다.
1: Where there was, they wrote one. Where there was no inspection standard, they set one. And where there was no equipment, they built that too.
2: There was a time that Daewoo did not have one equipment. So Daewoo has got an institute in South Korea there. So they went and designed one and brought it and it helped, you know, when it came to welding of what we call the stud bars on the steel pipes. Had that thing been missing, then the whole sense of that type of foundation wasn't going to be achieved.
0: 나중에는 이제 이 SPSP가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 업체에서 최초의 설계고 역으로 와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견학까지 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1: And so the bridge went up. More than 600 people worked on that site from Korea, Zambia, and Botswana, three countries. The cultures were different, but they worked together to see the bridge finished, and they made an effort to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오늘은 사실은 섭외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복친구 힌트입니다.
1: 아, 오늘도 바로 만났나요, 복친구를?
0: 바로 만납니다. 왜냐면 워낙에 좀 모시기 힘든 분이기 때문에 두 끼만 먹여 보낼 수가 없어요.
1: 아, 그 정도로 바쁜 분은?
0: 잘 나가는 분들이에요.
1: 분들?
0: 무려 세 명입니다.
1: 세 명?
0: 많이 뽑아 먹어야 돼, 우리가.
1: 아, 그 정도로 바쁜 분은?
0: 잘 나가는 분들이에요.
2: 돌다리 근처까지 왔는데
3: 떨립니다. 어떻게 같이 놀래킬 거야?
2: 네? 들어가가지고?
4: 놀래킬 거야.
2: 좋아요, 좋아요.
1: 아니야, 아니야.

0: 문명건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너무 반가워요.
3: 오늘 이 밤 그대로 흔들어.
0: 야.
4: 예.
5: 하루야, 가져가라.
4: 예.
6: 요런 알바생 있으면 그 식당 인기 진짜 많죠.
7: 대박이지.
6: 공연을 혹시 그 받아놓고 밥을 안 주고 하나요?
7: 머리에 짜장면 줬어.

0: 둘, 셋.
1: 가까이까지 일단.
0: 밖에 왔어. 가자.
2: 어? 뭐야? 어? 뭐야?
3: 둘, 셋. 안녕하세요. 문맹건설 차없습니다. 문맹건설 차없습니다.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4: 아, 진짜 바쁘실 텐데.
5: 저 진짜 바빠요.
4: 제가 잘 봤죠. 예. 네.
2: 어, 보셨어요?
1: 봤어요?
4: 장모님이 좋아하셔가지고 최근에 그 결승전을 같이 봤어요.
0: 와, 우와, 진짜요?
5: 얘 이름 뭐예요?
4: 하루 씨.
5: 오. 얘는
4: 성리 씨.
5: 얘는
4: 한별 씨.
5: 오!
4: 레드 애플.
2: 오! 오, 진짜 대박.
5: 아니, 프로그램 출연자를 나보다 많이 하는 건 처음이야.
4: 처음으로 하네, 처음으로. 와.
5: 일단은 세 분 다 공복이죠?
0: 네. 네, 아, 공복입니다.
5: 갑시다. 제가 아, 좋아하실 거예요.
1: 어머니들 좀 그래도 반겨주시면 좋겠다.
0: 그러게.
4: 음료수를 나오셨을 때 되게 반가웠어요. 어? 아는 사람인데 이 생각 든 거예요. 그래서 전 무슨 방송에서 본 줄 알았는데 네. 프로듀서에 나오셨거든요.
5: 몇 편에?
0: 그 나야나 시즌 때 나왔습니다.
4: 네. 꽤, 꽤 높게 가지 않았어요? 어, 20몇 등이야?
0: 아니 높게는 못 갔었고 40몇 등으로 이제 방출 경연을 총 6번 나갔었는데
5: 뭐 했어요?
0: 프로듀스 101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하고
5: 나야나?
0: 맞아요. 그리고 20년도에 제가 트로트로 전향을 했습니다. 트로트로 전향을 해서 MBN 보이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
5: 보이스트롯? 거기서?
0: 거기서는 준결승에서 이제
5: 집을, 아깝다.
0: 집을 갔었고 그 다음에 MBN 또 보이스킹 나갔다가 그 다음이 이제 옆에 이제 미스터트롯이라는 프로그램 시즌2 시즌2에 그리고 현역가왕 2를 나갔었어요.
5: 아.
0: 그때도 이제 조금 본선 3차 때쯤에 이제 떨어지게 됐었는데
4: 와 대단하다.
0: 그때는
4: 진짜.
0: 다섯 번을 이미 그렇게 했잖아요.
4: 네.
0: 이제 너무 이제 상처도 많이 받고
4: 진짜.
0: 저에 대한 이제 운명도 이제 실감을 하고 아 이제 안 해야겠다 그냥 일단 난 여기까지인 것도 하고 이제 안 하고 있었다가 무명전설 딱 그 지원 공고를 보고 예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안 되면 진짜 포기하다 진짜 포기한다
5: 마지막이다
0: 예 네, 마지막이다
4: 진짜 7.8기네 진짜 와

0: 7.8기라고 이렇게 많이 예, 많이 이렇게 많이 불러주시는.
1: 근데 7.8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우승을 해버렸어.
0: 결과가 너무 아직도 사실 좀 신기.

0: 하고.
1: 대단하다.
0: 실감이 잘 안 납니다.
2: 그럼 이제 하루는 어떻게 지원하게 된 거예요? 무명이 길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3: 네. 이제 오디션도 이번에 무명연설이 처음 나간.
1: 와.
3: 감사하게 딱 2등 준우승을 해가지고.

0: 성리랑 너무 비교된다.
1: 스토리가 와. 몇 살이시죠?
2: 저 이제 24살입니다.
3: 애기 애기.
1: 24살이면 2003년생?
2: 네네.
1: 그럼 진짜 아들뻘이네요.
3: 아들. 어. 아빠라 불러.
0: 지금 시각이 4시 45분이에요. 지금 가는 집이 5시까지가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브레이크 타임 런을 해야 돼요. 끝나자마자 들어가라. 아. 그 정도 인기가 많은 집인데. 와. 아귀탕 좋아합니까?
4: 어? 아귀찜은 먹어봤어요?
2: 저 안 먹어봤어요.
4: 아귀탕은 안 먹어봤어요.
0: 아귀의 내장을 탕으로 먹어요.

0: 하루는 정말 안 좋아할 것 같긴 해요.
1: 어? 왜?
0: 어리잖아.
2: 아니에요. 저 애늙은이라는.
0: 이제 이 하루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연령대를 생각하면 네. 이런 것도 먹어봐야 돼.
1: 아버지처럼 잔소리가 많으시네요.
3: 목소리가 쉬니까 더 아빠가.
0: 음악이 키워야지.
2: 오동동 후.
3: 와, 아니 와.
1: 뭐야?
2: 형 여기 진짜 맛집이다.
3: 와, 아니 와.
1: 뭐야?
2: 형 여기 진짜 맛집이다.
4: 잘 괜찮죠?
2: 완전 맛집이다. 여기.
1: 아기 사진 있어.
3: 뭐야? 야, 아기 사진.
0: 안녕하세요. 오,
5: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0: 우리 무명 전설의 1등이든 3등.
5: 아, 진짜. 예. 네. 아니, 우리 촬영 안 하는데 어쩌지? 우리 집은 밖에 외국 사람들이 너무 더 와버리면 단골 고객들이 못 드셔요.
1: 와.
5: 단골 고객을 맞아요. 위해서 과장님께서 애초에 방송 촬영 이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걸 맞는데.
2: 서울에서 왔어요.
5: 야, 너 방송 촬영을 안 해요. 어떡하지?
6: 시간을 넘어.
1: 아우, 가신다.
6: 시간을 넘어.
1: 아우, 가신다.
3: 시간을 넘어서 가셨잖아요. 형.
1: 시간 넘어서 가셨다.
3: 시간을 넘어서 가셨어.
5: 내가 숨쉬경을
6: 이렇게 한다 했는데. 다시 못 보는 너, 남의 사람인 너. 견디기에 지칠 것만 같던 이별을. 와.
0: 잘한다.
5: 우리 많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방송을
0: 알았어요. 우리가 너무 강요해도 아닌 것 같고 네, 다음에 개인적으로 올게요.
2: 네네. 네.
0: 그냥 그냥 그냥
2: 이해가 되긴 합니다.
5: 네. 미안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예예.
2: 감사합니다.
5: 그래서
3: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2: 감사합니다.
3: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7: 아니 이거 진짜 찐이구나. 와, 좀 충격이야 나 지금.
2: 아구탕 좋아하는데. 그럼 우리 어디로?
0: 자, 우리가 삐안이 있습니다.
1: 삐안,
7: 삐안.
0: 요 집이 안 될 때 대비해서 또 제가 생각해낸 집이 있어요. 여기는 낙지전골을 팔아요.
1: 아, 낙지전골.
0: 낙지 좋아합니까?
1: 너무 좋아해요.
0: 뭐 다 좋대.
1: 아, 전 진짜 먹고라서.
0: 먹고.
2: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구보다 낙지가 더
7: 없어서 못 먹습니다, 낙지.
0: 그래요?
7: 보양식.
0: 그래, 하루 끝이라다. 산낙지만 쓰고 사천에서 잡히는 애들만 쓰고.
7: 아,
0: 그러니까 재료는 끝내주는 거예요. 갑시다.
1: 야, 가시죠.
3: Let's go.
7: 리얼에서 너무 재밌긴 해요.
0: 재밌지?
2: 네.

0: 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몇 회고. 와.
1: 근데 바로 옆집입니다.
2: 와우.
3: 진짜 야단.
1: 바로 옆집입니다.
2: 와우.
3: 진짜 야단. 진짜로.
2: 활보 해물. 바로 옆집이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4: 가시죠.
2: 들어가자.
5: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5: 전현무입니다.
1: 요 세 분들 세 분 모르세요? 어? 요 세 분.
2: 안녕하세요, 형님.
5: 무명전설.
6: 아, 수영님. 오! 잘하더라.
2: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6: 아, 그래. 아니, 저 식물이 더 잘생기네.
5: 우리 다섯 명 먹는 거 촬영해도 돼요?
6: 뭐, 남은 하면 촬영할 게 있나?
5: 할 게 있지, 맛집이니까.
6: 식당은 40년 넘어도 촬영 이런 거 안 했거든.

0: 야.
1: 바쁘셔서 바쁘신
2: 인방하신다.
3: 허락해 주실 거죠?
4: 아, 그래 알죠.
0: 오케이 오케이.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4: 예스.
5: 성공.
0: 다행이다. 진짜 배고파요.
3: 와, 진짜 성공. 진짜 배고파.
0: 진짜 배고파.
3: 진짜 아이돌 가시는 거예요?
5: 저요? 감사합니다.
3: 아이돌 제이도 왔었잖아. 투어스. 아니, 투어스라고
5: 했지. 투어스, 투어스.
3: 투어스, 투어스.
0: 투어스, 어,
5: 투어스
0: 어울린다,
5: 데뷔하기 투어스. 전에. 고등학교 어, 1학년 때.
3: 어울려, 투어스.
2: 어울려.
0: 오일.
2: 투어스 재질이야.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와. 아시는구나. 누구 좋아하셨어요? 누구 좋아하셨어?
0: 여기 안 계시, 여기 없나?
2: 하루만 보는데? 하루만 보시는데?
3: 그러니까요.
0: 아, 하루 씨가, 오.
5: 좋겠다.
4: 나 좋아했어요.
5: 아, 진짜요?
3: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아.
2: 자, 메뉴는 하나입니다.
5: 낙지볶음.
2: 아, 진짜네.
0: 우와, 순한 맛, 중간 맛, 매운맛.
2: 매운 거 좋아해?
3: 못 드시니까 그럼 매운맛으로.
0: 중간맛이... 말씀 되게 매운맛이 진짜.
2: 근데 오늘은 이제 이분들이 주인공입니다.
5: 얼마나 매운지
0: 재밌겠다, 근데.
2: 그치, 그러니까 재밌다. 여기 매운맛이 많이 매워요?
4: 맥해주라고 좀 갱처리 해가지고.
0: 아, 저희 매운 걸 좋아해가지고.
3: 저 맥... 남자, 상남자요.
4: 아, 그럼 맥해줄게. 아,
2: 그래, 해주이소. 아. 산낙지는 어디서 가져와요?
4: 산낙지 상에서 우리가 주문해가 갖고 오지.
2: 다 사천낙지죠?
4: 아, 뭐 저거 한번 보이소.
0: 어, 볼 수 있나?
4: 저거 한번 막 억수로 사랑했다. 예예. 예. 저 끓여봐라, 배죽으로. 한번 끓여봐라.
3: 자, 산낙지를 영접하러 갔는데. 예,
0: 예. 재료를 이렇게 직접 보는 건 처음이네. 오. 오.
4: 오.
3: 우와. 와.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크다. 와.
0: 와. 와, 낙지 살아있는 거 처음 봐요.
4: 와.
3: 와. 와, 실하다.
2: 이게 산낙지지 뭐.
5: 와. 그게 엄청 크다.
4: 이게 남해안 낙지.
2: 남해안 낙지.
0: 이야.
4: 오늘 아침에
0: 들어온 거야. 와, 진짜 신선하네.
5: 만져봐도 돼요?
4: 네.
2: 신기하지, 하루야.
4: 물 떼지 않아.
0: 잘 맞다. 손이 진짜 작다.
2: 손이
3: 애기다, 애기.
0: 손이 진짜 작아.
2: 처음 봐?
5: 네.
0: 어, 되게

0: 생물 체험 온 어린이 같다.
1: 우와.
2: 노래는 그 어른 노래라면서?
3: 정성이. 정성이 있네요.
2: 정성이.
3: 우와. 저희가 이걸 먹는 거예요? 아, 진짜. 아. 잘 먹겠습니다.
4: 예. 감사합니다. 그냥 고객해지요.
0: 예. 감사합니다. 확실히 세 분이랑 다니니까 이 서비스가.
5: 손 잡고 다니는 거
0: 팬 서비스가, 와.
2: 반찬 가져갈까요?
6: 네.
2: 셀프.
3: 아, 이건 제가 막내니까.
7: 갈게요, 형님. 형, 반찬 엄청 많아요.
2: 오.
8: 이거 다 직접 하신 거야?
2: 할머니 집에 놀러 온 것 같다.
7: 그니까.
0: 아, 배고파. 아.
8: 첫 식사까지 쉽지가 않죠.
2: 와.
8: 마침은 또 반찬이 많네.
0: 이게 매운.
8: 대박이다.
2: 벌써 감동받으면 안 돼.
1: 방금 이거 먹었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감을 제가 태어나서 거의 먹어본 적 없어요.
2: 해조류?
1: 바라 향이 확 나는 거.
8: 아, 해조류를 안 먹어보셨구나. 아, 외국에서는 안 먹잖아요.
2: 안 먹지? 외국에서는 얘, 다시마, 미역, 꽃, 네, 꼬시래기 다 씨위드라.
1: 씨위드, 예, 예, 예.
2: 바다의 잡초. 안 먹어. 우리만 먹는 거야.
1: 요즘에 이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동남아시아에서 김 시장이 너무 커져가지고
2: 그지? 네.
1: 김을 그냥 간식을 먹고 안주로도 먹고
2: 동남아 사람들 진짜? 입맛을 사로잡았네.
1: 네네네.
2: 원래 안 먹었지?
1: 잘 안 먹었죠. 근데 지금 이제 케이푸드가 너무 난리라서
2: 아우.

0: 피자를 가진다. 예.
1: 아, 전 진짜 배고파서 진짜 좋아.
2: 피자 두 판 먹는데요. 혼자서.
0: 아, 그래요?
3: 예. 자, 만두도
4: 가자. 와.
3: 만두도 와. 만드린 기고 상관.
0: 아니, 혹시 여기 다 청양고추인가요, 혹시?
1: 땡초, 땡초.
2: 아, 너무 좋아요.
5: 다 청양고추인데.
3: 그 땡초라. 그래 안 매봐. 청양고추인데.
0: 그래 안 매봐요?
1: 안 매봐.
2: 그래.
1: 매운맛, 중간맛 구분을 이걸로 했네. 땡초로.
0: 저는 각추처로 굶어야 될 것 같은데.
1: 왜?
2: 아, 그럼 앞으로 말씀하시지.
1: 당면 위주로 먹어.
0: 아까 맛있는데 매운 거.
1: 근데 매운 거랑 그냥 밀어붙였잖아. 아, 남자는 매운 거라며.
0: 우리 밥 굶겠는데? 살았나?
1: 한번 대치지 않을까? 한번 대치시는 거 아닐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산 거야, 산 거. 산 거를 그냥 탕탕히 씹을 거야.
0: 여기 지금 산낙지가 들어간 거죠, 언니?
1: 아, 진짜 맛있겠다.
3: 아까 못 봤잖아요.
5: 아까 제가 손으로 주무른 거.
2: 너의 손맛이.
3: 그 맛이, 그 맛이. 아직 살아 있을 거예요.
1: 살아 있어요.
2: 응. 하루에 손맛이 들어왔네.
6: 안녕하세요. 델보 해물골 고순탄입니다. 73세, 46년째. 요 앞바다에 오늘 몇 마리 주세요, 고모. 주락군대로 주거든. 우리는 죽은 낙지 안 쓰고. 딱 들리지. 식감도 들리고 맛도 들리지.

센 거 봐, 양념에 발 안 주고. 3개월 딱 숙성해야 손맛이 나나. 그것도 맛이 틀리겠지. 양파, 야채, 시금치, 당면, 마늘. 몇 개 해주라고 쌩땡초를 해주지. 땡초를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응.

0: 양념이 맛있겠는데?
1: 양념.
2: 양념이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맛있어.
3: 근데 원래 탕 종류보다 볶음 매움이 진짜 매워.
4: 그치? 아, 그치, 그치. 맞아, 맞아.
3: 뜨거워. 양념이 완전 다 묻어 있어가지고.
2: 그 이제 요래 저 선물 대열. 물은 먹으면 안 되고.

0: 맛있겠다. 지금 먹어도 되는데?
1: 하루야!
2: 예!
0: 하루야!
2: 예!
0: 알바생이네.
2: 밥 나왔습니다.
3: 아, 근데 요런 알바생 있으면 그 식당 인기 진짜 많죠.
0: 대박이지. 예. 네.
4: 밥인 줄 알았어.
3: 감사합니다.
4: 너무 자연스럽네.
1: 다 됐어요?
0: 뭐 있어요?
3: 껍데기면 돼요?
1: 네.
4: 진짜요?
1: 조금이면 질기고 맛이 없어.
0: 그렇지.
4: 와.
2: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애드밥처럼.
4: 아, 진짜?
1: 나 이래갖고 먹는 거야.
4: 아, 너무 맛있다.
0: 와우. 와.
1: 나 이래갖고 먹는 거야.
4: 아, 너무 맛있다.
0: 와우. 와. 와, 이거 찐이다, 찐.
4: 야, 대박이다.

0: 맞습니다.
1: 아, 식당이 아니라 지금 할머니 댁 온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0: 맞아요.
2: 집밥에 집밥.
3: 이런 거 되겠다.
2: 야, 고추 좀 많이 줘야지.
1: 아니.
3: 아니. 아니.
1: 아니, 편하게 주세요.
4: 진심이다.
3: 자.
1: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2: 잘 먹겠습니다.
1: 네.
5: 와, 너무 맛있겠다.
1: 감사합니다.
3: 유김치를 하나 앞에 한 사람씩 작는 값에 한 그릇 내줄까?
5: 예, 아, 주세요, 주세요. 아, 김치 맛있겠다.
1: 대박이다.
4: 맛있겠다.
3: 하루야, 가져가라.
4: 예.
3: 하루야, 가져가라.
4: 예.
3: 오늘 이 먹어 많이 부릅니다.
4: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하다, 이렇게 또.
5: 먼저 먹어, 먼저 먹어.
1: 원래 할머니, 아니, 원래 아시는 분 아니죠?
4: 네.
1: 거의 고향집 온 것 같아.
4: 처음인데 오늘부터 여기서 취직하기로 했습니다.
2: 하루야, 빨리 먹어.
5: 빨리 먹어.
4: 예,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0: 好。맵진 않은데 그 매콤함이
1: 맛있다.
0: 매력 있어요.
2: 이런 걸 맛있게 맵다고 그러지.
0: 맛있게 매워. 네.
1: 안 매운데?
3: 안 매워.
2: 하나도 안 매워.
3: 근데 생각보다 매운 향은 없는데?
2: 하나도 안 매워.
3: 아, 맵지? 하나도 맵지 않은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미나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맵다고 느껴지진 않네요. 생각보다. 양념이 안 매워. 다행히. 아우. 콩나물 이거 해야 돼.
4: 좋네요, 좋아.

0: 어, 맛있다.
1: 서울에 맛있는 낙지 볶음집을 가면 낙지 볶음밥 다 좋은데 양념이 너무 셀 때가 있어요.
2: 맞아, 맞아.
1: 그래서 내가 낙지를 먹는 건지 양념을 먹는 건지 매운 걸 좋아해도 그거 먹다가 맞아. 땀마늘 다 나올 때가 많아요.
3: 맞아요, 맞아요.
1: 얘는 맛있게 매운 맛이고 너무 꾸덕하지가 않아요. 되게 라이트하잖아.
3: 맞아요.
1: 물기도 많고. 근데 이거는 밥을 비벼 먹기 너무 좋은 양념. 아.

0: 조화가 너무 좋아요.
1: 특히나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도 그냥 먹을 수 같이 있는. 그냥 즐겨 먹을 수 있는.
2: 그냥 매운맛 시키셔도 될 것 같아요.
3: 야, 근데 낙지가 알이 장난 아닌데?
0: 너무 짧게.
3: 너무 짧게 되게 들어.
1: 엄청 통통해. 안 매워.
3: 촘촘촘 썰어가지고 나는 좀 뭔가 씹히는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약간 좀 썬 게 더 히트인 것 같아요.
0: 약간 뭐. 터지는 느낌이 네. 씹힐 때마다.
3: 팝한 느낌.
4: 한낙지의 힘이지.
0: 얘 조화가
1: 단일 메뉴인 이유가
0: 들리지가 않네. 네.
2: 낙지가 이런 건가요?
1: 에이. 오.
2: 낙지가 이런 건가요? 낙지만 생각하면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0: 괜찮다잉?
2: 맛있네요.
1: 잘 만들었다잉.
3: 너무 노련하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6: 오! 오픈 찬스.

0: 사촌.
1: 시옷 이름.
2: 향수.
1: 향수밖에 생각 안 나?
2: 어?
1: 시옷. 아촌.
2: 향 통새우.
1: 자 가봅시다.
2: 예스!
3: 제스!
4: 시옷 이름.
2: 제스!
3: 통새우란 말이 없을 텐데.
5: 통새우 아니에요?
2: 통새우? 통수요?
5: 통수요?
1: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 어.
1: 솔직히 나는 누가 우승할 줄 알았나.
5: 그래도 사람이 마음이란 게 발표가 안 났으니까
4: 있지.
5: 아 내가 과연 1등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하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6: 왕좌의 그 단 한 명이 공개가 됩니다. 지금 이름이 불리는 사람이 바로
2: 과연
5: 그 생각을 하는데 성리 이래가지고 아
6: 야.
1: 성리는 본인이 우승할 거라 생각했어?
4: 저는 원래 목표가 무명전설에서 결승전만 가는 게 목표였거든요. 결승전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경연을 하면서. 근데 딱 하고 나서 이게 사람이 또 욕심이란 게 이제 막 우승까지 바로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승까지 하고 싶다.
1: 아니 온라인 투표랑 대국민 투표가 잘 나오니까.
4: 네.
1: 가만히 있어도 나 같아도
3: 매주 1위.
4: 1위 할 사람을 진짜 뽑자면 하루 아니면 진짜 형이었어요. 형 아니면 솔직히 저.
1: 창민이는 아니었어?
2: 여기는 이창민!
1: 기억에 남는 심사평 같은 게 있어요?
3: 저요? 1차, 본선 1차 때 조항조 선생님의 나 이런 동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곡을 제가 불렀는데
1: 큐!

0: 그래도 레드애플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알려진 편이잖아요.
1: 알려졌지.
0: 네, 그렇죠. 바람아 불어라. 바람아 불어라.
1: 히든싱어에 나왔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1: 누구 편에 히든싱어였죠? 네.
2: 박상민 선생님.
0: 오, 목소리가 너무 다른데요?
2: 너무 달라요.
1: 큐!
3: 헬스클럽 아가씨!
0: 진짜 애송동 갔어요?
3: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정도 하다가 이제 탈락한 거죠.
0: 아니, 본선에 나왔다고요?
1: 1라운드는 저런 애들 많이 나와.
4: 함정이었네요.
5: 아니, 제가 근데 원래...
0: 아니, 근데 이 정도는 없었는데?
5: 아니, 진짜로 비하인드인데 원래 김종국 선배님의 편에 제가 섭외를 했어요.
1: 큐!
6: 한번 차가웠어. 한번 차가웠어. 널 너무 사랑해.
1: 근데 왜 박상민 편에 나왔어?
3: 헬스클럽 아가씨!
1: 그럼 레드애플로 가다가?
2: 그리고 이제 솔로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좀 쉬고 있었을 때 말레이시아 경연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왔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나가수 말레이시아 편이거든요. 거기서 외국인 최초로 우승을 했죠.
0: 와,
1: 말레이시아 나가수에서? 네.
2: 드라마도 이제 가고 예능도 많이 하고 하면서 말레이시아 광고 모델이죠 제가.
1: 진짜? 말레이시아도 모델이세요?
0: 와, 대박이다.
1: 하루는 기억에 남는 심사평 없어?
7: 저요? 1대1 데스매치 라운드에서 김진용 프로님이 독하게만 말을 하시고 칭찬 듣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 참가자들 중에 라운드가 거듭할수록 성장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라고 해주셔서
2: 맞아 맞아
7: 그게 제일 기분 좋았어요.
0: 못하게 다르지.

0: 형님 기억에 남는 심사평 있어?
1: 이만별 선배님께서 뒤지게 잘하는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0: 맞아.
2: 심사부활전 중에서 제일 먼저 올라갔죠.
0: 큐!

0: 지금 사천읍까지 왔는데 혹시 저희 뭐 먹으러 왔는지 도대체 지금이라도 알려주세요.
1: 사천
2: 아, 티읕 아, 시옷 이응.
3: 티읕 시옷
0: 다시 퀴즈인가요?
4: 탕수육밖에 없는데.
3: 그러니까 탕수육밖에 없잖아요.
0: 진짜 사천에 탕수육이 있지 않을까?
3: 그러게. 와 잠깐만 벌써 골목 너무 낭만 있다. 와 진짜 조용하다 동네.

0: 사천하면 치읓, 시옷, 이응.
1: 탕수육.
2: 사천하면
0: 탕수육?
2: 근데 사천 탕수육이 사천 게 아니잖아요.
0: 맞아요. 아니에요.
1: 아니죠, 아니죠.
0: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자꾸 탕수육을 얘기하시는 거죠?
2: 근데 여기 바닷가 앞이라 통새우로 하겠습니다, 저는.
3: 어, 사천 통새우. 어, 진짜 사천 통새우 아니야? 그러네. 와,
0: 통새우.
1: 아하. 왔다, 왔다.
0: 진짜?
1: 어디? 왔다.
0: 어디 있어? 아.
1: 에센스 1953부터 딱 느껴지는.
2: 어?
3: 설마 중식이야, 진짜?
2: 사천 탕수육이었어요?
0: 탕수육이에요.
3: 야, 잠깐만.
0: 아, 맛있겠다.
3: 이걸 뭐야?
0: 죽인다.

0: 실패 안 하고 싶다. 여기 진짜 무조건.
1: 아 근데 이런 식당 실패 진짜 많이 했는데.
0: 아 제발.
2: 저희 중화 요리집이 실패 1위.
0: 너무 먹고 싶어.
3: 안녕하세요.
4: 어서 오세요.
3: 전현무 계획에서 나왔습니다.
0: 안녕하세요.
3: 저희 다섯 명 먹는 거 촬영해도 될까요?
4: 그 정도는 아닌데.
3: 여기가 사천 탕수육 맛집이라고 그래가지고.
4: 아, 예, 앉으세요.
1: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한 번에 오케이.

0: 안녕하세요.
1: 여기서 요리는 사천 탕수육이 제일 유명해요?
2: 사천 탕수육도 유명하고 요리는 다 잘 나가요. 네.
1: 화교?
2: 네, 화교예요. 대한민국 저희 집밖에 없어요.
1: 와, 아, 진짜요?
2: 네.
1: 대박.
2: 아, 진짜?
3: 오, 대박이다.
4: 안녕하세요. 사천의 특관전을 운영하는 왕동근입니다. 거의 1953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한 70년 넘었죠. 역사를 얘기하면 그렇죠.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렇게 됐죠. 그때는 또 아버지가 처음 할 때는 식당이 별로 없었죠. 한국에 있는 화교들이 만드는 게 다 북경식으로 요리를 할 거거든요. 중국의 사천의 어떤 매운맛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사천 요리가 됐죠. 70년 세월이 아버지 때부터 만드니까 주방장의 손맛을 만드는 거죠. 비교를 뿌리지는 않았죠.
3: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거.
0: 짜장면이 맛있다.
2: 특급 짜장. 약간 매콤하고 밥이랑 면이랑 같이 나와요.
3: 네?
0: 짜장.
5: 짜장.
1: 와, 좋죠.
2: 편하게.
5: 예스. 저 짜장. 그럼 탕수육 하나. 네.
0: 중국 음식 좋아해요?
5: 네.
0: 뭐 제일 좋아해?
5: 마라탕이랑 마라샹궈.
0: 마라샹궈? 애기다, 애기.
5: 진짜 애기다.
0: 성리는 마라탕 안 좋아하지?
3: 저 말하는 잘.
0: 너 곰탕 먹을 때 후추 넣지?
3: 아, 무조건 넣죠. 무조건 넣죠.
1: 어떻게 알았어요?
0: 먹상이 보여.
1: 아, 진짜로요? 먹상.
3: 짜장면에 고춧가루 넣어요? 고춧가루는 그냥 번복해요.
6: 둘이 부어. 네,
3: 저 둘이 부어요.
6: 저도.
0: 나랑 비슷해.
3: 다 비슷하네.
2: 팀이 반찬은 별거 없어요. 딱 기본.
3: 아,
0: 제일 좋죠.
3: 혹시 식초를 뿌리시나요, 단무지?
0: 전 넣어요.
3: 형.
1: 어, 넣어줘.
7: 또 어른들이 이거 해야 소독된다고.
3: 아, 먹어봤어?
7: 어른들.
0: 소독이랑 관계없어.
3: 같은 뇌생남으로서 호주도 거기 치대 가기 엄청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만큼?
8: 제가 들어왔던 치대는 그래도 50위 안에 들어가지고 서울대보다는.
0: 치과 의사가 되면
8: 네.
0: 연봉이 어느 정도 돼?
8: 일단은 첫 해 연봉이 호주 달러 한 12만?
3: 그럼 1억 2천이네?
8: 2천, 3천 정도.
0: 초봉이?
3: 초봉이? 근데 왜 자퇴했어요?
8: 아, 이제 그 처음에 치대를 진학한 이유도 아빠가 치대를 진학을 하면 한국 가서 가수 보게 해주겠다고 해서 진학을 해라. 그리고 1년 다녀봐라. 1년 다녔는데도 너무 가수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가지고 2년까지 다녔는데 그때는 저도 이제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우승했을 때도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이번이 처음으로 좀 문자를 받았어요.
0: 뭐라고?
8: 아빠가 정말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한다.
3: 와.

0: 자, 먹어봐.
1: 잘 먹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겠다.
2: 제가 드셨어요.
3: 어, 저랑 똑같이 드시네요. 저희 진짜 좋아해요, 이렇게 먹는 거.
2: 꾸덕하게 가야 돼.
3: 근데 좀 많이 먹어, 많이 넣어야 돼, 좀.
2: 네.
4: 원래는 잠겨야 돼, 고춧가루.
1: 진짜요?
4: 자,
3: 같이. 잘 먹겠습니다.
1: 아, 너무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진짜. 시뻘겋네, 탕수육이.
3: 일단은 기본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0: 맞아. 얼음 맛이 아니고. 근데 이건 진짜 하루씨 나이대가 제일 좋아할 맛이야.
1: 완전 별표야.
0: 우리 현무 형 취향은 아닐 수도 있어.
2: 내 나이대도 좋아요. 딱 내 입맛이야.
0: 탕수육은 저희가 방송하면서 이거 거의 다섯 번 이상 먹었잖아요.
2: 이런 거를 먹어봤는데 요 비주얼에는 거의 케찹 향 나고 그런 게 많지. 맞아, 맞아. 되게 매콤하면서 달짝지근한 건 없지.
3: 사천 탕수육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너무 매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중국 사천이 아니니까 한국의 사천이니까. 그러면 고추기름이 중요합니다. 근데 매운 것도 맛있게 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경북 영양에 그 고추가 맛있게 맵다는 느낌. 그래서 약간의 사천의 어떤 매운 거 그리고 북경의 담백하면서도 간장의 베이스라는 이런 느낌 적절하게 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0: 맛있다.
1: 눅눅하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
2: 네.
1: 전형적인 크리스피 바삭바삭 아니야.
2: 맞아, 맞아, 맞아.
1: 건면에 양념을 싹 먹어버렸어.
2: 응, 그러니까. 완전, 완전 이렇게.
1: 와.
2: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요.
3: 이거는 찍먹하면 큰일 나요. 진짜. 약간 지금 저녁 끝나고 보상받는 느낌이에요. 와.
1: 맛있지?
0: 아, 진짜 너무 맛있어.
3: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
4: 야, 이거 진짜 맛있다.
3: 배 들어가네,
1: 진짜. 딱 내 입맛이야.
3: 확실히 중식은 화교 출신이신 분들이 아... 하는 집에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맛이 지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아,
1: 화교가 반드시 중국식으로 만들지
0: 않아요? 맞죠, 맞죠, 맞죠.
1: 우리나라에 적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맛에 맞는 중식을 제일 잘 만들어요.
4: 중국 현지 맛이 아니에요.
1: 이 단맛도 인위적이지 않잖아.
2: 너무 맛있어요.
1: 이게 과일에다가 고추기름이랑 건고추 넣은 거래요.
4: 아, 이게 고추기름으로만 나는 매운맛은 아닙니다.
1: 건고추.
2: 건고추.
1: 그러니까 매운 향이 싹 들어가면서 그렇죠.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요.

0: 아, 근데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다.
1: 그죠?
0: 간장 찍는 거 진짜 꿀집이다.
1: 아, 너무 맛있다. 계속 먹게 되네요. 어, 큰일 났다.
0: 그니까.
1: 아, 그 중 한 명만 더 뽑아주세요, 제발. 아, 진짜로. 나 진짜 잘할 수 있어요.
2: 가끔 해외여행 가서 비울 때가 있어. 그 자리 와.
1: 인자를 제가.
0: 저도 된다면 한 번만 더.
3: 알바생으로 항상 취업을 해 있을게요.
1: 저 출연을 안 받겠습니다. 저 출연을 안 받겠습니다.
0: 네?
1: 진짜? 진짜요?
4: 그럼 내가 위기인데. 난 봤는데.
5: 아, 다 깨겠는데?
4: 아, 너무 잘 되어가지고.

0: 너무 맛있다. 어, 진짜. 행복하다, 행복해. 어, 나왔다.
1: 아, 짜장면 비주얼이.
0: 와,
2: 어, 밥이, 뭐야?
3: 어, 밥이,
2: 밥이,
3: 밥이 나와.
4: 예, 밥이랑 면이랑 같은가
1: 봐. 아, 진짜요?
5: 부드럽다.
0: 아, 면 플러스 밥.
3: 밥까지 나오는데
2: 저 처음
3: 가격이 만 원이에요. 요즘 기반 짜장면도 다 만 원인데.
6: 특색이란 게 저는 야채를 볶대. 약간 매운 그 고추

그다음에 안에는 또 짜장 소스를 이어가지고 다시 볶는 거죠. 야채의 어떤 바삭바삭한 그 짜장의 어떤 부드러움하고 그 새우하고 이렇게 하니까 맛이 참 좋더라고요.

0: 성이 형이 또 중식을 엄청 좋아해.
1: 한이야.
2: 좋아하는구나.
0: 아까 점심에 짜장면 먹으면 저녁에 짬뽕 먹는 거.
3: 아 진짜?
1: 네.
4: 먹어봐 먹어봐.
1: 나 고춧가루 안 넣고 생으로.
2: 생으로 한번 먹어봐.
3: 생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1: 근본을 한번 먹어봐야 돼. 처음 먹어보는 짜장면 맛이 이래요. 진짜 짜장면 수천 번 먹고.
2: 어 뭐야?
0: 평소에 먹는 짜장면보다는 좀 덜 단맛이긴 해요.
2: 그렇지.
0: 아예 다르네요.
2: 다르지.
1: 처음
4: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짜장면은 달아.
1: 맞아요.
4: 생각보다 설탕 많이 들어가.
1: 슴슴하면서 심심하고 약간.
3: 근데 끝맛은 살짝 매콤하게 들어와요. 이것도. 매콤한 걸 또 넣으셨나 보다. 고추 같은 거를.
1: 그러니까
3: 이게
1: 고춧가루 넣어야 돼.
3: 이거는 고춧가루 좀 뿌려 먹긴 해야겠다.

0: 저는 처음부터 뿌려 먹으니까 딱 좋은데요?
1: 그래?
2: 아, 하루야. 고춧가루다.
0: 저희가 1등.
1: 근데 고춧가루 는 게 맛있다. 는 게 맛있다.
2: 얘가 특이하다.
3: 딱 소스 양이 면을 면치를 다 끝내고 남아있는 양념으로 밥이랑 비벼 먹을 수 있는 딱 그 적당량.
2: 그렇지. 갑자기 짜장밥이 되는 또 매직.

0: 맛있다. 진짜 잘 먹는다.
1: 이야. 공연을 혹시 그 받아놓고 밥을 안 주고 하나요?
2: 진짜 하나 다 먹겠다, 형.
0: 또 머리에 짜장 묻혔어.
3: 그죠?
0: 진짜 반이구만, 약간이.
2: 부족하다, 부족해.
0: 이제 앞으로 무명전설이 아니라 유명스타로서 쭉쭉 나가야 되잖아. 본인의 롤모델이 있어야 되거든.
3: 아, 그죠. 저는 조용필 선생님.
0: 조용필? 네.
3: 다 매진시키시는 그 화력이 있으시고.
0: 조용필 씨 하면은 뭐.
3: 네. 뭐 한국에서 가왕이라고 부르시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저도
0: 가왕이 되겠다.
3: 할 수 있으면 좋죠.
0: 조용필 쌤에게 헌사하는 노래.
3: 네.
4: 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3: 남진 선생님.
0: 대한민국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야.
3: 어, 그쵸.
0: 그 연세에 전립선 약 광고를 한다? 남자는, 남자는
1: 가장 강해 보여요. 현존한 모든 남자 가수 중에.
0: 그럼.
5: 선생님이 이제 여든이신데도 지금 데뷔

0: 한백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1: yeah. Nice one.
2: 좋아하시겠다 성리 부담되죠? 롤모델은?
3: 이제 나훈아 선생님을 제일 존경하는 이유가 본인만의 음악을 계속 추구하시면서 팬분들에게 본인의 인생이 담긴 얘기를 계속 발매하고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삶이 아티스트로서 그 음악인으로서 너무 멋있어서
2: 감정이 많이 공연과 함께
3: 또 나훈아 선배님의 영영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 성리가 부릅니다 영영

0: 잘한다. 노래 잘한다.
1: 예스. 예. Yeah.
0: 너무 잘한다.
2: 이게 왜 이러는 거야?
3: 롤모델 혹시 찐양 아니세요?
0: 롤모델이죠.
4: 희방이랑 찐양.
0: 그렇게 맛있게 먹고 싶어요, 저는.

0: So come, imagine, and experience the future of transport systems through technology for humanity of infinite possibilities. Beyond Mobility, Connected World. Right here and right now at ITS World Congress, Gangneung, Korea.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2: 1, 2, 3등 축배를 우리가 아직 안 들었어요. 어? 마지막 쯤에서 축배를 들겠습니다. 아~
3: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아, 네, 마지막 장소 어딜까요?
5: 뭐 먹으려고?
4: 뭐 먹어요, 근데?
2: 지금 먹으러 가는 거는 하천하면은
6: 바다.
2: 바다.
7: 남해 바다.